0: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Quiet on the court. As U.S. Open grows, the crowd gets rowdier.
0: 코트에서는 조용히. U.S. 오픈 규모가 커질수록 관중의 소란도 같이 커지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U.S. 오픈은 세계 4대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 중 하나죠.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대회인데 현재 뉴욕에서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고 13일에 올해 일정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올해 대회에서 주최 측이 대회 홍보를 목적으로 인기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경기장에 대거 초대했는데 이 때문에 경기가 방해를 받거나 실제로 잠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도 벌써 몇번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볼 텐데요. 우선 US

0: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현재 뉴욕 현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 US 오픈에서 벌어진 인플루언서들의 경기 방해 소동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플루언서들의 촬영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사건으로 그 뒤에는 테니스라는 비즈니스가 뉴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큰 배경이 작용한다고 짚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But the social media stars are only a symptom of a larger issue that concerns many longtime fans, the massive growth of the U.S. Open. In recent years, attendance has mushroomed. Last year had a record 1.14 million visitors, and the celebrity quotient, always high, seems to have skyrocketed. With this has come many new patrons who seem more focused on buying $23 honey deuces and taking selfies than the actual tennis. Perhaps traditional fans fret the Open has become too loud, too crowded, too expensive, and yes, overrun by influencers.
0: 소셜미디어 스타들 문제는 오랜 팬들이 우려하는 더큰 문제, 즉 US 오픈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최근 몇 년간 관중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114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관람객 수를 기록한 데다 원래도 높았던 유명인사 비율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테니스 경기보다는 23달러짜리 허니듀스를 사 마시거나 셀카를 찍는 데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 새로운 관객층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아마도 전통적인 팬들은 US 오픈이 너무 시끄러워졌고, 너무 붐비며, 너무 비싸졌고, 게다가 인플루언서들로 넘쳐나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Attendance has mushroomed.
1: Mushroomed, meaning that it has gotten big or large. And if you think of a mushroom, you can think of this in a couple of ways, I think. If you think of a mushroom as the stem at the bottom and then the cap on the top, so as it goes up and then it kind of explodes out. Like we talk about mushroom clouds in terms of an explosion. So as it gets up to the top and then it kind of boom, it gets bigger, is one way to look at it. You can also think of it like where there are mushrooms, there
0: There's
1: aren't
0: a lot of
1: usually,
0: them.
1: yeah, there's not usually just one mushroom randomly in some place. If you see a place where mushrooms grow, they're everywhere. So you can see it in a couple of different ways that will help you remember that mushrooms generally it grows or it's bigger.
0: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테니스를 보러 가는 관중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Attendance has mushroomed.

0: 그걸 믿음을 못했구나. 이런 좋은 분위기로 갈수 있다는 거.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문 주시죠.
1: He felt like curling into the fetal position when the person he was pitching his idea to responded sharply, "Get a clue."
0: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아우 정신 좀 차려라. 눈치 좀 챙겨라. Get a clue라고 외치자 정말 어디 쥐구멍에라도 가서 숨고 싶었습니다. Curl into the fetal position은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상태일 때 이제 움츠리는 요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움츠리고 싶었다. 쥐구멍에 가서 숨고 싶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 Get a clue는. 자, 다음으로 read up on something.
1: Read up on something is to research or to understand or know about something.
0: 그렇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다. 미리 사전에 준비해 가다. 예문 보겠습니다.
1: He was the only one in his office who didn't read up on the new company policy regarding summer days off.
0: 회사에서 여름에 이제 언제 언제 쉴수 있다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사원만 그것에 대해서 미리 뭐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뭐 공부하지 않았다 내지는 잘 숙지하지 않았다. 자, 마지막 표현은 to mushroom.
1: Mushroom to grow or to explode into something.
0: 자, 예문 볼까요?
1: After 3 weeks on the market, the number of people using his app began to mushroom.
0: 시중에 내놓은 지 3주 만에 그의 앱을 쓰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To mushroom. 자, 이렇게 주요 표현 다 살펴봤어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 텐데요. 조코비치, 그리고 메시, 또 세리나 윌리엄스 중에서 who is not a tennis player?
1: That would be number 2, Lionel Messi, who of
0: 그렇죠.
1: course is a soccer player.
0: 네, 그렇습니다. 자, 2번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신 5736님 스틱커피 보내드릴 거고요. 서동재님 김치 토마토 페스토 드릴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Let's listen to America with I Need You.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욱과
2: 왕도와 함께
3: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2: 만나보세요.

80년대부터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한국인 피아니스트의 가능성을 알린 인물인데요. 피아니스트 백혜선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학교이자 미국 클래식 음악의 상징과도 같은 뉴 잉글랜드의 음악원의 피아노과 학과장입니다. 10대 때부터 공부했던 학교에서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연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하고 세계적인 음악원의 교수가 되었지만 지금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료들에게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음악가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뒤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그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존경을 받는 스승으로 만들어준 것은 아닐까요?

9월 10일 목요일 K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파헬벨의 캐논 백혜선의 피아노 이경선의 바이올린 최은식의 비올라 김희선의 첼로 나딘 허의 플루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스승으로 더 자주 불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피아니스트로서의 입지를 드높이고 계신 분이죠. 백혜선 교수는 정답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자기만의 답을 찾도록 이끄는 스승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꾸준히 배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뉴 잉글랜드 음악원 피아노과에는 변학영 교수부터 손민수, 백혜선까지 한국 대학이 아닐까 싶게 많은 한국인 교수가 있지만 사실 뉴 잉글랜드 음악원은 미국 클래식의 뿌리와도 같은 유서 깊은 음악 대학입니다. 입학하기 어렵기로도 유명하고요. 당타이손,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 같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미래의 피아니스트들을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약 23분 정도까지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2부는 11시 23분경에 이어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2부를 여는 곡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미셀님, 배움의 끝은 없는 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정경님. 오늘도 정클클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배웁니다. 반갑습니다, 오미셀님. 오늘 아침 날씨가 쌀쌀하던데 혹시 외출하시면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8737님, 청량한 아침 공기에 정신 번쩍 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정클클에서 정경님의 이야기와 클래식을 듣습니다. 모두가 좋은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아, 멋진데요. 모두가 좋은 날로 기억되기를. 박주영님, 백혜선, 비올리스트 최은식의 파헬벨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또이 비올리스트 최은식, 바이올리스트 이경선, 오늘 연주하신 분들이 우리 수요초대석 출연자라 더욱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의 기타 음악을 한곡 준비했습니다. 바키 아니냐. 포르투갈어로 바흐와 작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전미사가 결합된 말인데요. 작은 바흐, 바흐풍의 작은 곡 정도의 뜻입니다. 실제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적 어법을 브라질 기타 음악의 감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바키 아니냐 1번. 브라질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똑깅류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마키아니냐 1번, 떡깅류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중세 신학자이자 시인 텅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천미가에서 가사를 따왔는데요. 종교적 경건함과 서정성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군호 성세실리아 미사, 2번 프랑크 생명의 양식.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프로이센 프리드리시 대왕의 플루트 스승이자 궁정음악가로 유명한 크반체 곡인데요. 바로크 시대 독일 플루트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요하임 크반스의 플루트 협주곡 G장조 중 G단조 중 1악장 알레그로 디 몰토 마커 무리오 베네데크 차로그의 플루트 아우라 무지칼레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요한 요하임 크반스의 플루티 협주곡 G 단조종 희락장 알레그로 디 몰토 마컴 브리오 베네데크 차로구의 플루트 아우라 무지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711님 아침 일찍 등산 갔었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언제 살인적인 더위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운동하기에 너무 좋은 오늘 날씨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할 때이 차에서 아침 온도를 보는 또 맛이 있거든요. 어제는 21도 정도로 기억을 했는데 오늘은 17.5도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가을이 왔구나 싶습니다. 운동하시나요? 8711님,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선아님, 오늘도 정클클의 감동적인 클래식 들으며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선곡한 곡들에 이렇게 행복함을 느껴주시는 김설아님, 고맙습니다. 조현주님, 모처럼 친구 일하는 곳에 들렀는데요.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정경쌤이죠. 반가워서 흔적을 남겨봅니다. 와, 친구분도 우리 정클클 애청자시군요. 아, 너무 반가운데요. 조현주님, 이렇게 잊지 않고 메시지까지 보내주시니 감동입니다.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피아졸라의 탱고를 현악 앙상블의 세련된 언어로 바꿔 놓는 연주자들이죠.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종,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을, 기던 크레머의 바이올린, 크레메라타 발티카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은영님의 사연이네요. 너무 맑고 선선한 가을 아침입니다. 수원에 사는 김은영입니다. 방학이어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아들이 곧 출국합니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라마이노프 피아노 연주 때문인지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또 떨어져 있게 된다는 사실에 아직도 섭섭함을 느끼다니 정말 못 말리는 엄마입니다. 아들에게 일본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파이팅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가곡 마중 들려주세요. 그럼요. 방학 때만 잠깐 보는 아들이니 얼마나 애틋하시겠습니까? 아쉽고 섭섭한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아마 매일 같은 집에서 생활하셨으면 또 이거 티격태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어떨까요? 어머님, 걱정하시지 않게 아드님도 일본에서 자주자주 소식 전해주시고요. 부탁합니다, 아드님.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왠지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김은영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허림시 윤학준 곡 마중. 테너 존노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하림 씨, 윤학준 작곡의 마중. 테너 존노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는 고등학교 3학년 영어 듣기 평가 한계로 조금 늦게 11시 23분쯤에 시작됩니다. 그래도 2부 첫 곡은 청취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니까요. 짤막한 사연과

천상의 빵이 인간의 양식이 된다는 카톨릭 성체 성자의 신비를 표현한 곡인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군호 성세실리아 미사, 2번 프랑크 생명의 양식.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4336님, 오늘 퀴즈에 나온 곡을 들을 때면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생님께선 야단치는 대신 두 눈을 조용히 감고 이 음악을 함께 들어보라고 하셨죠. 음악에 흐르던 교실 안의 공기, 그리고 말 대신 음악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던 선생님의 깊은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오늘따라 그 시절의 온기가 담긴 선생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잘못했을 때 혼내거나 화를 내는 대신에 이 곡을 들려주셨군요. 그리고 모두가 눈을 감고 들어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 음악을 몇 번 들으신 거죠? 아, 이 소중한 추억을 보내주신 4336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 어떤 곡일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발레 백조의 호수에서 왕자 지크프리트의 성년을 축하하는 무도의 장면에서 흐릅니다. 궁정의 젊은이들과 손님들이 춤을 추는 장면인 만큼 처음에는 우아하고 밝은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 뒤에는 앞으로 펼쳐질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죠. 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1막중 왈츠,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1막중 왈츠,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3482님, 2번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이네요. 요즘 가을 선선한 바람이 마치 현악기의 선율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6115님, 정답 생명의 양식. 일하면서 틀어놨는데 갑자기 익숙한 곡이 흘러나와 문자 보냅니다. 청소년 때 교회에서 연습했던 곡이네요.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운전할 때나 일할 때 항상 듣고 있어요. 좋은 곡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 교회 성가대하신 것 같은데 생명양식 파니스 안젤리쿠스 많이 연주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2번 프랑크 생명의 양식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볼까요?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파니스 안젤리쿠스,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제임스 저드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이었습니다.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제임스 저드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지금 방송 잘 나가고 있죠? 학생 여러분, 모두 긴장 푸시고 문제 잘 맞히시길 바랍니다.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정규의 클래식 2부에서는 영화 덕분에 더욱 친숙해진 음악들, 영화 속 클래식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쾌번호 448종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리츠와 알렉산드르 라미로비치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나는 11시 23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잠시 후 영어 듣기 능력 평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학년도 제2회 고등학교 3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라디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학생 여러분은 답안지에 반, 번호, 그리고 이름을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학년도 제2회 고등학교 3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3929님의 선곡으로 열었습니다. 영화 전망 좋은 방에서 나왔던 푸친 오페라 자니스 끼끼 중 오미어 바비노 까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3929님 영화 전망 좋은 방은 이엠 포스터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인데 이 영화에 흐르던 곡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이 떠오릅니다. 네, 이곡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세레나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은 딸이 아버지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리에 떨어지겠다고 아주 아름답게 협박하는 노래입니다. 3929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로 짧아진 2부 시간은 영화 속 클래식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가타카는 유전자 조직이 보편화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사회의 상류층을 차지하고 유전자가 직장과 배우자, 성취 목표까지 결정하죠. 그런데 에단 호크가 연기하는 주인공 빈센트는 유전자 조작 없이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꿈이지만 좋은 유전자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꿈도 꿀 수 없는 목표였죠. 하지만 빈센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완벽한 제롬의 신분을 빌리고 철저한 준비와 가진 노력 끝에 우주항공회사 가타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화에는 슈베르트의 곡이 인상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빈센트가 아이린과 함께 음악회를 찾는 장면입니다. 무대에는 손가락이 6개인 피아니스트가 12개의 손가락으로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슈베르트의 곡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화 음악을 맡은 마이클 리만이 슈베르트의 원곡을 바탕으로 새로운 버전 12 Fingers를 만든 것이죠. 연주를 듣던 아이린은 빈센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곡은 손가락이 12개여야 연주할 수 있어. 유전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지배하는 영화 속 사회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섯 손가락은 단순한 설정이 아닙니다. 빈센트는 손가락이 10개냐, 12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빈센트는 유전적으로는 불안전할지언정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이었죠. 슈베르트의 음악은 영화 카타카에서 인간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인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와 열정인가 라는 질문을 가장 아름답게 들려주는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카타카 속 클래식입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G플랫 장조 도이치보로 899 오츠타미츠코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G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899 우치타미츠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소연님, 카타카 흥미롭게 본 영화인데 슈베르트의 즉흥곡이 나와서 더 집중했던 기억이 있네요. 영화 속 클래식 어떤 계기로 편성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참 좋으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김소연님, 이번에 영화 속 클래식은 전국 중고등학교 영어 듣기 평가 덕분에 2부를 특별하게 꾸며봤습니다. 좀 아쉽게도 특집으로 마련한 영화 속 클래식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김소연님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또 기회가 되면 영화 속 클래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영어 듣기 평가 덕분에 특집으로 마련한 영화 속 클래식 오늘 그 마지막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탠리 큐브릭이 연출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출발해 우주 여행과 인공지능, 외계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진화를 다루는데요.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도 영화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SF 장르와 영화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너무나 큰 작품인데요. 아직 인간이 달에 가기도 전인 1968년 작품입니다. 이미 그 시절에 인공지능 컴퓨터의 존재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악이 있는데요. 바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짜라스트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가운데 일출입니다. 어둠 속에서 태양과 지구, 달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순간 트럼펫과 팀파니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죠. 영화사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오프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간의 조상인 유인원들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석 형태의 거대한 돌, 모노리스가 등장하고 한 유인원이 동물의 뼈를 쥐고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류는 첫 번째 도약을 시작하죠. 제목에서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이아가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오는 여정을 노래한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의미하는데요. 큐브릭 감독은 인류사의 거대한 여정이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이야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슈트라우스가 니체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쓴 일출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단순한 영화음악이 아니라 인류의 진화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되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큐브릭이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2001년이 이미 한참 지난 시점에서 이 곡을 듣게 됐네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 서주, 일출. 크리슈토프 우르반스키 지휘, NDR 엘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속 클래식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 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 서주 일출 크슈스토프 우르반스키 지휘 NDR 엘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화 언터터블 1%의 우정 속 클래식입니다. 상위 1%의 부자인 필리프는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으로 온 청년 드리스를 만납니다. 드리스는 그간의 간병인들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필리프는 자신을 측은하게 여기지 않고 거침없이 대하는 드리스에게 끌리게 됩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년과 청년이라는 차이를 넘어 두 사람은 친구가 되어갑니다. 이 영화 후반부에 흐르는 음악이 있는데요. 드리스는 필리프와의 생활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필리프는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식당에 있고요. 필리프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 에우나우디의 우나 마티나가 흐릅니다. 처음 영화 시작했을 때 필리프는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이었지만 드리스를 만나면서 웃음을

찾게 되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라는 용기까지 얻게 됩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이 바로 우나 마티나입니다. 우나 마티나는 어느 아침에라는 뜻인데요. 마치 필리페에게 찾아온 새로운 아침,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곡처럼 들립니다.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 속 클래식, 루도비코 에오나우디의 우나 마티나, 루도비코 에오나우디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루드비코 에이나우디의 곡을 쓰고 피아노로 연주한 우나 마티나,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영화 필라델피아는 에이즈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었죠. 톰 행크스가 연기한 변호사 앤드류는 에이즈 감염 사실 때문에 로펌에서 해고되는데요. 부당 해고 소송의 변호를 맡던 사람은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변호사 조입니다. 덴젤 워싱턴이 연기했죠. 어느 날 두 사람은 법정에서 할 증언을 연습하고 있는데 앤드류가 갑자기 오페라를 틉니다. 바로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라맘마 모르타입니다. 앤드류는 이 아리아 이야기를 조에게 설명해 주죠. 오페라의 주인공인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실존했던 시인 안드레아 쉐니의 비극적인 삶과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그건 실은 죽음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삶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사랑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칼라스의 목소리는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앤드류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목소리가 됩니다. 영화 필라델피아 속 클래식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의 종 라맘마 모르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있을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입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공연이자 전 국립 심포니 예술 감독 다비트 라일란트가 4년 만에 한국 관객과 재회하는 무대인데요. 피아니스트 신창용과 라메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등을 협연할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된 오늘 영화 속 클래식으로 함께했습니다. 특별하게 마련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속 클래식입니다. 영화 속에서 형 조아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서번트 증후군의 천재 피아니스트 동생 진태가 사라집니다. 조하는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한 공원에서 진태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그동안 진태를 그저 보호가 필요한 동생 정도로 생각했던 조하는 이 연주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조아가 진태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하고 동생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진태의 천재성을 잘 드러낸 장면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적모로 27의 희 월광중 3악장 프레스토 아지다토 에밀 글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금요일 코너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확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꼭 거창한 고백을 들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냉장고에 어떤 재료를 늘 두는지, 빵은 얼마나 굽는지, 양파의 아린 맛을 얼마나 빼는지, 올리브유를 어느 정도 둘러야 맛있다고 느끼는지, 그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지도가 되었다. 나는 원지가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먹으며 그 지도를 조금씩 읽었다. 가본 적 없는 도시의 이름보다 그곳에서 혼자 차려 먹었을 아침의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후무스는 낯선 나라의 음식이 아니라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닿는 부드러운 길 같았다. 그래서 지금도 후무스를 먹을 때마다 원지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든다. 봉태규 작가의 책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나오미 엔고로가 부른 세우 엔카뚜 당신의 매력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세미콜론에서 펴낸 책입니다. 배우 봉태규 씨의 에세이예요.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배우 봉태규 씨는 책을 꽤 내셨습니다. 산문집이 좀 있고요. 이번 책도 너무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콩을 주제로 이 세미콜론의 이 띵푸드 시리즈는 어떤 좋아하는 음식 혹은 할 말이 많은 음식에 대해서 그 주제를 딱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그런 시리즈잖아요. 봉태규 씨에겐 그것이 바로 콩이었던 것입니다. 콩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후무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무스라고 하는 것을 낯선 나라의 음식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닿는 부드러운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 가끔 진짜 후무스 먹을 때 보면 흙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감각을 잘좀 담아내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카페인님들은 만약에 이런 시리즈 내가 쓸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음식에 대해서 할말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9110 쓰시는 최선아님. 고은 작가님, 저는 북카페를 듣고 또 듣고 외울 것처럼 듣는 성실한 카페인 최선아입니다. 아, 내일이 생일인데요. 내일은 또 알맞게 숙성 중이니. 금요일 방송 숙성 방송인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찐 카페인이시네요. 하긴 북카페를 듣고 또 듣고 외우신다고 하시니까 오늘 그래서 생방송에 반말 축하 신청합니다. 저랑 동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글 쓰면서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아, 반말 축하 실제로 받으면 어떨지 두근두근 하셨는데 와, 동갑 매기 친구네요, 그쵸? 선아야, 생일 축하해. 내일이 생일이구나. 아, 진짜 이게 나랑 동갑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더 정겹게 느껴지고 카페인과 카페지기 이런 관계 외에 또 80년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원숭이의 우리 재간둥이들이잖아. 그 느낌의 어떤 동료 의식 같은 것도 좀 생기고 하는데 아, 우리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 선아야.

우리 정말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북카페에 자주자주 놀러 오고, 그리고 매일 듣고 외운다고 하는데, 진짜 언젠가 직접 만나서 선아가 어떻게 북카페 듣고 있는지 나에게 직접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랄게. 그리고 오늘도 테니스나무 이벤트 갑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 제가 최근에 낸 장편 소설입니다. 신간 소설 테니스나무 받으실 수 있는 그 이벤트 방법을 올려뒀습니다. 게시판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이 살펴보시고요. 오늘 생방 중에는 이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테니스 코트 그 옆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정했거든요. 그 나무의 모양을 제대로 보고 뭐 관찰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이 탄생하게 됐는지는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확히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 나무 밑에 테니스 공들이 막 떨어져 있었던 것인데 저 나무가 무슨 나무지 하다가 이게 제목이 나온 거라서 테니스 나무. 최근에도 그 나무를 제가 찍어가지고 AI에게 이렇게 올려놓고 사실 정확히 한 그루도 아니에요. 몇 그루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 일대를 좀 찍어서 올렸는데 이 AI 답변도 뭐 언제는 회화나무라고 했다가 언제는 아카시나무라고 했다가 언제는 느티나무라고 했다가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전히 약간 게으른 그 호기심을 품은 채 저것은 테니스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페이님들 최근에 관심 갖고 보신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둔 나무가 있다면 아끼지 말고 지금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 테니스 나무라고 하셔서 책 선물 받으실 주소 포함하셔서 지금 보내주시죠. 어떤 나무인지 이름도 아신다면 혹은 이름 붙여주셨다면 같이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카페이님들의 테니스 나무, 꼭 테니스 나무 아니어도 되죠? 나만의 나무 사진 기다립니다. 노라 존스의 도즈 스윗 월츠 그리고 톰앤 조이의 메디테이션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바게트 PD님의 FW 컬렉션, 오늘은 또 움직이는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보이는 라디오는 저는 보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라디오는 듣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보이는 라디오 화면이 이 움직이는데 너무 눈길을 사로잡아가지고, 이못 보신 분들 꼭 한번 어떤 기회로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 머리를

를 헤드뱅잉을 계속하면서 저로 추정되는 북카페 DJ가 저기서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영상을 딱 보고서 우리 PD님께 요물이네요라고 했거든요. 진짜 요물 같아요.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막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오늘은 좀 에너지가 좀 약간 소진된 듯한 느낌인데. 오늘 요즘에 너무 하루를 쪼개고 쪼개고 살고 있어가지고 소진된 느낌인데 저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기운이 채워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카페님들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화면 확인하시고요. 한효이님, 멕시코에서 와이프랑 항상 생방을 들어요. 후무스 자주 사서 먹는데 방송에서 나와서 깜놀했네요. 여보, 멕시코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오늘 봉태규 작가의 에세이, 그 콩에 관한 에세이, 후무스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또 그것으로 이렇게 또 사랑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효이님, 네, 아내분과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죠. 그리고 권나연님, 반갑다 친구 고은아, 나도 80이야.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동네 80 친구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친구였다니 하하하 하고 계십니다. 아, 동갑이라고 하는 게 주는 그 편안함이라는 게좀 있죠. 아무래도. 4519 쓰시는 카페인님은 지금 오늘 테니스 나무 증정 이벤트는 오늘은 암호가 나무 사진을 찍어서 샵 1045, 50원 번호 유료 문자로 보내는 것이죠. 개수나무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솜사탕 나무라고 하시면서 나무 알이 지날 때 나는 달콤한 향기가 솜사탕 같아서 솜사탕 나무라고 불러요. 잎사귀는 하트 모양으로 얼마나 사랑스럽게요. 늘 다니는 산책로에 있어줘서 참 고맙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 솜사탕 나무도 좋네요. 진짜 생각하면 솜사탕 나무가 딱 있어서 그냥 산책하다가 손 뻗어가지고 열매 따먹듯이 그렇게 솜사탕을 그냥 그립감 좋게 한 움큼씩만 이렇게 똑 떼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진짜 그 나무 인기 폭발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103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나라 전남 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왕자귀나무, 이렇게 지금 왕자귀나무,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함께 주신 거죠? 지금 사진이 좀 따로 온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사진 첨부해서 지금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 꼭 주소도 잊지 말고, 테니스나무 말머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표는 오늘 1부 끝에 하겠습니다.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 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출산과 수유, 모성 애착 형성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에 모성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연민,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상대와 눈을 마주칠 때,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신체 접촉을 할 때는 물론 사랑하는 존재를 떠올리기만 해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옥시토신이 분비될 때 우리는 더 친절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지고 그래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 속에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던 어떤 것을 옥시토신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질문은 이거였죠. 개와 고양이 중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 2016년 영국 BBC에서 개와 고양이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고양이 대 개에서 실제로 실험 하나가 소개됩니다. 표본이 좀 작긴 한데요. 10마리의 개와 고양이의 타액을 채취한 후 주인과 10분간 놀게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타액을 채취해 옥시토신의 수치를 비교해 본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개와 고양이 모두 주인과 놀고 난 후 옥시토신의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는 57%나 증가했고요. 고양이는 12% 정도였죠. 이 수치

최소한 고양이도 주인과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니까 라고 말했다고 해요. 고양이가 자신을 키우는 주인을 집사나 캔따개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유대감을 느끼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고양이 집사 여러분, 고양이가 보여주는 옥시토신 상승률 12% 정도의 애정,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선우정아 아이유가 부른 고양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옥시토신 수치 증가를 통해서 개와 고양이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수치만으로 보면 57%가 증가한 개의 사랑, 정말 부인할 수가 없죠.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읽으면서 고양이는 12% 정도였구나. 너무 적은 수치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이폴 제크 박사의 얘기, 고양이가 이렇게 지금 옥시토신을 분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감동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지희님은 그런데 12%로는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고양이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그쵸. 개양이들도 있고, 고양이들마다 사랑을 좀 표현하는 스타일들도 있죠. 그리고 좀 묵묵하게 뚝배기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고양이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고양이의 그 호르몬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최상철님.

애견인이시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건 부모님과 강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이 부모님 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개. 그리고 사실 고양이도, 네, 모든 것은 다 소통하면 뭔가 호르몬 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테니스 나무 이벤트 근처에 있는 나무 사진 혹은 마음에 들어온 나무 사진 찍어서 주소와 함께 샵 1045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지금 이것이 바로 테니스 나무입니다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이름들을 올려주셨는데요. 다 모아보면 뭐 감나무, 느티나무, 농나무, 둥글레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흔한나무라고 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1116 쓰시는 카페인님은 도토리나무. 최애 장소인 동네 뒷산에 도토리나무 보내주셨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는데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0515 쓰시는 카페인님은 자작나무가 나의 나무입니다. 강원도 원대리 갔을 때 담아왔어요. 고급진 회색빛. 하셨는데 원대리에 맞아요. 이 자작나무 숲이 좀 유명하죠. 카페인님들 나무 사진 궁금합니다. 라이너스의 담요의 Don't Call It Puppy Love 듣고 가시죠.

0: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1: 네.
0: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장셔우만의 에세이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낯선 대도시 선전에 적응해서 살아나가는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의 낡아가는 몸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 저자인 딸의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엄마의 동료 얘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란 아주머니 라는 분인데요. 어떤 분이실지 바로 만나보시죠. 어느 목요일 오후 미화원들의 2시 회의까지 10여 분이 남아있을 때였다. 68살의 무란 아주머니가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 넘치고 힘있는 노랫소리로 혁명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무란 아주머니는 엄마가 속한 미화팀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미화원이었다. 두 사람은 올곧은 성격에 일처리가 야무진 데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 비슷해 금세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 무란 아주머니는 자기 나름의 진리를 하나 터득하고 있었다. 뭘 하든 한 가지에 전념해서 빠르게 잘 해내면 그게 가치 있는 거야. 무조건 잘해야 해. 아주머니는 미화원 일에서도 그 신념을 실천하며 입사한 뒤로 한 번도 휴가를 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꺼이 대타로 나섰다. 사실 청소 일을 하기 전 무란 아주머니는 아들 집 근처 새집에 살며 어린 손녀를 돌보고 있었다. 아이를 돌보며 아들과 며느리의 살림까지 돕다 보니 여섯 식구가 좁은 집에 모여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무란 아주머니가 잠깐 거실로 나간 사이 두 살짜리 작은 손녀가 안에서 주방문을 잠가버린 것이다. 다행히 아이가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문을 열어 무사히 가스불을 껐지만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아들은 놀란 어머니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무랐다. 화가 난 아주머니는 2년 넘게 애를 봐줬으니 이제 그만하련다며 폭탄 선언을 했다. 온 가족이 상의한 끝에 무란 아주머니 부부는 따로 나가 살기로 했다. 따로 나와 살게 된 뒤 아주머니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의 구도를 깨기로 했다. 남편이 주차장 청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손녀를 돌보고 자신은 밖에 나가 미화원으로 일하기로 한 것이다. 아주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다. 효율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장 실속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가족의 갈등을 풀어 양쪽 모두 자유를 얻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미화원 일을 그만두었던 무란 아주머니를 어느 주말 우연히 다시 만났다. 아주머니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공원 서비스 표시가 붙은 연두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여유로운 노년을 즐기겠다는 예전 말과 달리 또 공원에서 청소 일을 구한 모양이었다. 아주머니는 엄마의 손을 덥석 잡아 끌고 자기 집으로 향했다. 아주머니의 새집은 낡은 주택 1층에 있는 전체 면적이 10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좁고 어두컴컴한 단칸방이었다. 엄마는 이렇게 작은 집이 월세 1600위안이나 한다는 사실에 놀라며 같은 선전에 새들어 사는 남동생이 왜 자신의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는지 문득 깨달았다. 엄마는 무란 아주머니가 불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열정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엄마는 늘 그렇게 불같이 사는 사람 또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곤 했다. 사실 엄마도 그런 사람이었다.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듣고 왔습니다. 장 샤오만의 책,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허유영 번역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 무란 아주머니가 들려준 얘기 들으시면서 남일 같지 않다고 사연 보내주시는 카페인 분들 계시네요. 지금 박주영님은 엄마가 큰아이 키워줄 때 엄마한테 잔소리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낯이 뜨거워져요. 왜제 아이만 본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아마 주영님도 그 큰아이, 첫째 아이 처음 이제 아이 엄마가 되셨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것을 다 고려하실 정도의 여유가 없었겠죠. 다 엄마도 처음이고 뭐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배워나가셨던 것이 아닐까 싶고, 오늘도 들려드리는 이 얘기 듣고 바로 그대를 떠올리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책을 읽는, 그리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미숙님, 애 볼래? 아니면 반멜래? 이렇게 질문 받으면 반멜래요 하셨습니다.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한 말이 새삼 실감나네요 하셨는데요. 네, 무란 아주머니가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잘 상의를 해서 그 상황을 잘 정리해서 다행입니다. 그쵸? 무란 아주머니의 얘기도 참 인상적인데, 이번에는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이 엄마잖아요. 이 제목에도 등장하지만 엄마의 진짜 목소리를 바로 들으면 어떨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엄마의 바로 글, 그 육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나는 2020년에 선전에 왔다. 처음에 딸이 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오지 않으려 했지만 딸은 한번 와서 구경만이라도 해보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큰 도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선전은 춥지 않고 공기가 좋으며 겨울도 꼭 봄 같다. 선전에는 이렇게 높은 빌딩이 많으니 우리처럼 농촌에서 온 미화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는가. 선전에 와서 나와 비슷한 또래 여자를 많이 만났다. 모두 나처럼 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나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다. 선전에 와서야 알았다. 선전의 노인들은 모두 연금을 받지만 농촌 사람들은 평생 집에서 농사를 지어도 노후에 돈이 생기지 않는다. 내가 미화원 일을 하는 것은 노후에 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서다. 나와 함께 일하는 한 동료는 선전에서 학원 수업 하나가 한 시간에 350 위안이나 한다며 손수를 학교에 보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이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7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오로지 학교만 다녔다. 어려서부터 다 클 때까지 우리 부부에게 학부모 회의에 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고비마다 힘든 시기를 겪었다. 7, 8살에 7, 8리씩 산길을 걸어 학교에 다녔고 11, 12살에는 20리 떨어진 학교에, 나중에는 수천리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다녔다.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공부를 해서 밖으로 나간 덕분에 나를 선전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선전에 오는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이다. 나도 젊었을 때는 가고 싶은 곳이 많았지만 어디에도 가지 못했다. 50이 넘어서야 선전에 왔으니 그제야 처음으로 먼 길을 떠난 셈이었다. 돈은 차가워도 자식이 있어 마음은 따뜻했다. 딸을 따라 선전에 와서 내 고향과 다른 것을 많이 봤으니 이만하면 꿈을 이룬 셈이다. 가끔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선전에 와서 대도시 생활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선전은 늘 돈이 모자라는 곳이다. 집값은 금값이고 물가도 너무 비싸다.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만 번돈 대부분을 다시 쓰게 되어 돈이 물에 빠진 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나는 돈 버는 일이 좋았다. 열몇 살 때부터 엄마를 따라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다 팔았다. 내가 학교를 그만둔 뒤로 엄마는 산비탈 어디를 가든 나를 데리고 다녔다. 내 자식이 생긴 뒤로는 그저 내 자식을 아끼고 잘 길러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나는 지금도 돈 버는 일이 좋다. 딸은 내게 휴대전화를 좀 덜 보고 책을 읽고 글씨를 쓰라고 말한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반듯하게 쓸 수 있다. 어느 날

딸이 엄마, 엄마가 미화원으로 일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려 해 라고 말했다. 내가 장난치지 마. 엄마 같은 사람 얘기가 무슨 책이 되겠어? 라고 하자 딸은 정말이야. 엄마 인생을 책 한 권에 담아내고 싶어 라고 했다. 딸은 소파를 책상 삼고 바닥을 의자 삼아 엎드려 글을 쓴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 우리 고향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내 이야기가 먼저 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스테이시 켄트의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왔습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장샤오만의 에세이죠.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엄마가 엄마 같은 사람 얘기가 무슨 책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말 안에 그 엄마가 느끼는 그 한평생의 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심금을 울립니다. 그리고 이 엄마 같은 사람 얘기가 무슨 책이 되겠어? 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책으로 묶였고, 그리고 지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카페인 분들께도 어제 오늘 이틀간 읽어드렸는데, 이 들으시고, 많은 카페이님들이 너무 눈물 난다고 하면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의 이야기가 장샤오만 작가 엄마 얘기가 나를 톡 건드려서 또내 주변에 있던 기억들을 깨우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세상에 정말 그 어떤 위인전보다도 더 뜨거운 인생 그 에너지가 이책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많이 우시죠? 카페인님들 지금 울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테니스 나무 이벤트 당첨자도 발표하겠습니다. 우시다 갑자기 톡 눈물 쏙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4336 쓰시는 한지현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사진 속 나무는 10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킨 청단풍 나무입니다. 지금 보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청단풍 나무. 오늘은 어제보다 싱그럽기를. 내일은 오늘보다 더큰 꿈을 꾸기를, 48살의 가을을 스스로 응원해 봅니다. 하는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청단풍 나무 이렇게 사진 띄워주셨는데 덕분에 우리 보라 화면이 아주 싱그러워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에너지를 이렇게 가득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무 이벤트, 그 테니스 나무 이벤트를 나무라는 키워드로 해봤는데 재미나네요. 카페님들. 아직 소개 못한 나무가 많아서 막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언젠가 한번 또 멍석 펴겠습니다. 네, 자리 깔게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는요.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면 미미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에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000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0: 와 양성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긴 노동시간, 치열한 입시 경쟁, 24시간 영업과 심야 배송. 우리 사회는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공부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과연 괜찮은 걸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잠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사회를 들여다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잘 주무셨어요? 어제?
1: 아니요.
0: 왜요? 왜 아니에요?
1: 가을바람이 선선해지니까 네. 잠이 안 오던데요?
0: 아, 그럼 뭐 지금 되게 낭만적인 느낌으로 얘기하셔가지고.
1: 네, 뭐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오. 확실히 여름밤과는 공기가 달라져서 네. 밤이 아쉽더라고요.
0: 그래서 좀 되게 쾌적한 상태예요, 그러면?
1: 피곤한 상태죠.
0: 그러니까 피곤한데 낭만은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1: 어젯밤은 좋았는데 오늘 아침은 피곤했다.
0: 맞아요. 요즘에는 밤에 저도 좀 잠자는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오히려. 여름보다. 네. 그러니까 뭔가 날씨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1: 그렇죠.
0: 커피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잠 잘 주무시는지 궁금해요.
1: 아, 저는 정말 대중 없이 자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0: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만 대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잘 잘 수 있다. 그런 스타일인가요?
1: 그 이유가 잠을 잘 자리라는 게 굉장히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0: 그렇죠.
1: 저는 그런 수면 패턴을 갖고 있긴 한데 주로 블랙아웃이죠.
0: 기절하듯이?
1: 네. 아. 그러니까 다 힘을 쓰고 그냥 머리를 대면 잠에 빠지는 이런 유형이라서 네. 한창 워커홀릭으로 살 때는

0: 네.
1: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가도
0: 아,
1: 잠들곤 했었거든요.
0: 진짜요?
1: 전철 같은 데서 앉아서 이렇게 제가 말을 걸고 상대가 얘기하는 도중에 저는 잠드는.
0: 와, 얼마나, 너 진짜 그렇게 대화 중에 잠들 정도로?
1: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미미님이 지금 저는 이렇게 블랙아웃이죠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딱 이렇게 기울였는데, 그게 약간 저에게 무슨 안무의 하나처럼, 한 동작처럼 보여서, 근데 너무 귀여운 춤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 하나 누가 넣어줬으면 좋겠다. 블랙아웃 제목은 그렇게 해가지고,
1: 아, 그이 장면을
0: 예,
1: 가지고.
0: 장면을 가지고 가사화하고 거기에 춤으로 끝은 이렇게 하면서 끝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1: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적인 경험이고요.
0: 네.
1: 그런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얘기를 한데 담아낸 책을 오늘 가져온 거거든요.
0: 네.
1: 바로 문화인류학자 김찬호 교수의 신작이고요. 아, 제목이 좀 덜컹합니다. 무수면 사회입니다.
0: 무수면 사회.
1: 네.
0: 무수면. 무수면 사회라니. 지금 이승현님이,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무수면 사회 이책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될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1: 그렇죠. 이런 말
0: 그러니까.
1: 중에 좀더 공격적인 말이 있죠.
0: 더요?
1: 잠이 오냐?
0: 잠이 오냐고.
1: 요즘엔 들어본 적이 없지만
0: 네.
1: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쓰던 말이었거든요. 너 지금 뭐 일을 다 마치지 않고 공부를 다 하지 않고 잠이 오냐? 이런 꾸지즘 같은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장려하거나 긍정하기보다는 잠을 줄여서 다른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0: 왠지 감히 그냥 추측컨대, 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그런 느낌의 사고 최고 아닐까 싶거든요.
1: 그렇죠. 우리가 뭐 다가보진 않았지만,
0: 네.
1: 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1: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사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잘 잤어요?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0: 네.
1: 이게 다른 문화권에도 그렇게 잘 잤는지 묻는 말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이 수면의 안부를 일상적인 인사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우리 사회에서 잠이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는 거죠.
0: 그렇다면 잠에 많은 비중을 줄 의향이 있어 보이는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잠에 대한 안부를 그렇게 물으면서.
1: 그만큼 모두가 충분히 자지 못하니까 그렇게 물을
0: 네.
1: 수도 있는 거겠죠?
0: 그렇군요. 이 저자가, 이 김찬호 교수는 왜이 책을 쓰셨을까요?
1: 자기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0: 역시.
1: 본인이 40대에 접어들면서 몇년 동안 지독한 불면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대요. 그런데 본인은 평소에 이런 뭐 돌봄, 호흡, 뭐 명상 이런 것에 적지 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본인이 이런 불면증을 겪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대요. 그렇게 자기 관리나 또는 뭐, 영혼의 안식 같은 것,
0: 네.
1: 평온함,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불면증을 겪는 것.
0: 그러네요.
1: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통계적으로도 잠이 부족한 국가이긴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평균 수면 시간 한국이 최하위라고 해요.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51분이라고 하는데,
0: 네.
1: 저는 이것도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0: 그러네요. 이 영유아 다 포함해서?
1: 아, 그럴 수 있겠다. 그쵸. 통계에 이 오류가 있으니까.
0: 네.
1: 미국은 8시간 48분,
0: 와.
1: 캐나다 8시간 40분, 이 정도니까,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거의 1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잠이 부족한 거고,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잠을 자는 통잠만 얘기하는 게 아닐 거니까 불면을 겪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라는 걸로 볼수 있는 거죠.
0: 불면, 카페인님들은 어떠실까요? 저는 좀 불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실 정도로 잠들고 잠잘 누리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연으로 좀 많이 주세요.
1: 3323님께서 저는 새벽 4시면 깨요. 그래서 그런지 북카페 듣다가 2부 중간쯤 깜빡 졸더라고요. 가끔 북카페가 제겐 달콤한 자장가일 때도 있어요. 재방송을 챙겨 듣는데 신기한 점은 본방 때 졸던 부분에서 재방 때도 졸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저 공감되는데.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졸아서 다시 볼 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럼 꼭 같은 데서 졸아요.
0: 아, 그러면 그거는 뭐 꼭 그 나의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만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 지점이 좀 나에게 잠을 유발한 게 아닐까.
1: 그럴 수 있죠.
0: 우리 북카페 들으시면서 그 지점이 어딘가요? 네. 근데 뭐 북카페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1: 그만큼
0: 네.
1: 북카페가 편안하고
0: 네.
1: 안락하고
0: 그쵸.
1: 안전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0: 좋아요.
1: 불안하면 참못 들거든요.
0: 이거 좋은데요? 네. 북카페 들으시면서 주무신 분들 경험, 네, 숨기지 말고 다 알려주시죠. 권수현님은 평소에 서너 시간만 자도 컨디션이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잠을 참고 살았더라고요. 회사와 길에서 몇번 쓰러지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제대로 진료를 받고 수면 패턴 고치긴 했으나 잠자는 시간 동안 책 읽고 영화 보고 이렇게 오롯이 누리는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어요. 잘 잤어? 이게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안부라서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와, 이게 그냥 막 회사와 길에서도 쓰러지실 정도였으면 되게 심각했던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수면 과학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0: 네.
1: 사람들이 권수현님처럼 나는 조금만 자도 피로가 회복되고 일종의 숏 슬리퍼라고 하는데
0: 네.
1: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몸에 부담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고
0: 네.
1: 언젠가는 그 뇌관이 폭발한다라고 경고합니다.
0: 왜 우리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 나폴레옹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1: 네네.
0: 되게 잠 조금 잔 사람. 언급하면 막뭐 과학자도 있고 뭐 문학가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조금만 자고도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 가능하면 내가 이제 그런 쪽인가 보다 생각하기가 쉬운데.
1: 그런 사람이 몇명 없잖아요. 확률상 뇌가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이 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호흡, 뭐 심박,
0: 그쵸.
1: 소화. 내가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잠도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자율신경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잠이 안올 때,
0: 네.
1: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자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럼 이미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이
0: 아.
1: 놓인 상황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려운 것이, 이 중에 어려움이
0: 네.
1: 있는 거예요. 일단 잠이 자연적으로 안 와서 어려운데, 내가 애를 쓸수록 잠이 더 들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0: 그렇겠죠.
1: 왜냐하면 이완이 돼야 되는데
0: 네.
1: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럴수록 잠은 더안 오거든요.
0: 그래서 왜그뭐양한 마리, 두 마리 세고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그것에 대한 얘기도 막그 경험담들 보면 재미난 거 되게 많더라고요.
1: 그렇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양 세면 아 집중돼서 잠안 오는 거 아니야라고
0: 네.
1: 하는데 양을 세면서 아까 말씀처럼 내가 호흡이나 수면처럼 그 자율신경에 대한 걸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잠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0: 네.
1: 그 자율신경을 내가 신경 쓰게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죠.
0: 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1: 네, 악뮤의 밤, 끝없는 밤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김찬호 교수의 무수면 사회입니다.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책이고요. 와, 카페인님들 잠에 대해서 할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상철님은요, 우리나라의 수면 시간이 7시간 평균이라는 게, 아, 저는 평균 시간을 깎아먹고 있었군요. 그쵸. 7시간 평균으로 딱 봤을 때, 난 깎아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네.
1: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 3289님께서도 수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는 잠은 참기 어려운 것 같고, 반면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는 것 또한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요.
0: 와.
1: 이게 잠의 악마, 뭐 이런 의미겠죠.
0: 그쵸. 진짜 이거 비교의 의미는 없지만 어느 쪽이 더 힘들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아, 잠이 쏟아지는 걸 참아내야 하는 것과 잠을 분명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괴로운 거. 미미님 생각에는 그냥 둘다 경험해 보셨어요?
1: 저한테 선택하라면 그래도 잠이 쏟아지는 걸 참는 쪽이
0: 낫다.
1: 낫지
0: 많이
1: 않을까.
0: 해봤으니까. 우리 카페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느 쪽이든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아, 겪어보면 이쪽도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외 자주
0: 네.
1: 다니실 일이 많잖아요,
0: 네,
1: 출장으로.
0: 그쵸.
1: 그러면 시차 같은 것 때문에 수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저는 참, 근데 저도 보통 일상에서는 그냥 블랙아웃 맞는데 저는 베개에 머리 되면, 아니면 지하철에 그 창문과 창문 사이에 그 오목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어요. 차체가 있죠. 전동차 차체.
1: 네.
0: 거기. 그것도 저 베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머리 대면 그두 구간에서는 확 바로 잠드는데, 이게 뭔가 흐름이 바뀌면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래서 뭐, 식물성 멜라토닌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게좀안 먹다가 한번 먹으면 훅또 이렇게 효과가 오긴 합니다만,
1: 맞아요. 저
0: 네.
1: 장기 복용을 하면 효과가
0: 그렇죠.
1: 낮아지긴 하지만 괴로울 때는 사실 약이 즉각적 효과를 주긴 하죠.
0: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뭐랄까, 근원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마 많이 탐구를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럴까? 김민정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7시 반인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시, 11시거든요. 국가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퇴근 시간을 4시 반, 5시 이렇게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아예 법적으로.
1: 가능하죠. 대신에 5시에 퇴근하려면 8시에 출근해야 되지 않나요? 저 너무 관리자 같은 말이었나요?
0: 아니, 그 내용보다는 말투가 그랬어요, 갑자기. 아직 우리의 미미님이 아니에요. 누구시죠? 아니, 그런데 이렇다면은 퇴근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으면 빨리 출근하시는 걸 선호하세요, 미미님은?
1: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일하는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0: 네, 요즘 그런 곳이 좀 있죠.
1: 정말 자유거든요.
0: 아,
1: 매일매일.
0: 네.
1: 그래서 저희 그 본부의 어떤 분께서는 대체로 6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을 하세요.
0: 와, 아침 6시?
1: 네.
0: 대단하네요.
1: 3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4시니까
0: 네,
1: 저녁 시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보내는 거겠죠.
0: 그러네요. 자, 잠. 이종서님, 치과 치료받다가 잠들기도 하고,
1: 위험하지
0: 자느라
1: 않나요?
0: 기내식 한 번, 아, 자느라 기내식 한번못 먹고 해외여행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 잘 시간 지나면 잠이 안 오는 희한한 경험 하고 계신다고.
1: 많은 분들이 잠이 줄어든다고 얘기는 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0: 그렇죠. 그런 것 같긴 해요.
1: 왜냐면 잠을, 통잠을 길게 자는 것도 이게 기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끈기,
1: 중간에
0: 기력.
1: 자꾸 깨는 거죠.
0: 네.
1: 뭐 여러 신체적인 작용이 있긴
0: 맞아요.
1: 하겠지만. 김선아님께서, 저는 잠순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잠들고, 누우면 5초 내에 잠들고요. 대중교통 이동 중에도 눈만 감으면 잠들어서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기도 해요. 잠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대중교통에서 잠드는 것도 뭐 여러 분석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도 과학적 분석도 알려주고,
0: 네.
1: 그러니까 그 배경의 소음이 반복적이잖아요.
0: 아,
1: 그러다
0: 그렇죠.
1: 보니까 내가 위험하거나 특별한 소리라고 인지하지 않는 거죠.
0: 네.
1: 예, 그리고 이건 전 한국 사회 특성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대중교통이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죠.
0: 아,
1: 마음을
0: 맞아요.
1: 놓고 자도 뭐내 가방이 없어진다든지
0: 맞아요.
1: 이런 일이 드뭅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안전도가 높지 않은 문화권의 전철에 타면 아마 잠못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그쵸? 참, 생각하면 아이들은 다 그래도 이 성인들에 비해서 좀잘 자잖아요.
1: 그렇죠.
0: 그쵸?
1: 세상 걱정이 없으니까요.
0: 맞아요.
1: 부럽네요.
0: 우리가 참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잠을 또 찾을 수 있을지, 유지할 수 있을지.
1: 인간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시간 같은 것을 지금처럼 우리가 세지 않았고
0: 네.
1: 해가 뜨면 일어나고 종일 이제 몸을 놀려서 일을 해야 되고
0: 그쵸.
1: 해가 지면 잠이 들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0: 네.
1: 그런데 이제 18세기, 19세기 오면서 가스등이 생기고 뭐 20세기에 전기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도시라는 공간이 오늘날처럼 24시간 체제로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저자도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근원적으로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밭일을 하거나 논일을 하면 오늘 할 일이 이만큼 있잖아요.
0: 네.
1: 열심히 해요. 그 일이 끝나면 그냥 그날 하루가 끝나는 거죠.
0: 그쵸?
1: 요즘의 생산성이라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살다가는.
1: 속된 말로 회사에서 저성과자가 되기 쉬운데
0: 네.
1: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창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시계가 귀했으니까
0: 네.
1: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0: 그쵸.
1: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 시간에 이 사람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 알람 시계가 있었대요.
0: 인간 알람시계?
1: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크한다고 해서 노커업이라고 불렸는데,
0: 네, 노크업.
1: 네, 이런 직업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각자에게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0: 네.
1: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와서 막대기 같은 걸로 창문을 막 두들겨 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높은 곳에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콩알 같은 걸로 새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창 같은 데 싸가지고 탁탁 소리를 내게 하는 거죠.
0: 오.
1: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1940년대, 50년대 오면서 전기랑 알람시계가 보급되면서 이 역할이 사라졌는데, 이런 밤의 시간은 결국 다 노동하고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저자가 이 책에서 수면 사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0: 수면 사막.
1: 네.
0: 아.
1: 우리 요즘에 그 미국 같은 데서 음식 사막 같은 얘기 하잖아요.
0: 네.
1: 식료품점이 가까이 있지 않고.
0: 맞아요.
1: 이 수면 사막은 뭐냐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여러 직업을 엔잡으로 일을 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장시간 노동하면서 수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0: 네.
1: 소음이나 공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주거지역에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수면을 충분히, 가질 만한 환경에 놓이지 못하니까
0: 네.
1: 그런 지역을 수면 사막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0: 와, 수면 사막, 이거 진짜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1: 도시 외곽에는 굉장히 많이
0: 그러니까요.
1: 있을 것 같아요.
0: 자, 이 알람, 인간 노크업도 너무 재밌고, 이제 알람이 없으면 우리 일어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1: 그렇죠. 저는 알람을 한 번만 맞춰 놓습니다.
0: 그러니까 딱 바로, 그냥 그 전에 거의

0: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알람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1: 네.
0: 우리도 스마트폰에서 하루에 알람이 몇 번씩 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애초에 알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깨우게 해야 되는데, 알람이 너무 일상이 되면서 우리가 평온도 잃고 수면도 잃어버린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1: 근데 어떻게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 스마트폰을 끄면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근데 불안하잖아요. 아, 이게 저 어디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용성님. 졸며 들으며 지하철 타고 이동 중입니다. 오늘 주제랑 딱 맞네요. 진짜 가끔 들으면 내 얘기 하나 싶을 정도의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0: 그러네요.
1: 졸다가 내리려고 지나칠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0: 알람 얘기 나오니까 요즘에는 이것도 알람을 알려주잖아요.
1: 아, 그것도 설정하시는 거예요? 내리려고?
0: 지도에서 내가 길 찾기를 해두면
1: 네.
0: 내가 이동하는 그걸 GPS가 따라오면서 무슨 역인지를 체크해서 다음 역에 내려야 되면 진동을 울려줍니다.
1: 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아마 많이들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저는 알람 설정은 그럴 때는 해봤어요. 그 얘기를 하다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홀랑홀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 알람 울리면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자.
0: 아, 그런 거군요. 한 3시간 떠들고,
1: 네.
0: 이따가 또 전화해. 이러고.
1: 그쵸. 그런 느낌이죠. 30분으로 알람 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뭐야, 이거. 또 설정하고. 이렇게는 해본 적이 있으나, 아, 참.
0: 네, 최은희님께서도 잠 참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일하다 꾸벅, 크헝, 내 콧소리에 놀라 깬 적도 있어요. 병일까요? 해주셨는데,
1: 병을.
0: 이게 정말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1: 네.
0: 땐 사실 자야 됩니다.
1: 그럼요.
0: 예, 요즘에 그래서 그런 수면실이 있는 회사들도 꽤 있잖아요. 저는
1: 맞아요.
0: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아, 수면실이 있는 회사. 여기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EBS에도.
0: 수면실이 있죠.
1: 예,
0: 네.
1: 또. 7906 쓰신 카페이님. 저도 N년간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데,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0: 그러니까요. 이거 일단 이걸 의식하는 순간 안 되는 거거든요.
1: 이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방법도 이제 하나하나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
1: 네.
0: 이제 그 노동과 잠에 관련된 얘기를 앞서
1: 네.
0: 드렸잖아요. 저자는 나름대로 이런 해법을 제안해요. 이게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도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장기를 매매하는 것은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잖아요. 범죄로 처벌을 하죠. 그런데 이렇듯이 신체를 상품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논리를 확대해서 적용하면 건강을 담보로 하는 생계 활동도 제한을 둘수 있지 않느냐. 심야 노동이라든지 요즘 계속 그런 것과 관련된
1: 네.
0: 사회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1: 네.
0: 당연히 이제 그 노동에 대한 그 보상이 크기 때문에 생업으로 그걸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1: 그쵸.
0: 그걸 적절한 균형점을 사회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의 논리적인 구조를 이제 장기 매매를 막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한번 상하면 회복되기
1: 네.
0: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1: 그쵸.
0: 특히 수면 부족은 갑자기 한 번에 몸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쌓였다가
1: 네.
0: 한 방에 굉장히 크게 터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걸 사회가 막아줘야지 왜 그냥 제어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1: 우리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또 많이 있네요.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이 책의 본문에 등장하는 노래인데요. 존 덴버의 스윗 서렌더 골라왔습니다.
1: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똑똑 인문학 님이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오늘 김찬호 교수의 책 무수면 사회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도착지 알람 자주 애용합니다 하시는 조현수님, 지하철에서 졸다가 핸드폰보다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1: 아, 졸다가 보다 진짜 스마트폰 보다가 지나치는 경우가 꽤 있겠어요.
0: 그럴
1: 영상
0: 수
1: 같은 거
0: 있죠.
1: 보다가.
0: 그리고 뭐 다른 생각 잠깐 하다가 놓치기도 하고, 예.
1: 신영아님께서도 알람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잠순이에요. 특히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일찍 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아침형 인간이었다면 많은 일을 해냈을 것 같아요.
0: 예. 근데 이거 우리 전에도 미미님과 함께 어떤 책에서 나눴었지만, 이 아예 다른 거잖아요. 종달새형, 올빼미형. 그쵸? 우리
1: 맞습니다.
0: 그 생체 시계 자체가 그 다른 거니까, 사실. 뭐 그걸 생각해 봐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1: 다른 삶을 가져볼 수 없죠.
0: 그렇죠. 박민경님. 저도 매번 잠을 잘못 자고 평균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늘 주변에서 걱정하는데 아는 분이 본인 사촌 언니는 잠을 못 자서 과로로 돌아가셨다고 진짜 안 자면 죽는다고 저에게 늘 경고를 했는데 잘 자는 건 정말 복인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이 과로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0: 네.
1: 책에서도 그걸 지적해요. 과로사라는 말이 영어로도 등재되어 있는데,
0: 네.
1: 그냥 일본 말을 그대로 등재한 겁니다. 마치 우리말 김치를 등재했듯이. 일본하고 한국에 특화된 문화인데, 근데
0: 네.
1: 그게 또 미세한 차이가 있대요.
0: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1: 일본에서 과로를 하게 되는 주요 이유는 관계 때문이래요. 옆 사람들도 다일 열심히 하니까, 또는 회사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의 과로사는 대부분 경쟁 때문이래요.
0: 진짜 다르네요.
1: 그렇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0: 네, 그러네요. 아니, 그렇다면은 사실 한국 사회의 과로를 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그렇다면 그다 같이 그냥 조금 아까도 얘기한 좀 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왠지 또 이제 이게 경쟁 구도로 접근을 하면
1: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높아져도
0: 네.
1: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0: 그러니까요.
1: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 상시 대기 상태가 될 것이다. 24시간 언제, 왜냐하면 AI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0: 네.
1: 그때 불려 나가지게 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0: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다고. 왜냐면 AI 나오면 원래 그랬잖아요. 인간의 노동을 조금 덜어주고, 인간은 이제 자아 실현네. 믿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반듯하게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요. 네. 자아실현 얘기를 해주신 김에
0: 네.
1: 어떤 잠에 이제 사회적인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 잠이 우리 인간 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효용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자리는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내 자아가 매일 새로 재구성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네.
0: 공감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가장 솔직한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내가 느끼는 뭐 빛깔, 냄새, 질감, 이런 게
0: 네.
1: 다음날 내 감정 상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지만,
0: 네.
1: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되는 어떤 과정이긴 하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할수록 그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누려야 하는 그 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마법 같은 건지를 좀
1: 그렇죠.
0: 생각하게 돼요.
1: 그 잠자리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세상이 허락한 최소한의 안전지대.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0: 그렇죠.
1: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인류 초기에는, 뭐 밤에 동굴이든 밖에서 자야 되는데,
0: 네.
1: 그럼 늘 다른 동물들의 공격 때문에 노심초사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는 지금 내 방에 들어오면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큰 축복이고,
0: 네.
1: 그런 만큼 반대로 불면은 괴로운 일인 거죠.
0: 그렇죠.
1: 이 불면에 시달리면, 저자 경험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냐면, 낮에 길을 돌아다녀요. 그런데, 말끔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어제 잘 잤겠지?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소외감을 느낀대요.
0: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의 모든 관심사, 화두가 잠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잠에서 시작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1: 그리고 평소라면 낮에 뭐 길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0: 네.
1: 무슨 일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아니라 내가 불면에 시달릴 때는 그걸 볼 때도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이 정도로
0: 네.
1: 이 불면에 시달리면 수면 자체가 내 행복의 유일한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잠잘 자는 사람은 무조건 부러운 것.
0: 그러니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면이 이게 어떤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문제가 정신적인 이유인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1: 복합적이긴 한데,
0: 네.
1: 앞서 이제 노동과 관련된 게 주로 신체적인 이유일 거잖아요.
0: 그렇겠죠?
1: 그렇죠? 몸을 무리하게 써야 되니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불면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정서가 자책과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0: 자책과 후회 때문에
1: 네. 잠못 드는 게 대부분, 오늘 내가 상 받았는데 잠못 드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0: 뭐 그런 거야 견딜 수 있죠. 그걸 뭐 불면으로 고생한다고 얘기하진
1: 그렇죠.
0: 않잖아요.
1: 대부분, 아, 내가 오늘 그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요즘 일이 너무 안 돼.
0: 맞아요.
1: 이럴 때 이제 하게
0: 맞아요.
1: 되잖아요.
0: 고민한다거나 이런 거.
1: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그런

0: 그로 인한 불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건 잠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나와의 화해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나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내가 대화 나누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계속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여유 있게 좀 나를 바라봐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완의 길에 이르기에 훨씬 적합한 심신의 상태가 될수 있는 거죠.
1: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더 호기심이 솟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하면서 이게 뚜렷해지면 어떡하지?
0: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잠안올때 생각해 보면 혼잣말을 합니다. 혹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들어요. 그렇잖아요. 혼자 뭐, 아, 나
1: 그렇겠죠.
0: 오늘 왜 그래?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1: 맞아요. 자막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0: 맞아요. 그럴 때도 비슷한 이제 방식으로 그 목소리랑 자꾸 대화하거나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지 말고 잠깐 빠져나와서 관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어야 그걸 혼자 떠드는 그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럼 그
1: 그쵸.
0: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잠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그거랑 대화를 하면 각성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소진돼도 무리해서 대화를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죠.
1: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세계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듭니다.
0: 물론 이게 조금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었을 텐데 저자는 스스로 이제 노력하고 시도했던 구체적인 방법도 전해줘요. 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도 살펴봤겠죠? 수면용 호흡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막 크게 숨 쉬는 게 아니라 느리고 부드럽게. 그래서 1분에 6번 정도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것.
1: 이거 지키려다가 정신 또렷해지겠는데요.
0: 그리고
1: 1분에 6번?
0: 내쉬는 것에 집중하래요.
1: 아, 내쉬는 것에.
0: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그양 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1: 네.
0: 호흡에 내가 이걸 집중하잖아요. 그럼 잠 오는 쪽에 내가 신경을 안 쓰게 되죠.
1: 그쵸?
0: 그 자율신경이 그럼 회복됩니다. 그러면 잠에 빠지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훈련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불면을 벗어나는데 도움도 되고 저자 경험적으로도 득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왠지 그냥 머리 대면 바로 잠들어요 하는 분들도 요거대로 하면 좀 제일 좋은 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대면 바로 잠드는 게 물론 그못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블랙아웃
1: 그쵸.
0: 이것은 우리 아까 왜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잠드는 것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보다는 또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1: 끝까지 쓴 거니까.
0: 그렇죠.
1: 그쵸.
0: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몸이 쓰러지는 거죠.
1: 맞아요. 최상철님, 불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어마어마하군요.
0: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고통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심하게 겪어본 적은 없거든요.
1: 저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분에 6번.
0: 네.
1: 내쉴 때 조금 더 집중하자. 지금
0: 그렇죠.
1: 외우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순간이 올것 같아서, 그쵸?
0: 그럼요.
1: 누구든 잠을 장담할 수 없어요.
0: 불현듯 올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여주리님께서 돌아가신 울엄니가 젊은 시절 일하실 때 TV에 KO 당한 권투 선수 보고 저 사람 부럽다 하신 생각이 나네요. 아, 그 시절에는 이렇기도 했군요. 잠에 대해서 저도 반성되는 측면이 늘 있는데, 훨씬 젊은 시절이죠. 뭐, 대학 20대 때. 이렇게 친구들이 뭐, 아, 나는 잠이 안 와서 이 시간부터 커피 못 마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농담처럼 덜 피곤해서 그렇다고.
1: 관리자 마인드 계속 나오네요, 지금.
0: 피곤하면 커피 마셔도 금방 잠들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 아니, 그 시절에 뭘 알고 그렇게 얘기하신
0: 아,
1: 거예요,
0: 이게
1: 미미님은?
0: 두고두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 대화들이.
1: 아마 들었던 친구들도 그 말을 기억할까요?
0: 그럴 수도 있죠.
1: 그러니까요, 지금.
0: 지금
1: 우리
0: 심심한
1: 미미가.
0: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콜드플레이의 Fix You 골라왔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오늘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김찬호 교수의 책 무수면 사회 읽어보고 있습니다. 김현자님 불면 고통입니다. 잠잘 드는 방법 1분의 6회 저장 온갖 방법 다 써본 1인이요. 잠잘 자는 축복 받고 싶어요.
1: 네.
0: 축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와.
1: 축복드립니다.
0: 네, 정말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김은지님께서는 30대 후반, 호르몬의 영향일까요? 큰 걱정 없는데, 계속 새벽에 뭐 4시, 6시 계속 깨네요. 근데 이거 정말 잠은 되게 복합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좀 웃기지만 현실인 얘기 중에 하나가
0: 네.
1: 뭐냐면, 방광의 탄성이 줄어들어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잠에 깬다.
0: 그럴 수
1: 이런
0: 있죠.
1: 얘기도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진짜 우리 신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그쵸? 잠을 유지하는 요소가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1: 그렇죠.
0: 마음의 어떤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만약에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계속 깨고, 원래 일어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뭐또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뭐한 7시, 8시쯤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4~5시에 깨는 거면, 저는 저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대로.
1: 2시간을 더 살아라.
0: 그쵸. 왜냐면 그 4시 정도에 깨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새벽 4시는.
1: 아, 고은 작가님도 만만치
0: 아, 그죠?
1: 않으십니다.
0: 아니, 관리자 마인드 아니라, 저는 저 시간 되게 좋아하는데, 닿기가 약간 힘들어서, 저 시간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번 누려보세요. 왜냐면은 그게, 보통 그, 고 시간대에 제가 글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그, 오롯하게 나 혼자, 그, 뭔가 영감도 샘솟는 것 같고 하니까, 그 시간을 좀 누리고 싶은데, 그
1: 그렇죠.
0: 저절로 그 시간에 깼다? 그럼 뭐, 좋지 않나요?
1: 그러니까 그 초기에
0: 네.
1: 인류가 밤을 누리게 됐을 때가 바로 작가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없을 때는
0: 네.
1: 해가 지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인간의 뇌는 낮에는 되게 즉각적인 행동, 사냥, 여기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0: 네.
1: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밤에 불을 갖게 되면서 불 앞에 놓이니까 그때는 육체를 쓰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이
0: 네.
1: 저자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이전에는 인류가 낮은 그냥 살아내는 거고,
0: 맞아요. 생존 진짜.
1: 밤은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우린 밤도 되게 매력적이란 말이죠.
1: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예술가들이,
0: 네.
1: 아, 난 밤에 창작, 뭐, 작가님도 아까 새벽 얘기하셨지만,
0: 네.
1: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음악
0: 네.
1: 하시는 분들 뭐 거의 그런 녹음실에는 밤새 한다는 얘기들도
0: 그쵸.
1: 아침에 낮에는 소리가 잘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부분 그런 게 있긴 한데, 정말 그렇게 밤낮을 안 가리고 내가 막 창작 열이 온다면
0: 네.
1: 그것은 조증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0: 네.
1: 예술적인 고양과 병적인 흥분은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0: 와.
1: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저자도 글 쓰는 사람이니까 본인도
0: 네.
1: 그런 고민을 한 거죠.
0: 와, 예술과 병을 구분하라. 새기게 됐네요.
1: 실제로 탁월한 발상은
0: 네.
1: 잠자는 동안에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게 많은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잠자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0: 네.
1: 잠들기 전에 내가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거한 문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에 들면 뇌가 그동안에 이걸 재조합해서 어떤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너무 문제 안 풀릴 때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다르게 보이거나
0: 그렇죠.
1: 뭐 해안이 떠오르거나 이럴 때가
0: 네.
1: 있잖아요.
0: 거의 갱신 수준의 변화를
1: 그렇죠.
0: 가져올 때가 있죠.
1: 이게 이런 과학적인 원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0: 솔깃한데요. 박현진님,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새벽 2시 자다 깨다 하고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남편도 깨우고 얼마나 크게 중얼중얼 하셨으면
1: 이게 잠이 참, 이 책에서
0: 네.
1: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잠이라는 게, 정말 내밀한 각자의
0: 네.
1: 비사회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렇게 부부 말씀하셨잖아요. 잠자리 같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수면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0: 맞아요.
1: 줄 수도 없고.
0: 진짜 나만의 것이죠.
1: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건 내밀한 일이라는 거죠.
0: 되게 매력적인 건데 이걸 우리가 잘 길들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1: 그 악마의 유혹 같은 거 아닐까요?
0: 아, 그런가요, 진짜. 오늘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또 잠에 대한 어떤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그러나 중요성을 좀 인지하면서 가실 수 있겠죠?
1: 그렇죠. 그리고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잠을 편안하게 잘 자려면
0: 네.
1: 우리가 그 잠자는 세계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를 잠에서 잠에 빠지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아, 충분히 한숨 자고 일어나도 그리고 시작해도 큰 문제 없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그래서 최고의 수면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과 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0: 아, 네. 그게 최고의 이완이죠, 사실.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서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드는 거는 나 혼자 자는 거지만
0: 네.
1: 그 편안함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누릴 수 있다면 내 옆에 이웃, 가족, 누군가도 비슷한 편안한 잠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0: 네.
1: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5016 쓰신 카페님, 불면을 모르는 사람이라 공감이 어렵지만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생각하고 1분에 6회 호흡 기합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단호해서 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미향님, 북카페 제방 반방송 듣고 자면 잠 잘 와요.
1: 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0: 네. 미향님이 오늘 끝인사 잘 자요라고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한번 미미님 그렇게.
1: 네, 미향님 잘 자요.
0: 어, 멋있다. 네.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코얼스의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Only When I Sleep 띄워드릴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0: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1: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0: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을 주관하는 온라인 최대 여행사 safaribooking.com에서 192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5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쇼트폼 스타일로 빠르게 브리핑해드리죠. 어느 나라 관광객이 가장 예의 바를까요? 일본. 어느 나라 관광객이 팁을 제일 많이 줄까요? 미국. 어느 나라 관광객이 여행 경비를 제일 많이 쓸까요? 또 미국. 어느 나라 관광객이 제일 활동적이고 모험심이 강할까요? 독일. 어느 나라 관광객이 먹방에 진심일까요? 인도. 음악 듣고 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 코트 디부아르의 티켄자 파콜리의 We Love Africa.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으로 사파리 여행을 계획하고 또 많은 세계인들이 그곳을 찾나 본데요. 이렇게 또 사파리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존재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 첫 번째가 예의 바른 뭐 이런 얘기였죠. 폴라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중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뭐 일본이 21% 정도의 답변을 얻어서 1등이 됐는데 그 뒤로 북유럽 나라 노르웨이 그리고 이어서 스위스가 선정이 됐네요. 그 외에 북미의 두 나라 캐나다와 미국도 4위, 5위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순서 중에 제일 마지막 순위도 여기 공개가 됐는데 그럼 192위라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이탈리아 1.3%의 응답을 받아서 1.3%의 그 여행 전문가들만 이탈리아 고객들이 좀 예의가 있네라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1.3이라도 받았네요, 그래도. 아무튼 그 외에도 팁을 후하게 주는 그런 나라 관광객 순위도 있었죠. 두 번째 카테고리 미국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29.5%. 그 뒤를 이어서 독일, 캐나다, 스위스였고요. 캐나다, 미국, 스위스는 또다시 앞서 첫 번째 카테고리에 이어서 여기도 상위권이네요. 그리고 여행 전체 경비 씀씀이 규모에 있어서도 미국 관광객들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또 독일, 캐나다네요. 모험심 얘기도 나왔었죠. 뭐 그냥 뭐 안전한 그 일반적인 뭐 그런 뭐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뭐 이벤트가 많은 걸 싫어하는 반면 어떤 관광객들은 또 신기한 거막 해보고 싶은 그런 여행객들이 있잖아요. 이 독일인들 그런 걸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바로 뒤를 이었고요. 그 반면에 영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 여행객들은 좀 편하고 안전한 걸 선호하는 모양이에요. 한자릿수입니다. 낮은 한자릿수로 집계가 됐고요. 여행하면 음식이지. 그 토산품 그리고 또 그곳의 고유 음식 먹어봐야지. 푸디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 푸디. 푸디가 많은 곳은 아시아권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관광객이 먹방에 진심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인도가 1위였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유럽의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 이탈리아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을 텐데 7108님께서 우리나라는 어느 순위에 1등으로 올랐을지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기사에는 한국은 없습니다. 후디 집계에도 없었고, 그러고 보니까 사파리라는 그 여행이 아무래도 한국인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거기까지네요. 예, 재미있는 집계였고요. 3829님께서 예의 바른 관광객 1번 맞췄네요라고. 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은 DNA에 이 폴라이트네스가 아주 그냥 강하게 장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갱.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의 호아네스, 그리고 세바스찬 야트라의 보니타, 예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코스타리카의 데비노바, 푸에르토리코의 페드로 까포의 깨다테, 머물다 두 곡입니다.

콜롬비아의 호아네스 세바스찬 야트라 두 사람의 노래로 보니타 예쁜 먼저 들었고요. 방금 역시 듀엣곡이었죠. 코스타리카의 데빗 노바, 푸에르토리코의 페드로 카포의 게다테 머물다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10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50년대 후반 영국의 도시 청년들이 DIY 정신으로 미국 음악을 재편하고 재해석한 음악, 스키플을 만납니다.

1958년 7월 영국 리버풀의 고등학생 밴드 The Quarrymen이 동네 레코딩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커버곡 한 곡, 자작곡 한 곡을 녹음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In Spite of All the Danger가 밴드의 두 소년이 만든 곡입니다. 그들은 먼 훗날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나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본떠 만든 곡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 밴드의 초창기 스타일을 확립한 곡이라는 점을요. 이 곡을 발표하고 4년 후 The Quarrymen은 라인업을 재정비하며 밴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계 음악 역사를 영원히 바꿨죠. 그들은 다름 아닌 The Beatles였습니다. 스키플 시절의 비틀즈였습니다. 스키플은 1950년대 영국 청년 음악인들이 미국의 재즈, 블루스, 포크 음악을 재해석하고 변형하며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음악 스타일입니다.

1950년대의 영국, 어떤 시절이었나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청소년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근사한 여가 활동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미국 음악을 용케 발견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자국 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흥하는 음악을 금지하기도 했죠. 결국 소수의 젊은 음악인들이 당대 미국 음악을 수집하고 그 영향으로 만든 음악을 무대에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러니 도네간 스키플 그룹이 미국 포크블루스 아티스트 레드벨리의 원곡을 빠른 템포 편곡한 록 아일랜드 라인을 발표하며 큰 성공을 거두면서 스키플은 영국 청년 음악을 대표하는 스타일이 됩니다.

스티플의 첫 번째 성공은 많은 면에서 기존 기타 음악의 정형을 부쉈습니다. 먼저 어쿠스틱 기타와 벤조가 주도하는 단순한 코드는 높은 수준의 연주 실력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스키플 그룹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값싼 기타를 선호했답니다. 심지어 생활용품을 개조한 악기를 사용하기도 했죠. 베이스와 바이올린을 대체한 악기는 티체스트 베이스라 불렸는데 차를 담은 나무 상자에 막대기와 줄을 연결해서 만든 것이었죠. 와시보드라는 타악기는 명칭 뜻 그대로 빨래판이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 드륵드륵 소리를 냈죠. 덕분에 이 가난한 음악 꿈나무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었죠. 그들은 스키플 음악에서 자국 청년 음악인의 재능, 배우기 쉬운 새 코드, 그리고 그들 세대를 위한 그들만의 음악적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꿈나무들 중에 앞서 언급한 The Beatles 말고도 레드 제플린, 핑크 플로이드, The Who, 롤링 스톤즈의 멤버들이 있었답니다. 모두 한때 스키플 그룹에서 활동했죠. 그들은 포크 뮤직 리바이벌 운동 나아가 락앤롤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현상인 브리티시 인베이션의 선구자 역할을 했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British Invasion의 음악적, 문화적 토대가 된 음악, 미국 재즈, 컨트리, 포크, 블루스의 유산을 영국 스타일의 DIY 정신과 방법론으로 재해석하고 변형한 스키플 만나봤습니다.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 존 레논 형들과 함께 조지 해리슨도 방금 소개했던 스키플 그룹 더 쿼리맨 멤버였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미국 포크 블루스의 거장 레드벨리가 없었다면은 영국 스키플의 왕 로니 더네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네간이 없었다면은

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스키플 전성기 50년대 중후반에 라디오에서 들렸을 그런 곡 두 곡이었습니다. 이 두 아티스트 뭐 동시대 활동하면서 굉장한 라이벌 관계였다고도 하는데요. 먼저 러니 더네간의 Rock Island Line이었습니다. 철도 노선입니다. 그 두 곡 다 그 증기기관차 이미지가 막 떠오르지 않나요? 철도 노선,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레드벨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레드벨리보다 한 10년 이전에 실제로 미국 아칸소주의 철도회사 흑인 직원 합창단의 노래로 시작돼서 이후 교도소 농장의 노동요로 또 불리다가 이걸 채집하는 한 그 존 로맥스라고 미국의 그 포크 수집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와 함께 활동했던 레드벨리가 이걸 또 자신의 언어로 스타일로 스토리텔링 한 것을 로니 도네간이 발견을 한 거죠. 당시 그 재즈 그룹의 일원이었다는데요. 이들도 그 메인스트림 재즈 뭐 스윙 이런 음악보다는 좀 독특한 미국의 포크나 블루스 음악을 수집하는 수집가들이었었기도 했다는데 스키플 음악이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막간 음악처럼 재즈 그룹의 연주 잠시 쉬는 동안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악기 맞아? 싶은 그런 대충 만든 악기로 연주하다가 터진 거죠. 갑자기. 그렇게 해서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 아까 그 진입장벽을 낮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음악적으로 좀 쉬운 구조 그리고 악기 면에서도 DIY로 가능한 두 번째 곡은 The Vipers Skiffle Group이라고 로니 도네간 못지않게 인기를 구사하는 그룹이었습니다. 57년도 발표곡 Don't You Rock Me Daddy-O였습니다. 또 이 곡은 역시 원곡은 미국 20년대, 1920년대 미국 전통 포크곡 Sail Away Ladies가 재료가 되었고요. 탑10 히트였다네요. 예,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곡의 프로듀서가 무려 조지 마틴이었습니다. 스키플 밴드와 작업을 꽤 많이 했던 조지 마틴 이후에 비틀스와의 작업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우리 이 원고 집필하신 최 작가님이 요 지점을 꼭 강조하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펑크록이 등장하기 무려 20여 년 전에 펑크록의 에토스, 이 정신을 확립한 그런 현상이었다. 스키플이야말로 3코드 그리고 DIY 뭐 이런 요소에 있어서 맞는 말이죠. 그 당시에 50년대 전쟁 막 끝나고 막 그냥 엉망이던 시절을 지나서 10대들의 음악, 저 사운드가 당시 사람들에겐 펑크였겠죠. 자, 금주의 세음 키워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세음행 키워드 뒤풀이 음감에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음악 두 곡입니다. 프랑스의 갤로제오가 부르는 펀드가 라신, 뿌리를 내리다. 이어지는 곡 이탈리아의 파울로 발레지가 부르는 Non andare via, 가지 말아줘. 두 곡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여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홍콩의 진해안이 부르는 치우서 가을빛입니다.

1980년대 홍콩 칸토팝을 대표하는 가수 진혜안이 1988년 발표한 히트곡인데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옛사랑의 기억에 아파하는 마음을 잔잔한 발라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알아볼까? 이 거리에 남겨진 수많은 발자국,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평생을 함께 걸어가자는 약속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사랑은 변했어도 여전히 그가 돌아오길 바란다. 함께 나눴던 다정한 말, 함께 걷다 몰래 입 맞추던 순간. 가을빛은 짙어가고 오늘 나의 그림자에게 묻는다. 이렇게 아프도록 그리운데 도저히 잊지 못하겠느냐고. 시간은 끝없이 반복되는데 한결같은 나의 마음은 지칠 줄을 모른다. 다시 찾아온 가을밤은 작년의 기억에 가닿는다. 따뜻하고도 차가운 계절이었다. 이토록 오래 너를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다. 오늘 밤 유난히 어두운 가로등을 보며 더는 기다리지 말자고 다짐하는 가운데 슬픔이 서서히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홍콩 출신의 아티스트 진해안의 노래 치우서 가을빛, 1988년 곡이었습니다. 노랫말과 함께 잘 듣고 왔고요. 오늘도 량즈치 청취자 반갑습니다. 와, 주셨군요. 와우, 추억의 노래네요. 한동안 홍콩 노래 좋아하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나저나, 뭐, 제작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즈티님 환영의 의미인진 모르겠으나, 이렇게 뭔가 싱크가 맞아서 그런지, 대만 곡들을 많이 요즘 상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 정찬에도 싱어송라이터 이하립 씨가 대만 음악을 한곡 선곡했고요. 저도 그 교원민가 소개하다가 만난 작곡가가 꽤나 흥미롭다라는 생각에 대만 가수 치우비의 79년 데뷔 음반을 거의 전체를 깐란슈라는 음반 전체를 금요일 날 2부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448 하나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 늦었지만 개편 축하를 핑계 삼아 뭐를 좀 보내주셨네요.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에 나오는 것처럼 갓 구운 빵이 아니라 아이스박스 배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맛난 간식을 보내주셨어요. 448 하나님 감동입니다. 나름 좋은 재료를 써서 바로 구워 보내는 곳을 찾아서 또 일부러 주문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매번 멋진 정찬 선물해 주시는 이아림님이랑 만나게 드셨으면 합니다. 팍팍한 일상에 늘 따뜻하게 또 달콤한 휴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야말로 이 따뜻한 선물 잘 먹을게요. 1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말 나온 대로 이하립의 음악 정찬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클라라 누니스가 부르는 Canto das Três Raças, 세 인종의 노래, 이곡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2부 첫 곡은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아티스트 뭉갈 그의 연주곡 인디언 바카날 인도풍의 카니발이었습니다. 어제 세우맨 키워드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소카 음악의 동인도계 음악 요소가 많이 녹아있다, 포함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중에서도 이 토바고 쪽에 인구의 상당 부분이 그 동인도계라고 하죠. 처음 이 문갈의 음악을 접했을 때는 그 맥락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제 이후로 좀더 저에게는 명확해졌네요. 문갈은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시타르나 인도의 라가 전통에 카리브의 스틸펜이나 뭐 칼립소 이런 라틴 요소들을 결합하는 음악가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신청곡 유영주 청취자가 주셨는데요. 오늘 세계음악 키워드 스키플 감상하시고 조지 마틴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비틀즈와의 그 밀접한 가족 같은 사이였다는 점을 발견하셨다고 에비로드 앨범 중에서 이 드럼 연주, 드럼 비트가 흥미롭다라고 하신 Come Together 신청하셨는데요. 좋은 곡 신청 감사드립니다. 이뭐 비슷한 점을 찾자면 스키플가 오늘 소개한 두 번째 곡이 그 정신없는 노랫말이었더라고요. 이 Come Together 역시 레논이 인터뷰에서 일부러 모호하게 정신없이 작사했다라고 한 바가 있죠.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모호한 그런 가사 쓰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더 비틀즈의 69년 에비로드 음반에서 Come Together 함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 정찬 함께 하시죠.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오늘 그 첫 소식 1부에 네. 전한 첫 소식이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전문 여행사에서 네. 실시한 조사에 관한 거였어요.
1: 네네.
0: 한 190여 개 나라에 있는 그 주요 여행사에다가 이 사이트에서 다섯 가지 질문을 공통으로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출신 관광객들이 예의가 가장 바르더냐. 뭐 이걸 비롯해서 팁을 가장 후하게 주는 나라는 어느 나라 관광객이냐.
1: 네.
0: 여행 경비를 가장 좀 크게 쓰는
1: 후하게.
0: 네. 좀 큰 손은 어느 나라 출신에. 그리고 뭐 모험심이 어디가 좀 강하더냐. 어차피 사파리도 큰 모험인데.
1: 그렇죠.
0: 예. 사자도 만날 수 있고.
1: 그럼요.
0: 예. 그 중에서도 독일.
1: 독일이.
0: 예. 독일인들이 그렇대요. 그리고
1: 모험심이
0: 뭐
1: 강하죠.
0: 반면 뭐 영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는 그냥 편함을 추구하는 듯한. 사파리 가가지고 이렇게 뭐 그 영화 있잖아요. 아우로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네. 이렇게 그 광활한 데 이렇게 그 캠핑 의자 같은 거 놓고 그냥
1: 구경하고
0: 네, 석양이나 막 노을 이런 거 보잖아요.
1: 진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순간 한 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0: 네. 네. 근데 어차피 사파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모험 같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가 미식. 미식에 진심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출신이냐.
1: 한국일 것 같아요. 왠지.
0: 근데 동양은 맞아요. 아시아권의 나라들. 일본, 네. 중국, 인도. 인도가 1위였고 그 뒤로
1: 인도였구나.
0: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 갔었으면 아마 한국도 포함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드는데. 제일 웃긴 게요.

0: 가장 그 어느 나라가 예의가 제일 바르냐 하면은 이제 1, 2, 뭐 3, 4, 2, 5위까지가 집계가 됐는데
1: 네.
0: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은 나라를 이탈리아. 그럼 192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 192등? 아,
0: 192개 나라의 여행사에
1: 세상에,
0: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1: 세상에.
0: 아닌가? 단순,
1: 꼴찌가?
0: 너무 단순한가? 네.
1: 와.
0: 그래서 이탈리아가 1점 몇 프로의 응답을, 뭐, 이탈리아 괜찮던데요? 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1: 아니, 실제로 여행을 많이 안 다니시고
0: 네.
1: 거의 나라에 모든 관광지가 다 있으니까 약간 그 여행의 노하우가 없으신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막 해봤습니다. 네.
0: 사파리 같은 거는 왠지 그 식민 시절부터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막 생각이 드니까
1: 맞아요.
0: 유럽 사람들이 그 약간 노스탈지아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1: 네.
0: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사파리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 어때요? 주변에서
1: 저는 좋을 것
0: 아프리카
1: 같아요.
0: 사파리 다녀왔어? 뭐 이런 사람 있었나?
1: 주변에 그런 친구는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 한 6개월씩 지내고, 3개월씩 지내고, 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아프리카 가 있고,
0: 연락이 안 돼요?
1: 우간다 이런 데서 묵고 그런 수영하는 친구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0: 모험심 완전.
1: 너무 좋대요.
0: 예.
1: 네. 그리고 뭐, 진짜 깜깜해지면 같이 자고, 해 뜨면 같이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0: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곳에 이제 뭐 인터넷 연결이나 뭐 이런 거가
1: 네.
0: 이렇게 촘촘한 한국에서 간 거니까.
1: 그래도 거기서 원고 다 쓰고 이렇게 또
0: 뭐, 그런,
1: 지내더라고요.
0: 뭐, 시설을 가가지고, 뭐,
1: 그쵸.
0: 원고
1: 네.
0: 보내고 그런 건가
1: 그런가
0: 보네.
1: 봐요. 네.
0: 늘 커넥티드 돼 있는 그런 삶이, 한국의
1: 힘들.
0: 삶이라면 탈출이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사파리나 뭐,
1: 정말.
0: 아프리카 여행은.
1: 혹시 사파리 이런 거 무서워하세요?
0: 무섭진 않은데,
1: 네.
0: 그 사자를 이렇게 저만큼은 사자를 눈을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그것만 궁금하긴
1: 아,
0: 해요.
1: 그게 궁금하다.
0: 예. 네. 어떠실 것 같아요?
1: 저는 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저는
0: 황홀?
1: 너무 그 사파리에 겁을 내지 않는 저를
0: 네.
1: 주변 사람들이 너무 겁을 낼것 같아요.
0: 아, 이
1: 그런 거,
0: 보통이 아니다, 이 아립.
1: 보통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동물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나 봐요. 그거를 항상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만 봐서.
0: 그래요?
1: 그냥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멋있다. 막, 그러면서 그 사자 눈 이렇게 딱 보면 그냥 황홀해서 진짜 기절하지 않을까.
0: 그 사파리 하는 그 자연 그 공간에 냄새는 어떨까 하는 궁금해진다.
1: 아,
0: 후각적으로
1: 그러게요.
0: 어떤
1: 상상할 수 없는 냄새인 것
0: 네.
1: 같아요.
0: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영상은 봐도 냄새는 모를까.
1: 맞아요. 궁금합니다.
0: 가야겠네.
1: 가야 되겠다.
0: 그 미식에 진심이신가요? 아립 씨는 특산 음식 꼭 먹어보는 편이에요?
1: 막 진심인 것 같진 않습니다.
0: 그래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
1: 그냥 뭐 친구들이 진심이면 따라가는 스타일.
0: 따라가는.
1: 네, 근데 친구들이 없다? 그럼 굳이 가지 않는 스타일.
0: 그렇구나.
1: 네.
0: 뷔페 이런 거는 뭐 굳이
1: 뷔페도 이제 친구들이 가면
0: 가면
1: 되고.
0: 가는.
1: 근데 이번에 수영대회 있어가지고
0: 네.
1: 그거 이제 못 만든더라고. 뷔페를 2회 나갔습니다.
0: 근육량을 키워야 되는 건가요?
1: 근육량도 키워야 되고 힘을 좀 내야 되니까.
0: 네. 오늘 음악 정찬
1: 네.
0: 메뉴 어떻게
1: 오늘
0: 정하셨나요?
1: 음악 정찬 메뉴는 혹시 저랑 시간 낭비하실래요? 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들이랍니다.
0: 아,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래서 시간 낭비가 이제 뭐 결국 되게 뭐랄까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깔깔거리고 히히덕거리고 뭔가 미래지향적이거나 건설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게그 좋아하는 시간 사람들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전 마음껏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제가 실제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했는데 시간 낭비를 많이 했거든요.
0: 그게 이하립 다운 거예요? 아니면 의외의 이하립의
1: 의외에
0: 모습이에요?
1: 약간 갇힌 것도 있고 하나는
0: 아,
1: 이제 의도한 것도 있는 토요일 날에는 그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국회의사당에서 서강대교까지의
0: 주말에? 거기 그
1: 토요일 날.
0: 난리 난날 아니었어요?
1: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차가 이제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1시간 정도. 걸어가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리. 그래서

0: 이제 친구랑 차 안에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이게 시간 낭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또 도란도란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펑펑 터지는데, 저 처음 봤거든요.
1: 의도하지 않았는데
0: 의도하지 않은데, 가는 길에.
1: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0: 바로 그
1: 맞아서.
0: 자리에.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난,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서강대교를 지나가는데, 거긴 차들이 다 자동차 영화극장에 온 것처럼 다서 계시더라고요. 안 가고. 근데 그 대교에 빡빡하게 사람들이 가득 서 있는데, 너무 표정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표정들 막. 오히려 이렇게 불꽃도 보지 않고 사람들 표정 막 보면서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1: 특이한 분이야, 아저씨.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 공연이나 그런 극장에서 실제로 그 무대에서 벌어지는 거안 보고 주변 사람들 보는 사람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그 사람이 바로
1: 그게
0: 전민우. 네.
1: 기획자야?
0: 네, 또 기획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어떤 음악에 어떤 순간에 반응하는지 연구해야죠.
0: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재밌어하는 웃음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또 그렇게 재밌어요.
1: 그런가요?
0: 이곳에 웃는 사람, 이곳에 웃는 사람 하나하나 보고 있다가 이제 데이터 쌓아가면서 또 보는 재미.
1: 그 서강대교 위에서 불꽃을 보는 와중에 화약 냄새 많이 안 나던가요?
0: 재를 뿌려야죠.
1: 화약 냄새.
0: 아, 진짜 화약 냄새보다 그냥 뿌옇더라고요. 너무
1: 뿌였어요?
0: 터져가지고. 그래서,
1: 미세먼지.
0: 미세먼지처럼 보일 정도로 뿌얘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뿌연 와중에 그 불꽃이 팡 터지는데, 아, 진짜 아름답구나.
1: 예, 시간 낭비라고 했으나
0: 네.
1: 결국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소중한
0: 네.
1: 시간이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에는 수영대회 나가서 저만이 아는 기록을 깨고, 네, 저만이 좋아할 수 있는 기록을 깨고, 그러고 와서, 진짜,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와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혹시 그 서강대교 위에서 차 안에서
0: 네.
1: 이런 음악들을 들으셨어요? 오늘
0: 아,
1: 소개하는
0: 음악
1: 음악?
0: 전혀 듣지
1: 음악은 안 듣고
0: 않았습니다. 네,
1: 대화로.
0: 친구랑 얘기만 나눴습니다. 언제 가냐, 언제? 막 이러면서.
1: 자, 그걸 상상하면서 들어보죠.
0: 네.
1: 첫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0: 첫 곡은 두피스라는 뭐랄까 약간 가상의 밴드입니다. 가상의 밴드의 두피 타임이라는 노래를 갖고 왔는데 이 두피는 그 천재 작곡가이자 그 스틸팬의 명인인 안 토미타가 만든 가상의 밴드입니다.
1: 하필은 스틸팬이야. 혹시 그 카리브 쪽에서 왔어요, 이
0: 맞습니다.
1: 친구는?
0: 이분도 아 이분은 일본 분이시긴 한데 이 아까 제가 나온 데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연주를 배웠다고 해요.
1: 아, 이 가상의 그 설정이 아니라
0: 아니라
1: 실제로
0: 실제로.
1: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가지고
0: 네.
1: 스틸팬을 배운 거야.
0: 네. 그래서 아까 트리니다드 토바고 나오는데 아까 저 밖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지?
1: 연결이
0: 예, 네, 오늘 연결
1: 그러니까.
0: 너와 나의 연결고리 같은. 그래서 이안 토미타의 가상의 밴드. 그래서 한 장의 앨범이 나왔는데요. 이 두피 타임은 뭔가 이런 시간 낭비하는 시간의 어떤 이 세계관의 명명한 이름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와봤고, 음악도 실제로 굉장히 신기합니다. 약간 에디팅 되어 있는 것 같은 음악. 갑자기 막 클래식이 나왔다가 막, 예. 네.
1: 그러니까 이미 발표된 곡의 일부를 뭐 잘라다가 붙이는 거네요.
0: 그 발표된 곡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음악을 위해서 만든,
1: 아,
0: 네.
1: 원재료도 자신이
0: 네네,
1: 만들어서.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어붙인 그
0: 네.
1: 니음새도 음악적으로 좋더라.
0: 좋더라.
1: 너덜너덜하지
0: 너덜너덜하지 않더라.
1: 않고.
0: 그래서 오늘 두피 타임에 들으면서 두피에 아주 좋을 것 같은.
1: 두피에 너무 좋은 음악 골라주셨는데요. 배려 감사합니다. 일단 음악 듣고 와서 더 얘기를 이어갈게요. 투피스의 투피 타임 듣고 오죠.

0: 일본의 스틸팬의 거장 얀 토미타의 기획으로 탄생한 가상 팝밴드 두피스의 1995년 음반 두피 타임이었습니다. 뭐이 당시는 한창 그 시부야계 절정으로 치닫다가 이제 서서히 좀 끝날 무렵이라고 정보가 찾아지던데.
1: 맞아. 피치카토 파이브 음악에도 또 참가하셨고
0: 아, 그런
1: 코넬리우스 뭐 유이치
0: 그렇군요.
1: 사카모토 이런 음악도 함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얀 토미타께서 그 저는 이 말씀하신 그 여러 재료가 들렸어요. 그 중에서 제가 어릴 때 봤던 미드의 주제가 선율도 들리는.
1: 미드,
0: 예.
1: 최초의 미드인가요?
0: 제가 한뭐 초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아마 뭐그 이전에 흑백 시대에도 약간 미드가 있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초기에 아내는 요술장이라고.
1: 짠짠짠, 요
0: 예.
1: 부분 얘기하신 거죠. 와.
0: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1: 네, 저도 미드 하니까 갑자기 생각 맥가이버 선생님, 네, 보고 싶네요.
0: 딴딴딴딴
1: 딴딴딴딴.
0: 딴딴딴
1: 아, 그 음악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0: 그걸 아마 좀
1: 네,
0: 네, 샘플링 해가지고.
1: 그것도 너무 재밌겠는데요.
0: 자, 오늘은 출판인 싱어송라이터 이하리 씨가 차려내는 음악 정찬 코스 요리 맛보는 시간이죠. 이하리의 음악 정찬, 저랑 혹시 시간 낭비하실래요? 라는 선곡 테마입니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들이래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1: 이거 어디선가
0: 네.
1: 제가 본 글입니다.
0: 그래요?
1: 네.
0: 출판인이신데,
1: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들이래요를 그런 문구를 어디선가 봤는데 책은
0: 책
1: 아니고
0: 만드시다가
1: 네.
0: 보신 건
1: 그건
0: 아니고.
1: 아니고 그냥 SNS 같은 데서 네, 지나가다 봐서 시간 낭비를 해야겠다. 무용한 시간을 보내보자.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무용한 이야기들을 막 넘나들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저는 갑자기 제그 대학 시절 동창이 한 얘기가 떠오릅니다.
1: 어떤
0: 그 저를 되게 좋아해서 친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친해질 무렵에 그 다른 친구가 그랬어요. 야, 제가 너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왜? 왜? 그런데 그랬더니 쟤 웬만해서 시간 낭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1: 그러네.
0: 예. 네.
1: 진짜
0: 시간을 낭비할 만큼
1: 좋은 거야.
0: 같이 보내도,
1: 네.
0: 예. 네. 그거를 뭐, 거스를 만큼 친구가 되고 싶었나?
1: 진짜 시간 낭비하고 싶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하게 됐죠, 그 친구를.
1: 겁이 날 정도로.
0: 예. 막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아, 그말 듣고 나서. 야, 이건 심각한데?
1: 엄마야 이러면서 네, 너무 귀엽습니다.
0: 네, 노래 기분 좋아요. 4880님께서 기분 좋아졌어요라고
1: 아,
0: 써주셨습니다.
1: 진짜 저도 오늘 이렇게 갖다 주신 이렇게 빵
0: 네.
1: 시나몬 롤을
0: 아,
1: 보면서
0: 4880님이시군요.
1: 3880님 맞으시겠죠?
0: 4자로 시작하는 건 기억이 나는데,
1: 네.
0: 48, 예.

0: 여하튼
1: 네,
0: 저희
1: 아무튼
0: 간식도 잘 받아가지고
1: 네, 진짜 빵 먹을 생각에 벌써 너무 기분이
0: 네,
1: 좋습니다.
0: 지금 해동하고 있습니다.
1: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이어서 다음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두 번째는 그 시간 낭비 같은 이제 상상이나 공상이 가득할 때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0: 네.
1: 공상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악당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막 달나라에 가고 막 이런 꿈을
0: 그렇죠.
1: 어렸을 때 꾸잖아요.
0: 네.
1: 그런 무용한 꿈들을 꾸는데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랜트 페레즈라는 음악가의 When We Were Younger라는 노래를 가져봤습니다.
0: 네.
1: 이그 그랜트 페레즈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호주 시드니 출신의 필리핀계 싱송라입니다.
0: 아, 네.
1: 네, 그리고 이분의 이 음악의 When We Were Younger 이 노래가 이 노래 뮤비가 너무 재밌어요. 뮤비에 뭔가 약간 2인조 슈퍼우먼 같은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2인조 슈퍼우먼이 등장해서 막 도시에 로보트가 나타나가지고
0: 네. 네.
1: 막 도시를 막 깨부수려고 하니까 둘이 막 달려갑니다. 막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뭐야 이렇게 뭐야 옷을 막 휘날려서
0: 네.
1: 달려가는데 막 쳐맞고 그래서 다시 뛰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막 핫도그의 정신판 로봇을 다시 때려 눕히고 뭐 피라미드에 가서 파라오의 그 지팡이를 막 뺏어 오고 그래서 관풍구멍을 열고 나오는 미라한테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런 뮤비가 아주 재밌게 펼쳐지는 노래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그랜페레스가 상상하는 영거 그 젊은 시절은 딱 고마울 때군요.
1: 그런가
0: 그런
1: 봅니다.
0: 상상력이 막 끌어넘칠 때.
1: 맞습니다.
0: Grand Perez의 When We Were Younger 듣고 오죠.

0: 호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그랜트 페레즈의 2023년 음반에서요, When We Were Younger 였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레트로한 그런 소울 보컬 느낌이 나는, 그러면서도 또, 뭐, 감미롭네요.
1: 네,
0: 예.
1: 좀 따뜻해요.
0: 근데 이제 중간에 뭐, 트럼펫 솔로 같은 거 나오는데,
1: 네.
0: 이거 일부러 그냥 입으로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충분히
0: 예.
1: 그런 느낌이 나죠.
0: 로우파이 DIY 정신인가?
1: 네.
0: 재밌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1: 맞습니다.
0: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네요.
1: 네.
0: 저랑 혹시 시간 낭비하실래요?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선곡 테마고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들이래요. 부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선곡하신 다음 곡이 세 번째 곡이죠.
1: 네, 맞습니다.
0: 만나볼까요?
1: 세 번째 곡은 저도 며칠 전에 들은
0: 네.
1: 음악인데요. 뭄바이 출신의 인디 싱어송라이터라고 합니다.
0: 인도네요, 인도.
1: 네. 네, 그리고 2020년 9월에 발매를 할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라서 싱글곡만 먼저 나온
0: 네.
1: 그런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말리의 Savior Complex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는데, 뭔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막 친구들과 막 이런저런 막 무용한 이야기들 나눌 때, 뭔가 그 중에서, 나는 내가 히어로가 될 거야 하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내가 다 구해줄게.
0: 그런 사람들,
1: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뭔가 타인의 인생의 구세주가 될 필요는 없어. 일단 내 발에 떨어진 발등에 불부터 끄자고.
0: 그건 약간 아립 씨의 인생의 어떤 만트라 같은 느낌이 있네. 약간 모토 비슷한 거. 내 발등에
1: 네.
0: 불부터.
1: 나나 자리 앉아. 약간 요게 항상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구세주 컴플렉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노래가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봤고, 저도 뭄바이 출신의 음악가는 또 처음 만난 거예요.
0: 이게 또 지금 이 생각이 또 흐름이
1: 네.
0: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여기 그 최작가가 피터캣 레코딩 컴퍼니라는 인도 그 그룹을 선곡을 하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차트를 예전엔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발리우드
1: 맞아요.
0: 음악에 좀 묻혀서 싱송라를 발견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뭄바이를 막 찾아봤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영국 식민지 시절 때는 봄베이라고 불리던 곳에서 이제 뭄바이로 이름을 바꾸면서 세계적인 영화 산업의 발리우드의 그런 본고장이라고 해서 세상에.
0: 가보고 싶으세요?
1: 영화로 충분히 많이.
0: 가볼 못.
1: 인도 커리 집에 가면 그 계속 틀어주셔가지고,
0: 발리우드 관련
1: 네,
0: 음악들.
1: 발리우드 그냥 영화, 8시간 내내 춤추고 노래하고,
0: 그 길이도 압도적이죠?
1: 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충분히 봐가지고, 가서 보면 더 좋을 것도 같아요. 같이 춤추는 사람 중에 하나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이런 분은 어떤 음악을 들려줄까 해서 오늘 구세주 컴플렉스, 네, 세이비어 컴플렉스로 말리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이 굉장히 신곡이네요. 이 올해 나왔고요.
1: 네, 9월에
0: 예,
1: 심지어.
0: 9월에.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네 번째 선곡으로 말리, 인도 아티스트입니다. Savior Complex 듣고 오죠.

0: 이번 달 발매된 인도 뭄바이 출신의 싱송라 말리의 노래였습니다. Savior Complex, 구원자 컴플렉스라는 곡잘 들어봤고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리비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유리, 이하리비 음악정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선곡 테마, 저랑 혹시 시간 낭비하실래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들이래요. 아립 씨가 읽었어야 되는데.
1: 네, 혹시 저랑 시간 낭비하실래요?
0: 이거를
1: 네.
0: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1: 너무 하고 싶어요. 네,
0: 혹시
1: 너무 플렉스 하고 싶습니다. 시간 낭비 플렉스.
0: 시간 좀
1: 시간
0: 낭비할까?
1: 플렉스.
0: 야, 시간 좀 낭비해보자.
1: 네, 우리 혹시
0: 그거
1: 네,
0: 괜찮다.
1: 그러니까 뭐 혹시 저기 전화번호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혹시 차한잔 이런 것도 괜찮지만 혹시 저랑 시간 낭비하실래? 이러면 저는 진짜
0: 너무 그러면
1: 너무 좋을 것
0: 이게
1: 같아요.
0: 뭐지? 하면서 무방비 상태에 그냥 당할
1: 그러니까
0: 것 같은데.
1: 너무 새로움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홀라당 이렇게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하게 될 것만 같은.
0: 길에서 하다가는 신고
1: 아,
0: 당하잖아,
1: 그럼요.
0: 그렇죠?
1: 바로 삐요삐요 철컹철컹 조심하셔야 됩니다.
0: 자, 이제 오늘의
1: 네 번째,
0: 마지막이네요?
1: 아, 네 번째입니다.
0: 네 번째죠.
1: 대만에 또, 대만으로 갑니다. 오늘 굉장히 아시아 음악가들을 쫙, 필리핀계, 또 그랜페르지에도 있었고,
0: 그러네요. 필리핀계도
1: 뭄바이
0: 나왔고,
1: 님도 계셨고,
0: 인도 있었고,
1: 네.
0: 투피스는 일본이었고,
1: 두피스도 일본이었고, 그래서
0: 오늘
1: 오늘은
0: 아시아 스페셜이네.
1: 아시아 스페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준비한, 가수는 전센징. 제가 전생징 이렇게 읽더라고요.
0: 아까 성조까지 체크하시던데.
1: 네네. 근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대만의 독보적인 얼터너티브 힙합 R&B 아티스트고요. 힙합과 인디팝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가인데,
0: 한국으로 따지면
1: 네, 한국으로
0: 약간
1: 따지면
0: 저기 장기하 씨도 약간
1: 그런 느낌 살짝 또
0: 힙합어거든요,
1: 네
0: 사실.
1: 있고요. 이분이 옛날부터 이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풀리에 넣어놨었는데, 뉴 노트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
0: 뉴
1: 네,
0: 노트.
1: 이 앨범에 이렇게 댓글 같은 걸 읽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골든 멜로디 어워즈 2026년? 네.
0: 아, 대만의 뭐 그래미 같은
1: 네, 그런 것
0: 그런
1: 같습니다.
0: 건가?
1: 거기서 신인상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라이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되게 많이 되셔가지고, 라이브 듣고 왔어요. 그러면서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저도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0: 어때요?
1: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어폰을, 이런 헤드폰을 끼고 노래를 하는데, 처음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은 그냥 캐주얼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처럼 안경 끼고, 화장 뭐 이런 것도 없고,
0: 여자 아티스트예요?
1: 여자 아티스트인데, 이렇게 그 앞에 막 되게 유명한 음악가들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에 그냥 자기 방처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앞은 안 봐. 정면은 잘안 봐. 그리고 자기 음악에 푹 빠졌어. 입을 벌리고 막 음악을 듣다가 노래를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라이브들 다른 것들도 찾아보게 됐었던 그런 음악가를, 귀한 음악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0: 그 영상도
1: 가져와봤어요.
0: 추천하신다는 거죠?
1: 네.
0: 골든 멜로디 어워즈.
1: 골든 멜로디 어워즈에서 실제로 이제 노래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노래 가사는 뭐 새로운 음표, 새로운 생각. 생각을 그만하고 그냥 말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자. 제대로 할 거야. 잘하는 척을 해봐. 진짜 해낼 거야. 뭐 요런
0: 일단 척부터 해야 잘할 수 있다.
1: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가자. 약간 요렇게.
0: 가자.
1: 가자.
0: 가자. 두피. 음악 듣겠습니다.
1: 네.
0: 대만의 싱어송라이터 래퍼 진한정의 뉴노트입니다.

0: 대만의 싱어송라이터 진한정, 래퍼이기도 한 진한정의 25년도 음반에서요. A New Notes 함께 들어봤습니다. 랩이 맛깔나네요.
1: 네, 진짜 작사 작곡 하는 건 물론 작품마다 서로 다른 두서를 프로듀서를 협업하면서 이제 색깔을 바꾸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앨범은 앨범 제목이 그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다면 누가 슬퍼하고 싶겠어요? 라는 이제 그 대만
0: 괴변 아니야?
1: 말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못 읽겠어가지고 네, 한국어로 갖고 왔고 이 앨범을 LP 버전 그다음에 CD 버전으로 각각 따로 만들어서 일란성 아닌 쌍둥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뉴 제네레이션이 맞다.
0: 엄청 독특할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오늘 이 아리베 음악 정찬 이 마지막 아티스트 약간 그
1: 네,
0: 독특함의 비장의 카드 같은 아티스트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예, 소개.
1: 마지막에 꽁꽁 숨겨서 가져왔습니다. 민채영이라는 그 한국의 싱어송라이터고요. 2021년에 데뷔했고 2026년에 싱글로 연주를 한다라는 제목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0: 5년 벌써 활동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어떤 미니멀한 사운드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고치의 음악을 또 하는 들려주는 음악가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음악의 문법 이런기보다는 자신만의 호흡과 자신만의 리듬과 자신만의 길로 만들어내는 음악을 또 보여주는 음악가가 아닌가 싶고요. 투피스를 입고 항상 노래를 해요. 저는 투피스를 입고 음악하는 분 처음
0: 이렇게
1: 봤거든요.
0: 약간 X세대 복장이죠?
1: 네,
0: 네.
1: 진짜 X세대 어머니뻘 혹은 할머니뻘의
0: 민채영 씨에게는
1: 네
0: 어머니 혹은 할머니뻘의
1: 음악 옷을
0: 예.
1: 입고 투피스도 막 파란색 투피스, 뭐 주황색 투피스 이런 걸로 항상 공연이나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귀여운 그런
0: 음악도
1: 음악가의
0: 그런데 복장도 그렇고.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주를 들으면서 오늘 이 무용한 하루를 저와 시간 낭비해 주셔서
0: 예.
1: 감사하다는 인사를
0: 우리
1: 전하며
0: 시간 낭비 자주 합시다.
1: 네, 진짜 틈만 나면 하고 싶습니다.
0: 낭비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1: 네.
0: 자, 오늘 잘 들었고요.
1: 네.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민채영의 연주를 한다. 2026년 올해 발표된 싱글입니다.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이 향수를 사고 포장지는 이 색깔로 사고 선물이니까 리본은 작은 걸로 해야겠다.
3: 아, 이샤씨 혹시 제 선물 사는 거예요?
4: But I'm so happy to receive a gift from Isha. But I prefer big ribbons.
2: 미안하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바로 저예요. 오늘은 셀프 선물데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거든요.
4: 아, 저한테 주는 걸로 오해했네요. But Isha, why are you suddenly giving yourself a gift?
2: 제가 친구 선물을 사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왜 우리는 다른 사람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열정적으로 선물을 고르는데 정작 나한테는 다음에 사자 하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열심히 달려 나에게 달콤한 선물을 주려고 해요.
4: Wow, to think of such a wonderful idea. Isha, you're so cool. 그럼 저도 오늘은 나한테 선물을 해야겠어요.
2: 오, 어떤 선물을 할 건가요?
4: 바로 한국인들과의 행복하고 달콤한 시간이요.
2: 아, 한 발 늦었네요. 저도 그걸로 바꿀래요.
5: Hello, I'm DJ Isha and I want to give you a wonderful day.
4: Hello, I'm DJ Aria and I want to go shopping for gifts with you.

0: 둘, 셋.
1: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엑신입니다.
0: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엑신의 이샤, 샤디입니다.
1: 스페셜 DJ 아리아, 랑디입니다.
0: 네,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디노의 Like It이었는데요.
1: 우와, 역시.
0: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1: 역시, 저희도 세븐틴 선배님 팬으로서 노래 너무 좋아해요.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0: 퀴즈 모셔볼게요.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시골 라이프를 전해주는 크리에이터이자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방송인 에밀리 도른입니다. 어서오세요.
1: Today's guest on Either Hangugo is Emily Dorn, a creator and TV personality who shares country life.
2: Welcome, welcome!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한국 산지 4년 된 도르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오,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2: 네, 잘 지냈어요.
0: 뭐하고 지내셨어요?
2: 저는 뭐 똑같이 먹고 살고 자고.
1: 그 사이에 또 삼겹살 드셨네요.
2: 아, 아직은.
1: 아직은?
2: 좀 기다리고 있어요.
1: 오, 진짜요?
2: 아니, 오셔야죠.
0: 빨리 가봐야 되는데.
1: 빨리 빨리 갈게요.
0: 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나에게 주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평소에 나에게 선물을 후하게 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주 못 주시는 편인가요?
2: 저는 그렇게 막 자주는 주지 않아요, 저한테. 그쵸? 네.
1: 저도 자주 이렇게 선물 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럼 두 분은 물욕이 별로 없으세요? 약간, 물건에 대한 욕심? 뭔가
1: 별로
0: 사고
1: 없는 편인 것
0: 싶다거나.
1: 같아요.
2: 옛날에 많이 있었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옛날에 뭐 이런 작은 피규어나 이런 거는 랜덤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거 갑자기 확 없어져가지고 그냥
4: 저, 먹고 싶은 거?
2: 먹고 싶은
0: 그것도
2: 거.
0: 선물이 될수
2: 그쵸?
0: 있죠. 저
2: 그쵸?
0: 같은 경우는 약간 물욕이 좀 있는 편이라 평소에 뭘 조그맣게 자주 사는데 그래서 선물이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 Rich girl.
0: Nope, never.
2: 그럴 수 있겠다, 근데.
0: 그래서 막 이렇게 샀던 것 중에서는 샀을 때좀 만족감이 와, 막 이랬던 거는 이제 최근에는 향수 같은 게좀 있었던 것 같고, 액세서리류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고, 두 분은 그렇다면 많이는 뭐안 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줬던 선물 중에 가장 행복했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0: 네.
2: 진짜 너무 사랑하니까 돈 모으다가 모으다가 진짜 커피 마신 샀어요. 그러니까 진짜 커피 마신 게 직접
0: 아,
2: 내리고
0: 이렇게
2: 에스프레소. 맞아요, 맞아요,
0: 내려가는 거?
2: 맞아요. 그래서
0: 아.
2: 라떼아트도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뭐 혼자 이렇게 스팀하다가 이렇게.
1: 대박.
2: 가격은 좀 있으니까 진짜 아끼다가 이제. 근데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고 그 커피 내리고 그 커피 향이 그걸로
1: 아니, 그거
2: 일어나.
1: 하는 자체가 되게 힐링이지 않아요?
2: 맞아요.
1: 뭔지는 알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 아리아 씨는요?
1: 저는 자주는 이렇게 선물 잘안 사는데, 그래도 제가 사고 싶은 신발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그걸 사버렸어요. 근데 이제 2년 좀 넘, 2년? 거의 3년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잘 신고 있어요. 네,
0: 저도
1: 되게 만족,
0: 연습실에서 종종 봅니다.
1: 되게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0: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있을까요?
2: 저는 그, 게임기. 엄청 갖고 싶었어요. 아기 때한 11살 때, 12살 때.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 막 비싸다고 비싸다고 안 사준다고 했다가, 진짜 1년 동안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은 크리스마스 때, 12월 24일에 이제 갑자기 열었는데, 그 게임기였는데, 그, 확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0: 너무 귀엽다.
2: 근데 그거, 그 기계가 아직도 갖고
1: 있어요?
2: 있고, 아직도 잘 되고 있어요. 그만큼
0: 대박.
2: 아끼고 약간 썼어요, 제가.
0: 너무 좋은데?
1: 저는 한국 오기 전에 한참 페인팅 항상 좋아했지만 되게 한참 꽂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밤새 안 자고 페인팅 북에다가 했었던 시기 있었는데 근데 이걸 보고 어느 날 생일 크리스마스 같은 거 아니었고 그냥 어느 날 서프라이즈로 부모님 엄청 큰 캔버스, 저보다 큰 캔버스랑 오일 페인트 세트를 이렇게 사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너무 그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이거 반 그림 반 그렸다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이제 다시 언젠가 갔을 때 제가 그걸 완성시켜야 돼요.
2: 혹시 뭐 시작했어요? 반?
1: 제가 가을 풍경을 한번 그려봤어요. 반하고 한국 와버렸어요.
2: 너무 궁금해.
0: 너무너무 귀여운 추억들이네요.
1: 맞아요.
0: 네, 한국인들과 만나는 시간이 선물 같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1: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그럼 노래 듣고 K탐구생활 코너로 돌아올게요. 에타트의 내 마음 한 조각, 그리고 하이키의 행복합니다.

0: 항공이 여러분, 한국에서 실제로 살아보면 만나게 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한국의 생활과 문화.
0: K
1: 탐구
0: 탐구생활!
1: 생활!
0: 탐구생활은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고 탐구해보는 코너입니다.
1: K-탐구생활 is a segment that explores Korea's unique and fun culture from a foreigner's perspective.
0: 네,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한국의 문화를 파헤쳐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K-탐구생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1: Wow! For the first topic of K-탐구생활, we'll be talking about Koreans' soul food.
0: 네, K-푸드는 해외에서도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 중에 한국인만의 소울푸드에 대해서 먼저 탐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에밀리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 시작해볼게요.
1: Let's get started with K-탐구생활. K-탐구생활 시작합니다.
0: 네, 오늘의 주제는 또 K-푸드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밥과 국을 함께 먹는 문화가,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해도 좀 국물에 진심인 편인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한식의 국물 음식 중에서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2: 엄청 많죠, 엄청 많죠.
3: 진짜 선택할 수 없어요.
0: 네, 진짜요?
3: 있어요?
2: 근데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탕국 다 포함이에요?
0: 네. 국물이니까. 어렵죠?
2: 저는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오. 갈비탕, 감자탕, 이렇게 오.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너무 많은데요? 저는, 저도 완전 국물파거든요. 그냥 국물 너무 사랑해요. 국물 없이 이제 아침에도 무조건 국물 먹거든요. 뭐, 황태국이나 이런 콩나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순대국밥이요. 그거 없이 와, 못 살아요.
0: 찐이다.
3: 너무
0: 찐이다.
3: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되겠어요. 그거 없이.
2: 대박.
0: 원래 순대를 드셨어요? 아니면 한국에 와서 처음 드셔보신 거예요?
3: 한국 와서 처음에 일단 독일 사람이니까 소시지처럼 생겼잖아요.
0: 그쵸,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보고 조금 하다가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사랑하는 국물에 넣으니까 너무 완벽한 조합이잖아요.
1: 대박.
3: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0: 아,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3: 아, 그래요?
0: 근데 아리아는 좀 못 먹는 편이긴 해가지고.
1: 아직 덜 한국인 됐나 봐요.
0: 약간 하나씩 깨 나가는 중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하나씩도 좀 해가는 중이에요.
0: 그럼 혹시 그런 류의 국물들을 직접 요리도 하세요?
3: 저는 합니다. 저는 그 국밥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오. 이거 진짜 뼈 사와서 사골 내고 이런 엄청 그 솥에
1: 진짜 찐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너무 진심인데요?
3: 이제 그 뼈 씻고 이제 사골 내면은 솔직히 많이 크리면 그릴수록 좋거든요. 찐하고 그래서 그 뼈 씻어서 이렇게 국물 사골을 냈다가 이제 순대는 직접 만들진 않았는데 사왔고 고기 직접 삶아서 이렇게 돼지고기, 돼지국밥 만들어봤어요.
1: 대박이다. 이렇게 레시피 같은 거 마을 분들께 알려주세요?
3: 네, 분녀 회장님 많이 알려줄 때도 있고,
1: 대박.
3: 아니면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가끔씩.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experience? 그런 내 경험?
0: 아리아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리 꽤 자주 네. 하는 편이잖아요.
2: 저도 찌개 같은 거 끓여 먹는데, 제가 끓여 먹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라서 제가 먹고 싶은 그 어텐틱한 한식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0: 요즘은 한국에 밀키트 엄청 잘 돼 있으니까 밀키트를 자주 사서 끓여 먹어요. 맞아.
1: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끓여주시면 그냥 맛있게 잘 먹습니다.
0: 저를 너무 쳐다보신대요. 저 맛있게 먹을게요.
1: 그렇다면 또 이제 인도 혹은 독일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이런 류의 소울푸드가 있을까요?
0: 엄청
1: 약간
0: 많죠. 엄청
1: 이런 거
0: 많아요.
1: 자주 먹는다. 이런 거?
0: 소울푸드? 저는 제 소울푸드를 말하자면 인도에 키치디라는 거뭐 있는데 밥이랑 렌틸스 그거랑 같이 이렇게 퍼트 하나에 그려서 같이 먹는 그 약간 국밥이랑 좀 비슷하죠? 조금 더 진한 국밥? 그런 느낌인데 진짜 소울푸드로 버터 같은 거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1: 뭔가 상상이 안 가는.
0: 네, 한번 인도 가면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2: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빵은 소울푸드이긴 한데,
1: 그쵸.
2: 왜냐면 너무 빵에 진심이다 보니까. 근데 부대찌개랑 비슷한 거 있어요. 약간
0: 스튜?
2: 스튜 같은 느낌인데 바와 나인 터피라고 뭔가
1: 오.
2: 옛날에 이제 좀 집에서 뭐 없거나 힘들 때는 그냥 집에 있는 거다 이렇게 넣고 그린 스튜가 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긴 해요. 다르게 생겼고 맛도 아예 다른데 바와 나인 터피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1: 약간 빵이랑 같이 먹는 이런
2: 네,
1: 느낌인가요?
2: 빵이랑 같이 빵은 일단 다 돼요. 반찬 메인
1: 오,
2: 항상
1: 맞아,
2: 있어요
1: 맞아.
2: 빵이. 그래서 감자도 들어가고 독일 분들 이제 감자도 워낙 너무 사랑하니까 맛있어요.
0: 누구든 좋아할 것 같은
2: 네.
0: 맛일 것
2: 좀
0: 같아요.
2: 안전한 맛이에요.
0: 그쵸,
1: 오, 저희도
0: 그쵸.
1: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도록
0: 완전
1: 합시다.
0: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저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한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K 디저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한국에만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제 국이나, 아까 말한 뭐 감자탕? 이런 걸 먹고 나면 꼭 볶음밥을 먹잖아요.
0: 맞아.
1: 저는
0: 가질 순 없죠.
1: 이거 진짜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0: 그쵸. 자랑스러울 만해요.
1: 진짜?
0: K 디저트.
1: 그리고 또 한국인들 하면 매운맛을 사랑하기로도 유명하잖아요. 또
0: 그쵸.
1: 매운 음식이 정말 많은데, 요즘에는 매운 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게끔 많이 음식들이
0: 맞아.
1: 나오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다면 혹시 한국에서 처음 먹고 깜짝 놀랬던 매운 음식이 있을까요?
2: 전두 가지 있는데, 진짜 그것도 음식은 아닌데, 그 고추.
0: 아, 고추.
2: 왜냐면 되게 안 맵게 생겼고 해외에서도 이제
0: 그죠,
2: 파프리카 독일에서
1: 그죠.
2: 파프리카 많이 먹 피망 많이 먹다 보니까 갑자기 그거 그냥 아무
0: 청양고추?
2: 그니까요 아무
1: 아,
2: 생각 없이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와 음식보다 매워요 가끔씩.
1: 맞아요. 그럴 때
2: 네.
1: 있어요. 아리아 씨는요?
0: 저는 매운 거 워낙 잘 먹으니까 깜짝 놀랄
1: 오.
0: 정도로 그냥 그렇게 느껴본 적 없는데 근데 제가 저 엄청 매운 짬뽕 있잖아요. 그 엄청 매운 걸로 유명한 짬뽕 그거랑 돈까츠
1: 그 유명한
0: 그거를 네,
1: 돈가스.
0: 유명한 그 돈까스를 먹어봤는데 와 맵더라고요. 근데 매운데 근데 저는 또 매운 거잘 먹으니까 제가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2: 진짜요?
0: 진짜 매운데 저한테도 맵거든요. 맵게 느끼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서 들어가요.
2: 그럼 그 엄청 매운 그 떡볶이도 괜찮아요?
0: 네, 완전 괜찮아요.
1: 진짜요?
2: 저 그거 엄청 치즈 막 추가해가지고.
0: 제가 제일 높은 단계로 먹고 싶은데, 근데 항상 언니들이랑 먹니까, 여기 샤디랑 우리 다른 멤버, 니즈라는 다른 멤버, 매운 거잘 못 먹어요. 그래서 둘이랑 같이 있을 때 착한 맛을 자주 먹어요.
1: 에밀리님은 매운 거잘 드세요? 원래?
2: 아, 저는 그냥 중간인 거, 칼칼한 거 좋아하고, 조금 맵거나 조금 칼칼한 거 좋은데 약간 아플 정도는 못 먹어요.
1: 맞아요. 그런 거 먹는
2: 착한
1: 거
2: 맛 같이
1: 아니에요?
0: 아,
1: 맞아요.
0: 그래요.
2: 저기 따로 시키면 될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그 유명한 매운 떡볶이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두 분은 드실 때 떡볶이만 먹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사이드나 뭐 분모자 튀김 이런 걸 추가해서 먹는 걸 좋아하세요?
2: 하나, 둘, 셋 할까요? 추가 아니면 빼기?
1: 오케이.
2: 오케이. 하나,
1: 하나,
2: 둘,
1: 둘,
2: 셋.
1: 셋. 추가.
2: 추가! 오, 오케이, 맞았어요!
1: 그럼 각자
0: 맞아요.
1: 약간 자기가 넣어 먹는 거 있는지.
0: 네. 저는 치즈랑 치즈 만두를 꼭 추가해서 먹어요. 이게 그 식감 다르게 먹어주는 게 좋아해가지고, 떡볶이 먹다가 이거 한입 하고 약간 그렇게 먹는 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저는 튀김. 그
0: 튀김?
2: 김말이.
0: 김말이
1: 김말이
2: 그거
1: 맛있죠.
2: 이제 찍어서
0: 맞아요, 맞아요.
2: 먹는 거
0: 완전
2: 맛있어서.
0: 맛있죠.
1: 저는 이게 약간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0: 저도 그니까 뭔가 도움이 되는 거잘 없어서 그냥 잠다가 다른 거 먹다가 아까 뭐
1: 아,
0: 계란찜이랑 밥 먹다가
1: 맞아요.
0: 없어지긴 한데 그냥 귀가 안 들려요.
1: 뭔지 알아요? 그
0: 진짜로.
1: 너무 매우면 약간 귀 멍하면서 약간 머리 띵하고 그런 느낌,
0: 진짜
1: 그
0: 한
1: 느낌
0: 번도
1: 혹시
0: 안
1: 모르세요?
0: 느껴봤어요.
1: 아,
0: 안 느꼈어요? 한 번도 안
1: 이거를.
0: 느꼈어요. 갑자기 안 들려요, 귀가. 그래서 사람이
1: 진짜요?
0: 얘기해도 약간 잠깐만
1: 왜
0: 이런
1: 정신
0: 느낌.
1: 놓는 그게 있어요?
0: 진짜요?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처음
1: 이걸
0: 들어요.
1: 뭘 먹여줘야 이걸 느껴볼 수가 있을까?
0: 없을 것 같은데요?
1: 한번 아리아 씨를 위해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0: 오, 대박.
1: 그리고 또 음식 문화에서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0: 그쵸.
1: 한국식 비비큐? 바비큐는 사실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음식이잖아요.
0: 그쵸.
1: 한국의 비비큐라고 치면 삼겹살이 이제 또 생각이 나는데, 삼겹살 좋아하시죠?
0: 아, 이제 사랑하죠.
1: 당연하죠.
0: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요?
1: 맞아. 저
0: 그니까요.
1: 싫어하는 사람 한 번도 못본것 같긴
0: 그니까요.
1: 해요.
0: 한번 먹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맛이라서.
1: 맞아요.
0: 그쵸.
1: 좀 느끼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보긴 했는데, 그래도 잘 드시는, 호불호가 안 갈리는 음식들인 것 같긴 해요.
0: 그쵸.
1: 약간 먹을 때 쌈을 이렇게 싸서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두
0: 네.
1: 분은 쌈파예요? 아니면 고기파예요?
0: 저는 먼저 고기를 몇개 먹었다가 이제 쌈으로 손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쌈도 사 먹고 깻잎도 사 먹고 약간 그렇게 식감을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게 좋아해서 그렇게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에미리님은요?
2: 저는 약간 단계가 있어요. 고기만 일단 고기 맛 보다가 고기 이제 그 소금
0: 지고,
2: 기름 그거 찍고
1: 네.
2: 하다가 이제 쌈으로 넘어갔는데 반찬이랑 결국은 언젠간 쌈 싸기는 계속 귀찮은 건 아닌데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1: 그쵸, 그쵸.
0: 그냥 먹고
1: 맞아요, 맞아요.
0: 싶어함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해요.
1: 아,
0: 그쵸.
1: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기의 맛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그냥 고기와 밥하긴 하거든요.
0: 아, 완전.
1: 네, 개인적으로는 고기에 쌈장을 찍어 먹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0: 저도요. 저도요. 맛있어요, 그거.
1: 맛있겠다. 이렇게 또 먹을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가 고파지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더 탐구해 볼게요.
0: 데이식스 쿰의 버스 그리고 이어서 엔플라잉 플래시백 듣고 올게요.

0: 여러분은 지금 삼겹살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 DJ 이샤와
1: 매운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은 DJ 아리아 and
2: 한식을 너무 사랑하는 매일 먹고 싶은 에밀리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에밀리님과 함께하는 K탐구생활 이어서 다음 주제 공개해 볼게요. K탐구생활 두 번째 주제는 특별한 날에 먹는 K-food!
1: For the second topic of K탐구생활, we'll explore Korea's food culture around dishes eaten on special occasions.
0: 네,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이 되면 꼭 챙겨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특별한 날에 먹는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탐구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특별한 날 하면은 저는 생일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또 생일 때 미역국을 챙겨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3: 맞아요.
2: 맞아요.
0: 다들 드셔보셨나요?
1: 네.
2: 그럼요.
0: 오, 저도 생일 때는 늘 부모님이 미역국을 끓여주시는 것 같은데 왠지 혹시 알고 계세요?
1: 잘 들었는데 너무 오래 전에 들어가지고 까먹은 것 같아요. 전 여러 가지 설명 들었는데 하나는 뭐 미역이 미끌미끌여가지고 그거 먹을 때는 뭔가 몸도 깨끗하게 이제 미끌미끌 이렇게 뭔가
3: 네,
1: 잘 되길 약간 위해서 이렇게
3: 맞아요.
1: 먹는 거 들었어요.
0: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사실 미역국은 아기를 낳은 산모가 먹던 음식인데, 미역국이 약간 혈액을 맑게 해주는데도 좋고, 좀 회복을 빨리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다 보니, 이제 또 생일날에 미역국을 먹는 문화가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 미역국에, 뭐라고 하죠? 토핑이 아니라, 메인 재료로 사실 뭐 고기, 조개, 홍합, 생선 등등 지역별로 또 다양한 걸로 알고
1: 그쵸,
0: 있거든요.
1: 그쵸.
0: 두 분은 어떤 미역국을 제일 좋아하세요?
1: 저는 무조건 고기를 좋아하는 것
0: 저도요. 고기가 제일
2: 같아요.
0: 맛있긴 해.
2: 저도요. 고기가 제일 맛있죠. 그쵸?
0: 그쵸.
2: 뭔가 전통적인 미역국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 미역, 다진 마늘, 그쵸. 뭐 간장 이런 깔끔한 미역국은
1: 깔끔한 거.
2: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두 분은 독일이나 인도에서 생일 때 가족들이 꼭 해주던 음식 이런 게좀 따로 있어요?
1: 인도의 생일에 달콤한 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케랄라에는 바예슴이라는 디저트가 있는데 이거 우유로 만들어요. 우유랑 쌀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데 진짜 맛있어요. 달콤하고 그냥 달콤하게 생일 보내라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0: 인도 은근 디저트나 이런 달달한
1: 맞아요.
0: 류의 음식 많은 것
1: 좋은
0: 같아요.
1: 일 있으면 무조건 달콤한 거를 먹어줍니다. 예.
2: 독일에서도 뭐 이렇게 미역국처럼 이런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은 없긴 한데 가끔씩 부모님이나
0: 네.
2: 친구들 케이크 만들어줘요.
1: 오,
2: 직접.
1: 귀엽다.
2: 직접 만들어서 그분이 이제 좋아하는 색깔로나 뭐 이렇게 좋아하는 토핑, 뭐 과일이나 이렇게 올려서 좀 정성이 들어가는 이런 케이크 느낌이에요.
1: 와우, 대박.
2: 이거는 바운쿠흔인데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이거 두 번째 사, 이거 동그란 거.
0: 저 바운쿠흔 진짜 좋아해요.
2: 바운쿠흔 그거
0: 네.
2: 아세요?
0: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파는 것만 사실
2: 네.
0: 먹어보기는 해서 이게 오리지널 맛이랑 비슷한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파는 거는 일단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제가 안 먹어봤어요, 한
2: 진짜요?
1: 번도.
2: 진짜 맛있어요.
1: 아, 진짜요?
2: 비슷한데 독일 거 당연히 조금 더 이제 다양하고 독일에서는 초코가 이렇게 겉에 있어요.
0: 맛있겠다. 세상에.
2: 엄청 많아요. 이것도 체리 케이크고
1: 대박.
2: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밥에 대한 진심보다 생일 케이크에 대한 진심 더 있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근데 좀
1: 대박.
0: 신기한 게 사실 음식은 뭘 먹는지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그래도 생일 케이크 안 부는 나라는 없는 것 같지 않아요?
1: 그쵸, 그쵸.
0: 그리고 또 한국에는 설날과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곧 추석이에요, 여러분. 명절에만 먹는 의미가 담긴 특별한 음식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로 떡국을 먹잖아요.
1: 그쵸.
0: 두 분도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1: 자주 먹죠. 네.
0: 그쵸.
2: 저 설날 될때 떡국 만들어서 텀블러 안에 넣고 산 정상 올라가서 그때 먹는 이런 살짝 리추얼
1: 약간,
2: 이런 거 있어요.
1: 오,
0: 솔직히
1: 와, 진짜
0: 말해봐요.
1: 대박이다.
0: 진짜 한국인이시죠?
2: 아니, 아직이요. 귀화 안 했으니까 아직 근데 몇년 뒤에 다시 물어봐 주세요.
0: 아니, 떡국까지는 알겠는데, 그
1: 등산?
0: 새해 이제 가가지고 해보러?
2: 해보로.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1: 근데 약간 낭만 있어요. 맞아요. 저도 해보고 진짜. 싶어져요.
0: 맞아요. 와. 늘 뜨는 해지만 1월 1일 해는 또 괜히 남다른 것 같고 보면 그쵸, 그쵸. 좀 감동인 것 같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이제 설날에는 온 가족이 만두를 빚어서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쵸. 만두나 송편을 만들어 보신 적은 있으세요?
1: 저는 인도에 있을 때 인도의 모닥이라는 만두 비슷한 거 있는데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2: 오, 전 만들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0: 아, 진짜요?
2: 만두도 그렇고 송편도 그렇고 그 한국에서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송편 잘 만들면 딸 잘 낳는다고.
0: 맞아요. 예쁜 딸 낳는다고. 네,
2: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 낳고.
1: 아, 진짜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좀 연습하다가 만들려고요. 뭔가 누구한테 보여주기는 잘 보여주고 싶어서.
0: 아, 저도 약간 집에

0: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만두, 송편은 안 해본 것 같고, 만두를 빚어본 적이
1: 아,
0: 있거든요?
1: 진짜요?
0: 근데 재밌어요. 약간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TV 틀어놓고, 그러니까 만두를 단순히 빚는 느낌보다 진짜 가족들끼리 모여서 약간 시끌벅적하게 정말 명절 보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1: 귀엽다.
0: 이렇듯이 한국에서는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요리를 하는 문화가 있는데, 독일이나 인도에서도 좀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편이세요?
1: 네, 저희는 페스티벌 자주 하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저희도 오넴이라는 페스티벌 있는데, 그때 모여서 이렇게 바나나 리프 이렇게 펼쳐놓고, 반찬 엄청 많이 있는 그 밥을 먹어요. 밥이랑 반찬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문화가 있어요.
2: 맞아, 그거 본것
0: 좋다.
2: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1: 그쵸,
2: 같이
1: 그쵸.
2: 먹는 거. 진짜
1: 엄청
2: 맛있게.
1: 유명하긴 해요.
0: 네.
2: 독일에서 근 명절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크리스마스 데이 이렇게 설날이랑 추석이랑 비슷한 분위기로 가족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븐으로 미국 땡스기빙이랑 비슷하게 오리 아니면 이제 거위 오븐으로 만들어가지고
1: 땡스기빙 터키.
2: 네,
0: 그치?
2: 터키 그런 건 비슷하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막 엄청 잘해요. 밥을 맛있어요 이거 진짜
0: 리얼 거위가. 와,
2: 맛있겠다. 에이.
0: 근데 맛있겠다.
2: 그거 이제 뭔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나긴 해요.
1: 맞아.
0: 이런 게 너무 달라가지고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해요.
1: 그쵸. 진짜 맛있어 보여요.
0: 그러게요.
2: 이제 옆에 막 감자도 있고 빵도 있고 이런 거랑 같이 먹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열고.
0: 귀엽다.
2: 대박.
0: 또 우리가 중요한 날 하면은 중요한 시험을 볼 때가 있잖아요.
1: 그쵸.
0: 이때 꼭 먹는 특별한 한국의 음식 문화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찹쌀떡이나 엿 이런 거를 선물을 하거든요. 혹시 왜일까요?
1: 왜일까요? 제가 아까 설명 들었는데,
0: 네,
1: 쫀득쫀득해서 이게 시험 잘 붙더라.
2: 커닝페이퍼. 네.
1: 그런 의미로 쫀득쫀득한 거 먹는다고 들었어요.
2: 이게 뭔가 이해 먹으면서 이해 붙으니까 이해
1: 네,
2: 붙는
1: 그래서
2: 것처럼 시험 잘
1: 시험도 잘
2: 붙더라.
1: 붙더라. 약간 이런 의미인 것
2: 그
1: 같아요.
2: 귀여운 문화인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되게 귀여운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렇게 예쁘게 요즘에는 패키지나 이런 것도 진짜 예쁘게 해서 많이 팔고 길거리 돌아다니면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
1: 진짜 예쁘게 생겼다.
0: 저 같은 경우도
1: 진짜.
0: 수능 봤을 때 엿을 받아서 쉬는 시간에 까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1: 진짜.
0: 나름의 추억인데, 그렇다면 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이런 걸 선물하거나 뭔가 꼭 먹는 이런 게 있을까요?
1: 저희는 시험날 아침에 아니면 그냥 어떤 중요한 일 있으면 아침에 인도에서 더히샤클 먹어요. 더히샤클 뭐냐면 요거트랑 설탕 같이 먹는 건데 그냥 한몇 스푼만 먹고 그냥 가면 일이 잘 벌어진다? belief 있고 이거 제가 설치해보니까 이유는 요거트가 몸을 쿨링시켜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달콤한 거 먹고 달콤하게 일 시작해라, 이런 의미도 있고,
0: 약간 기분 좋게.
1: 여러 가지 의미가 담아 있어요.
2: 보통은 독일에서 그렇게 한국처럼 아니면 인도처럼 꼭 먹는 거 없긴 한데, 이제
0: 네.
2: 부모님은 보통은 젤리 아니면 초콜릿 줘가지고, 약간 땅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시험 보다가
1: 그쵸, 그쵸.
2: 조금 이렇게 약간 먹는 거 있긴 한데, 그 초등학교 입학할 때 되게 귀여운 문화 있어요. 그 슐튜트라고 그 박스인데 거기 안에 이제 초등학교 첫날에 입학하면서 사탕 엄청 많이 넣어요. 젤리 막 넣고 엄청 많이 넣었다가 이제 자식한테 잘 맞게 꾸미고 그거 이제 그때 줘가지고 그거 같이 이렇게 이만하거든요. 그거랑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요. 약간 첫날 입학했다.
0: 그러면은 그날 입학한
1: 귀여워.
0: 모든 친구들이 다 이렇게 사탕 들고 있는 거야?
1: 네. 그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2: 뭐
1: 나눠주고 그렇게
2: 나눠주는
1: 하는.
2: 이렇게 맞아요 이거요. 그리고 이제 약간 뭐
1: 뭐야?
2: 축구 좋아하는 이제 아들이면은 약간
0: 초콜릿.
2: 축구식으로 축구로 이렇게 꾸미고 뭐 공주 좋아하는 애기면은 뭐 공주를 이렇게 꾸미고 그러니까 완전
0: 이렇게 막 프릴
2: 네
0: 달고.
1: 나도 받아보고 싶다.
2: 너무 귀엽죠 이거
0: 너무 귀엽다.
2: 저 받았어요. 제거 핑크색이어서 핑크핑크
1: 아, 귀엽다.
0: 어렸을 때 공주 공주. 네,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1: Let's take a music break and we'll be right back. 빈토의 항해 듣고 올게요.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다시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위로하다입니다.
1: 위로하다 means to comfort someone with warm words or actions to ease their sadness. It's similar to the English word to comfort.
0: 네, 저희가 오늘의 한국어로 위로하다를 알려드렸는데요. 살다 보면 또 지치거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뭔가 등산 아니면

0: 산책을 되게 좋아해요.
1: 대박.
2: 원래 걷는 거 좋아하세요?
0: 네, 전 진짜 오래 걷는 거 좋아요. 막 3, 4시간 걸어가도 괜찮고. 그냥 등산할 때, 이제, 그러니까 혼자 위로 비로 할때 이제 뭐 친구들 옆에 바쁘거나 아니면 이제 독이랑 시차도 좀 나니까 가족한테
2: 그쵸.
0: 쉽게 전화할 수
1: 그쵸.
0: 없잖아요. 저희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등산하면은 뭔가 어려운 거나 힘들 때 있을 때 정상 올라가면은 아, 결국에는 어떻게든 된다. 네,
1: 해낸다.
0: 할수 있다. 이거 산도 중간중간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막
2: 그쵸.
0: 바위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때 그거 해내면은 정상 딱 이렇게 풍경 보고 아, 어떻게든 잘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위로하는
1: 대박.
0: 그러면 산이 저한테 위로해 주는 거죠.
2: 약간 그 극복해낼 힘을 조금 얻으시나 보다.
1: 이렇게 에밀리님이랑 대화하다 보면 저도 너무너무 시골 살고 싶어져요. 어떡하죠? 저도 힘들 때마다 능선하고 싶어요.
2: 요 뒤에도 산이 있긴 했어요. 해요.
1: 아,
2: 우리
1: 그래요?
2: 회사 뒤에도 산이 있긴
1: 아, 진짜
2: 하거든요.
1: 그거 등산 가능해요?
2: 아, 그럼요. 올라갈 수 있어요.
1: 오, 아,
2: 한번
1: 오.
2: 도전?
1: 네, 전 좋죠?
2: 제가 그산 입구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0: 아니, 저희가 산악회 만들어야죠, 산악회.
2: 산악회,
0: 네, 다
2: 좋은데요?
0: 같이 올라가. 저
1: 좋아요,
0: 이제
1: 좋아요.
0: 산악 회장님하고.
2: 외국인
0: 대박.
2: 산악회 하나 해가지고, 저는 늘 가면 입구까지만 갈게요. 그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0: 내려올 때 이제 같이 전 먹고.
2: 그럼요, 그럼요.
1: 전 좋다.
2: 너무 따뜻한 위로가 될것 같은
1: 그쵸.
2: 콘텐츠인데요?
1: 저도 이렇게 뭐 힘들 때 있으면 산책을 좀 길게, 아, 에밀리님이랑 비슷하게 좀 3, 4시간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한강에서 3, 4시간 산책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랑 전화할 때도 강아지 영상 봤을 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2: 아니, 이렇게 산책으로 힐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 때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을 든그 장소에서 집까지 차로 한 4, 50분? 약간 걸리는 엄청 먼
1: 참
2: 거리였어요.
1: 머네요.
2: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아, 나는 오늘 꼭 집까지 걸어가야겠어. 이래서 그 지도를 쳐봤는데 3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도전! 이러고 걸었거든요.
1: 대박.
2: 1시간 뒤에 내가 지치고 힘들고 뭐고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더 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지도 찾아가지고 아, 옆에 여기 뭐가 있지? 뭐 이러면서 가서 결국 버스를 타고 집을 갔다는.
0: 이렇게
1: 그래도
0: 맞는 사람, 안
2: 그쵸.
0: 맞는 사람이 있어요.
2: 네. 그래서 그 뒤로
1: 그래서.
2: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집에서 얌전히 웃긴 콘텐츠 봅니다.
1: 뭐, 그래도 좋은 도전이었어요.
2: 맞아요, 나름. 네, 방송인 에밀리 도르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아쉽지만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에밀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0: 죄송합니다.
2: 어떠셨어요, 오늘?
0: 일단 다시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뭔가 좀 신기한 얘기 많이 나왔던
1: 그쵸,
0: 것 같아요.
1: 그쵸.
0: 이거 조금 더 같이 밥도 먹고 싶어지고, 같이 고민 상담도 뭐가 하고 싶어져요. 이샤님이랑 아리아님 뭔가
1: 너무
0: 어떻게,
1: 좋을 것 같아요.
0: 상황이 뭐 어떻게 다르게 들어줄 건지 너무 궁금하게 되고, 진짜 오늘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다 배고파지기도
1: 맞아요.
0: 했고.
2: 맞아요. 뭔가 저희끼리 또 수다수다 하면은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1: 맞아요.
2: 좀 들어요.
1: 이번에 일단 처음에 봤을 때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도 필요했고
2: 맞아요, 맞아요.
1: 처음 뵈서가지고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너무 친해진 느낌이 들어서 너무
2: 맞아요.
1: 좋네요. 삼겹살 꼭 먹어야겠어요. 어떡해요?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Tomorrow by Together의 그날이 오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2: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사랑하자.
1: 안녕!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These days, there's a growing little treat trend among millennials and Gen Z. Little treat,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창한 소비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텼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이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물건을 사거나 작은 서비스를 하나 더 누려보는 거죠. 물론 이런 little treat도 하나둘 쌓이다 보면 어느새 little이 아니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살짝 조심은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주말을 앞두고 저는 평범한 족발에 불족발까지 얹은 세트 메뉴로 저만의 little treat을 누려봐도 될까요? 아니야 마유, 참아야 해. 자, 그럼 선선한 바람이 부는 목요일 저녁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의 첫 곡입니다. Michael Bublé, Nobody But Me.

9월 10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은미 님이요. 굉장히 다급하게요. 참아야 해요. 마유쌤, 공든탑이 무너져요. 하셨습니다. 주말만 참으면 되겠죠. 네, 지금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자, Little Tree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봤는데요. 이거 이 treat 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하고 여기에 이제 economics, 경제학의 합성어인 이 새로운 또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trigonomics라는 단어가 있대요. 자, 이게 이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큰 지출 대신에 소액으로 좀 심리적인 만족을 얻는 그런 소비 트렌드인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소확행이라는 거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랑 이 경기 침체기에 왜 립스틱 판매가 또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0: 립스틱 효과하고도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생각난 김에 오장 한 분 모셔야 됩니다. 왠지 오랜만에 스스로를 위한 Little Treat으로 빨간 립스틱을 이렇게 사서 바르셨길래 오! Cherry Red 잘 어울리세요? 라고 했더니 버럭 화내시면서 이거 로맨틱 버건디 레드거든? 하실 것 같은 일산 빨강 루즈 크리스틴 쌤입니다. 네.
1: Where did you get this romantic burgundy? You did some research.
0: 아, 뭔가 로맨틱한 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보면은
1: so funny.
0: 이런 그런 뭐 그 뭐라 그러죠? 입술에 바르는 것들은
1: yeah.
0: 굉장히 색이 화려하잖아요.
1: Yeah,
0: 제가 봤을 땐 그냥 다 레드거든요. Please, come on, tell me.
1: Oh, come on, Sam. Oh, you got a slightly purple, you got a little bit of an orange, you got a little pink, a little red. I mean, lipstick is like everything.
0: 아, 이게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자분들은 색을 구분하는 그런 감각이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대요.
1: Oh, really?
0: 실제로 biologically.
1: I believe
0: 진짜로
1: it.
0: 진짜로 뭔가 이런 그 생물학적인 뭔가 여기서 쏟아지면서
1: It's multicolored.
0: 뭐 그렇대요.
1: Yes. 네,
0: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1: Okay,
0: Romantic
1: right.
0: Burgundy Red로 갈게요.
1: Okay.
0: All right.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The Trump administration is bolstering security ties with Ecuador and Colombia in a bid to dismantle drug cartels in South America. The U.S. plans to provide Ecuador with about $45 million in security funding to help combat organized crime.
0: 트럼프 행정부가 남미의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해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직 범죄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에콰도르에 약 4,500만 달러의 안보 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In Argentina, chicken consumption per person is expected to outstrip beef for the first time. Competitive prices and a growing preference for healthier food are reshaping the country's traditional meat-eating habits.
0: 아르헨티나에서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처음으로 소고기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가격 경쟁력과 건강식에 대한 선호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육류 소비 습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As Chuseok draws near, more people are venturing outdoors for grave tending and hikes, putting them at greater risk of bee stings and snake bites. September is when such mishaps peak, so erring on the side of caution, like wearing long sleeves, is a good rule of thumb.
0: 추석이 다가오면서 벌초와 등산 등 야외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 벌쏘임과 뱃물림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이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긴 소매를 입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broke the 500,000 mark last year, a more than six-fold jump in just 4 years. Riding the wave of K-content's global popularity, more young people abroad are developing a growing fascination with the Korean language.
0: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불과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흐름을 타고 해외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The Trump administration is bolstering security ties with Ecuador and Colombia in a bid to dismantle drug cartels in South America. The U.S. plans to provide Ecuador with about $45 million in security funding to help combat organized crime.
0: 트럼프 행정부가 남미의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해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직 범죄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에콰도르에 약 4,500만 달러의 안보 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4,500만 달러, 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요. 거의 뭐 6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미국이 이 큰 규모의 돈을 마약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 에콰도르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 Yeah, that's a lot of money, yes. isn't it? Right. So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visited Ecuador and Colombia, and basically he told them that we're going to support you. We're going to help you fight drug trafficking and, you know, these transnational criminal groups.
0: Right. 이게 아무래도 그쪽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1: It does.
0: 그리고 단순하게 뭐 마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막 범죄 기타 등등 너무 퍼지다 보니까. 근데 저는 진짜 마약 카르텔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정말로.
1: Actually,
0: 왜냐하면
1: right.
0: 실제로 그쪽에 여행을 갔다가 그 카르텔 멤버들한테 잡혔는데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엄청 막 울면서 무서워하더라고요.
1: Yeah. You know, I think that people don't realize how strong and how powerful these drug cartels are. More so than the police sometimes.
0: That's right.
1: Yeah. So, I mean, the things that you see in the movies, that's real.
0: 더 심할 수도 있어요.
1: Even more.
0: Right.
1: So, if there is some sort of conflict within the cartels, you want to be careful when you go to certain areas.
0: Right.
1: I mean, not all South American countries or cities are this way, but you do want to use caution
0: 맞습니다.
1: when traveling.
0: 뭔가 특정 지역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기 때문에. 자, 이래서 이 콜롬비아 당국이요. 코카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약품, 막 분무를 재개하기도 하고요. 이런 강력한 대테러 마약 소탕 작전을 이제 펼치기로 논의를 했다고 해요. 자, 어떤 표현들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The Trump administration is bolstering security ties with Ecuador and Colombia in a bid to dismantle drug cartels in South America.
0: 트럼프 행정부가 남미의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해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The Trump administration is bolstering security ties라고 했는데요. 이 ties는 이제 묶여 있는 거니까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 관계를 bolster 한다는 것은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With Ecuador and Colombia.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So in a bid to dismantle drug cartels in South America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dismantle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 All right, let's talk about the word dismantle. It means to break something apart or to put an end to something.
0: Okay.
1: And usually what it is it's either an organization, like a drug cartel,
0: right.
1: or it could be a system, it could be a network.
0: Right.
1: And it is not just the idea of completely destroying it at one time, but take apart piece by piece and destroy it.
0: 아,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으면 해체를 시키는데 한 번에 다 디스트로이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것부터 처리를 해버리면서 결국에는 없애는 거네요. 그쵸?
1: Yeah, that's right. Piece 그럼, by piece.
0: 아, 그러면은 dismantle이라고 하는 게 꼭 organizations를 이렇게 해체하는 것만 얘기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정말 physical building 같은 거를 할 때도 쓸 수 있나요?
1: Yeah, you could dismantle some sort of equipment or whatever. You can take that physically.
0: 아, okay.
1: And you know, one thing that we hear is that you know, this whole war, too, with Iran is to dismantle the nuclear weapons or their nuclear facilities. And that is the idea. To dismantle means to destroy, to get rid of, but it's like just taking it apart, you know, and just so that they can't do it anymore.
0: 아, 그러니까 조금씩 압박을 가했다가 뭔가 법으로 막아버렸다가 기타 등등 조금씩 piece by piece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거. 뭐 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Yeah.
0: 그런데 바로 앞에 in a bid to라는 게 나왔어요.
1: Yeah. So in a bid to is just a real formal way of saying They're trying to do it.
0: They're trying to do they're it. They're
1: in an effort to do something. Okay. That's right. That's mm-hmm. it. In an attempt to do it. Mm-hmm. In an effort to do it. And casually, just trying to.
0: 아, 그러니까 mm-hmm. 이거는 옥션에 나오는 bidding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1: That's right.
0: 그냥 여기서 어떻게 보면 effort에 더 가까운 단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s.
0: 어떤 시도나 노력 같은 mm-hmm. 거. 그러면 in a bid to dismantle 이라고 하면 in an effort to do something이나 큰 차이가 없다.
1: That's right.
0: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in an effort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0: 이런 것들은 강력합니다.
1: Yeah, well, you know, because also too, just a reminder, this is the news.
0: Yeah.
1: And in news, we use words like these.
0: 그러니까 해야 하다, in a bit too. 막 이러면은,
1: oh, I'm going to dismantle your chair.
0: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 안 되겠다, 너무 어렵다, 이럴 수
1: That's
0: 있겠네요.
1: Right.
0: Okay, so drug cartels들을 뭔가 해체시키려는 노력으로 지금 security ties를 막 강화하고 있다, bolster하고 있다.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e U.S. plans to provide Ecuador with about $45 million in security funding to help combat organized crime.
0: 미국은 조직 범죄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에콰도르에 약 4,500만 달러의 안보 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So the U.S. plans to provide Ecuador with about $45 million.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거는 문법적이긴 하지만 provide A with B 그러면 A한테 B를 이제 뭔가 지원해주고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In security funding. 근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1: Of course.
0: To help combat organized crime이라고 yeah. 했습니다. 일단 organized crime은 그냥 일반 crime 같진 않아요.
1: Yeah. Right. Okay. So organized crime. So we may think, oh, isn't it just gangs, gangsters? Mm-hmm. Okay. But organized crime. Think of The Godfather, The Mafia. Think of. Okay. Yakuza, right. you know, the Japanese.
0: Yes.
1: So these are organizations. They have a structure
0: right.
1: to their criminal activity.
0: right?
1: There's a leader, right. there's the boss, right? And there's like, you know, different groups and ranks and rules. That's what we mean by organized crime.
0: 그 흔히 말하는 진짜 조직 범죄네요.
1: It is.
0: 이거는 그냥 친구들아 모여봐 우리가 말이야 범죄를 할 건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서열이 있고 그리고 막 엄청난 뭐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도 있고 이런 것들을 organized crime 조직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컴뱃이라고 하면 무슨 게임 같은 거에 나올 것 같아요. 뭐 싸운다라는 것 중에 right?
1: I knew you were going to say that, right?
0: right?
1: Mortal Kombat.
0: Yes, exactly. You knew. you knew.
1: Right. So the idea is like it's not just If we say the word fighting, it feels like, okay, it could be like fighting with words. It could be, it's a general term.
0: Right.
1: But when you use the word combat, it does feel military.
0: Oh, okay.
1: It feels very serious. Like you're really seriously fighting.
0: Okay. 이거는 단순하게 너 나랑 싸울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1: Oh, mommy and daddy fought. No.
0: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거의 뭐 군대 수준으로 뭐 군대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강력한 느낌으로 모여서 싸워버리는 그런 굉장히 격식이고 그리고 이 스케일이 큰 느낌이 좀 많이
1: yes,
0: 들어가네요.
1: That's right.
0: Okay, so 여기서 combat 대신에 물론 fight 써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스케일 있는 싸움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조직 범죄에 맞서다라는 verb를 만들 때 combat organized crime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Trump administration is bolstering security ties with Ecuador and Colombia in a bid to dismantle drug cartels in South America. The U.S. plans to provide Ecuador with about $45 million in security funding to help combat organized crime.
0: 네. 자, 다림님이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 무장 수준이 무슨 군대 수준이더라고요. 그것도 최첨단으로요. 무서워 하셨습니다.
1: Oh, yeah.
0: 맞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뭐 길거리에서 앉아있고 막 이럴 분위기일 것 같은데 장난 아닙니다.
1: Yeah,
0: 뭐 총,
1: right.
0: 뭐 기타 등등. 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Alice Merton with No Roots.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In Argentina, chicken consumption per person is expected to outstrip beef for the first time. Competitive prices and a growing preference for healthier food are reshaping the country's traditional meat-eating habits.
0: 아르헨티나에서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처음으로 소고기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가격 경쟁력과 건강식에 대한 선호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육류 소비 습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중부에 이 팜파스라는 넓고 그리고 비옥한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초원이 소를 방목하기에 진짜 최적의 환경이래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소고기의 나라다 이렇게 불릴 만큼 이제 오랜 세월 이 대규모 목축업이 발달을 했는데요. 근데 요즘 이쪽 사람들이 소고기보다 닭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고. 혹시 마유한테 영향을 받았나요?
1: Maybe?
0: 제가 요즘 약간 닭고기파가 됐거든요.
1: Oh, have you? Yeah. Oh, you see? Okay. Now, it's interesting because we know that American people love their beef,
0: oh,
1: right?
0: Yes.
1: Argentina is number second. It's second in the world.
0: Wow.
1: Okay? So they eat like 115 kilograms of meat per person each year. And America eats 120 kilograms per person each year. They're not very far behind.
0: Uh-huh.
1: So this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0: Okay.
1: Now, times are changing.
0: Mm-hmm.
1: Because there's a lot of articles about red meat.
0: Mm-hmm.
1: And when you hear the word red meat, we're usually talking about beef.
0: Right.
1: Okay.
0: 그리고 건강 얘기가 나오잖아요.
1: Yeah. And about health, that you should reduce your red meat consumption.
0: Right, right.
1: So they're turning more to chicken and pork.
0: Mm-hmm.
1: And so, yeah. Chicken consumption has doubled.
0: Wow.
1: Yeah.
0: 닭고기 소비량이 지금 2000년 약 22.

0: 동안에는 적어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뉴스 속 표현 보겠습니다.
1: In Argentina, chicken consumption per person is expected to outstrip beef for the first time.
0: 아르헨티나에서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처음으로 소고기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onsump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물론 이제 그 먹는 거 섭취도 되지만 소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킨을 먹는 거 한 사람당 이게 지금 처음으로 beef를 outstrip 할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 out으로 시작하는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1: We did. Yeah. Yesterday, yes. I believe. I already forgot the word.
0: Number, outnumber, right?
1: Outnumber. There you, thank yes. you so much. Yes. Okay. So outstrip, similar thing, right? And you may wonder, strip, S-T-R-I-P, what does that mean? Well, a long time ago, old English, it meant move fast.
0: Okay.
1: So outstrip means to beat. To pass,
0: okay.
1: to exceed something else.
0: 아, 뭔가를 능가한다라는 것, strip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군요. Yeah. 근데 그 앞에 out까지 붙어버리니까 훨씬 확 하고 넘어가 버린다.
1: That's
0: 이렇게
1: right. moved faster.
0: 아, 강조가 된 거네요. So strip 자체는 사실 진짜 앞서 나가다라는 뜻인데 out이 들어가면서 넘어서라는 느낌이 들고요. out number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보다 숫자가 더 앞서 나간다, 더 많다가 되겠고요. 뭐 out perform, out do,
1: out smart
0: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를 넘어가 버린다는 느낌. 강조, 강조. 3723님이요. 마유쌤 얘기 듣고 찾아보니까 돼지고기가 1위래요. 아, 역시. 그 다음이 닭이고, 아, 그 다음 소고기고. Now it makes
1: That's
0: sense, right?
1: 삼겹살.
0: 아, 삼겹살.
1: We forgot about the 삼겹살, Sam.
0: 또 저 지금 턱이 딱딱해져요.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침이 고여가지고요.
1: I do like 삼겹살.
0: 삼겹살. 그 다음에 치킨집은 어디나 있잖아요.
1: Oh, yeah. 네.
0: 자, 그래서 처음으로 beef를 outstrip. 할 것으로 expected 되고 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Competitive prices and a growing preference for healthier food are reshaping the country's traditional meat eating habits.
0: 가격 경쟁력과 건강식에 대한 선호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육류 소비 습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뭐라 할까요? 뭔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고기 섭취로 갈지 치킨 섭취로 갈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유가 좀 큰 게 두 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중에서 competitive prices 라는 게 나왔습니다.
1: Okay. So when we think of the word competitive, we think of like you know, competing with each other.
0: Yeah.
1: So when you see this word here, competitive prices, so in a way prices are competing with each other. So in that sense, it's not the cheapest, but if a price is competitive or competitive price, it means, oh, it's pretty good.
0: 싸울 만한데 이런 느낌인가요?
1: Yeah.
0: Oh,
1: that's right.
0: Okay.
1: That's right. That's the idea.
0: So, 아, 그럼 만약에 쌤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okay. 제가 들어갔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렴한 아이스크림은 아니지만 쌤이 뭐 예를 들어 뭐 $1에 판다. 근데 제가 뭐 한 80센트, 70센트에 팔면 제가 저도 나름대로 competitive한 느낌.
1: Oh, it's very competitive.
0: Okay, okay.
1: In fact, you would be cheaper, right? So basically, it's not the cheapest, but you have a price that competes with the others. So it's like, you know, because you don't want to be known as to be too expensive, right?
0: Right, right. Okay, 그러니까 경쟁을 할 만한 능력을 주는 거네요. 결국에 yeah. competitive하다는 게. So 우리가 기존에는 competitive 이러면 경쟁이 심한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he market is very competitive.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아 경쟁력이 있는
1: yeah.
0: 뭔가 해볼 만한
1: yeah.
0: right? So competitive prices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육류 소비 습관의 변화를 주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and a growing preference for healthier food가 나왔습니다.
1: Yeah. That's right. If something grows, right, growing means it happens over time.
0: Right.
1: And preference of course is something that you like more, right? So basically, your kind of interest increases or your to this side, which is?
0: 어느 쪽으로 완전 좀 살짝 치우쳐지는 거 아닌가요?
1: Yeah, that's right.
0: Like, I prefer this. To that.
1: Yeah. So
0: right?
1: everyone, it's the wellness trend. Everybody's thinking about healthy food.
0: Right.
1: Right. So everybody is kind of leaning toward that.
0: 그쪽으로 좀 기우는
1: it's,
0: 거네요.
1: That's right.
0: 아, okay. So growing preference라고 하면 점점 커지는 그런 점점 높아지는 선호를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healthier food 쪽으로 더 기울어 가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체적인 육류 소비 습관의 변화를 이제

0: 이 정도면은 잠깐만.
1: I feel like Tarzan and Jane. I'm like Jane.
0: 아니면 그 wild animals들이 쫓아다니나? 네, 아무튼 venture 하는 것은 그냥 go out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을 좀 조금 위험이 있음에도
1: just a little, yeah. 네,
0: 그것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나간다, 나선다가 되겠죠. So venture outdoors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그 전에 우리 Song X 님이요. 마유 쌤, 공원에 가도 뱀 출몰 지역이라고 안내판이 있어요. 뱀 조심하라고요. 아, 공원에도 그런 게 붙어 있군요. 아,
1: 더 잘
0: 알겠습니다.
1: 자, 다리님 says, 그 쌤 하동설은 들을 때마다 재밌어요. 어제 I have a lot of stories. 와, a lot of stories.
0: 아니 진짜 일산과 하동을 동시에 represent하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네, 연결해 볼게요.
1: September is when such mishaps peak. So erring on the side of caution, like wearing long sleeves, is a good rule of thumb.
0: 특히 9월에는 이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긴 소매를 입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9월이 그 이런 미스합스들이 피크를 찍는 시기다. 근데 여기서 미스합스라고 하는 것은 큰 사고는 아니고요. 그런 작은 사고들을 좀 얘기를 합니다. 비교적.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래요. So, erring on the side of caution is a good rule of thumb이다. 뭔가 조언을 해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1: Yeah.
0: 약간 조심하는 쪽으로다가 air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Yeah, air, E-R-R. It may seem a little strange, but basically to err is to make a choice.
0: Right.
1: Okay, so make a choice on the side of caution. Mm-hmm. Now we know caution, careful, right? So you are choosing to be extra careful when you're not sure.
0: Okay.
1: And that is the key point, when you're not sure.
0: 아, 그러니까 확신이 없을 때는
1: Like, should I do this or should I do that? Okay, let me just be extra careful.
0: Right.
1: Because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0: 9월에 여기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9월이에요. 근데 이쪽에는 풀이 많아요. 근데 이쪽은 그냥 평범한 길이에요.
1: Yeah.
0: 그러면 아무래도 풀이 있는 것보다는 평범한 길을 가는 게 낫다.
1: That's right.
0: 그래서 안전한 쪽으로 좀 가라.
1: That's right.
0: 여기서 원래 air이라고 하는 게 뭔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다는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기울어라. So err on the side of caution이라고 하면 조심하는 쪽을 택하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런 것이 이렇게 조심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 사실 is a good rule of thumb이라고 했습니다.
1: Okay, right. A good rule of thumb is basically not a strict rule or a hard rule. It's just a very general practical guidance.
0: Right.
1: Usually based on experience.
0: Mm-hmm.
1: Like everyone has done it and we all feel the same.
0: 다들 해보니까 이게 낫더라고.
1: This is a good guideline.
0: Okay, so a rule of thumb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격한 무슨 뭐 과학적인 공식이나 기준이라는 느낌보다는 경험상 보통 이런 쪽으로 많이 해보니까 좋더라라고 하는 대략적인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That's correct.
0: 그렇죠? 뭔가 길이를 잴 때도 thumb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길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겠고
1: yes.
0: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s Chuseok draws near, more people are venturing outdoors for grave tending and hikes, putting them at greater risk of bee stings and snake bites. September is when such mishaps peak. So erring on the side of caution, like wearing long sleeves, is a good rule of thumb.
0: 네, 여기서 세 번째 뉴스에 관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벌이 윙윙 거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fizz. Number two, buzz. Number three, jazz.
0: 네, 뭔가 다 zzz로 끝나서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자, 다시요. 벌이 윙, 윙 거리는 이 소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fizz. Number two, buzz. Number three, jazz.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Benson Boone with Sorry I'm Here for Someone Els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Right. 다음 중에 벌이 윙윙 거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oh. 질문이었는데요.
2: That would be number two. Buzz.
1: Buzz. B-U-Z-Z가 되겠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3183님께 보내드릴게요.
2: Congrats.
1: 자, Song X님이요. 재즈 할래요. 크쌤의 재즈 발음이 더 좋아서요. 한번 들려주세요.
2: Jazz.
1: Oh.
2: Oh.
1: Jazz.
2: Jazzy jazz.
1: 와, 이건 느낌이 제가 안 되네요. 이거. 오케이. 자, 그래도 그거는 정답 아닙니다.
2: No. That's right.
1: 수수 9491님이요. 아, 제가 사는 인도네시아 마당 양이들은 전 본 적도 없는 뱀을 잡아놔요. 와, 뱀한테는 미안하지만 든든한 나의 양이들. 아, 고양이들이 뱀을 잡아놓는다고요?
2: You live in Indonesia?
1: Indonesia. 그것도 What? 좀 굉장히 너무 자연스럽게 넣어가지고.
2: My goodness. 와. We should talk about that. She lives in Indonesia. But that is true. 네. That is true. Cats do catch the snakes.
1: They're faster.
2: Oh, they can catch them. They can
1: 그
2: catch them.
1: 양이 펀치 뭔지 아시죠?
2: What is that?
1: 이 펀치는 고양이들이 펀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걸 양이 펀치라고 하거든요.
2: Really?
1: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 근데 저도 영상
2: yes,
1: 봤어요.
2: Yes, I've seen that. 네. Like, yeah, yeah, yeah.
1: 아니, 진짜 뱀이 도망가더라고요. 이건 아니야, 좀 봐줘. 이런 느낌으로 상상도 못했겠죠. 네.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broke the 500,000 mark last year, a more than six-fold jump in just 4 years. Riding the wave of K-content's global popularity, more young people abroad are developing a growing fascination with the Korean language.
1: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불과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흐름을 타고 해외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공부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랭귀지인데 이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중에 이 유학이나 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2: Incredible.
1: 5만 명 아니에요. 50만 명이에요.
2: Well, in 2021, it was 80,000 foreign students at the height of the COVID pandemic.
1: Right, right, right.
2: Yeah, and it has jumped six times. Sixfold.
1: 진짜 그러네요.
2: Yeah.
1: 80만

0: 84명. 네, 거기에서 지금 50만 명이면은 진짜 6배 이상 급증을 이제 한 건데, 특히 이 방한 외국인의 절반가량이요. 한 20대, 30대 청년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1: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only even 20 years ago, the people, like a lot of, there were foreign students always, but a lot of Korean Americans came as foreign student, foreign
0: 맞아요.
1: exchange students,
0: Exchange students들로,
1: They
0: 맞아요.
1: all want to come to Korea for a year and, you know, learn Korean.
0: 맞아요. 제가 사실은 그때쯤에 한, 그러니까 한 20년이 된 건가요? 20년 훨씬 넘었죠. 넘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생 때제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에 있는 학교랑 뭔가 그런
1: Exchange
0: You know,
1: program.
0: sister schools처럼 그런 걸 맺은 데가 있어서 다들 가는 거예요.
1: That is
0: 근데
1: true.
0: 저만 그때 안간걸 너무 후회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보통 한국을 가면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1: That's right.
0: Right.
1: That's right. But now we're having foreign students, lik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oming to Korea.
0: 와, 진짜 지금 K. 저
1: Another K.
0: K 빙수 꼭할 겁니다,
1: K
0: 나중에.
1: education.
0: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broke the 500,000 mark last year, a more than six-fold jump in just 4 years.
0: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불과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50만 마크를 뭐 찍었다, 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This is almost like a breaking a record 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50만이라고 하는 딱그 수준을 깨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올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more than six-fold jump in just 4 years.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1: The word fold just means times. So here, if you have sixfold, it's six times.
0: Alright.
1: You can have twofold. You can have tenfold. So it's basically increasing that much.
0: 뭔가 접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군요.
1: No,
0: 네.
1: not that kind of fold.
0: 그러면 sixfold 하면은 noun 앞에 붙어서 마치 adjective처럼 써주면 될까요? Sixfold jump인 것처럼,
1: So
0: right?
1: exactly. So in this case, there's a jump after. So this becomes, you know, an adjective here.
0: Okay.
1: And jump just goes to show that it was a dramatic increase.
0: 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증가를 얘기를 할때 특히나 jump 같은 것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sixfold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해서 뭐 아까 뭐 fivefold, you know,
1: Twofold,
0: twofold,
1: threefold, it all
0: tenfold
1: works.
0: 계속 fold만 넣어주면 몇 배의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동안 six times라는 것만 계속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Riding the wave of K-content's global popularity, more young people abroad are developing a growing fascination with the Korean language.
0: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흐름을 타고 해외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K 콘텐츠라고 하는 거가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더 커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right? So, riding the wave of K content's global popularit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K 콘텐츠의 이런 세계적인 인기의 wave를 ride하며라고 표현했네요.
1: Okay, riding the wave. Just imagine yourself as a surfer. We are all surfers. The wave is coming. Okay, come on, everybody, you know, and they paddle, right? So if you ride the wave is popularity,
0: The
1: the
0: trend.
1: trend. Yeah, that's right. And if you're riding it means you're benefiting from or you're taking
0: 아,
1: part in.
0: 흐름을 타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요즘 그쵸. 막 갑자기 K-pop이 막 뜨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컨트리 뮤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웨이브를 탄 거는 꼭 아닐 수 있겠네요.
1: Not necessarily.
0: 아, 오케이. So ride the wave 한다는 거. 아, 진짜 물결, 흐름을 타다. 혹은 뭐 이런 대세라고 하죠, 우리 흔히. 요즘 이게 대세야. 여기에 타야 돼.
1: Come
0: 이런 느낌이야.
1: on. Yeah.
0: 요즘 약간 이브닝 스페셜 이런 분위기 웨이브에 타야 돼,
1: Oh,
0: 얘들아. 이러면서
1: yeah.
0: right? So
1: Definitely.
0: 대세 편승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더욱더 젊은 사람들, 해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they are developing a growing fascination with the Korean languag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develop 한다는 게 뭔가를 발전시키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 develop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의 증상이 발현이 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질이나 감정이 점점 커진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a growing fascin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 Okay, I like this word fascination.
0: Right.
1: Basically, it means that you have a very strong interest. You're almost like it's inspiring. You're captivated. Like it grabs your attention and you can't stop thinking about it.
0: Okay.
1: So that is the idea. It's like, wow, like that's so interesting. That is a feeling you get with this word fascination.
0: Okay. 그러면 interesting 정도가 아니라 흥미로운이라는 뜻이 원래 사실 fascinating인데 that's very interesting을 훨씬 더 뛰어넘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1: Much more. Like it kind of captivates you. Like, oh, 신기.
0: 아니, 제가 신기.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여자랑 그 서서 학교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1: Yeah.
0: 근데 여자분이 무슨 뭐 스타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그 얘기 들으면 머리 스타일 뭐 그러면서 well, that's interesting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oh, that's very fascinating 이러더라고요. 머리를 썼네요. 머리를 쓴 거네요.
1: That's a good word to use.
0: Fascinating. 여러분들 암기해 주세요. Okay. 그래서 여기서 fascina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강한 관심, 매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경숙 님이요. 저 숙명여대 근처에 사는데 요즘 정말 동남아 유학생들 엄청 많이 보여요 하셨습니다.
1: 와. Wow. You see.
0: 실제로 witness를 하셨네요.
1: Oh my god. You know we have all of our listeners. Right. Validating this news.
0: 우리의 약간 correspondent 같은 느낌.
1: They're all
0: 특파원입니다.
1: ES correspondents.
0: 임명합니다. Right. 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broke the 500,000 mark last year, a more than six-fold jump in just 4 years. Riding the wave of K-content's global popularity, more young people abroad are developing a growing fascination with the Korean language.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in an effort to보다 조금 업그레이드하면 in a bid to, 뭐뭐 하려는 뭐 시도로 뭐뭐 하기 위해
1: The company lowered prices in a bid to attract more customers.
0: 그 회사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러기 위한 시도로 가격을 낮췄어요. 정도가 되겠고요. 자, dismantle 시킨다는 것은 건물을 해체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조직 같은 것을 해체하거나 무너뜨리다죠.
1: Police are working to dismantle the criminal network.
0: 경찰은 범죄 조직망을 해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utstrip 하는 거, strip 자체가 굉장히 좀 앞질러 달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outstrip 뭐뭐 이렇게 하면 뭔가를 앞지르다, 능가하다.
1: Online sales are outstripping in-store sales.
0: 온라인 판매가 매장 판매를 앞지르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Competitive 한 것은 경쟁력 있는이라는 느낌이었죠. 그런 prices는 경쟁력 있는 가격이죠.
1: The company offers quality products at competitive prices.
0: 그 회사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해요. 가 되겠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ride the wave 한다는 것은 흐름을 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요즘 대세인 걸 타라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Two Door Cinema Club. It is Changing of the Seasons.
0: All right,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 라이팅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2부는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Deep Dive Daily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열렸죠. 근데 거기서 아주 대단한 기록을 낸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 중국 로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로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에서 비유, 유추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주세요.
1: His analogy of life as a marathon really stuck with me.
0: 네. 자,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요. 다음 영어 문장에서 비유, 뭐 유추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주세요.
1: His analogy of life as a marathon really stuck with me.
0: 네, 아, 힌트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브닝 스페셜 함께 해주시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지만 약간의 힌트 드리자면 원래 항상 어려운 단어가 답일 때가 많아요.
1: Right? Oh, the hardest one.
0: 그렇죠.
1: The hardest 네. one.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Right? 오늘?
1: Oh, yes. A Chinese robot beat Usain's...
0: Alright. 자, 오늘 기사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1: A Chinese robot beat Usain Bolt's 100m record. Should we be impressed?
0: 네. 한글 제목으로 옮겨보면 우사인 볼트의 100m 기록을 깬 중국 로봇. 우리는 감탄해야 할까?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Lightning Bolt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진짜 아주 빠른 달리기 선수가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입니다. 자, 2009년 우사인 볼트는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100m를 9.58초에 달려서 진짜 세계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이번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에서 중국 기업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X-휴머노이드가 100m 경주에서 9.39초의 결승선을 통과하면서요. 우사인 볼트의 100m 세계 기록 9.58초를 0.19초 앞섰다고 합니다. 이게 0.19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이긴 거잖아요. 지금.
1: That's a lot of chos and a lot of chos.
0: A lot of chos and
1: It's confusing.
0: 헷갈리네요.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All right. High profile feats of robotic athleticism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China, where humanoid robotics industry has flourished, aided by generous state support and billions in investment. Robots have danced and performed martial arts at the country's top events.
0: 중국에서는 로봇이 뛰어난 운동 능력을 선보이는 화제성 높은 장면들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수십억 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주요 행사에서는 로봇들이 춤을 추고 무술 시범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여러 나라가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근데 특히 중국에서 이런 로봇 대회 뉴스를 좀 많이 요즘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사실 영상 이런 걸 많이 접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 그 중국 로봇 하면은 댄스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춤을 추는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제가 봤고요. 그리고 어떤 공연 같은 데서 백댄서로 일하는
1: Oh, that's funny.
0: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1: Oh, okay. Because right. I've seen just the running, racing.
0: 어떤 거 보신지 알 것 같아요.
1: They're all racing. Yeah. So I've seen that video, but already on Evening Special, we've already talked a lot about, you know, AI and robotics and humanoids.
0: Right, right. Yeah. 특히 요즘에 이제 중국 로봇 얘기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렇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High profile feats of robotic athleticism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China, where humanoid robotics industry has flourished, aided by generous state support and billions in investment.
0: 중국에서는 로봇이 뛰어난 운동 능력을 선보이는 화제성 높은 장면들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수십억 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high profile feats of robotic athleticism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China.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 뛰어난 운동 능력이 있는 그런 로봇을 선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저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high profile feat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Okay, when something is high profile, it means that they're getting a lot of attention, a lot of public attention,
0: right.
1: like social media. You've already seen many of these videos. They're everywhere.

0: It's high profile.
1: Uh-huh.
0: And feat is an interesting word. It's F-E-A-T.
1: Mm-hmm.
0: A feat is basically a very impressive achievement that is based on skill
1: mm-hmm.
0: or strength.
1: 뭔가 대단한 것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낸 것을 feat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Yeah, so like usually something that is very difficult, mm-hmm. you know, like maybe... You know, like these people who are like weight, you know,
1: yeah.
0: really muscular
1: right.
0: and, you know, maybe lifting like 200 pounds or uh-huh. something. It's like a great feat of strength,
1: mm-hmm.
0: we would say.
1: Uh-huh.
0: So it's very impressive.
1: Okay, so fea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performance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한 performance를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엄청난 성과,
0: mm-hmm.
1: 엄청난 위업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앞에 high profile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람들의 주목을 다 받는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high profile person이라고도 부르지 않나요?
0: Oh, yeah.
1: 이 사람은 누가 이름만 딱 대도 다 아는 사람.
0: 마유사.
1: Oh, come on. 저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네.
0: High profile.
1: High profile.
0: EBS high profile 선생님.
1: Low profile. 네, high profile feats라고 얘기를 하면 큰 주목을 받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Of robotic athleticism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이제는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중국에서는 많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Where a humanoid robotics industry has flourished라고
0: okay.
1: 얘기를 하는데요.
0: Mm-hmm.
1: 중국에서는 지금 robotics 산업이 굉장히 flourish가 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0: Okay. So the idea of flourish is that it is increasing in size.
1: Right.
0: But there's also the element of developing kind of like a flower, like mm-hmm. blossoming,
1: mm-hmm.
0: like thriving,
1: right.
0: and developing richly.
1: Uh-huh.
0: So it's not just about size. It's not just about success, but mm-hmm. it's really growing in a really successful way.
1: 아, 지금 oh. 설명에서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flourish하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번성하고 크게 성장을 한다는 건데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 막 지금 thrive, Blossom. 다 나왔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꽃을 막 피는 거예요. 뭔가 뭐 커져가는 거예요.
0: Yes.
1: 네, 그래서 지금 humanoid robotics industry가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flourished, 번성한 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냥 커지진 않겠죠, 그렇죠? 뭐 도움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 So aided, 여기서는 helped가 되겠죠, 결국에는 by generous state sup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0: We often talk about people being generous,
1: mm-hmm.
0: meaning very kind
1: right.
0: and giving. But when you see it in this context, it's slightly different.
1: Mm-hmm.
0: So generous in this case means a lot of.
1: Mm-hmm.
0: So generous state support. And state meaning the government.
1: Mm-hmm.
0: So they're getting a lot of support,
1: okay.
0: a lot of money,
1: mm-hmm.
0: funding for this program.
1: 아,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굉장히 oh, he's a very generous person.
0: Yeah.
1: 뭐 굉장히 부유한 때 남을 위해 막 아끼지 않고 막
0: mm-hmm.
1: 해주는 거. 그냥 단순하게 individual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state level에서도 가능하겠네요. 거의 정부. 레벨에서도 generous하다.
0: Yeah.
1: 그러면 오케이 이거 요즘 잘 되고 있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 Yeah,
1: 이런 느낌이
0: right.
1: 될 수
0: yeah,
1: 있겠네요.
0: That's right. And so this word generous is interesting because you can even use it. You know, when you go to certain restaurants
1: mm-hmm.
0: and it's a lot.
1: Mm-hmm.
0: Like if they give you tteokbokki, it's mm-hmm. like so much. And it's a generous, we call it
1: yeah.
0: a generous portion.
1: 굉장히 후한 양이잖아요.
0: Yeah.
1: 약간 뭐라 그럴까요? 2인분 같은 1인분, right?
0: Yeah. Yeah. There you, you go. That's
1: I mean.
0: generous.
1: okay.
0: That's generous.
1: So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generous state support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대대적인 굉장히 아낌없는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꼭 돈으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떤 rule이라든가 law 같은 것을 좀 부드럽게 해줘가지고
0: mm-hmm.
1: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될 수도
0: right.
1: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Robots have danced and performed martial arts at the country's top events.
1: 중국의 주요 행사에서는 로봇들이 춤을 추고 무술 시범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This is what I saw, actually. Yeah,
0: yeah, yeah. that's what you did.
1: Alright,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High-profile feats of robotic athleticism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China, where humanoid robotics industry has flourished, aided by generous state support and billions in investment. Robots have danced and performed martial arts at the country's top events.
1: 자,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갈게요.
0: Here's J.P. Cooper and Astrid S. with Sing It With Me.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A Chinese robot beat Usain Bolt's 100m record. Should we be impressed?
0: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로봇들은 복싱도 하고요. 축구 경기도 참가했습니다. 한 로봇은 인간 선수와 테니스를 치면서 코트를 오갔고요. 또 올해 초에는 한 로봇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마라톤을 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의 능력은 과연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로봇공학 교수 앨런 펀은 엑스휴머노이드의 9.39초 기록이 엄청난 성과이고 대단한 건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다고 말했는데요. 자, 그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1: But he noted that robotics companies have become relatively experienced in making robots that can run, jump, and do acrobatics in controlled environments. He added that incremental improvements in these sports are mostly related to developing better hardware and refining the controls rather than any significant technological breakthroughs.
0: 다만 그는 로봇 기업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달리고 뛰고 고개 동작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데는 이미 비교적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 이런 스포츠 종목에서 조금씩 기록이 향상되는 것은 중대한 기술적 돌파구라기보다는 더 나은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제어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과 주로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중국 언론 역시요, 이번 대회를 보도를 하면서 이 로봇의 운동 능력이랑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의 활용 사이에는 좀큰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대요. Right.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같은 영상 봤을 수도 있는데 달리기를 막 하다가 결국에 이제 벽에 부딪혀서 쓰는 것이 있잖아요.
1: Yeah, they couldn't slow down.
0: Right. 그래서 그걸 보면
1: Yeah.
0: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 자체가 하나의 나중에 가서는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긴 하죠.
1: Oh,
0: 그렇죠?
1: so basically it's kind of like an experiment,
0: Yeah.
1: right? And
0: Yeah.
1: then you try it and then, oh, that doesn't work. Let's fix it.
0: So 경기장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거 자체가 빨리 달리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걸 하면서 뭔가 실수가 나오거나 하면은 이거를 뭐 고쳐가서 나중에 현실에 적용시키는, right?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1: But he noted that robotics companies have become relatively experienced in making robots that can run, jump, and do acrobatics in controlled environments.
0: 다만 그는 로봇 기업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달리고 뛰고 고개 동작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데는 이미 비교적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Robotics companies have become relatively experienced in making robots that can run, jump, and do acrobatics 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거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뭐 달리고 뛰고 무슨 뭐 공중제비를 돌고 이런 거에는 이런 거 만드는 거에는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이제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그렇죠? Right?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 데서나 달리고 뛰고 하는 게 아니라 in controlled environments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뭐 만들어내는 건좀 익숙하다 했습니다. 이거는 controlled environment는 어떤 환경일까요?
1: So it's an environment, when you say controlled environment, it is saying the opposite of natural
0: Natural.
1: environment. That's right. So control environment means that the people are controlling the things that appear in that environment. So it's not the real world. And they say, I mean, if they put that robot out in the jungle, that would be a natural environment, but it's very controlled. They do the experiments in a warehouse or, some building.
0: 뭐 어디까지만 달리게 하고 옆에 안전장치가 있고
1: Yeah.
0: 뭐 에세로 에세로.
1: Right, right.
0: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바깥쪽에 real world로 나왔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1: That's
0: 거니까.
1: right.
0: 그래서 controlled environment라고 얘기를 하면 통제된 환경입니다. 거기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를 만드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아까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controlled의 반대는 이 상황에서는 natural, 뭐 real world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He added that incremental improvements in these sports are mostly related to developing better hardware and refining the controls rather than any significant technological breakthrough.
0: 또 이런 스포츠 종목에서 조금씩 기록이 향상되는 것은 중대한 기술적 돌파구라기보다는 더 나은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제어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과 주로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부분 보니까 he added that incremental improvements in these sports are mostly related to developing better hardware and 뭐딴 것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요. he added that incremental improvements라고 했어요. 이거는 뭔가 향상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앞부분에 있는 단어가 살짝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
1: That's
0: 어떤 향상을 얘기를 할까요?
1: so it's talking about doing things in increments. That is the original word, increments. And when you do something in increments, you do it one small step at a time. So you can imagine like stairs. They are in increments, one step at a time. So incremental improvements are improvements that are not drastic improvements, but they're kind of like small step-by-step improvements.
0: 아, 그러니까 정말 층계를 올라가는 거를 뭐 10계단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정말 단계적인, 점진적인 그런 향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Yes.
0: 그렇죠? 그런 이런 incremental improvements들은 특히 이 스포츠 쪽에서의 그렇죠? 이것은 사실 better hardware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 and refine

0: the controls 하는 것과 더 대부분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더 좋은 걸 만드는 것은 이해가 좀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and refining the controls 한다는 것은 뭐를 다듬는다는 뜻이 될까요?
1: All right. So the word refine means basically to kind of polish. It's already working pretty well, but you want to make it better. It's not broken, but you want to make it better. That is the idea of refining something.
0: 가뜩이나 fine한데 다시 또 fine하게 만드나요?
1: Too fine.
0: 더 fine.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쌤도 언젠가부터 저 따라서 약간 느끼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1: That is true.
0: Is this almost like fine-tuning something?
1: Very much so.
0: Yeah?
1: Very much so.
0: Okay.
1: So fine tuning has more, it's more about like, fine tuning is specifically like, you know, like little small things. Refining is very similar, but it has a more broader scope.
0: Okay.
1: Right.
0: All right.
1: You
0: so,
1: can, yeah. Mm-hmm.
0: So
1: ahead.
0: Refine 한다는 것은 이미 좋은 거.
1: It's
0: 뭔가 잘못된
1: okay.
0: 게 아니라
1: yeah.
0: 괜찮은 거 이미 괜찮은 건데 그것을 더욱 더 정교하게 미세하게 다듬는 것을 refine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1: Yeah.
0: 그래서 이런 제어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멈추게 한다든가 가게 한다든가 갑자기 돈다든가 이런 제어 기술들, the controls들을 refine 하는 거 그리고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hardware 더 나은 hardware를 develop 개발하는 것과 대부분 관련이 있다라고
1: yeah.
0: 했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ut he noted that robotics companies have become relatively experienced in making robots that can run, jump, and do acrobatics in controlled environments. He added that incremental improvements in these sports are mostly related to developing better hardware and refining the controls, rather than any significant technological breakthrough.
0: 네.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영어 문장에서 비유 혹은 유추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주세요.
1: His analogy of life as a marathon really stuck with me. His analogy of life as a marathon really stuck with me.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Ava Max with Salt.

0: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젠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수 있게 된다는 비전은 아직 실현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The robots are still far from perfect, with accidents abounding at the games. Robots fell down, sparked small fires, and crashed into objects, according to videos of the event. The unusual running style of one machine, with its arms up near its face, earned it the nickname Shy Robot on social media platform Weibo. Many of the racing robots did not seem capable of slowing down on their own and instead stopped by running into a padded barrier.
0: 로봇들은 여전히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고, 대회에서는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행사 영상에 따르면 로봇들이 넘어지고 작은 화재를 일으키고 물체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한 로봇은 두 팔을 얼굴 가까이 든채 달리는 독특한 자세 때문에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웨이보에서 수줍은 로봇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경주에 참가한 많은 로봇은 스스로 속도를 줄일 수 없는 듯했고, 대신 완충 장벽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멈췄습니다. 네,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그 Shy Bot이라고 있어요. Shy Robot, Shy Bot.
1: Shy bot.
0: 걔 달릴 때 너무 빨리 달리기는 해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바람 때문인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고 계속 영혼이 있는 거야? 싶을 정도로 막 이러고 달려요. 좀 불쌍하기도 해요,
1: You
0: 사실은.
1: know, it's so funny. You know it's a robot, but they kind of become human at
0: 아니다.
1: some
0: 그러니까
1: point.
0: 왠지 생김이 인간의 형상을 약간 좀 따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벌어지고요. 그리고 벽에 부딪혀서 이제 쓰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절해 주는 게 그런 그 리듀서라고 해가지고 감속기라고 하는 건데 이 기술이 엄청 힘든 기술이래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개 없는데 한국이 그걸 또
1: We can do
0: 많이
1: that?
0: 합니다. 예.
1: No
0: 그래서
1: way.
0: 아무튼
1: 역시 Korea.
0: 갑자기 또 한국으로 넘어갔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할수 있게 만들려면 기술이 정말 많이 필요한가
1: Yeah,
0: 봐요.
1: sure.
0: 그렇죠?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The robots are still far from perfect, with accidents abounding at the games.
0: 로봇들은 여전히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고, 대회에서는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The robots are still far from perfect.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비슷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1: Far
0: 그죠?
1: from over.
0: Far from
1: So the
0: over.
1: pattern is far from. So here it's really emphasizing that it really is not. Okay. So far from perfect, it really, really isn't perfect. It still has a long way to go.
0: 이거 완벽이랑은 너무 거리가 멀다.
1: Very far.
0: 절대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문법에 너무 이게 집중을 하게 되시면은 perfect는 adjective인데 어떻게 far from adjective가 돼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파괴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멀다라고 해서 뭐 생각하면 우리가 far from perfection이 맞지 않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보통 굳어져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far from adjective, right? So,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l right, how
0: Oh,
1: about
0: accidents
1: accidents
0: abounding. Oh,
1: abounding?
0: yeah, I'm sorry about that.
1: No, that's
0: And
1: okay.
0: with accidents abounding at the games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구조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with something 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어떤 상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bound가 verb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 So here's the thing. You know, we could say, oh, there were a lot of accidents in conversation. But here it's like, it's the New York Times. Accidents abounding.
0: Abounding.
1: Abounding. So if something abounds,
0: Right.
1: you're talking about a large quantity of something. It's plentiful, like the harvest, you know, the fall harvest, abounding
0: Okay.
1: in produce. It's that feeling. But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ere's like a ton of
0: There's a
1: accidents.
0: lot of it.
1: A lot of accidents.
0: 결국에는 많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네요.
1: Yes.
0: So abound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 verb입니다. verb로 많이 있다, 풍부하다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쌤 뭔가 adjective로 우리가 abundant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Ways, yeah.
0: 그러면 쌤 만약에 abound가 많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부족하다라고 해서 반대로 하면 그게 lack이 될까요?
1: Yeah, well,
0: right?
1: yeah, you could.
0: With something
1: yeah,
0: lacking,
1: definitely, absolutely.
0: Right? Okay. So 여기서 accidents abound

0: 한다는 것은 사고가 많이 있다, 결국에는 잇따른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far from perfect다.
1: Yes.
0: Alright, 연결해 볼게요.
1: Robots fell down, sparked small fires, and crashed into objects, according to videos of the event. The unusual running style of one machine with its arms up near its face earned it the nickname Shy Robot on social media platform Weibo.
0: 행사 영상에 따르면 로봇들이 넘어지고 작은 화재를 일으키고 물체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한 로봇은 두 팔을 얼굴 가까이 든채 달리는 독특한 자세 때문에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웨이보에서 수줍은 로봇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fell down, 넘어졌다, 그리고 crashed into objects, 이것저것 물건에
1: Yeah.
0: 부딪혔다가 되겠고요. 조금 더 연결해 볼까요?
1: Many of the racing robots did not seem capable of slowing down on their own and instead stopped by running into a padded barrier.
0: 경주에 참가한 많은 로봇은 스스로 속도를 줄일 수 없는 듯했고, 대신 완충 장벽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멈췄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진짜 꽝꽝 얼마나 아플까요? Right? So, 근데 거기 나오는 로봇들의 많은 수가 지금 they didn't seem capable of 뭐 능력이 안 됐다 of slowing down on their own이라고 돼 있어요.
1: Yeah, that's right. They just kept running. They just like that. Just keep on running.
0: Right.
1: And the only way to slow down is to just bump into some barrier. And so on their own, meaning without, they needed help. They couldn't do it by themselves.
0: 그러니까 on one's own 이러면 스스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Right. 남의 도움이 없고 뭐 누가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slow down 한다는 게 속도를 줄이다라는 뜻인데 스스로 이렇게 속도를 줄일 능력이 안돼 보였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I mean, imagine you keep running knowing that you're going to somehow, you know, run into that
1: crash into the
0: wall,
1: barrel.
0: right?
1: That's why it's a robot.
0: 아, 그렇군요.
1: Yeah.
0: 아, 감정을 꺼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robots are still far from perfect with accidents abounding at the games. Robots fell down, sparked small fires, and crashed into objects, according to videos of the event. The unusual running style of one machine, with its arms up near its face, earned it the nickname Shy Robot on social media platform Weibo. Many of the racing robots did not seem capable of slowing down on their own, and instead stopped by running into a padded barrier.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Maroon 5 with This Love.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로봇공학 교수 앨런 펀은 이런 상황을 자율주행차에 비유했습니다. 3,40년 전에도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를 따라 대륙을 횡단할 수 있었지만 그런 차량이 큰 사고 없이 널리 운행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해진 것은 불과 최근 몇 년의 일이라고 말이죠. 자, 또 어떤 비유를 했을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1: Car racing may be another good analogy, Fern said. We still marvel at the engineering achievements in Formula One, and some of those advances eventually transfer elsewhere. But we do not interpret every faster lap as a revolution in transportation, he said. Similarly, beating Usain Bolt does not mean that the robot has surpassed humans at locomotion in any general sense, he added.
0: 펀은 자동차 경주도 좋은 비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포뮬러1의 뛰어난 공학적 성과에 감탄하고 그 발전 가운데 일부는 결국 다른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랩타임이 더 빨라질 때마다 그것을 교통의 혁명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어 마찬가지로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깼다고 해서 그 로봇이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든 전반적인 이동 능력 면에서 인간을 넘어섰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단순히 기록에 이제 열광하는 것보다는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필요성이 좀 있다. 뭐, 모두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는 다른 인더스트리에도 도움이 되겠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Car racing may be another good analogy, Fern said.
0: 펀은 자동차 경주도 좋은 비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1: very much so.
0: Right? Car racing은 maybe 또 하나의 another good analogy가 될 수도 있다.
1: Analogy. Yeah. This was right. So it's analogy. This is a literary term. Mm-hmm. And what you're doing here is you're comparing two different things that are similar.
0: Mm-hmm.
1: Mm-hmm. So I've prepared a little something for you.
0: Okay.
1: Have you seen Forrest Gump?
0: Yeah. 기억이 잘 안 나요, 내용이.
1: Okay. Yeah. You know when Forrest says,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0: Oh, yeah.
1: You never know
0: one,
1: what you're going to get.
0: Yeah. Ooh, nice.
1: Yeah. Nice, huh?
0: Nice accent. 아니, 죄송한데요.
1: Life is
0: like a box. 포레스트 검프예요?
1: So basically, he compares life and chocolate, right? You know when you bite into it, you don't know what's inside.
0: Right.
1: You don't know what you're going to get.
0: Yeah.
1: So that is the idea of comparing two things, different things, but similar.
0: 너무 좋은 이 또 그것도 또 비유네요. 이거 가져온 거.
1: Right? That is an analogy.
0: 그 Forrest Gump 영화에서 보면 life is a box of chocolates.
1: Life is like a box.
0: So 인생은 약간 초콜릿의 상자
1: 한 박스.
0: 같다. 한 박스다.
1: Yeah,
0: 왜냐면 그 안에 왜냐면 flavors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1: True.
0: Right? So you don't know what you're gonna get.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어떤 맛을 얻게 될지는 모르기
1: That's right.
0: 때문에.
1: I remember when I was a little girl and we would get a gift and I'd be like which one do I eat?
0: Oh, yes.
1: And then like if I bit it a little bit and like I don't like it.
0: 저는 잘못 먹어서 막 민트만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튼

0: 그런 식으로 지금 인생은 a box of chocolates와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한 거죠.
1: That's
0: So
1: right.
0: 그런 비유를 바로 analogy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여기서는 심지어 good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좋은 비유다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네요. 연결해 볼게요.
1: We still marvel at the engineering achievements in Formula One, and some of those advances eventually transfer elsewhere. But we do not interpret every faster lap as a revolution in transportation, he said.
0: 우리는 여전히 포뮬러 1의 뛰어난 공학적 성과에 감탄하고 그 발전 가운데 일부는 결국 다른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랩타임이 더 빨라질 때마다 그것을 교통의 혁명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조금 더 빨리 간다고 이게 뭐 완전히 혁신적인 거 뭔가를 만들어낸 건 아니니까. 자,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포뮬러 1 여러분, 레이싱 아시죠? So, 그것 쪽에서의 그런 engineering achievements에 대해서는 we still marvel
1: Yeah,
0: 한다라고
1: Marvel.
0: 표현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액션
1: DC
0: 영화?
1: Marvel. Yeah,
0: Yeah.
1: okay. No, well, okay. So, but we do know the word marvelous,
0: Yeah.
1: maybe, and it comes from the word Marvel. It means that you are like, wow. That is the idea of marveling
0: Okay.
1: at something. You look
0: Wow.
1: at something and go, oh, wow.
0: 완전 감탄을 하는
1: That's
0: 거네요.
1: it.
0: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1: So
0: 있어요.
1: impressed. You're so like inspired. It's all inspiring.
0: Awe-inspiring. 오, 오케이. So 여기 marvel이라고 하는 것은 verb으로 obviously 썼겠죠. 동사로 감탄을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뒤에 at이 나오면서 marvel at something 한다는 것. 너무너무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1: Yeah.
0: 막 감탄하다, 경탄하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Similarly, beating Usain Bolt does not mean that the robot has surpassed humans at locomotion in any general sense, he added.
0: 그는 이어 마찬가지로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깼다고 해서 그 로봇이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든 전반적인 이동 능력 면에서 인간을 넘어섰다는 뜻은 아닙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그 우사인 볼트를 비트했다,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보다 더 낫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건꼭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o beating Usain Bolt does not mean that the robot has surpassed humans at locomotion. By the way, locomo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동, 운동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Right. So 인간을 surpass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Basically, to surpass something means that you are better. Like, you outperform,
0: All right.
1: you outstrip, you outdo everything.
0: 아까 했었던 거 그대로 적용해도
1: All of
0: 되겠네요.
1: it, all of it. So, you're surpassing humans, like, robots are better than humans. No, that, it doesn't mean that.
0: 오케이. 그냥 정말 패스해서 지나가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능가하다라는 뜻인데 아까 했었던 우리가 outnumber, outperform,
1: Strip,
0: outdo, outstrip
1: outdo.
0: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surpass하는
1: Surpass.
0: 것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surpass humans라는 거 인간을 능가하다.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했네요.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1: Car racing may be another good analogy, Fern said. We still marvel at the engineering achievements in Formula One, and some of those advances eventually transfer elsewhere. But we do not interpret every faster lap as a revolution in transportation, he said. Similarly, beating Usain Bolt does not mean that the robot has surpassed humans at locomotion in any general sense, he added.
0: 네. 이렇게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에서 비유, 유추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His analogy of life as a marathon really stuck with me. 뭐 해석을 하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그의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았다. 가 되겠는데요. 정답이 뭘까요?
1: It is analogy.
0: 네. 자,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은 강이화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한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갑니다.
1: So many of you may think of him as David Guetta, but actually he's French, so it's David Guetta
0: 오.
1: with Titanium featuring Sia.

0: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사인 볼트의 100m 기록을 0.19초 앞당겼대.
0: 와, 대단하구만. 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바로 멈췄어?
1: 아, 그건 아니야. 속도를 못 줄여서 그대로 쿠션 벽에 돌진했대.
0: 아니,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도 멈추질 못한다는 거네? 뭐 거의 뷔페에 간내 모습인데?
1: 아, 너도 감속기 좀 달자.
0: 감속기가
1: 제발, 응?
0: 감속기 비싸.
1: 아, 아니야, 아니야.
0: 네, 저는 감속기가 필요합니다.
1: Reducer.
0: 감속기가 리듀서가 필요해요, 진짜. 큰일 났어요.
1: Oh, come on. You're not eating anything these days.
0: 아,
1: What are you
0: 근데
1: talking about?
0: 저는 이제 한번 터지잖아요. 정말
1: I know.
0: 놀랍습니다. 벽에
1: Sam,
0: 부딪혀야
1: you know,
0: 넘어져요.
1: seriously, that's why I stay away. I don't buy those things because if it's in my house, I eat everything.
0: 아, 지금 너무 걱정인 게요. 저희 PD님이
1: Oh.
0: 도넛을 사놓으셔가지고요.
1: Bad PD님.
0: 저 아무래도
1: Oh, yeah.
0: 감속기 오늘 떼고 가려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바로 대단하구만이라고 마유가 반응을 했어요. 자, 대단하다라고 하면 뭐 물론 that's great, that's amazing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뭔가 특별한 거 없을까요?
1: We want like

0: 대단 대단 대단 아. to the third degree.
1: Okay.
0: Okay, tenth degree.
1: 알겠습니다.
0: Yeah. So it's that's mind blowing.
1: Mind blowing.
0: Yeah. Now we use it as an adjective here, but we can say, oh, that it blew my mind.
1: 어?
0: We can say it that way too.
1: 아예 그냥 마치 이런 phrasal verb인 느낌으로, mm-hmm. oh, that blew my mind. Yeah. 이렇게 아예 풀어서도 된다는 거예요.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that's 그러면 right. 나의 mind를 그냥 blow.
0: It just went like your mind just went. Yeah, that's right.
1: 터진 거네요.
0: It exploded. It's so much uh-huh. that like literally it's hard to even talk about it.
1: Uh-huh.
0: Like you're just kind of like what?
1: Wow.
0: Yeah.
1: 그러면 mind blow oh, something is oh that's mind blowing. 이러면 좋은 것으로만 쓰나요? 아니면 아 진짜 너무 안 좋다 이렇게도 쓰나요?
0: Usually I would say it's used in the positive.
1: 그렇죠. Yeah. 대부분 와 대박이라고 할 때 내 yeah. mind를 blow 날려버린다, 터뜨린다라는 yeah. 뜻으로 이제 과장스러운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0: So I really recommend that if you use this expression,
1: right.
0: it really has to blow your mind.
1: 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좋은 거 봐도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죠?
0: Because otherwise we would say, oh, that's amazing. Oh, that's like crazy. What? 아. But when you say, wow, that's mind-blowing.
1: 그러니까 뭐 마유가 평소에 페퍼로니 피자를 먹는데 뭐 오늘은 뭐 수프림 피자 먹었다고 해서 that's mind-blowing.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0: But maybe for you. Maybe it could be for you because it was so good. yeah. You can use it kind of in a joking way.
1: 아, 약간 농담격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문장에 나온 표현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유가 얘기를 하는데요. 브레이크를 밟다. 뭐 표현들이 또 이것도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좋을까요?
0: Okay, so hit the brakes.
1: Hit the brakes.
0: Yeah, hit the brakes.
1: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를 밟다라고 해가지고 step on 뭐. 근데 그것도 틀린 거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step on the brake pedal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hit 한다는 게 느낌이 왠지 꽉 갑자기 밟는 느낌 아닌가요?
0: 네,
1: 눈가가 뭐 튀어나왔다던가.
0: Yeah. And you hit the brakes.
1: Hit the brakes.
0: Yeah,
1: right?
0: I was driving along and this car just came out of nowhere and I had to hit the brakes.
1: Hit the brakes. 갑자기 yeah.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고요. 그나저나 브레이크의 뒤에 S가 붙은 이유는 사실 자동차에는 뭐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영어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0: A Chinese humanoid robot just shaved 0.19 seconds off Usain Bolt's 100-meter record.
2: That's mind-blowing. Did it stop after crossing the finish line?
0: Not exactly. It ran straight into a padded wall because it couldn't slow down.
2: So you can outrun Usain Bolt, but can't hit the brakes? That's like me at an all-you-can-eat buffet.
0: Oh, okay. We need a padded wall for you or get a reducer.
1: Oh, yes.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0: Okay, likewise. We're going to end the show with our song by Sweetbox, It's Cinderella.
1: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See you tomorrow. Bye-bye.
1: By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3: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4: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3: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4: Exactly.
3: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4: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 있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EBT 있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4: Join us every d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This week is the Transportation Week.
1: Transportation.
0: 네, 이번 주는 우리가 교통수단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today's sentence is,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0: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자, 이렇게 말을 하면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라는 말이에요. 택시를 타는 경우가 사실은 해외여행 갔을 때 동남아시아권 빼고는 많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그렇죠? 특히 뭐 일본만 해도 택시 비용은 좀 꽤 비싸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야 될 때는 꼭 필요할 때가 있겠죠. 자,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몇 개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이 말이 됐는지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뭐였죠?
1: Let's take a taxi to

0: The airport.
1: 네,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라는 말이었는데요. 공항까지 택시를 타자라고 하는 거는 뭐뭐를 합시다라고 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 let's 문장이죠. So let's로 문장이 시작되면 뭐뭐 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겠죠. 자, let's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let's 뒤에는 바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뒤에 오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바로 택시를 타는 거죠. 택시를 타다라는 표현이 오면 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교통수단을 타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take였었죠. Take a taxi라고 하면 택시를 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탈 수 있는 택시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타는 거기 때문에 a taxi, 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언어죠. 자, 그래서 let's take a taxi라고 하면 우리 택시를 타요라는 말이 돼요. 여기까지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Let's take a taxi. 우리 택시 타자 라고 제안을 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택시를 타고 가는 거죠? 공항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 공항으로, 공항에 갈 때 택시를 타는 거기 때문에 공항으로 라는 표현이 뒤에 오면 되는데 이렇게 어디 어디로 간다 라고 방향성을 나타낼 때 to 라는 표현을 쓰죠. to 다음에 목적지가 오면 돼요. to 목적지는 공항이니까 airport인데요. 공항 앞에는 보통 the, 더가 붙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고 있는 도시엔 보통 공항이 하나씩 있잖아요. 물론 뭐 국내선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보통 해외여행 다닐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공항은 딱 한 군데 있기 때문에 to the airport. 그리고 뭐 여러 공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는 공항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공항이기 때문에 the airport. 그런데 발음은 the airport가 되겠죠. 왜냐하면 airport가 발음이 처음에 모음 소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et's take a taxi. 어디로? To the airport.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라는 문장을 쭉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렵지 않죠? 그럼 같이 큰 목소리로 또 따라해 볼까요?
0: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1: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0: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1: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Good job.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0: 패턴 practice.
1: 자,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0: Well, our sentence was,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1: Mm-hmm.
0: So it was, let's take a taxi is a transportation method. So we will use a different transportation. Let's take a Momo. And then to the airport was the place, the destination. And we will change that too.
1: 그래서 두 가지를 바꾸는 겁니다. Let's take a taxi에서 이 택시 대신에 다른 교통수단을 넣어보고요. To 다음에 목적지, the airport 대신에 다른 목적지를 넣는 거죠. 그래서 let's take a 교통수단 to 목적지. 요 문장이 되는 거네요. 자, 우리 생각해야 될 거 두 가지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0: Okay, for example, let's take a cable car to the top of the mountain.
1: 아, cable car도 타는 거죠, 그쵸? Cable car네요. Let's take a cable car. 우리 cable car를 타고 가요 라는 말이고요. 목적지가 어디죠? 산 정상까지. To the top of the mountain.
0: Mm-hmm.
1: 그 산의 그 정상이기 때문에 the top of the mountain입니다. 네, 좀 어렵긴 하지만 길고 요거 많이 연습해지면 연습하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0: You could also say, let's take a ferry

0: To Hong Kong.
1: 저는 마카오에서 실제로 페리를 타고 홍콩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let's take a ferry. ferry면 조금 큰 사이즈의 여객선이죠. 그쵸? 그거를 타고 어딜 가요? 홍콩. 자, 홍콩은 고유 명사죠. 어떤 지명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더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를 자꾸 쓰다 보니까 가끔씩 The Hong Kong, 뭐 The Seoul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봤거든요. 네, 그래서 더는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더가 들어가는 국가 이름 몇개 있긴 있어요.
0: But those are plural, like
1: 맞아요.
0: the United States, there's an S, or the Maldives, there's an
1: 맞아요.
0: S.
1: 맞아요. S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 더가 붙죠. 뭐, The Philippines, The Maldiv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혹은 뭐, The Netherlands, 이렇게. 그래서 몇개 생각나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거 빼고는 대부분 더가 안 붙습니다.
0: You could also say, let's take a limousine bus to the hotel.
1: 자, 우리가 아까는 미션 문장이 공항까지 택시를 타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도 잘 되어 있죠. Let's take a limousine bus. 굉장히 고급스러운 버스처럼 들리죠? Limousine bus. 어디로? To the hotel. 정해져 있는 호텔, 그 호텔이니까 the hotel이라고 하시면 돼요.
0: Oh, we're going to be late. 우리 늦겠어요. I'll call a cab. 택시를 부를게요.
1: Don't worry. 걱정 마요. We're fine. 괜찮아요. Let's take the bus to the restaurant. 우리 식당까지 그냥 버스를 타고 가요. 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네요. 그죠? 네. So let's take the bus to the restauran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택시라는 말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우리 잭쌤이 택시를 부를게요를 어떻게 말했었죠?
0: I'll call a cab.
1: cab, C-A-B라는 단어도 택시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0: I think originally the word was taxi cab. And then some people said just cab, and some people said just taxi.
1: 원래는 taxicab이라는 단어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 반쪽만, 다른 사람들은 뒤에 반쪽만 이렇게 쓰다가 그냥 두 개의 단어가 돼버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taxicab, 뭐둘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0: Now, here's another one where we don't use the. Let's take the subway to school.
1: 그쵸, 학교라는 school 앞에는 더를 이 경우에는 안 씁니다.
0: The
1: 네.
0: most common places that you go, you don't use the. Like, let's go home.
1: 맞아요.
0: Let's go to school.
1: Let's go to work.
0: Let's go to church.
1: 맞아요. 그래서 흔하게 가는, 정기적으로 가는 곳들은 앞에 더가 안 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home, 집이라든지, school, 학교, work, 회사라든지, 혹은 Church. 주말마다 외국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가니까 네, 그런 곳들은 이제 쓰질 않죠.
0: And of course, you go home the most, so we don't even use to.
1: 맞아요.
0: Let's go home. No to, no the.
1: Home 자체는 뭐 홈은 누구든지 집으로는 매일 가니까 네, 그래서 자주 가는 장소라 to 자체도 쓰지 않는다. Home이라는 단어 자체에 to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home은 to도 쓰지 않아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학교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요. Let's take the subway to school. 네, 이건 덜안 씁니다.
0: Here's something fun to take. Let's take a water taxi to the harbor.
1: 요즘 한강에 water taxi가
0: 네, 한강
1: 있더라고요.
0: 버스.
1: 네, 한강 버스가 있죠. Let's take a water taxi to the harbor. harbor는 항구니까 항구까지 수상 택시를 타고 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전 아직까지 그 river taxi, 아, river bus를 아직 못 타봤고요.
0: 저 타봤어요.
1: 타봤어요?
0: Yeah, it's very nice.
1: 그 시간대에
0: It's
1: 맞춰야
0: not very
1: 되던데.
0: fast, but it is nice.
1: 네, 저도 그걸 들었어요. 그렇게 빠르진 yeah. 않다. 근데 수상 택시도 있기는 있어요. 예약을 yeah. 미리 해야 되긴 하지만 수상 택시는 아마 버스보다는 조금 더 빠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이렇게 문장도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0: Okay. You can take something that isn't a vehicle. Let's take a walk to the convenience store.
1: 아... 그렇죠. 가기는 가지만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교통수단처럼 역할을 해주는 게 있죠. 우리의 두 다리. 그래서 let's take a walk라고 하면 걸어서 갑시다 라는 뜻이고요. To the convenience store. 편의점까지 라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연습해봤어요. 그럼 연습했던 것들 쭉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0: Let's take a cable car to the top of the mountain.
1: Let's take a cable car to the top of the mountain.
0: Let's take a ferry to Hong Kong.
1: Let's take a ferry to Hong Kong.
0: Let's take a limousine bus to the hotel.
1: Let's take a limousine bus to the hotel.
0: Let's take the bus to the restaurant.
1: Let's take the bus to the restaurant.
0: Let's take the subway to school.
1: Let's take the subway to school.
0: Let's take a water taxi to the harbor.
1: Let's take a water taxi to the harbor.
0: Let's take a walk to the convenience store.
1: Let's take a walk to the convenience store.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듣고 올게요.
2: 늦겠어요.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
3: 좋아요. 지금 부를게요.
2: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 1시간 정도요. 차가 막히진 않아요.
1: 네, 한 시간 정도면 뭐 괜찮겠네요, 그쵸? 자, 일단 우리 아내가 늦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늦다, 뭐 be late 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 또 어떤 표현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 라고 했는데
0: 아하.
1: 이 문장은 영어로 여러분 나오셨죠? 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남편이 좋아요, 지금 부를게요 라고 했어요. 자, 좋아요는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르겠다. 우리 아까 택시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부르다 call 써서 우리 잭쌤이 예문을 또 만들어주셨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해볼까요? 그걸 응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걸릴까? 요거 질문 시작하는 거 우리 옛날에 했었는데 How long으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시죠? 한 시간 정도요. 이렇게 대략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는 about를 쓰고요. 차가 막히진 않아요. 자, 차가 막히진 않는다.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쓰였는지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We're running late.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5: Good idea. I'll call one now.
4: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5: About an hour. The traffic isn't bad.
1: 늦겠어요.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
4: We're running late.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0: We're running late.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1: 자, 늦겠다라는 표현을 We're running late 라고 했어요. 진짜 뛰어가는 게 아니라 run late가 늦다라는 또 표현입니다. be late하고 좀 더 비슷한데 더 급한 느낌을 좀 주긴 하죠. 자,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다들 기억나시죠? 자, 이어서 좋아요. 지금 부를게요.
5: Good idea. I'll call one now.
0: Good idea. I'll call one now.
1: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뭐 이건 많이 했고요. 지금 부를게요. I'll call one now. 여기서 one은 한 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a taxi 대신에 쓰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ow는 지금이라는 뜻이었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맨 뒤에 썼습니다.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4: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0: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1: 자, how long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길까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여기서는 그냥 패턴으로 How long will it take to 뭐뭐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뜻이고요. Get to the airport,

0: 공항에 도착하는데 라는 뜻이겠죠? 1시간 정도요. 차가 막히진 않아요.
1: About an hour. The traffic isn't bad.
2: About an hour. The traffic isn't bad.
0: 자, about an hour. 1시간 정도요. 라는 말이었고, The traffic isn't bad. 자, traffic이 교통체증이라는 뜻인데, the traffic. 교통량이란 뜻이죠. 근데 the traffic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교통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isn't bad. 나쁘지 않다? 네, 여기서 bad는 나뿐이 아니라 심한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듣고 올게요.
3: We're running late.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1: Good idea. I'll call one now.
3: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1: About an hour. The traffic isn't ba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발음은요, take가 여기 연음되는 것만 좀 주의해서 발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2: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킹이랑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2: English.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3: 쉽고 확실하게
4: 영어 회화 레벨 2
3: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4: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3: 선생님, 우리가 네. 자동차에 이제 yes. 앉았을 때 뒷좌석이 앉는 경우가 있어요. 조수석 뒤에 앉았을 때.
4: Okay, back seat.
3: Back seat. Okay. 근데 앞좌석 조수석에 앉은 분이 이제 자리를 이렇게 약간 adjust,
4: adjust yeah.
3: 뭔가 좀 조정을 하면서 okay. 뒤에 공간 충분하세요? 라고 물을 때 있죠.
4: 그렇죠, 그렇죠.
3: 네, 뒤에 자리 많이 좀 괜찮으세요? 뭐 내가 뭐 밀었거나 당겼거나 right. 자 그럴 때 아 괜찮아요. 여기 자리 충분해요. 공간 충분해요. 그쵸. 그렇게 말할 때 있죠.
4: 처음에 이제 물어볼 때는 네. Oh, do you have enough room?
3: Do you have enough room?
4: Oh, do you have enough room?
3: Do you have enough room?
4: 그 room이 leg room이잖아요.
3: Leg room. Yeah. 그러니까 leg, 다리를 펼 수 있는 혹은 다리를 둘 수 있는 공간이다. Leg room.
4: 그쵸. 그렇게 물어보는데
3: 네.
4: 충분해요. 괜찮아요. 네. 뭐 편하다는 뜻인데
3: 네네.
4: 그 영어로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Yes, I'm good.
3: I'm good.
4: I'm good.
3: I'm good. I'm fine. 어때요?
4: I'm fine은 틀리다기보다는 좀 약간 어색하긴 해요.
3: 이상하다.
4: Yeah,
3: I'm fine은 fine. Oh, thank you까지 하면 아니 thank you는 I'm good, thank you. 이건 yeah. 좋죠.
4: Sure, I'm good, thank you.
3: 그렇죠.
4: Right, right.
3: 나는 이 상태로 괜찮다라는 yes. 말이니까요. Mm-hmm. 그죠?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leg room이라는 것 때문에
4: leg room.
3: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0: leg room. Do you have enough leg room? 하면 당신은 충분한 다리를 뻗을 공간이 있습니까? Do you have enough leg room? 그런데 그때 아, 네. 충분해요. 할 때 yeah. 말씀하신 것처럼 I'm good. Thank you. 할 수도 있고
1: right.
0: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한다면 mm-hmm. 오늘의 표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0: 네.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요.
1: There's remember this expression. There's plenty of room.
0: There's plenty of room.
1: Yes.
0: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There's plenty of room.
0: There's plenty of room.
1: That's the context we were just talking about.
0: 아, 그렇습니다. Yeah.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대화의 상황은 자동차 안의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럴 때도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1: Okay.
0: 먼저 우리 말로 들어보세요.
2: Oh, 여기 잠깐 앉아도 될까요?
0: 아, 그럼요. 공간이 충분한걸요.
2: 아, 고맙습니다. 아침 내내 걸었거든요.
0: 아, 그거 저도 그래요. 두 발이 완전 녹초가 됐어요.
2: 적어도 이 광경은 충분히 걸어 올라와 볼 가치가 있네요.
0: 그죠? Oh, 이렇습니다.
1: We're talking about the view.
0: 네, we're talking about the view and think, how exhausted yeah. you are.
1: Sounds like they were hiking.
0: I guess
1: somewhere.
0: so.
1: Yeah, yeah.
0: 네, 저는 이제 어떤 걸 생각하고 이걸 썼냐면 예전에 한번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곳을 올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1: 파리에.
0: 파리에. 네. 근데 그 유명하다는 몽마르트 언덕을 생전 처음 올라가 봤는데 정말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1: It's very high. The
0: right.
1: elevation is very high. Yes.
0: Elevation is very high. Mm-hmm. 그렇군요. 근데 there was a huge, really famous cathedral on the top
1: right.
0: of the hill.
1: Cathedral.
0: Cathedral.
1: 성당이 있었죠.
0: 성당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을 올라가 보니까 you could actually enjoy the spectacular view over the city.
1: That's right.
0: 그렇죠.
1: You get 영어로 이제 aerial view라고 하죠.
0: Aerial
1: 높은
0: view.
1: 높은 곳에서 이제 도시를 확 바라볼 때 you get an aerial view.
0: You get an aerial view
1: of Paris.
0: Of Paris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m-hmm. 파리의 그 멋진 그 전체가 한눈에 다 보이는 광경 그 aerial view. 그거 어떻게 써요? Aerial 이란 말이?
1: Aerial is spelled A E R I A-L.
0: Aerial. 아, 그렇게 말하는구나.
1: Up in the air.
0: 아,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광경이라고
1: yes.
0: 할 때.
1: That's right.
0: 자,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야, 이거 올라와 볼만 하다라고 저희 딸한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So the view is totally worth it. 자, 이 정말 그렇게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말이죠.
1: It's worth it.
0: It's worth it.
1: That's right.
0: 할 만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좀 마무리되는데요. 먼저 지금 상황은 올라오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다리가 지쳐서 보니까 마침 벤치가 보이는 거죠. 근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1: 아.
0: 자, 옆에 잠깐 좀 앉아도 될까요? 라고 시작합니다.
1: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0: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자, 쭉 이어 말하면 어떻게 해요?
1: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0: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다다다다다다다다.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제가 여기 잠깐 앉으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이.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자, 빈자리 같아 보이면 그냥 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Right. 그런데 누가 옆에 같이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mind if I, is it okay? 허락을 받는 이제 질문이잖아요.
0: 네.
1: 원래 do you mind인데
0: 네네.
1: 줄여서 mind. Mind if I sit here?
0: Mind if I sit here?
1: Right.
0: 그렇군요. 잠깐 앉아도 될까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1: right, right.
0: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자, for a minute, for a minute, for a minute. 잠깐 동안만 for a minute 많이 쓰이는 말이죠.
1: Right.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해도 되지만
0: 네.
1: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난다.
0: 네.
1: 그럴 땐 조금 짧게 Is this seat taken?
0: 아,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0: 더 어려워, 더 어려워.
1: 아, 조금 짧잖아요, 그래도.
0: 아, 그래.
1: Is the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1: Yes.
0: 아, 이 seat가 누군가에 의해서 차지해 준 거냐라는
1: right.
0: 말로 Is the seat taken? 할 수 있겠군요.
1: It can be a park bench, it can be a bus, train, any kind of like chair or a seat. You can ask.
0: At a theater, too.
1: At a theater.
0: 네.
1: Is the seat taken?
0: Is the seat taken? 남들 다 영화 보고 있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1: That's right.
0: Is the seat taken? 아이, 참, 안 되겠죠.
1: 조용, 조용.
0: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0: 문장 주시죠.
1: Sure.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0: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자, 그랬을 때 아유, 어서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1: Not at all.
0: Not at all.
1: Not at all.
0: Not at all. 전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근데 우리말로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런데 아, 전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런 뜻은 아닌 거잖아요.
1: 특별히 이런 표현들은 한국어랑 이 순서가 완전히 달라 바뀌어졌어요. 어. 거꾸로 돼 있죠.
0: 네네네.
1: Do you mind 하면 no 해야지 yes고
0: 네네.
1: yes 하면 no란 뜻이죠.
0: 어, 그렇죠. 네.
1: 이게 너무 헷갈려요.
0: 왜냐하면 네. 이 mind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안다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mind는 한마디로 꺼려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꺼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라는 말이 바로 not at all. 그래서 우리가 반대 입장으로 누가 나한테 와서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게 no인지 yes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1: 네,
0: 또 그걸 아무리 저희가 Easy English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렇든 그냥 간단하게 sure 해도 될까요?
1: 지금 바로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0: 어머 정말요? 또요 왜냐면, 선생님?
1: 왜냐하면 do you mind라는 건 원칙상으로 이게 맞아요. Not at all, yes, it's okay라는 뜻인데
0: 네.
1: 가끔 습관적으로 mind라는 표현을 안 쓸 때가 많잖아요.
0: 네.
1: 그럴 때 is it okay 하면 sure, it's okay.
0: 네.
1: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mind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sure, you can sit.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냥 받아들여요.
0: 아.
1: 그냥 문법상으로 틀린데 왜 그렇게 대답했어 네. 따지지 않고 mind if I say sure, Diane, 네. go ahead.
0: 네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외국인들도, 아니, 그 영어권 분들도 sure라고 하던데요, 그냥?
1: 다 sure 해요,
0: mind
1: 맞아요.
0: Mind if I라고 하더라도?
1: Not at all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0: 네.
1: sure, it's fine.
0: 그렇죠. 참, 정말. 네, not at all도 좋고 sure, it's fine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물론 앉으셔도 되고 말고요. 여러
1: That's
0: 가지
1: right.
0: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 더 붙이는 거죠. 여기 공간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편히 앉으세요.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1: There's plenty of room.
0: There's plenty of room. 이 되겠습니다.
1: There's plenty of room.
0: There's plenty of room. 이 plenty가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발음에 대한 거 plenty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plenty.
1: That's right.
0: Plenty.
1: plenty. 아. Oh, there's plenty of room.
0: There's plenty of
1: there's
0: room.
1: There's plenty of space here.
0: There's plenty of space here.
1: yes.
0: 여기 정말 충분한 공간이 있고 말고요. There's plenty of space. Plenty of time도 있죠.
1: That's right. You have 네. a lot of time. So much time. Oh, there's plenty of time.
0: 아.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라고 할 때 시간
1: right.
0: 여유 가지세요. 시간 많아요. There's plenty of time. 이렇게 말할 적에도 plenty of를 많이 쓰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여기서는 there's plenty of room. 이때 room이라고 하는 건 방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간 여유를 말하게 되는 거죠.
1: Plenty of room.
0: Plenty of room.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3: Not at all. There's plenty of room.
0: There's plenty of room. 해도 제일 좋고 하면
1: sure.
0: plenty라고 정확하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plenty라고도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That's right.
0: 자,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아침 내내 걸었거든요. 라고 해요.
1: Oh,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0: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자, 이때 오전 내내라는 말이 all morning.
1: Right.
0: All morning. 오전 내내 제가 계속 걸어왔거든요. I've been walking. 이때도 I've been 이 말도 말씀드려야겠네요.
1: Right. I've been.
0: I've been.
1: I've been.
0: I've been.
1: 그냥 빨리 발음하면 V가 안 들려요. 그냥 I've been.
0: I've been.
1: I've been.
0: I've been.
1: 원래는 I have been 줄여서 I've been이 맞는데 I've been.
0: I've been.
1: 거의 안 들리죠.
0: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지금 주치생님 입 모양을 네. 자세히 보고 있는데
1: I've been.
0: I've been 할 때 아랫입술을 앙 하고 깨무는 게 보여요.
1: 보이긴 보이죠.
0: 네, 소리는 안 들릴 뿐이지만.
1: 그게 좀 애매하네, 그렇죠?
0: 아,
1: 네.
0: 괜찮아요. 그래서 I've been 이럴 때 I've been인데 I've been 하고 이제 빠르게 사실 입술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거의 힘을 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음할
1: right.
0: 때 근데 I've been 하게 되면 뭐 입술 움직이는 게 더 뚜렷하게 보이겠지만 I've been 하고 아주 낮게 빠르게 발음하는 것이므로 I've been walking 빠바빰빰 이런 박자를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1: Yes.
0: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이렇게 I've been 다음에 잉 하게 되면 뭐뭐를 쭉 해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 돼요.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자, 이 문장 들어보세요.
2: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0: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자, 그랬더니

0: 침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도 나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1: Same here.
0: Same here.
1: Same here.
0: Same here.
1: We discussed this expression many times.
0: 어.
1: Me too, same here. 뭐 likewise도
0: 어,
1: 배웠죠.
0: 그렇죠.
1: It all basically means 나도, 저도요.
0: 우리가 그냥 same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1: Oh, that's right. We learned. Oh, same.
0: Same.
1: same here를 줄여가지고 그냥 same.
0: 자꾸 우리나라
1: Me too.
0: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아마 다른 언어도 그렇지 않을까
1: Of course,
0: 싶은데
1: yeah.
0: 이렇게 줄이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나 봐요.
1: I think because we're so desperate to say so much,
0: 어.
1: or we're just lazy.
0: 아.
1: People are generally lazy, I think. Yeah.
0: I agree.
1: 예.
0: 네. 자, same도 좋고, same here도 좋고, me too도 좋고, likewise도 좋습니다. 자,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또 자기만의 문장을 하나 덧붙이는 거죠. 제두 발이 완전히 녹초가 됐답니다.
1: My feet are exhausted.
0: My feet are exhausted. 자, 내두 발이, my feet are exhausted. 완전히 지금 지쳐 있는 상태예요. 사실 피곤하다라고 할때 tired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1: 그냥 피곤한 거는 tired인데
0: 네.
1: 너무나 피곤해서 지쳤어.
0: 네.
1: 지치다는 표현이 exhausted.
0: 아, 그러니까 기진맥진하다 이거죠.
1: 발음이 중요한 게 exhausted.
0: exhaust 아니고 exhaust가
1: That's right.
0: 되는군요.
1: My feet are exhausted.
0: My feet are exhausted. 아,
1: Right.
0: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 밖에도 아주 지쳤다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59쪽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my feet are exhausted. 아우, 혹은 my feet are killing me. 이건 어때요?
1: 이 표현 좋다. Killing me. 죽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0: 네.
1: 그만큼 힘들다, 피곤하다, 지쳤다라는 뜻으로 My
0: 어.
1: feet are killing me.
0: 아, my feet are killing
1: 이거는
0: me.
1: 정말 아프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있는데요.
0: 네.
1: 너무 피곤해서 뭐 쓰라리고 아프고 It really hurts. It's
0: 아,
1: killing me.
0: 정말 많이 아파올 때, my feet are killing me 라고도 할수 있겠군요. 자, 하지만 그건 그렇고, 여기까지 올라와 보니까, 아이, 광경 하나는 정말 끝내주네요. 라는 말로,
1: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0: at least, 적어도 이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라고 말할 때, at least. 그런 다음, the view is worth it. 그 광경만큼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때, worth the effort, worth the walking, 뭐, worth
1: Right.
0: the, 여러 pain,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worth it라고만 해도 간단하네요.
1: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0: 네.
1: 아팠어요. It was painful, exhausting, but it was worth it.
0: It was worth it.
1: Right.
0: 그렇습니다. It's worth it.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게 와서 굉장히 줄을 오래 서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었던 거예요.
1: That's right.
0: 야, 그 음식은 정말 충분히 이렇게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보상이 됐다라고 할 때, The food is worth it. 해도 되나요?
1: The food is worth it.
0: The food is worth it.
1: Sure.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Worth it. W-O-R-T-H. 또 나왔습니다. 자, 이 끝부분 들어보죠.
2: Same here. My feet are exhausted.
3: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0: At least, 적어도요.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광경만큼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군요. 자, 여기까지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3: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2: Not at all. There's plenty of room.
3: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2: Same here. My feet are exhausted.
3: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잠깐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유, 충분한 공간이 있는 걸요. 그럼요. 아유, 오전 내내 걸어서요. 두 발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광경만큼은 끝내주는군요. 자, 여기까지 잘 표현 생각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여기 잠깐 앉아도 될까요?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1: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0: 그럼요. Not at all.
1: Not at all.
0: 공간이 충분한 걸요. There's plenty of room.
1: There's plenty of room.
0: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오전 내내 걸었거든요.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1: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0: 오, 그건 저도 그래요. Same here.
1: Same here.
0: 두 발이 완전히 녹초가 됐거든요.

0: My feet are exhausted.
1: My feet are exhausted.
0: 뭐 적어도 여기 와서 누리는 이 광경만큼은 충분히 걸어 올라와 볼 가치가 있군요.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1: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Right. Good job.
0: 잘하셨어요. Mm-hmm. 자, 이렇게 mind if I 제가 뭐뭐 좀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이지만 물론 이때 잘 알고 계시는 can I 라고 해도 되는 거죠.
1: Can I sit here for a minute?
0: Can I sit here for a minute?
1: Sure.
0: 그렇죠. 제가 여기 잠깐 앉아도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말로도 앉으면 안 될까요? 라고도 묻는 경우가 있을 때 있기
1: right.
0: 때문에 영어로도 그럴 때에는 mind if I 라고 하시면 괜찮다는 거.
1: The expression mind if, it sounds nicer.
0: 네.
1: Sounds kinder.
0: right. 더 부드럽고 또 right. 공손하게 들립니다.
1: Mind.
0: 네, 함께하신 많은 내용은요. 우리 오디오 어학당 통해서 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1: Mm-hmm.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ossess, 뜻은 소유하다, 가지고 있답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10-month-old rescue kitten in the U.S. has tied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most toes on a cat, possessing a confirmed total of 28 digits. 여기서 possess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possesses great leadership skills. 그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possess the ability, possess the righ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ossess,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꼭 거창한 고백을 들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냉장고에 어떤 재료를 늘 두는지, 빵은 얼마나 굽는지, 양파의 아린 맛을 얼마나 빼는지, 올리브유를 어느 정도 둘러야 맛있다고 느끼는지, 그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지도가 되었다. 나는 원지가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먹으며 그 지도를 조금씩 읽었다. 가본 적 없는 도시의 이름보다 그곳에서 혼자 차려 먹었을 아침의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후무스는 낯선 나라의 음식이 아니라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닿는 부드러운 길 같았다. 그래서 지금도 후무스를 먹을 때마다 원지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든다. 봉태규 작가의 책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나오미 엔고로가 부른 세우 엔카뚜 당신의 매력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세미콜론에서 펴낸 책입니다. 배우 봉태규 씨의 에세이예요.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배우 봉태규 씨는 책을 꽤 내셨습니다. 산문집이 좀 있고요. 이번 책도 너무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콩을 주제로 이 세미콜론의 이 띵푸드 시리즈는 어떤 좋아하는 음식 혹은 할 말이 많은 음식에 대해서 그 주제를 딱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그런 시리즈잖아요. 봉태규 씨에게는 그것이 바로 콩이었던 것입니다. 콩,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후무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무스라고 하는 것을 낯선 나라의 음식,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닿는 부드러운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 가끔 진짜 후무스 먹을 때 보면 흙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감각을 잘좀 담아내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카페인님들은 만약에 이런 시리즈, 내가 쓸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음식에 대해서 할말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9110 쓰시는 최선아님. 고은 작가님, 저는 북카페를 듣고 또 듣고 외울 것처럼 듣는 성실한 카페인 최선아입니다. 아, 내일이 생일인데요. 내일은 또 알맞게 숙성 중이니. 금요일 방송 숙성 방송인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찐 카페인이시네요. 하긴 북카페를 듣고 또 듣고 외우신다고 하시니까 오늘 그래서 생방송에 반말 축하 신청합니다. 저랑 동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글 쓰면서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아, 반말 축하 실제로 받으면 어떨지 두근두근 하셨는데 와, 동갑 내기 친구네요, 그쵸? 선아야, 생일 축하해. 내일이 생일이구나. 아, 진짜 이게 나랑 동갑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더 정겹게 느껴지고 카페인과 카페지기 이런 관계 외에 또 80년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원숭이의 우리 재간둥이들이잖아. 그 느낌의 어떤 동료 의식 같은 것도 좀 생기고 하는데 아, 우리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 선아야, 우리 정말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북카페에 자주자주 놀러 오고 그리고 매일 듣고 외운다고 하는데 진짜 언젠가 직접 만나서 선아가 어떻게 북카페 듣고 있는지 나에게 직접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랄게. 그리고 오늘도 테니스나무 이벤트 갑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 제가 최근에 낸 장편 소설입니다. 신간 소설 테니스나무 받으실 수 있는 그 이벤트 방법을 올려뒀습니다. 게시판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이 살펴보시고요. 오늘 생방 중에는 이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테니스 코트 그 옆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정했거든요. 그 나무의 모양을 제대로 보고 뭐 관찰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이 탄생하게 됐는지는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확히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 나무 밑에 테니스 공들이 막 떨어져 있었던 것인데 저 나무가 무슨 나무지 하다가 이게 제목이 나온 거라서 테니스 나무. 최근에도 그 나무를 제가 찍어가지고 AI에게 이렇게 올려놓고 사실 정확히 한 그루도 아니에요. 몇 그루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 일대를 좀 찍어서 올렸는데 이 AI 답변도 뭐 언제는 회화나무라고 했다가 언제는 아카시나무라고 했다가 언제는 느티나무라고 했다가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전히 약간 게으른 그 호기심을 품은 채 저것은 테니스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페인님들 최근에 관심 갖고 보신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둔 나무가 있다면 아끼지 말고 지금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 테니스 나무라고 하셔서 책 선물 받으실 주소 포함하셔서 지금 보내주시죠. 어떤 나무인지 이름도 아신다면 혹은 이름 붙여주셨다면 같이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카페인님들의 테니스 나무, 꼭 테니스 나무 아니어도 되죠? 나만의 나무 사진 기다립니다. 노라 존스의 도즈 스윗 월츠 그리고 톰앤 조이의 메디테이션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마게드 PD님의 FW 컬렉션, 오늘은 또 움직이는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보이는 라디오는 저는 보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라디오는 듣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보이는 라디오 화면이 이 움직이는데 너무 눈

기를 사로잡아가지고, 아, 이못 보신 분들 꼭 한번 어떤 기회로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 머리를 헤드뱅잉을 계속 하면서, 저로 추정되는 북카페 DJ가 저기서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영상을 딱 보고서 우리 피디님께, 어우, 요물이네요. 라고 했거든요. 진짜 요물 같아요.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막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오늘은 좀 에너지가 좀 약간 소진된 듯한 느낌, 인데 오늘 요즘에 너무 하루를 쪼개고 쪼개고 살고 있어가지고 소진된 느낌인데 저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기운이 채워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카페님들 꼭 보실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보라 화면 확인하시고요. 한효이님, 멕시코에서 와이프랑 항상 생방을 들어요. 후무스 자주 사서 먹는데 방송에서 나와서 깜놀했네요. 여보, 멕시코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오늘 봉태규 작가의 에세이, 그 콩에 관한 에세이, 후무스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또 그것으로 이렇게 또 사랑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효이님, 네, 아내분과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죠. 그리고 권나연님, 반갑다, 친구 고은아. 나도 80이야.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동네 80 친구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친구였다니, 하하하 하고 계십니다. 아, 동갑이라고 하는 게 주는 그 편안함이라는 게좀 있죠. 아무래도. 4519 쓰시는 카페인님은 지금 오늘 테니스 나무 증정 이벤트는 오늘은 암호가 나무 사진을 찍어서 샵 1045 50원 번호 유료 문자로 보내는 것이죠. 개수나무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솜사탕 나무라고 하시면서 나무 아래 지날 때 나는 달콤한 향기가 솜사탕 같아서 솜사탕 나무라고 불러요. 잎사귀는 하트 모양으로 얼마나 사랑스럽게요. 늘 다니는 산책로에 있어줘서 참 고맙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 솜사탕 나무도 좋네요. 진짜 생각하면 솜사탕 나무가 딱 있어서 그냥 산책하다가 손 뻗어가지고 열매 따먹듯이 그렇게 솜사탕을 그냥 그립감 좋게 한 움큼씩만 이렇게 똑 떼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진짜 그 나무 인기 폭발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103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나라 전남 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왕자귀나무, 이렇게 지금 왕자귀나무,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함께 주신 거죠? 지금 사진이 조금 따라온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사진 첨부해서 지금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 꼭 주소도 잊지 말고, 테니스나무 말머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표는 오늘 1부 끝에 하겠습니다.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 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출산과 수유, 모성 애착 형성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에 모성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연민,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상대와 눈을 마주칠 때,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신체 접촉을 할 때는 물론 사랑하는 존재를 떠올리기만 해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옥시토신이 분비될 때 우리는 더 친절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지고 그래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 속에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던 어떤 것을 옥시토신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질문은 이거였죠. 개와 고양이 중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 2016년 영국 BBC에서 개와 고양이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고양이 대 개에서 실제로 실험 하나가 소개됩니다. 표본이 좀 작긴 한데요. 10마리의 개와 고양이의 타액을 채취한 후 주인과 10분간 놀게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타액을 채취해 옥시토신의 수치를 비교해 본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개와 고양이 모두 주인과 놀고 난 후 옥시토신의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는 57%나 증가했고요. 고양이는 12% 정도였죠.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개가 고양이보다 주인을 다섯 배는 더 사랑하는 셈이고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할 때 옥시토신이 40%에서 60% 증가한다고 하니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정도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실험을 진행한 미국의 신경학자 폴 제크 박사의 인터뷰는 다른 포인트에 방점을 찍습니다. 들어볼까요? 개가 이렇게 높은 수치의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고양이가 옥시토신을 분비한다는 것도 놀라운 발견이다. 최소한 고양이도 주인과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니까 라고 말했다고 해요. 고양이가 자신을 키우는 주인을 집사나 켄따개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유대감을 느끼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고양이 집사 여러분, 고양이가 보여주는 옥시토신 상승률 12% 정도의 애정,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선우정아 아이유가 부른 고양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옥시토신 수치 증가를 통해서 개와 고양이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수치만으로 보면 57%가 증가한 개의 사랑, 정말 부인할 수가 없죠.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의 그 호르몬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최상철님, 애견인이시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건 부모님과 강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이 부모님 뭐말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개. 그리고 사실 고양이도, 네, 모든 것은 다 소통하면 뭔가 호르몬 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테니스 나무 이벤트 근처에 있는 나무 사진 혹은 마음에 들어온 나무 사진 찍어서 주소와 함께 샵104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지금 이것이 바로 테니스 나무입니다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이름들을 올려주셨는데요. 다 모아보면 뭐 감나무, 느티나무, 농나무, 둥글레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흔한 나무라고 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1116 쓰시는 카페인님은 도토리나무, 최애 장소인 동네 뒷산에 도토리나무 보내주셨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는데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0515 쓰시는 카페인님은 자작나무가 나의 나무입니다. 강원도 원대리 갔을 때 담아왔어요. 고급진 회색빛 하셨는데 원대리에 맞아요. 이 자작나무 숲이 좀 유명하죠. 카페인님들 나무 사진 궁금합니다. 라이너스의 담요의 Don't Call It Puppy Love 듣고 가시죠.

0: 얼만큼 좋아요?
1: 우주 뚫을 만큼.
0: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1: 네.
0: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장셔우만의 에세이,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낯선 대도시 선전에 적응해서 살아나가는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의 낡아가는 몸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 저자인 딸의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엄마의 동료 얘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란 아주머니라는 분인데요. 어떤 분이실지 바로 만나보시죠.

어느 목요일 오후 미화원들의 2시 회의까지 10여 분이 남아있을 때였다. 68살의 무란 아주머니가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 넘치고 힘있는 노랫소리로 혁명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무란 아주머니는 엄마가 속한 미화팀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미화원이었다. 두 사람은 올곧은 성격에 일처리가 야무진 데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 비슷해 금세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 무란 아주머니는 자기 나름의 진리를 하나 터득하고 있었다. 뭘 하든 한 가지에 전념해서 빠르게 잘 해내면 그게 가치 있는 거야. 무조건 잘해야 해. 아주머니는 미화원 일에서도 그 신념을 실천하며 입사한 뒤로 한 번도 휴가를 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꺼이 대타로 나섰다. 사실 청소 일을 하기 전 무란 아주머니는 아들 집 근처 새집에 살며 어린 손녀를 돌보고 있었다. 아이를 돌보며 아들과 며느리의 살림까지 돕다 보니 여섯 식구가 좁은 집에 모여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무란 아주머니가 잠깐 거실로 나간 사이 두 살짜리 작은 손녀가 안에서 주방문을 잠가버린 것이다. 다행히 아이가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문을 열어 무사히 가스불을 껐다.

했지만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아들은 놀란 어머니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무랐다. 화가 난 아주머니는 2년 넘게 애를 봐줬으니 이제 그만하련다며 폭탄 선언을 했다. 온 가족이 상의한 끝에 무란 아주머니 부부는 따로 나가 살기로 했다. 따로 나와 살게 된 뒤 아주머니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의 구도를 깨기로 했다. 남편이 주차장 청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손녀를 돌보고 자신은 밖에 나가 미화원으로 일하기로 한 것이다. 아주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다. 효율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장 실속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가족의 갈등을 풀어 양쪽 모두 자유를 얻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미화원 일을 그만두었던 무란 아주머니를 어느 주말 우연히 다시 만났다. 아주머니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공원 서비스 표시가 붙은 연두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여유로운 노년을 즐기겠다는 예전 말과 달리 또 공원에서 청소 일을 구한 모양이었다. 아주머니는 엄마의 손을 덥석 잡아 끌고 자기 집으로 향했다. 아주머니의 새집은 낡은 주택 1층에 있는 전체 면적이 10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좁고 어두컴컴한 단칸방이었다. 엄마는 이렇게 작은 집이 월세 1600위안이나 한다는 사실에 놀라며 같은 선전에 새들어 사는 남동생이 왜 자신의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는지 문득 깨달았다. 엄마는 무란 아주머니가 불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열정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엄마는 늘 그렇게 불같이 사는 사람 또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곤 했다. 사실 엄마도 그런 사람이었다.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듣고 왔습니다. 장 샤오만의 책,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헐령 번역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 무란 아주머니가 들려준 얘기 들으시면서 남일 같지 않다고 사연 보내주시는 카페인 분들 계시네요. 지금 박주영님은 엄마가 큰아이 키워줄 때 엄마한테 잔소리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낯이 뜨거워져요. 왜제 아이만 본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아마 주영님도 그 큰아이, 첫째 아이 처음 이제 아이 엄마가 되셨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것을 다 고려하실 정도의 여유가 없었겠죠. 다 엄마도 처음이고 뭐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배워나가셨던 것이 아닐까 싶고 오늘도 들려드리는 이 얘기 듣고 바로 그대를 떠올리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책을 읽는 그리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미숙님, 애 볼래? 아니면 반멜래? 이렇게 질문 받으면 반멜래요 하셨습니다.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한 말이 새삼 실감나네요 하셨는데요. 네, 무란 아주머니가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잘 상의를 해서 그 상황을 잘 정리해서 다행입니다. 그쵸? 무란 아주머니의 얘기도 참 인상적인데 이번에는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이 엄마잖아요. 이 제목에도 등장하지만 엄마의 진짜 목소리를 바로 들으면 어떨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엄마의 바로 글, 그 육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나는 2020년에 선전에 왔다. 처음에 딸이 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오지 않으려 했지만 딸은 한번 와서 구경만이라도 해보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큰 도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선전은 춥지 않고 공기가 좋으며 겨울도 꼭 봄 같다. 선전에는 이렇게 높은 빌딩이 많으니 우리처럼 농촌에서 온 미화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는가. 선전에 와서 나와 비슷한 또래 여자를 많이 만났다. 모두 나처럼 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나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다. 선전에 와서야 알았다. 선전의 노인들은 모두 연금을 받지만 농촌 사람들은 평생 집에서 농사를 지어도 노후에 돈이 생기지 않는다. 내가 미화원 일을 하는 것은 노후에 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서다. 나와 함께 일하는 한 동료는 선전에서 학원 수업 하나가 한 시간에 350위안이나 한다며 손수를 학교에 보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이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7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고등학교를 졸업

졸업할 때까지 오로지 학교만 다녔다. 어려서부터 다 클 때까지 우리 부부에게 학부모 회의에 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고비마다 힘든 시기를 겪었다. 7, 8살에 7, 8리씩 산길을 걸어 학교에 다녔고 11, 12살에는 20리 떨어진 학교에 나중에는 수천리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다녔다.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공부를 해서 밖으로 나간 덕분에 나를 선전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선전에 오는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이다. 나도 젊었을 때는 가고 싶은 곳이 많았지만 어디에도 가지 못했다. 50이 넘어서야 선전에 왔으니 그제야 처음으로 먼 길을 떠난 셈이었다. 돈은 차가워도 자식이 있어 마음은 따뜻했다. 딸을 따라 선전에 와서 내 고향과 다른 것을 많이 봤으니 이만하면 꿈을 이룬 셈이다. 가끔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선전에 와서 대도시 생활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선전은 늘 돈이 모자라는 곳이다. 집값은 금값이고 물가도 너무 비싸다.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만 번돈 대부분을 다시 쓰게 되어 돈이 물에 빠진 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나는 돈 버는 일이 좋았다. 열몇 살 때부터 엄마를 따라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다 팔았다. 내가 학교를 그만둔 뒤로 엄마는 산비탈 어디를 가든 나를 데리고 다녔다. 내 자식이 생긴 뒤로는 그저 내 자식을 아끼고 잘 길러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나는 지금도 돈 버는 일이 좋다. 딸은 내게 휴대전화를 좀 덜 보고 책을 읽고 글씨를 쓰라고 말한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반듯하게 쓸 수 있다. 어느 날 딸이 엄마, 엄마가 미화원으로 일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려 해 라고 말했다. 내가 장난치지 마. 엄마 같은 사람 얘기가 무슨 책이 되겠어? 라고 하자 딸은 정말이야. 엄마 인생을 책 한 권에 담아내고 싶어 라고 했다. 딸은 소파를 책상 삼고 바닥을 의자 삼아 엎드려 글을 쓴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 우리 고향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내 이야기가 먼저 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스테이시켄트의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왔습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장샤오만의 에세이죠.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엄마가 엄마 같은 사람 얘기가 무슨 책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말 안에 그 엄마가 느끼는 그 한평생의 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심금을 울립니다. 그리고 이 엄마 같은 사람 얘기가 무슨 책이 되겠어? 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책으로 묶였고, 그리고 지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카페인 분들께도 어제 오늘 이틀간 읽어드렸는데, 이 들으시고, 많은 카페이님들이 너무 눈물 난다고 하면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의 이야기가 장샤오만 작가 엄마 얘기가 나를 톡 건드려서 또내 주변에 있던 기억들을 깨우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세상에 정말 그 어떤 위인전보다도 더 뜨거운 인생 그 에너지가 이책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많이 우시죠? 카페인님들 지금 울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아, 테니스 나무 이벤트 당첨자도 발표하겠습니다. 우시다 갑자기 톡 눈물 쏙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4336 쓰시는 한지현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사진 보내주셨어요. 사진 속 나무는 10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킨 청단풍 나무입니다. 지금 보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청단풍 나무. 오늘은 어제보다 싱그럽기를. 내일은 오늘보다 더큰 꿈을 꾸기를, 48살의 가을을 스스로 응원해 봅니다. 하는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청단풍 나무 이렇게 사진 띄워주셨는데 덕분에 우리 보라 화면이 아주 싱그러워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에너지를 이렇게 가득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무 이벤트, 그 테니스 나무 이벤트를 나무라는 키워드로 해봤는데 재미나네요. 카페님들. 아직 소개 못한 나무가 많아서 막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언젠가 한번 또 멍석 펴겠습니다. 네, 자리 깔게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는요.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면 미미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긴 노동시간, 치열한 입시 경쟁, 24시간 영업과 심야 배송, 우리 사회는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공부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과연 괜찮은 걸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잠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사회를 들여다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잘 주무셨어요? 어제?
1: 아니요.
0: 왜요? 왜 아니에요?
1: 가을바람이 선선해지니까 네. 잠이 안 오던데요?
0: 아, 그럼 뭐 지금 되게 낭만적인 느낌으로 얘기하셔가지고.
1: 네, 뭐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오. 확실히 여름밤과는 공기가 달라져서. 네. 밤이 아쉽더라고요.
0: 그래서 좀 되게 쾌적한 상태예요? 그러면
1: 피곤한 상태죠.
0: 그러니까 피곤한데 낭만은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1: 어제 밤은 좋았는데 오늘 아침은 피곤했다.
0: 맞아요. 요즘에는 밤에 저도 좀 잠자는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오히려 여름보다. 네. 그러니까 뭔가 날씨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1: 그렇죠.
0: 커피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잠 잘 주무시는지 궁금해요.
1: 아, 저는 정말 대중 없이 자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0: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만 대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잘 잘 수 있다. 그런 스타일인가요?
1: 그 이유가 잠을 잘 자리라는 게 굉장히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0: 그렇죠.
1: 저는 그런 수면 패턴을 갖고 있긴 한데 주로 블랙아웃이죠.
0: 기절하듯이?
1: 네. 아. 그러니까 다 힘을 쓰고 그냥 머리를 대면 잠에 빠지는 이런 유형이라서
0: 네.
1: 한창 워커홀릭으로 살 때는 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가도 잠들곤 했었거든요.
0: 진짜요?
1: 네, 전철 같은 데서 앉아서 이렇게 제가 말을 걸고 상대가 얘기하는 도중에 저는 잠드는.
0: 와, 얼마나 진짜 그렇게 대화 중에 잠들 정도로?
1: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미미님이 지금 저는 이렇게 블랙아웃이죠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딱 이렇게 기울였는데 그게 약간 저에게 무슨 안무의 하나처럼 한 동작처럼 보여서 너무 귀여운 춤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 하나 누가 넣어줬으면 좋겠다. 블랙아웃 제목은 그렇게 해가지고
1: 아, 그 장면을 가지고?
0: 네, 장면을 가지고 가사화하고 거기에 춤으로 끝은 이렇게 하면서 끝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1: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적인 경험이고요.
0: 네.
1: 그런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대 담아낸 책을 오늘 가져온 거거든요.
0: 네.
1: 바로 문화인류학자 김찬호 교수의 신작이고요. 아, 제목이 좀 덜컹합니다. 무수면 사회입니다.
0: 무수면 사회.
1: 네.
0: 무수면. 무수면 사회라니. 지금 이승현님이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무수면 사회 이 책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1: 그렇죠. 이런 말 중에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인 말이 있죠.
0: 더요?
1: 잠이 오냐?
0: 잠이 오냐고.
1: 요즘엔 들어본 적이 없지만 네.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쓰던 말이었거든요. 너 지금 뭐 일을 다 마치지 않고 공부를 다 하지 않고 잠이 오냐? 이런 꾸짖음 같은 거잖아요.
0: 네.
1: 잠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장려하거나 긍정하기보다는 잠을 줄여서 다른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0: 왠지 감히 그냥 추측컨대 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그런 느낌의 사고 최고 아닐까 싶거든요.
1: 그렇죠. 우리가 뭐 다가보진 않았지만
0: 네.
1: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1: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사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잤어요?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0: 네.
1: 이게 다른 문화권에도 그렇게 잘 잤는지 묻는 말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이 수면의 안부를 일상적인 인사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우리 사회에서 잠이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는 거죠.
0: 그렇다면 잠에 많은 비중을 줄 의향이 있어 보이는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잠에 대한 안부를 그렇게 물으면서.
1: 그만큼 모두가 충분히 자지 못하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겠죠?
0: 그렇군요. 이 저자가, 이 김찬호 교수는 왜이 책을 쓰셨을까요?
1: 자기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0: 역시.
1: 본인이 40대에 접어들면서 몇년 동안 지독한 불면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대요. 그런데 본인은 평소에 이런 뭐 돌봄, 호흡, 뭐 명상 이런 것에 적지 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불면증을 겪는다는 것에 대해서

0: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대요. 그렇게 자기 관리나 또는 뭐, 영혼의 안식 같은 것,
1: 네.
0: 평온함,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불면증을 겪는 것.
1: 그러네요.
0: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통계적으로도 잠이 부족한 국가이긴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평균 수면 시간 한국이 최하위라고 해요.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51분이라고 하는데
1: 네.
0: 저는 이것도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1: 그러네요. 이 영유아 다 포함해서?
0: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통계에 오류가 있으니까.
1: 네.
0: 미국은 8시간 48분.
1: 와.
0: 캐나다 8시간 40분. 이 정도니까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거의 1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잠이 부족한 거고,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잠을 자는 통잠만 얘기하는 게 아닐 거니까, 불면을 겪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라는 걸로 볼수 있는 거죠.
1: 불면, 카페인님들은 어떠실까요? 저는 좀 불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실 정도로 잠들고 잠잘 누리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연으로 좀 많이 주세요.
0: 3323님께서, 저는 새벽 4시면 깨요. 그래서 그런지, 북카페 듣다가 2부 중간쯤 깜빡 졸더라고요. 가끔 북카페가 제겐 달콤한 자장가일 때도 있어요. 재방송을 챙겨 듣는데 신기한 점은 본방 때 졸던 부분에서 재방 때도 졸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저 공감되는데.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졸아서 다시 볼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 꼭 같은 데서 졸아요.
1: 아, 그러면 그거는 뭐꼭그 나의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만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 지점이 좀 나에게 잠을 유발한 게 아닐까.
0: 그럴 수 있죠.
1: 우리 북카페 들으시면서 그 지점이 어딘가요? 네. 근데 뭐 북카페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0: 그만큼
1: 네.
0: 아, 북카페가 편안하고
1: 네.
0: 안락하고
1: 그쵸.
0: 안전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1: 좋아요.
0: 불안하면 참못 들거든요.
1: 이거 좋은데요? 네. 북카페 들으시면서 주무신 분들 경험, 네, 숨기지 말고 다 알려주시죠. 권수야님은 평소에 서너 시간만 자도 컨디션이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잠을 참고 살았더라고요. 회사와 길에서 몇번 쓰러지면서.
0: 아.
1: 이건 아니다 싶어 제대로 진료를 받고 수면 패턴 고치긴 했으나 잠자는 시간 동안 책 읽고 영화 보고 이렇게 오롯이 누리는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어요. 잘 잤어? 이게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안부라서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와, 이게 그냥 막 회사와 길에서도 쓰러지실 정도였으면 되게 심각했던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수면 과학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1: 네.
0: 사람들이 권수현님처럼 나는 조금만 자도 피로가 회복되고 일종의 숏 슬리퍼라고 하는데
1: 네.
0: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몸에 부담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고
1: 네.
0: 언젠가는 그 뇌관이 폭발한다라고 경고합니다.
1: 왜 우리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 뭐 나폴레옹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0: 네네.
1: 되게 잠 조금 잔 사람은 언급하면 막뭐 과학자도 있고 뭐 문학가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조금만 자고도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 가능하면 내가 이제 그런 쪽인가 보다 생각하기가 쉬운데.
0: 그런 사람이 몇명 없잖아요. 확률상 내가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이 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호흡, 뭐 심박,
1: 그쵸.
0: 소화, 내가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잠도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자율신경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잠이 안올 때,
1: 네.
0: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자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럼 이미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이
1: 아.
0: 놓인 상황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려운 것이, 이 중에 어려움이
1: 네.
0: 있는 거예요. 일단 잠이 자연적으로 안 와서 어려운데, 내가 애를 쓸수록 잠이 더 들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왜냐하면 이완이 돼야 되는데,
1: 네.
0: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럴수록 잠은 더안 오거든요.
1: 그래서 왜그뭐양한 마리, 두 마리 세고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네.
1: 그것에 대한 얘기도 막그 경험담들 보면 재미난 거 되게 많더라고요.
0: 그렇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양 세면, 아, 집중돼서 잠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1: 네.
0: 하는데, 양을 세면서, 아까 말씀처럼, 내가 호흡이나 수면처럼, 그 자율신경에 대한 걸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잠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1: 네.
0: 그 자율신경을 내가 신경 쓰게 되면,

0: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죠.
1: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네, 악뮤의 밤, 끝없는 밤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김찬호 교수의 무수면 사회입니다.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책이고요. 와, 카페인님들 잠에 대해서 할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상철님은요, 우리나라의 수면 시간이 7시간 평균이라는 게, 아, 저는 평균 시간을 깎아먹고 있었군요. 그쵸. 7시간 평균으로 딱 봤을 때, 난 깎아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네.
1: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 3289님께서도 수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는 잠은 참기 어려운 것 같고, 반면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는 것 또한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요.
0: 와.
1: 이게 이제 잠의 악마, 뭐 이런 의미겠죠.
0: 그쵸. 진짜 이거 비교의 의미는 없지만 어느 쪽이 더 힘들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아, 잠이 쏟아지는 걸 참아내야 하는 것과 잠을 분명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괴로운 거. 미미님 생각에는 그냥 둘다 경험해 보셨어요?
1: 저한테 선택하라면, 그래도 잠이 쏟아지는 걸 참는 쪽이
0: 낫다.
1: 낫지
0: 많이
1: 않을까.
0: 해봤으니까. 우리 카페 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느 쪽이든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아, 겪어보면 이쪽도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외 자주
0: 네.
1: 다니실 일이 많잖아요,
0: 네,
1: 출장으로.
0: 그쵸.
1: 그러면 시차 같은 것 때문에 수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저는 참, 근데 저도 보통 일상에서는 그냥 블랙아웃 맞는데 저는 베개에 머리 되면, 아니면 지하철의 그 창문과 창문 사이에 그 오목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어요. 차체가 있죠. 전동차 차체.
1: 네.
0: 거기. 그것도 저 베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머리 대면 그두 구간에서는 확 바로 잠드는데, 이게 뭔가 흐름이 바뀌면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래서 뭐, 식물성 멜라토닌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게좀안 먹다가 한번 먹으면 훅또 이렇게 효과가 오긴 합니다만,
1: 맞아요. 저
0: 네.
1: 장기 복용을 하면 효과가
0: 그렇죠.
1: 낮아지긴 하지만 괴로울 때는 사실 약이 즉각적 효과를 주긴 하죠.
0: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뭐랄까, 근원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마 많이 탐구를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럴까? 김민정님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7시 반인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시, 11시거든요? 국가 나왔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퇴근 시간을 4시 반, 5시 이렇게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아예 법적으로, 어머.
1: 가능하죠. 대신에 5시에 퇴근하려면 8시에 출근해야 되지 않나요? 저 너무 관리자 같은 말이었나요?
0: 아니, 그 내용보다는 말투가 그랬어요, 갑자기. 아직 우리의 미미님이 아니에요. 누구시죠? 아니, 그런데 이렇다면은 퇴근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으면 빨리 출근하시는 걸 선호하세요, 미미님은?
1: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일하는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0: 네, 요즘 그런 곳이 좀 있죠.
1: 정말 자유거든요.
0: 아,
1: 매일매일.
0: 네.
1: 그래서 저희 그 본부의 어떤 분께서는 대체로 6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을 하세요.
0: 와, 아침 6시?
1: 네.
0: 대단하네요.
1: 3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4시니까
0: 네,
1: 저녁 시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보내는 거겠죠.
0: 그러네요. 자, 잠. 이종서님, 치과 치료받다가 잠들기도 하고,
1: 위험하지
0: 자느라
1: 않나요?
0: 기내식 한 번, 아, 자느라 기내식 한번못 먹고 해외여행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 잘 시간 지나면 잠이 안 오는 희한한 경험 하고 계신다고.
1: 많은 분들이 잠이 줄어든다고 얘기는 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0: 그렇죠. 그런 것 같긴 해요.
1: 왜냐면 잠을, 통잠을 길게 자는 것도 이게 기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끈기, 기력.
1: 중간에 자꾸 깨는 거죠.
0: 네.
1: 뭐 여러 신체적인 작용이 있긴
0: 맞아요.
1: 하겠지만. 김선아님께서 저는 잠순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잠들고 누우면 5초 내에 잠들고요. 대중교통 이동 중에도 눈만 감으면 잠들어서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기도 해요. 잠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대중교통에서 잠드는 것도 뭐 여러 분석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도 과학적 분석도 알려주고
0: 네.
1: 그러니까 그 배경의 소음이 반복적이잖아요.
0: 아,
1: 그러다
0: 그쵸.
1: 보니까 내가 위험하거나 특별한 소리라고 인지하지 않는 거죠.
0: 네.
1: 예, 그리고 이건 전 한국 사회 특성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대중교통이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죠. 마음을
0: 맞아요.
1: 놓고 자도 뭐내 가방이 없어진다든지
0: 맞아요.
1: 이런 일이 드뭅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안전도가 높지 않은 문화권의 전철에 타면 아마 잠못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그쵸? 참, 생각하면 아이들은 다 그래도 이 성인들에 비해서 좀잘 자잖아요.
1: 그렇죠.
0: 그쵸?
1: 세상 걱정이 없으니까요.
0: 맞아요.
1: 부럽네요.
0: 우리가 참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잠을 또 찾을 수 있을지, 유지할 수 있을지.
1: 인간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시간 같은 것을 지금처럼 우리가 세지 않았고
0: 네.
1: 해가 뜨면 일어나고 종일 이제 몸을 놀려서 일을 해야 되고
0: 그쵸?
1: 해가 지면 잠이 들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0: 네.
1: 그런데 이제 18세기, 19세기 오면서 가스 등이 생기고 뭐 20세기에 전기 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도시라는 공간이 오늘날처럼 24시간 체제로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저자도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근원적으로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밭일을 하거나 논일을 하면 오늘 할 일이 이만큼 있잖아요. 열심히 해요. 그 일이 끝나면 그냥 그날 하루가 끝나는 거죠.
0: 그쵸?
1: 요즘의 생산성이라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살다가는.
1: 속된 말로 회사에서 저성과자가 되기 쉬운데
0: 네.
1: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창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시계가 귀했으니까
0: 네.
1: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0: 그쵸.
1: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 시간에 이 사람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 알람 시계가 있었대요.
0: 인간 알람시계?
1: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크한다고 해서
0: 아,
1: 노커업이라고 불렸는데,
0: 네, 노컵.
1: 네, 이런 직업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각자에게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0: 네.
1: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0: 아.
1: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와서 막대기 같은 걸로 창문을 막 두들겨 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높은 곳에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콩알 같은 걸로 새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창 같은 데 싸가지고 탁. 소리를 내게 하는 거죠.
0: 오.
1: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1940년대, 50년대 오면서 전기랑 알람시계가 보급되면서 이 역할이 사라졌는데, 이런 밤의 시간은 결국 다 노동하고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0: 그쵸.
1: 그런데 저자가 이 책에서 수면 사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0: 수면 사막.
1: 네.
0: 아.
1: 우리 요즘에 그 미국 같은 데서 음식 사막 같은 얘기 하잖아요.
0: 네.
1: 식료품점이 가까이 있지 않고.
0: 맞아요.
1: 이 수면 사막은 뭐냐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여러 직업을 엔잡으로 일을 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장시간 노동하면서 수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0: 네.
1: 소음이나 공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주거 지역에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수면을 충분히 가질 만한 환경에 놓이지 못하니까
0: 네.
1: 그런 지역을 수면 사막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0: 와, 수면 사막, 이거 진짜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도시
0: 예.
1: 외곽에는 굉장히 많이
0: 그러니까요.
1: 있을 것 같아요.
0: 자, 이 인간 노크업도 너무 재밌고, 이제 알람이 없으면 우리 일어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1: 그렇죠. 저는 알람을 한 번만 맞춰 놓습니다.
0: 그러니까 딱 바로, 그냥 그 전에 거의 눈 뜨시죠?
1: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데 침대에서
0: 네.
1: 눈은 뜹니다.
0: 그게 중요한
1: 뭐
0: 거죠.
1: 급한 일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지만
0: 네.
1: 그렇지 않으면 이제 누워서 소위 민기적거린다 그러죠. 그런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0: 네.
1: 알람이라는 게뭐 자명종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저 이거를 사전에 찾아본 적이 없는데
0: 네.
1: 저자가 사전에 뜻풀이를 알려주더라고요. 1번이 뭐냐면 놀람, 불안, 공포. 그리고 2번이 경보, 경고고요. 3번에 와서야 자명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냐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알람이 일상화돼 있다는 거예요.
0: 네.
1: 우리도 스마트폰에서 하루에 알람이 몇 번씩 오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애초에 알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깨우게 해야 되는데 알람이 너무 일상이 되면서 우리가 평온도 잃고 수면도 잃어버린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0: 근데 어떻게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 스마트폰을 끄면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근데 불안하잖아요. 아, 이게 저 어떻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용성님. 졸며 들으며 지하철 타고 이동 중입니다. 오늘 주제랑 딱 맞네요. 진짜 가끔 들으면 내 얘기 하나 싶을 정도의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1: 그러네요.
0: 졸다가 내리려고 지나칠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1: 알람 얘기 나오니까 요즘에는 이것도 알람으로 알려주잖아요.
0: 아, 그것도 설정하시는 거예요? 예열량?
1: 지도에서 내가 그 길 찾기를 해두면
0: 네.
1: 내가 이동하는 그걸 GPS가 따라오면서 무슨 역인지를 체크해서 다음 역에 내려야 되면 진동을 울려줍니다.
0: 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아마 많이들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저는 알람 설정은 그럴 때는 해봤어요. 그 얘기를 하다 너무 재밌었는데 시간이 홀랑홀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 알람 울리면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자.
1: 아, 그런 거군요. 한 3시간 떠들고, 아, 이따가
0: 네.
1: 또 전화해.
0: 그쵸. 그런 느낌이어서 30분으로 알람 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뭐야 이거 또 설정하고 이렇게는 해본 적이 있으나 아참
1: 네, 최은희 님께서도 잠 참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일하다 꾸벅. 크헝, 내 콧소리에 놀라 깬 적도 있어요. 병일까요? 해주셨는데,
0: 병을
1: 이게 정말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0: 네
1: 땐 사실 자야 됩니다.
0: 그럼요
1: 예, 요즘에 그래서 그런 수면실이 있는 회사들도 꽤 있잖아요. 저는
0: 맞아요
1: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수면실이 있는 회사 여기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EBS에도.
1: 수면실이 있죠.
0: 예.
1: 네.
0: 또. 7906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N년간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데,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1: 그러니까요. 이거 일단 이걸 의식하는 순간 안 되는 거거든요.
0: 이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1: 방법도 이제 하나하나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
0: 네.
1: 이제 그 노동과 잠에 관련된 얘기를 앞서
0: 네.
1: 드렸잖아요. 저자는 나름대로 이런 해법을 제안해요. 이게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도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장기를 매매하는 것은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잖아요. 범죄로 처벌을 하죠. 그런데 이렇듯이 신체를 상품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논리를 확대해서 적용하면 건강을 담보로 하는 생계 활동도 제한을 둘수 있지 않느냐. 심야 노동이라든지 요즘 계속 그런 것과 관련된
0: 네.
1: 사회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0: 네.
1: 당연히 이제 그 노동에 대한 그 보상이 크기 때문에 생업으로 그걸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0: 그쵸.
1: 그걸 적절한 균형점을 사회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의 논리적인 구조를 이제 장기 매매를 막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한번 상하면
0: 네.
1: 회복되기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0: 그쵸.
1: 특히 수면 부족은 갑자기 한 번에 몸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쌓였다가
0: 네.
1: 한 방에 굉장히 크게 터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그걸 사회가 막아줘야지. 왜 그냥 제어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0: 우리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또 많이 있네요.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이 책의 본문에 등장하는 노래인데요. 존 덴버의 스윗 서렌더 골라왔습니다.
0: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똑똑 인문학 님이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오늘 김찬호 교수의 책 무수면 사회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도착지 알람 자주 애용합니다 하시는 조현수님, 지하철에서 졸다가 핸드폰보다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1: 아, 졸다가 보다 진짜 스마트폰 보다가 지나치는 경우가 꽤 있겠어요.
0: 그럴
1: 영상
0: 수
1: 같은 거
0: 있죠.
1: 보다가.
0: 그리고 뭐 다른 생각 잠깐 하다가 놓치기도 하고, 예.
1: 신영아님께서도 알람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잠순이에요. 특히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일찍 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아침형 인간이었다면 많은 일을 해냈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거 우리 전에도 미미님과 함께 어떤 책에서 나눴었지만, 이, 아예 다른 거잖아요. 종달새형, 올빼미형. 그쵸? 우리
1: 맞습니다.
0: 그 생체 시계 자체가 그 다른 거니까, 사실. 뭐 그걸 생각해 봐도 의미는 없는 것
1: 다른
0: 같아요.
1: 삶을 가져볼 수 없죠.
0: 그렇죠. 박민경님. 저도 매번 잠을 잘못 자고 평균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늘 주변에서 걱정하는데,

0: 아는 분이 본인 사촌 언니는 잠을 못 자서 과로로 돌아가셨다고, 진짜 안 자면 죽는다고 저에게 늘 경고를 했는데, 잘 자는 건 정말 복인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이 과로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0: 네.
1: 책에서도 그걸 지적해요. 과로사라는 말이 영어로도 등재되어 있는데,
0: 네.
1: 그냥 일본 말을 그대로 등재한 겁니다. 마치 우리말 김치를 등재했듯이. 일본하고 한국의 특화된 문화인데, 근데
0: 네.
1: 그게 또 미세한 차이가 있대요.
0: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1: 일본에서 과로를 하게 되는 주요 이유는 관계 때문이래요. 옆 사람들도 다일 열심히 하니까, 또는 회사에 패를 끼치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의 과로사는 대부분 경쟁 때문이래요.
0: 진짜 다르네요.
1: 그렇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0: 네, 그러네요. 아니, 그렇다면은 사실 한국 사회의 과로를 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그렇다면 그다 같이 그냥 조금 아까도 얘기한 좀 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왠지 또 이제 이게 경쟁 구도로 접근을 하면
1: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높아져도
0: 네.
1: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0: 그러니까요.
1: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 상시 대기 상태가 될 것이다. 24시간 언제든, 왜냐하면 AI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그때
0: 네.
1: 불려 나가지게 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0: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다고. 왜냐면 AI 나오면 원래 그랬잖아요. 인간의 노동을 조금 덜어주고, 인간이 이제 자아실현네. 믿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반듯하게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요. 네. 자아실현 얘기를 해주신 김에
0: 네.
1: 어떤 잠에 사회적인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 잠이 우리 인간 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효용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자리는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내 자아가 매일 새로 재구성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네.
0: 공감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가장 솔직한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내가 느끼는 뭐 빛깔, 냄새, 질감, 이런 게
0: 네.
1: 다음날 내 감정 상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지만,
0: 네.
1: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되는 어떤 과정이긴 하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할수록 그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누려야 하는 그 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마법 같은 건지를 좀
1: 그렇죠.
0: 생각하게 돼요.
1: 그 잠자리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세상이 허락한 최소한의 안전지대.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0: 그렇죠.
1: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인류 초기에는 뭐 밤에 동굴이든 밖에서 자야 되는데,
0: 네.
1: 그럼 늘 다른 동물들의 공격 때문에 노심초사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는 지금 내 방에 들어오면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큰 축복이고,
0: 네.
1: 그런 만큼 반대로 불면은 괴로운 일인 거죠.
0: 그렇죠.
1: 이 불면에 시달리면, 저자 경험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냐면, 낮에 길을 돌아다녀요. 그런데 말끔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어째 잘 잤겠지?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소외감을 느낀대요.
0: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 네.
0: 나의 모든 관심사, 화두가 잠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잠에서 시작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1: 그리고 평소라면 낮에 뭐 길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0: 네.
1: 무슨 일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아니라 내가 불면에 시달릴 때는 그걸 볼 때도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이 정도로
0: 네.
1: 이 불면에 시달리면 수면 자체가 내 행복의 유일한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잠잘 자는 사람은 무조건 부러운 것.
0: 그러니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면이 이게 어떤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문제가 정신적인 이유인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1: 복합적이긴 한데,
0: 네.
1: 앞서 이제 노동과 관련된 게 주로 신체적인 이유일 거잖아요.
0: 그렇겠죠?
1: 그렇죠? 몸을 무리하게 써야 되니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불면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정서가 자책과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0: 자책과 후회 때문에
1: 네. 잠못 드는 게 대부분 오늘 내가 상 받았는데 잠 못 드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0: 아, 뭐 그런 거야 견딜 수 있죠. 그걸 뭐 불면으로 고생한다고 얘기하진 그렇죠. 않잖아요.
1: 대부분 아 내가 오늘 그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0: 텐데. 아니, 요즘 일이 너무 안 돼.
1: 맞아요.
0: 이럴 때 이제 하게
1: 맞아요.
0: 되잖아요.
1: 고민한다거나 이런 거.
0: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그런 후회로 인한 불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건 잠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나와의 화해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1: 네.
0: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나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내가 대화 나누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계속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여유 있게 좀 나를 바라봐 주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완의 길에 이르기에 훨씬 적합한 심신의 상태가 될수 있는 거죠.
1: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더 호기심이 솟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하면서 이게 뚜렷해지면 어떡하지? 네.
0: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잠안올때 생각해 보면 혼잣말을 합니다. 혹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들어요.
1: 네.
0: 그렇잖아요. 혼자 뭐, 아, 나
1: 그렇겠죠?
0: 오늘 왜 그래?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1: 맞아요. 자막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0: 맞아요. 그럴 때도 비슷한 이제 방식으로 그 목소리랑 자꾸 대화하거나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지 말고
1: 네.
0: 잠깐 빠져나와서 관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어야, 그걸 혼자 떠드는 그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럼 그
1: 그쵸.
0: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잠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 어머.
0: 내가 계속 그거랑 대화를 하면 각성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1: 네.
0: 에너지가 다 소진돼도 무리해서 대화를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죠.
1: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세계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듭니다.
0: 물론 이게 조금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었을 텐데
1: 네.
0: 저자는 스스로 이제 노력하고 시도했던 구체적인 방법도 전해줘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자료도 살펴봤겠죠? 수면용 호흡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막 크게 숨 쉬는 게 아니라 느리고 부드럽게. 그래서 1분에 6번 정도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것.
1: 이거 지키려다가 정신 또렷해지겠는데요.
0: 그리고
1: 1분에 6번?
0: 내쉬는 것에 집중하래요.
1: 아, 내쉬는 것에.
0: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그양 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1: 네.
0: 호흡에 내가 이걸 집중하잖아요. 그럼 잠 오는 쪽에 내가 신경을 안 쓰게 되죠.
1: 그쵸?
0: 그 자율신경이 그럼 회복됩니다. 그러면 잠에 빠지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1: 네.
0: 이런 훈련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불면을 벗어나는데 도움도 되고 저자 경험적으로도 득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왠지 그냥 머리 대면 바로 잠들어요 하는 분들도 요거대로 하면 좀질 좋은 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대면 바로 잠드는 게 물론 그못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1: 네.
0: 상황이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블랙아웃
1: 그쵸.
0: 이것은 우리 아까 왜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잠드는 것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것보다는 또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1: 끝까지 쓴 거니까.
0: 그렇죠.
1: 그쵸.
0: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몸이 쓰러지는 거죠.
1: 맞아요. 최상철님, 불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어마어마하군요.
0: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고통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심하게 겪어본 적은 없거든요.
1: 네. 저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분에 6번.
0: 네.
1: 내쉴 때 조금 더 집중하자. 지금
0: 그렇죠.
1: 외우고 있으니까. 네, 왜냐면 이런 순간이 올것 같아서, 그쵸.
0: 그러면
1: 누구든 잠을 장담할 수 없어요.
0: 불현듯 올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여주리님께서 돌아가신 울엄니가 젊은 시절 일하실 때 TV에 KO 당한 권투 선수 보고 저 사람 부럽다 하신 생각이 나네요. 아, 그 시절에는 이렇기도 했군요. 잠에 대해서 저도
1: 네.
0: 반성되는 측면이 늘 있는데, 훨씬 젊은 시절이죠. 뭐, 대학 20대 때.
1: 네.
0: 이렇게 친구들이 뭐, 아, 나는 잠이 안 와서 이 시간부터 커피 못 마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농담처럼
1: 네.
0: 덜 피곤해서 그렇다고.
1: 아, 관리자 마인드 계속 나오네요, 지금.
0: 피곤하면 커피 마셔도 금방 잠들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 아니, 그 시절에 뭘 알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0: 아니,
1: 미미님은?
0: 두고두고 반성이
1: 네.
0: 되더라고요 그 대화들이
1: 아마 들었던 친구들도 그 말을 기억할까요?
0: 그럴 수도 있죠
1: 그러니까요, 지금.
0: 지금
1: 우리
0: 심심한
1: 미미가.
0: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콜드플레이의 Fix You 골라왔습니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오늘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김찬호 교수의 책 무수면 사회 읽어보고 있습니다. 김현자님 불면 고통입니다. 잠잘 드는 방법.

0: 1분의 6회, 저장, 온갖 방법 다 써본 1인이요. 잠잘 자는 축복 받고 싶어요.
1: 네.
0: 축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
1: 축복드립니다.
0: 네, 정말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김은지님께서는 30대 후반, 호르몬의 영향일까요? 큰 걱정 없는데, 계속 새벽에 뭐 4시, 6시 계속 깨네요. 근데 이거 정말 잠은 되게 복합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좀 웃기지만 현실인 얘기 중에 하나가
0: 네.
1: 뭐냐면, 방광의 탄성이 줄어들어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잠에 깬다.
0: 그럴 수
1: 이런
0: 있죠.
1: 얘기도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진짜 우리 그냥 신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그쵸? 잠을 유지하는 요소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1: 그렇죠.
0: 마음의 어떤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만약에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계속 깨고, 원래 일어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뭐또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뭐한 7시, 8시쯤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4~5시에 깨는 거면, 저는 저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대로.
1: 2시간을 더 살아라.
0: 그쵸. 왜냐면 그 4시 정도에 깨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새벽 4시는.
1: 아, 고은 작가님도 만만치
0: 아, 그죠.
1: 않으십니다.
0: 아니, 관리자 마인드 아니라, 저는 저 시간 되게 좋아하는데, 닫기가 약간 힘들어서, 저 시간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번 누려보세요. 왜냐면은 그게, 보통 그, 고시간대에 제가 글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그, 오롯하게 나 혼자, 그, 뭔가 영감도 샘솟는 것 같고 하니까, 그 시간을 좀 누리고 싶은데, 그
1: 그렇죠.
0: 저절로 그 시간에 깼다? 그럼 뭐, 좋지 않나요?
1: 그러니까 그 초기에
0: 네.
1: 인류가 밤을 누리게 됐을 때가 바로 작가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없을 때는
0: 네.
1: 해가 지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인간의 뇌는 낮에는 되게 즉각적인 행동, 사냥, 여기에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0: 네.
1: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밤에 불을 갖게 되면서 불 앞에 놓이니까 그때는 육체를 쓰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이
0: 네.
1: 저자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이전에는 인류가 낮은 그냥 살아내는 거고,
0: 맞아요. 생존 진짜.
1: 밤은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우린 밤도 되게 매력적이란 말이죠.
1: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예술가들이,
0: 네.
1: 난 밤에 창작, 뭐, 작가님도 아까 새벽 얘기하셨지만
0: 네.
1: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음악
0: 네.
1: 하시는 분들 뭐 거의 그런 녹음실에는 밤새 한다는 얘기들도
0: 그쵸.
1: 아침에 낮에는 소리가 잘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부분 그런 게 있긴 한데 정말 그렇게 밤낮을 안 가리고 내가 막 창작 열이 온다면
0: 네.
1: 그것은 조증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0: 네.
1: 예술적인 고양과 병적인 흥분은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0: 와.
1: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저자도 글 쓰는 사람이니까 본인도
0: 네.
1: 그런 고민을 한 거죠.
0: 와, 예. 예술과 병을 구분하라. 새기게 되네요.
1: 실제로 탁월한 발상은
0: 네.
1: 잠자는 동안에도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게 많은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잠자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0: 네.
1: 잠들기 전에 내가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거한 문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잠에 들면 뇌가 그동안에 이걸 재조합해서 어떤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너무 문제 안 풀릴 때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다르게 보이거나
0: 그렇죠.
1: 뭐 해안이 떠오르거나 이럴 때가
0: 네.
1: 있잖아요.
0: 거의 갱신 수준의 변화를
1: 그렇죠.
0: 가져올 때가 있죠.
1: 이게 이런 과학적인 원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0: 솔깃한데요. 박현진님,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새벽 2시 자다 깨다 하고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남편도 깨우고 얼마나 크게 중얼중얼 하셨으면
1: 이게 잠이 참, 이 책에서
0: 네.
1: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잠이라는 게, 정말 내밀한 각자의
0: 네.
1: 비사회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렇게 부부 말씀하셨잖아요. 잠자리에 갇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수면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0: 맞아요.
1: 줄 수도 없고.
0: 진짜 나만의 것이죠.
1: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건 내밀한 일이라는 거죠.
0: 되게 매력적인 건데 이걸 우리가 잘 길들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1: 그 악마의 유혹 같은 거 아닐까요?
0: 아, 그런가요, 진짜. 오늘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또 잠에 대한 어떤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그러나 중요성을 좀 인지하면서 가실 수 있겠죠?
1: 그렇죠. 그리고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0: 잠을 편안하게 잘 자려면
1: 네.
0: 우리가 그 잠자는 세계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를 잠에 빠지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아, 충분히 한숨 자고 일어나도 그리고 시작해도 큰 문제 없어. 할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최고의 수면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과 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1: 그게 최고의 이완이죠, 사실.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드는 거는 나 혼자 자는 거지만
1: 네.
0: 그 편안함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누릴 수 있다면 내 옆에 이웃, 가족, 누군가도 비슷한 편안한 잠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1: 네.
0: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 좋습니다. 자, 5016 쓰신 카페님, 불면을 모르는 사람이라 공감이 어렵지만 언제라도 올수 있다 생각하고 1분의 6회 호흡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단호해서 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미향님, 북카페 제방 밤방송 듣고 자면 잠잘 와요. 라고
0: 아,
1: 하셨습니다.
0: 지혜로운
1: 네.
0: 말씀입니다.
1: 미향님이 오늘 끝인사 잘 자요라고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한번 미미님 그렇게.
0: 네, 미양님, 잘 자요.
1: 아우, 멋있다. 네. 잘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코어스의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Only When I Sleep 띄워드릴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쉬어갈 때 우리는 책장 사이에 책갈피를 꽂아둡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펼칠 때 책갈피만 찾으면 아주 쉽잖아요. 다시 마지막 페이지를 읽던 그때 감정으로 쉽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책에 달린 가름끈이나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너무 좋아하는 책에는 은행잎, 네잎클로버 같은 예쁜 걸 꽂아두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바다님들, 2026년 9월에 책갈피를 꽂는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무엇을 추억하고 싶으세요?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있는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NCT 드림의 노래 레인보우 부제는 책갈피 이 노래 들으면서 9월 10일 목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올해 9월, 2026년 9월은 바다님들한테 어떻게 기억될지 참 궁금한데요. 책갈피를 꽂아두고 언제든 다시 꺼내보고 싶은 그런 시기로 남아있을까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이 기억을 저장하고 싶을 때도 책갈피가 유용하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책이 너무 두꺼워요. 두꺼워도 너무 두꺼워요. 읽긴 읽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에도 책갈피를 꽂아두면, 그래, 나는 한 여기쯤 읽고 있었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벌써 이만큼 걸어왔네.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이정표의 역할도 하고요. 입시라는 긴 여정 위에서 우리 바다님들 지치지 않게 우리 경청이 예쁜 책갈피가 되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최장서인님, 저는 오늘 숙제가 많이 밀렸어요. 12시 안에 3시간 분량을 끝나야 되는데 벌써 지금 6분, 7분이 지났네요. 빨리 해야겠다. 1XIX10인 것 같다. IX10님은 생선님 강의 듣다가 쉬는 겸 왔는데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항상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진창숙님, 생선님 반가워요. 저도 책갈피 좋아하고 모으고 있다고요. 예쁜 책갈피 참 많은데. 그쵸. 유경님은 10시가 기다려지는 밤입니다. 해정승제 크로스 작품상 축하한다고 잊지 않고 이렇게 축하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상도 받고 1주년도 됐었고요. 바다님들 덕분에 잊지 못할 뜻깊은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즐기실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유튜브에 경청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반디 앱으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 DJ 생선님의 모습을 즐기실 분들은 이렇게 앱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라디오로 들으셔도 좋아요. 제 목소리에 더 집중하실 수 있을 테니까. 들으시건 보고 계시건 이야기 많이 건네주시고요. 샵1045 문자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들고요. 반디엠 메시지랑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잠시 후에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에 빛나는 코너죠. 해정승제 크로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혜정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할 테니까요. 저 고민 있어요 하는 분들 지금부터 미리 보내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DJ 생선님이 바다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순 없지만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건 아닐까요?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만약 바다님들이 영예로운 큰 상을 줄 수 있는 권위자가 됐어요. 누구에게 무슨 상을 주고 싶으십니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시는 엄마에게 드리는 세계 최고의 어머니상. 공부에 지친 나에게 힘을 주는 아이돌에게 에너자이저 상. 그것도 너무 좋죠. 바다님들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과 그 상의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라도 좋고요. 기발한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세 명이에요. 비욘세와 제니퍼 허드슨과 아니카 노니 로지의 노래 드림걸즈 듣고 오겠습니다.

비욘세와 제니퍼 허드슨과 아니카 노니 로즈가 함께한 드림 걸스 들었습니다.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에서는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군지, 그분께 어떤 상을 주고 싶은지 여쭤봤어요.

저도 상 주고 싶은 사람 진짜 많은데, 국방의 의무를 마친 모든 군인 아저씨한테, 아기를 건강하게 키워낸 엄마 아빠들한테, 아니면 수험생 자식들 눈치 보면서 수능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신 학부모님들한테도 참 상드리고 싶은데요, 그쵸? 문혜지님은 친구가 스터디 모임에 맨날 늦으면서도 꼭 오기는 와서 그 끈기만큼은 인정해서 끈기상 주고 싶다고 혜지님이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그 친구한테 햄버거도 주세요. 제가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혜지님. 최인숙님, 저는 저희 아들한테 아들상 주고 싶어요. 심부름 잘한다고. 와, 정말 되게 착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라라 33333님, 저는 저한테 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기특하게 잘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상 이름은 보다듬어 줄 상. 어머, 정말? 진짜? 그래요? 별 감흥은 없었어요? 7172님은 제 친구한테 제 생일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상 주고 싶다고 최고의 친구상. 생일도 챙겨줬구나. 제 동생에게 모녀상을 주고 싶습니다. 조카가 태어난 지 어느덧 250일 정도 되었는데요. 육아에 지친 동생에게 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모녀상을 주고 싶습니다. 유태진 바다님이 남겨주셨네요. 어떤 거 드릴까요? 치킨 드릴 테니까요. 양념으로 드세요.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진아 슈퍼 스트롱님. 서로 다른 특성과 자신만의 속도를 가진 특수학급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해진 속도에 맞추기보다 각자의 방식으로 천천히 보고 느끼고 머무르면서 예술을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천천히 미술관을 둘러보면서 작품과 공간을 깊이 있게 경험한 친구들에게 너의 속도를 존중의 상을 드리고 싶다고. 와우, 멋지십니다, 정말. 뭐 드릴까요? 치킨 드릴게요. 치킨 맛있게 드시면서 오늘도 수고가 많은 우리 선생님에게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면 경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이름과 아이디 확인하시고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의 답장 같은 시간이에요. 이제 바다님들이 저한테 질문 드리는 시간. 저라는 개인에게 궁금한 점 아니면 부탁할 이야기. 생선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이 궁금한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할시가 피처링한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화사의 굿굿바이.

자,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듣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오늘 건져올린 질문은요, 2302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생선님, 거울을 볼 때요, 더 마음에 드는 모습은 뭐예요? 덥승재예요? 깐승재예요? 앞머리 얘기하시는 거죠? 덥승재는 앞머리를 내린 거고 이마 안 보이는 거고 반대는 앞머리를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우리는 EBS FM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이니까 교육방송답게 덥승재와 올린승재로 하겠습니다. 덥승재가 좋냐? 올린승재가 좋냐? 제가 덮을 때도 있고 올렸을 이거 뭐예요 지금? 지금 얼굴? 지금 이게 올린 거예요. 이게 저는 4주에 한 번씩 파마를 해야 돼요. 앞으로 쏠리는 머리예요. 앞으로 쏠리는 머리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생머리가 아니라 뻣뻣하게 전체가 앞으로 쫙 쏠리는. 그래서 머리 만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4주에 한 번씩은 계속 파마를 하거든요. 파마가 풀어질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지금 여기 힘이 들어가 있죠. 이거 저거 안 한 거거든요. 뭐 제품 안 바른 건데 파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좀 고정이 되다가 몇 주 지나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덮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덮습니다. 의도한 거라기보다 파마에 힘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저는 덮승재냐 올린승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반올린승재. 딱 요 정도의 느낌. 요거보다 좀 더 머리 길고 막 이랬을 때가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덮어져 있는 게 좀 어려 보인다고 해서 더 반응은 좋을 것 같은데 덮으면 조금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딱 이 머리 파마 직후 일주일 동안 유지되는 반올림 머리를 좋아합니다. 제 답변 어떠셨나요? 아, 음악 좋다. 참 느낌 좋다. 저는 왜 이런 느낌을 좋아할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우리 바다님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더 낫습니까? 덥 아니면 올림?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시는지 지금부터 남겨주신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람회의 노래, 제가 고3 때 처음 들었던 노래, 기억의 습작 듣고 오겠습니다.

전람회 기억의 습작 듣고 왔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어떤 게 좋냐고 여쭤봤더니 이런 거는 아이돌한테 하는 질문인데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해주신 톰킴8996님도 계셨고요. 라라라 2PM님은 올림이요 이렇게 더비 좋아요 팽수리님은 가끔 덥승제로 오실 때잘 어울렸다고 홍현주님은 더비 좋으시다고 덤모 퍼슬러 컬러 맞춰 입으면 완전 젊어지실 것 같아요 정짱구님 생선이 요즘 신승훈 느낌이 난다고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건 나유림님 안녕하세요 현생이 너무 자주 바빠서 못 들어온다고 맞아 요즘 뜸하셨어요 늦었지만 경청 1주년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덤모하면 진짜 어떤 느낌일까? 윤회정쌤의 덤모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노래 한곡 듣고 해정승제 크로스 시작합니다. 다비치의 노래입니다. 빵빠레.

0: 라디오 DJ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이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라디오 할 건데 나와 주실 수 있으시죠?
1: 아,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는데 사실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0: 그 걱정 참으로 괜한 걱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 밤의 경청은 바다님들의 고민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1: 해정
0: 승직 크로스. 우리들의 주얼리윤 윤해정 선생님은 본 프로그램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은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시상식에 참석해서 코앞에서 리센느를 보고 왔습니다.
1: 저를 데리고 가셨어야죠. 저희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하셔서라. 아쉬워요.
0: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시상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청이 해정 승재 크로스로 한국 방송 대상에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상이니까 DJ인 저랑 코너지기 윤해정 선생님 그리고 다 같이 경청을 만드는 우리 스태프분들 제작진분들이 다 같이 받는 상이에요.
1: 네.
0: 지난주 목요일에 그 상암동 문화방송에서 시상식

0: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제작진은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윤혜정 쌤은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그때가 또 저거였잖아요. 모의고사 날.
1: 맞아요.
0: 그쵸?
1: 네,
0: 모의고사
1: 맞아요. 네,
0: 날이었죠.
1: 맞아요.
0: 맞아요. 그랬어요. 전 그거 끝나고 곧바로 라이브 방송하고 막 그랬었는데. 와, 너무 아쉽게도 우리 윤혜정 쌤은 거기에 우리가 호명됐을 때 선생님 얼굴을 아주 대문짝만하게 크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거 하는 거, 크로스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거,
1: 사진으로 봤어요.
0: 사진
1: 에이.
0: 보셨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쉬움을 달래고자 시상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1: 네.
0: 정승재 경청에서 혜정 승재 크로스를 담당하고 계신 윤혜정 선생님은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고 때로는 무섭게 혼을 내시며 진심 어린 상담으로 청소년 바다님들을 마음에 용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나는 외모로 일산 지역을 밝게 비추어 주셨으며 상담 실력을 조금은 저평가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무한한 애정 공세, 바다님들의 찬사를 받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야! 트로피를 받고 무척 감격하고 계십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너무 떨리네요. 네.
0: 별로 안 떨리는 것 같은데. 예.
1: 일단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0: 네.
1: 놀라고 제가
0: 정말.
1: 이제 살면서 그래도 상을 뭐몇 가지 받아봤는데
0: 예.
1: 진짜 진심으로
0: 예.
1: 제일 놀라고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정말
0: 그러니까.
1: 너무
0: 지금 거기 혜정 승재 크로스라고 트로피에 써
1: 네, 맞아요.
0: 있잖아요.
1: 그래서
0: 예.
1: 저희 코너가 이렇게
0: 예.
1: 또 우리 바다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0: 맞아.
1: 그래서 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
0: 네.
1: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네. 네.
0: 진짜로?
1: 우리 피디님, 작가님들 진짜 조연출님
0: 네.
1: 그리고 선생님, 바다님들 우리 다 같이
0: 맞아.
1: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바다님들 각자 제자리에서 박수.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오늘 마이크 앞에 저거 생겼네요. 이거 보통 DJ 앞에만 있는데 주얼윤이라고 마이크 보세요, 마이크.
1: 이거요?
0: 예, 그 바로 앞에 뭐 있어요? 뭐 달려 있지 않아요?
1: 아!
0: 주얼윤.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더 좋아하신다. 트로피보다 더 좋아하신 것 같아. 왜
1: 진짜.
0: 이렇게 좋아해?
1: 그러니까 수상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나요?
0: 그럼요, 그럼요. 진짜 코너지기에 이거 달리는 건전 처음 봤어요, 진짜.
1: 그러니까요.
0: 예, 얼마나
1: 세상에 너무
0: 좋아요, 주얼리.
1: 감사해요, 진짜.
0: 라라라3333님이 그상 미모로 뽑은 거 아니에요? 생선님이랑 주얼리쌤 미모 1등이라서 오늘 혜정쌤 아이돌 컴백 스타일 느낌이에요.
1: 아,
0: 이렇게
1: 그래요?
0: 주무시고, 예. 작가 영우님은 바다님들, EBS 여신 등장하셨어요. 혜정쌤, 너무 예뻐서 제가 다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UCK님. 김효영님은 경청 야호. 김지은님은 가장 좋아하는 시간, 혜정 승재 크로스. 너무너무
1: 네, 맞아요. 보고
0: 보고팠었다고.
1: 싶었어요. 진짜.
0: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화요일에 경청
1: 네.
0: 1주년이었어요. 9월 8일이. 그래서 바다님들이 엽서도 보내주고 깜짝 음성 메시지도 보내주고 막
1: 네,
0: 그랬거든요.
1: 봤어요.
0: 진짜요?
1: 네. 네.
0: 들으셨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바다님들 덕분에 이렇게 상도 받고 1주년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시간에 전화 연결된 바다님들한테는 선물도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1: 네.
0: 장르불문 생선물에서 선물 받는 것처럼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이용해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일이 최근에 많이 있어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혜정승재 크로스. 가벼운 고민부터 무거운 고민까지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읽고 같이

0: 이야기 나누는 시간. 고민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윤건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인 남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개념의 나비효과에서 시문학편을 완강했습니다. 워크북까지 다 풀었고요. 근데 제가 시를 이해한 내용이랑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나비효과 내용을 다 외워야 할까요? 아니면 필수 개념만 외우고 나서 시에 적용을 할까요? 어떻게 시를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문은 아닌데요. 윤혜정 선생님 너무 존경합니다. 제 롤모델이세요. 원래는 외교관을 꿈꿨는데 선생님 덕분에 저도 국어 선생님이 될까 고민 중이거든요.
0: 이야, 윤혜정 선생님이 롤모델. 그래서 외교관에서 정치외교학과나 외교학과를 가려고 그러다가 국어교육과로 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윤건 바다님인데 지금 또 전화를 기다리고 있대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또 어떤 목소리를 가진 바다님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롤모델인 윤혜정 선생님이 전화 받아주시겠습니다.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 건아.
2: 안녕하세요.
0: 귀여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윤건 학생 자기소개 아주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2: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윤건입니다.
0: 오, 중학교 3학년 딱 부러지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네요. 윤건 학생. 윤혜정 선생님이 언제부터 롤모델이었어요? 나비효과 들으면서 막 뭐야? 뭐 이렇게 잘 가르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2: 저 나비효과 들으면서 정말 윤혜정 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바로 반하게 됐어요.
1: 진짜?
0: 와.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구나.
2: 네.
0: 그런데 나는 그걸 얘기 들으니까 이제부터 윤혜정 선생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시 해석이 나비효과랑 달라서 이거를 외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랬는데 항상 이렇게 시 해석이 달라요?
2: 아, 가끔 같을 때도 있는데 보통 해석하면은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0: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무슨 생각나는 시 같은 거 있어요?
2: 예를 들면 유리창 1이라는 시가 있는데
0: 유리창, 유리창 알아. 하는 거죠. 입김 부는 거.
1: 맞아요.
0: 그거 왜? 해봐.
2: 그 시를 약간 유리창이라는 그 너머의 또 세계에서 그 자신 화자의 딸 분이 돌아가셨는데,
1: 아들.
2: 네,
0: 아들,
2: 그 너머를 통해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시인데, 제가 해석한 거랑 좀 다른 편이어가지고, 그 문제 풀때 약간 운으로 맞춘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함을 느껴요.
1: 그랬어? 근데 거나 일단 문제는 맞췄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시는 그렇게 이해한 게 맞아. 시는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데, 문제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출제자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거든? 특히 보기 같은 걸 가지고 장치를 하지. 이 시는 이제 이런 배경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다음에 선지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서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네가 그런 조건 안에서는 판단을 잘하고 있는 거야.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시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화 할수 있는 그런 식구가 있고 시어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나 해석이 열려 있어서 문제화 할수 없는 그런 식구도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그 조건을 잘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네가 답을 하면 되는 거고 다른 평소에는 우리가 시를 그냥 네가 하는 대로 그렇게 읽어도 괜찮아. 그리고 해석의 다양성이 너무나 열려 있어서 어떤 조건을 이렇게 제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문제화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2: 아, 네.
1: 근데 다,

0: 하나만요.
1: 네.
0: 근데 단 내신에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설명 수업 시간에 설명해주신 내용을 네가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지.
2: 아, 네.
1: 그렇지. 출제자분이 얘기한 거라면,
0: 네.
1: 그렇죠.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어차피 해석은 열려 있지만 선지를 통해서 이거가 답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0: 맞아요,
1: 거죠.
0: 맞아요.
1: 장치를 그렇게 마련해
0: 네,
1: 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2: 네.
0: 그리고 거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쓰리숏 막 강조하잖아.
2: 네.
0: 그 쓰리숏을 근거로 삼아서 판단하는 연습도 계속 하면 좋고.
2: 아, 네.
1: 또 공부하면서 윤혜정 선생님한테 궁금했었던 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해보세요.
2: 네, 질문을 7개 정도 준비해.
1: 어휴,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자.
2: 아, 그, 나비효과 시문학편을 완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계속해서 그 나비효과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푸는 게 맞을까요?
0: 맞지. 네, 건희가 지금 중3이잖아.
2: 네.
0: 그치? 근데 나비효과 교재 자체에 실려있는 문제들이 거의 다 3학년 문제들이거든.
2: 아.
0: 1학년 문제도 간혹가다가 있지만 거의 다 3학년 문제야. 그러니까
2: 네.
0: 지금은 사실 건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문제 있지.
2: 네.
0: 그거부터 좀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
2: 아, 그 나비효과 입문편도 3학년 문제예요?
0: 나비효과 입문편은 중3이랑 고1 문제야.
2: 아, 제가 지금 나비효과 입문편 들었어요.
0: 아, 입문편 공부하고 있는 거구나.
2: 네.
0: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문제들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워크북도 풀었지.
2: 아, 네.
0: 그래, 잘하고 있네. 그렇게 하면 돼.
2: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국어를 시간을 안 재고 풀었는데 2등급이 나온 거예요.
0: 어, 잘했어.
2: 근데 그 독서 부분에서, 독서 비문학 부분에서 지문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독서 부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
0: 지금은 어려운 게 너무나 당연해. 근데 이제 그 나비효과에서 아직 그 독서 부분은 안 배웠잖아.
2: 네.
0: 그치.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문장 단위로 읽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그 표지들의 의미를, 역할을 파악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배울 거거든?
2: 네.
0: 거기서 배운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면 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2: 네.
0: 지금 그리고, 개념이 안 잡힌 네. 상태에서는 비문학 지문도 기출 되게 어려울 거야.
1: 우리, 그러면, 건희는 언제쯤, 그러면 그, 나비효과, 고등학생이 듣는 거 들을 수 있어요?
0: 이제 입문편 끝나면은 또 연결해서 들을 수 있어요.
1: 연결해서 들으면 네. 돼요? 그럼 그거 들으면서 곧바로 그러면 독서하는 방법도 거기서 배우는 거네요?
0: 네. 지금 입문편에서도 이제 곧 배울 거예요. 시 끝나고 소설 끝나고 이제 비문학.
1: 배우긴 배우는구나.
0: 네.
1: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 건희 학생.
2: 네.
1: 우리 54분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윤혜정 선생님한테 꼭 하고 싶었던 얘기나 이 방송 통해서 꼭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있었어요?
2: 아, 그리고 제 취미가 국어시험 문제 만드는 건데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될지도 궁금하고 생선님한테 질문할 것도 조금 있는데
0: 일단 너 그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선생님은 언젠가 한번 그걸 수행평가로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
2: 네.
0: 그 선생님 예전에 EBS에서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문제 만들어서 이제 올리라는 그런 숙제들도 많이 내줬었어. 근데 문제를 특히 비문학 지문을 만들고 그 지문의 문제를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이제 이게 출제 원리도 파악을 하게 된다? 나중에는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아, 요런 문장은 내가 만들어봤잖아. 요런 문장은 선지로 만들기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꼭 문제로 나왔다. 이게 느껴져 나중에. 그거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건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1: 저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우리 나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험지 저도 그랬었거든요. 시험지 만든 다음에 내가 중간고사 만들어보고 그런 막 흉내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물론 제대로 된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거 보면 건희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려는
0: 제대로 그쵸? 하고 있고 탐구력도 있는 것 같고
1: 맞아. 아니 너무 부모님 너무 뿌듯해하시겠다.
0: 진짜 3학년이 중3인데
1: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니. 생선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2: 아, 그리고 제가 지금
1: 응.
2: 수학을 공통수학 1까지만 선행을 했고, 학원쌤께서 권유하시기를 남은 4개월 동안은 공통수학 1을 계속 반복하고, 공통수학 2는 정승재 선생님 인강을 들어보라고 권유해 주셨는데, 제가 현재 국제고를 목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제고 가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1: 살아남으려면 2까지는 공부하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거든. 안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출제하더라고. 보통 시험 문제 보면 거의 뭐 니네 공통수학 다 풀어서 와. 그게 아예 입학 숙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2까지는 공부하는 게더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도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2: 그리고 네.
1: 어떡하지? 55분인데?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또 하고 싶은 얘기 짧게?
2: 그리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남은 시간 동안 국어 수학을 각각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1: 수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 1, 공통수학 1, 1학기 거 완벽하게 하고 2학기 거 천천히 들어가면 되고, 국어는
0: 국어는 지금 너책 많이 읽어. 알았지? 문학도 좋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독서가 좀 어렵다 했으니까 네가 관심 있는 분야 비문학 책들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분야 그런 책들을 지금 많이 읽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리고 문제는 1학년 학력평가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1: 알겠어요?
2: 네, 그리고 저 하나만
1: 그래,
2: 더.
1: 얘기하세요.
2: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막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의욕이 바로 꺾이고 정말 작심삼일이거든요. 그래서 승재쌤과 혜정쌤이 저를 위해서 공부 자극되는 말이나 응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넌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잘하고 있고,
0: 맞아.
1: 너 유명하잖아. 너 엄마 아빠들이 때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하지? 그래, 그렇게 꾸준히 가면 돼요. 오케이? 그래. 그리고 안 돼. 이거 생방송이라서 안 돼. 우리 다음에 또 만나?
2: 네.
1: 안녕!
0: 거주 화이팅!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 윤혜정입니다.
1: 조금 전에 윤혜정입니다 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리센이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그 리센은 이렇게 하는 거 나 봤는데 리센은 이렇게 해요.
2: 전 몰랐어요.
1: 저 건이랑 같은 반 친구인데 이야. 멋있다고 DSLEE님 같은 반 친구가 또 들었구나. 수현님은 건이는 무조건 잘 될 것 같아 열정적이고 똑똑해 이렇게 보내주셨고 0408님은 이미 이렇게 바다님이라면 분명히 잘 된다고 또 이분들 뿐만 아니라 똑똑한 친구가 왔군 똑똑해 똑똑해 똑똑이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네.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
2: 와 저는 이렇게 이렇게 건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1: 그쵸.
2: 아 찐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1: 그쵸 그쵸 아, 부모님 얼마나 죽을까 이렇게.
2: 아, 어머님 부럽습니다.
1: 정말 그렇습니다. 목요일의 코너 혜정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윤혜정쌤이랑 제가 바다님들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다님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야기 아니면 다른 데서는 좀 꺼내기 힘들다 하는 얘기도 좋고요. 가볍게 나누고 싶은 얘기도 너무 좋아요. 응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민 상담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 많이 보내주시고요. 익명을 요청한 사연이 도착했거든요.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요. 1학년 때 같은 반이긴 했지만 걔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짝사랑만 해왔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머리를 잘랐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입모양으로 저만 보게 머리 바꿨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 관심 있는 거 맞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용기 내서 고백도 해보려고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은 첫 데이트 때 뭘 하고 싶을까요?
1: 아우 부러워라 어떡해.
2: 아 완전
1: 아니 근데 이거 심쿵하겠다 진짜 아무도 모르게 너만 보게 머리 바꿨네 이런 거잖아
2: 이건
1: 이 남자 이거 선수 아니야?
2: 좀 의심스러워요. 진짜. 그래, 이거는 그냥 뭐 지나가면서 머리 바꿨네 이럴 수도 있는데.
1: 그거랑 다르잖아요.
2: 달라요.
1: 이거. 혼자 들으라고 둘만의 텔레파시 통하듯이 머리 바꿨네 이거잖아. 아, 나 미치겠다.
2: 머리
1: 진짜.
2: 바꾼 거 알아주는 것도 이거는
1: 아, 야 이거 심쿵한다. 정말.
2: 선생님. 네. 잘 적어두세요. 입모양으로만.
1: 아, 제가 해야 되는구나. 입모양으로만 하는 거구나. 아무도 못 듣게. 아씨. 어떻게 지금. 그러면 지금 2011년생도 아는데 76년생은 모르는 거 아니야.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정말. 아니 그런데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받아본 적 있어요?

0: 전 고백을 많이 받았죠.
1: 중학교 때도? 중학교 때 여학교 아니었어요?
0: 남녀공학이요. 저는
1: 고등학교 때도?
0: 여자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1: 진짜 미치겠다. 진짜.
0: 아, 남고 다녀봤다. 남고. 첫발령. 첫발령 남고.
1: 진짜. 진짜. 네. 그러면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어떻게 접근해요?
0: 보통은 제가 중학교 때는 편지를 많이 썼어요.
1: 편지를 선생님한테 줘요? 아니면 네. 전달해달라 그래요?
0: 여러 가지 방법으로.
1: 진짜 뭐 인기 많았어요?
0: 책상에 놓고 가기도 하고. 뭐
1: 정말? 정말? 네. 그러면 딱 읽고 어떻게 했어요? 어? 뭐야? 막 이렇게?
0: 아, 기억 안 나요.
1: 근데 이거는 그린라이트 맞죠?
0: 아, 그럼요.
1: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100% 네, 맞구나. 네네. 좋아하는구나. 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 시절에 이런 거 전혀 몰랐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0: 이럴 때요?
1: 예.
0: 먼저 고백하지 마.
1: 아, 먼저 고백하면 안 돼요? 고백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죠.
0: 그렇죠. 고백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1: 제가 항상 그랬구나.
0: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
1: 아, 그래야 돼요? 먼저 네. 얘기하는 건 좀 그렇구나.
0: 그런 것 같아요.
1: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고백을 유도하지?
0: 그때 이런 고민 사연을 보낸 예. 친구가 있어요. 바다님이 있었어요.
1: 예.
0: 그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나? 바다님이 얘기해 주셨나 모르겠는데 예. 웃어주라고.
1: 아, 웃어주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다.
0: 눈 마주치면 이렇게 웃어주라고. 아.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아, 맞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도 너, 아, 그거지. 야, 빨리 고백해. 너 왜 고백 안 해? 이런 느낌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깔아줘야 돼. 남자애들이 오히려 여자애들보다, 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애들이 가득 차 있는 엘리베이터는 여자는 타는데 여자애들만 다 있으면 남자애들 못 타요.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얘가 나한테 고백해도 되나? 라는 느낌이 들게 고백은 하지 않고 웃어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거 줘도 괜찮죠. 뭐 초콜릿을 주던가 뭐 이런 그런 것도
0: 그쵸,
1: 괜찮죠.
0: 되게,
1: 고백만 안 하면 되잖아.
0: 무심하게 이렇게 무심하게? 살짝 챙겨준다거나.
1: 근데 심장이 터질 것 같대잖아. 터지면 어떡하지? 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 진짜.
0: 선생님 팽수리님 댓글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1: 우엄마! 아, 김지은님은 어머나 정말 귀여운 중학생이네요. 듣고 있는 제가 설레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렜다니까.
0: 그러니까요.
1: 머리 바꿨네 이거.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 거구나.
0: 친구 진짜.
1: 아, 나 정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 이렇게 다 같이 급식실에서 밥 먹고 있는데 발로 이렇게 툭툭 차이 탁 쳐다보면 머리 바꿨네 이거. 어떡해. 내가 왜 그걸 못했지 지금.
0: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1: 야, 중학생 때 그러면 선생님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데이트예요? 이렇게 보냈어요. 남자애들 중3 남자애들은 첫 데이트 때 뭘 하고 싶을까요?
0: 네.
1: 첫 데이트 어떻게?
0: 제가 그래서 사실 예. 이 사연을 이제 보고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1: 진짜?
0: 네. 예.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저희 학교 학생들이 민성이가 그런 걸 잘한다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저희 학교 3학년 7반 민성이가 얘기해줬는데.
1: 민성이가 되게 잘생겼구나.
0: 네. 예. 근데 예. 건대를 가래요.
1: 건대?
0: 네, 건대.
1: 아, 건대를 데려가래요. 네. 아, 건대 앞에?
0: 근데 건대 앞이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바다님 이제 사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1: 아니,
0: 어쨌든.
1: 중학생도 가요 건대 앞에?
0: 중3이라고 제가 말해줬어요. 중3이라면 했더니
1: 건대 가야 되는구나.
0: 건대 앞을 가서 네. 고양이 카페를 가래요.
1: 와, 구체적이다.
0: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고양이 카페도 가고 거기 영화관도 있으니까 영화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양이 카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다들 즐겁게 사네. 나 빼놓고 다 행복한가 봐. 이놈의 세상은 왜 다 행복해? 다 핑크빛이야.
0: 선생님도 행복하시잖아요. 경청하시면서.
1: 경청하면서 저 완전 행복하죠.
0: 그쵸.
1: 비할 바가 못 되죠. 당연히 중학생이 원하는 첫 데이트.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우리 그 민성이?
0: 네.
1: 민성이도 얘기를 해줬지만 강일고등학교 3학년 7반.
0: 아, 3학년 6반이다.
1: 3학년 6반 네. 민성이도 얘기해줬지만 우리 이거 듣고 있는 바다님들의 아이디어도 꽤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바다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중학생 시절이 까마득한 학부모님들은 옛날 추억 보내주셔도 너무 좋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 앱은 당연히 무료고요. 문자

는샵 1045.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니까요. 지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의 고백이라는 노래 있어요. 이 노래 듣고 다시 오죠.

0: 영화 동감에 나온 노래인가 봐요. 추의 고백 같이 듣고 왔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익명으로 보내준 사연인데, 저이 독거노인도 설레요, 정말.
1: 어우, 독거노인이 뭐예요?
0: 독거노인이잖아요. 머리를 자르고 학교에 갔더니 좋아하는 남자애가 머리 바꿨네. 아, 진짜. 아니, 진짜 선수면 어떡해? 선수일 가능성이 높아, 이거. 씩 웃으면서, 그치? 머리 바꿨네. 아, 어떡하지? 근데 선수라도 괜찮잖아. 되게 좀 이렇게 밝은 스타일. 괜찮아요.
1: 그럼요.
0: 그래. 아, 이거 신호 같은데 고백해볼까? 이랬더니, 하음822님이 절대 먼저 고백하지 말고, 남학생이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꼭 그래야 된다고, 윤혜정 선생님이랑 똑같은 의견. 눈 마주치면 살짝 웃고, DM 보내보기 추천한다는데, DM은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요?
1: 그니까요. 아직은
0: 아직은?
1: 아직은.
0: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런데 계속 신호를 어느 정도는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1: 웃어주는 거요.
0: 아, 웃어주면 곧바로 알죠?
1: 그럼요.
0: 웃어주면 또. 노래방 마라탕 카페 가라고 준우님이 저 중3 때 애들 보면 보통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맞춰줘서 따라갔었다고. 노래방 마라탕 카페 영화 이렇게 이게 국룰이었다고.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좋다고 달콤한 분위기 서혁주님이 이렇게 보내줬고. 건대가 힙하군요. 저희 아이는 홍대 좋아하던데요. 서혜진님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정짱구님은 오 옛날이라 기억이 잘안 나긴 하지만 스티커 사진 찍었어요.
1: 그쵸, 많이 찍었죠. 진짜.
0: 지금은 인생 내 것인가요? 이렇게 또 보내줬고. 김민정님은 중학교 때도 연애를 못해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없는데 능력자 바다님들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뭐를 해도 재밌지. 저 그런 거 기억나요. 그, 사귀기 얼마 안 됐을 때는 남자애가 저 멀리서 따로 이렇게 걷고 뭐 이러는 것도 내가 많이 봤는데.
1: 그게 뭐예요?
0: 그러니까, 근데 중학생들도 손잡고 걷고 그래요? 난 몰라서,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남자애가 먼저 앞을 걸어가고, 여자애는 뒤따라가고. 왜 웃어요? 아, 나 진짜 몰라서
1: 일제강점기
0: 그래.
1: 같아서.
0: 아니,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그거는?
1: 손은 잡죠.
0: 아, 손
1: 학교에서도
0: 잡아요?
1: 손잡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0: 그거 혼내야죠.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혼내야 돼요. 이렇게, 엎드리라 그래야 돼요. 그런 애들 보면. 야! 니네 복도 엎드려!
1: 이렇게
0: 막 이래야죠.
1: 끊어야죠.
0: 아, 좋을 때다, 정말. 좋겠다. 너무 좋겠네.
1: 귀엽습니다.
0: 귀엽죠, 그쵸? 연애 얘기한 김에, 초등학교 바다님, 윤연우 바다님이 보내준 고민도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볼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애들이 저한테 남자친구 안 필요하냐고 자꾸 물어요. 그러면서 A가 더 괜찮아, B가 더 괜찮냐 이러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윤현우 바다님도 중3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1: 초등학생 바다님이라는데요?
0: 아, 그랬나? 아, 내가 지금 또 헷갈리네.
1: 네, 연우는 초등학생.
0: 아, 초등학생 맞다.
1: 맞아요,
0: 초등학교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세 번째 자리에 앉았었던 연우 맞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도 이렇게 A가 괜찮아, B가 괜찮아. 현타운에 갑자기 나와? 아, 저는 아직 모쏠이래. 아니, 모쏠이라는 말도 쓰나? 초등학생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1: 아,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0: 아, 있어요.
1: 있어요.
0: 연애할 생각은 0.01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제 친구들처럼 남친, 여친, 원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 주변 친구들은 연애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1: 네.
0: 같고, 그런데 괜찮은데? 만약에 초등학생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1: 아니, 뭐, 꼭 남친, 여친 있어야 돼요?
0: 없어도
1: 없어도 되지.
0: 되는데.
1: 근데 저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중학교 때
0: 예.
1: 친구들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짝사랑으로.
0: 저도 있었어요.
1: 나는 저
0: 초등학교
1: 오빠 좋아하고
0: 때.
1: 뭐 이렇게 다 있는데
0: 나 있었는데.
1: 저는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0: 오.
1: 저도 있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나도 누구를 좋아하는 척 이렇게 한 기억이 나요.
0: 아, 맞아. 그때도 한번 얘기해 주셨다. 우리 때는 앙케이트 유행했었는데.
1: 앙케이트. 맞아요.
0: 앙케 1번부터 30번까지 그러면
1: 쓰는
0: 이렇게
1: 거.
0: 돌아가면서 막 색연필로도 예쁘게
1: 맞아요.
0: 꿈 반짝이도 놓고 난 누굴 좋아하는 애가 있다 뭐 이러면 있다
1: 맞아요.
0: 우리 반에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거
1: 어, 그래서
0: 있잖아요.
1: 막 추론해보고 막.
0: 추론해보고 맞아. 정말 마니또 이런 것도 있었고.
1: 마니또도 했죠.
0: 그쵸?
1: 저는 제가 담임할 때 저희 네. 반 애들 마니또도 하고
0: 그쵸?
1: 그랬어요.
0: 그쵸, 그쵸. 그런 다음에 딱 마니또 모르게 막 도와주고 선물도
1: 네,
0: 주고
1: 선물
0: 막
1: 주고.
0: 이러는 거. 아이고 또 우리의 응원이 필요한 사연도 선생님
1: 네.
0: 김태희 바다님이 보내주셨는지 제가 또 읽어볼게요.
1: 네.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내신 5등급인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 때문에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제 주변 친구들은 성적이 오르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 불안할 때도 많다고 그런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다음 시험에서는 꼭 조금이라도 성적

0: 올리고 싶으니까 응원 한마디 해주면 힘이 될것 같다 그러는데,
1: 네.
0: 지금 고등학생 올라갔으면 고등학교 1학년일 거고, 내신 5등급이면 좀 공부를 많이 해보지는 않은
1: 맞아요.
0: 친구잖아요. 난 진짜 그 얘기 해주고 싶어. 열심히 하려 그러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것은 5등급에 맞지 않은 공부를 할 가능성이 난 되게 높다고
1: 공부
0: 생각하거든요.
1: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0: 그쵸.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한번 문제집 풀고 모르니까 해설지 보고 계속 이렇게 시간은 보내고 있으면서 정작 도움되는 공부를 못할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1: 지금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
0: 맞아.
1: 그래서 진짜 과목별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좋아.
0: 맞아. 저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1: 맞아요.
0: 너무 좋아요.
1: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었고, 이렇게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너에게 맞는 딱그 공부, 우리 바다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딱 조언을 받을 것. 이걸 얘기해주고 싶고,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5등급이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 방법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5등급 탈출하는 건 일도 아니야.
0: 일도 아니야, 정말. 근데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돼.
1: 맞아요.
0: 그것 때문에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5등급이라 그러면 무조건 고등학교 거 지금 보지 말고, 50일 수학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그거 절대 늦는 거 아니야. 지금 고1이잖아. 지금부터 해도 괜찮으니까,
1: 네.
0: 꾸준히 해서, 이번에 이제 방학이 언제예요? 아직 방학 들란
1: 네,
0: 멀었구나.
1: 맞아요.
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친구 지금 전혀 모를 텐데 2학기 거 지금 따라가기 되게 힘들 것 같긴 한데 시험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지금 최대한 열심히 듣고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빨리 50일 수학이라고 70강짜리 EBS에 들어있는 강좌인데 하루에 한두 개씩, 세 개씩 꾸준히 들으면 충분히 한달 안에 끝낼 수 있거든?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게 고1 과정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1: 네.
0: 지금이랑 너무 다르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부터 차근차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국어는 나비효과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인문편부터 좀 이렇게
1: 네.
0: 하면 되나요?
1: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학기
0: 내신
1: 중간이고,
0: 때문에, 그쵸?
1: 지금 내신이 한 3주 남았을 거예요.
0: 그러면 지금은 학교 선생님 그 시험 범위 있는 거 많이 봐야
1: 완전, 완전
0: 되잖아.
1: 수업에 집중.
0: 그치?
1: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당일 복습하고, 그리고 그 교과서 내용이랑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랑 관련된 문제도 매일매일 당일 복습하면서 풀면서 적용하고, 지금은 일단 교과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이제 방학이 되면 꼭 나비효과 같은 이제 기본 개념들 잡는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을 쌓아야 돼.
0: 맞아요. 학교 수업 제일 중요한 거 내신 올리는 거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협소한 곳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 무조건 다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1: 필기도 중요하고.
0: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5등급은 진짜 금방
1: 맞아,
0: 탈출해요.
1: 맞아,
0: 수업만
1: 맞아.
0: 듣고 따로 공부 안 해도 진짜 5등급은 금방 벗어날 수 있다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렇게 꼭 해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실시간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래입니다. 우리 5등급 고등학생한테 들려주고 싶은 미라클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미라클 듣고 왔습니다. 실시간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UCK님이 저는 원래 운동선수를 하려고 했었다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입시를 하던 중에 무릎 부상으로 꿈을 포기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놓아서 차근차근 밟으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너무 떨어진다고.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1인 것 같아요, 그죠?
1: 네, 잘할 수 있어.
0: 그래, 진짜 그렇다니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었던 그 5등급 친구랑, 마음이 너무 조급할 필요 없거든, 정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앞서 나간다는 거는 당연히 우리 UCK 친구보다 앞에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다들 제대로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야. 그죠? 처음부터
1: 맞아요.
0: 다시 해야 될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1: 맞아요.
0: 차라리 내가 낫다. 나는 충분히. 그래서 운동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었던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4등급, 그러니까, 내신 등급, 1등급에서 5등급제에서는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 중에서는 좀 자기가 할줄 안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져야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친구들. 나 그냥 이거 외우면 되는데. 이런
1: 맞아.
0: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서 잘안 먹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친구들은 제대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1: 그럼요.
0: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오히려 해요. 저 EBS 수능 특강 같은 거 찍을 때도 저 1강 한번 찾아보세요. 나 뭐라 그러냐면, 어줍잖게 들어있는 지식은 다 버려라. 차라리 방금 태어난 아기 같은 마음으로 수학적 지식을 다 버리고 새로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훨씬 더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그런 마음으로 차근차근 나가면 돼요. 절대 안 늦으니까. 그죠?
1: 그리고 이런 친구인 경우 진짜 학교 수업에 정말 집중하면서 내신을 잘 쌓아갔으면 좋겠고, 진짜 지금 저희 학교에도 원래 운동선수 하다가 정말 오늘 바다님처럼, UCK 바다님처럼 운동선수 하다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수시원서 다 넣었거든요. 근데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대학 넣었어요. 반장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0: 나 너무 얘기하고 싶어. 진짜. 제가 지금 그 티처스라는 거 찍고 있잖아요.
1: 네.
0: 여러분,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정말? 이걸로 얘네들 대학을 보내려고 입시 컨설팅도 같이 저랑 받으러 가고 이러거든요. 내신 잘 나와보면 대학 가는 게 너무 쉬워져. 진짜
1: 그럼요.
0: 정시로, 내신 포기하고 정시로 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 무조건 내신은 한두 번 망쳤다고 포기하지 마.
1: 맞아.
0: 무조건 받아놔야 돼. 내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놓고 볼 일이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고3 돼서 정시, 아니, 당연히 수능은 최저 맞춰야 되니까 수능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신 하나하나가 너무 아까워.
1: 그니까 1학년
0: 후회되고.
1: 1학기 성적 나오고서 뭐지 뭐 재입학을 하느니 자퇴를 하느니 그러지 말고 진짜 한 학기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0: 제일
1: 그러니까
0: 중요한 게 내신이야.
1: 맞아요.
0: 최저 맞춰서 가는 게 제일 편해.
1: 맞아요.

0: 거든. 눈마주 추는 애들은 그런 다음에 쉬는 시간에 가서 조금이라도 질문하고 그렇게 질문 시험 기간에 딱 나가지고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딱 눈빛이 보인다니까. 이거 그러면 오히려 더잘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다고.
1: 그럼요.
0: 출제자리랑 친해라. 나그 얘기 나 너무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1: 뼈
0: 정말.
1: 맞으셨군요.
0: 예, 뼈 맞았어 나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 이준우 학생은 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시상식에서 뵀는데 벌써 한달 전이네요. 꿈장 학생 준우라고요. 아유, 준우. 꿈장 학생에서 만났구나. 고민이 있는데 제가 고3 때 제대로 논 적이 없이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노는 방법도 이번에 대학 갔으니까 연애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1학기 때 애매하게 놀고 있는데 제대로 놀아보고 싶다고 먼저 사신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한다고 어떻게 놀까요?
1: 선생님 제대로 노는 거 알려주세요.
0: 저요?
1: 네.
0: 그러니까 집엔 꼭 들어가. 해먹고 싶은 거, 나 진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보고 싶은 거다 해봐요, 정말. 뭐든 해도 좋고, 좋겠다. 어떻게 제대로 놀면 돼? 선생님 좀 놀아봤잖아요.
1: 제가요? 전 준우랑 비슷해요. 저는 대학교 동아리를 한번 해봐. 이런 건전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중앙 동아리 같은 거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0: 중앙동아리, 큰 동아리가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과 동아리
1: 그쵸,
0: 말고.
1: 그쵸.
0: 중앙 동아리도 한번 괜찮고. 아니, 대학생이잖아. 동아리 좀 많이 다니고, 동아리도 여러 개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 노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연애거든.
1: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대학생들 만났는데 요즘에도 미팅을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미팅. 좀 용어가 달랐던가? 아무튼, 미팅 같은 것도 좀 해보고. 나한 번밖에 못 해봤는데,
0: 나는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딸을 낳고 싶지만 아들이 생기잖아? 그럼 걔한테 맨날 얘기할 거야. 야, 하루에 한번 고백해. 좋아하는 애, 진짜 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무조건 너
1: 한
0: 무조건,
1: 사람에게요? 아니면 하루에 다른 사람에게?
0: 계속, 무조건. 그러면 10명한테 고백하면 한 명은 걸릴 거 아니야? 그럼 걔 사귀면 돼. 나 진짜 너무 그 얘기 해주고 싶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못했던 거라서 그래. 너무 한이 돼.
1: 늦지 않았다니까요, 선생님.
0: 아, 우리. 코너 벌써 끝났네요, 선생님.
1: 저 가야 돼요?
0: 예. 가셔야 돼요.
1: 가기 싫지, 왜?
0: 예. 마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신청 방법 선생님 살짝만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경청 홈페이지에 오시면 해정승제 크로스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는 비밀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별그램 DM, 반DM 메시지, 유튜브 댓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모두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화 연결 신청 많이 해주세요. 홈페이지 비밀글이나 인별그램 DM처럼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곳에다가 남겨주시고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라고 써주시면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 저도 같이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전화 연결되면 선물도 무조건 보내드릴 거예요.
1: 맞아요.
0: 얼마나 좋아요.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고. 바다님들, 사연 기다리면서 윤회정 생가는 또 일산이 살짝 어두워지겠네요. 이제 서울 쪽을 밝히러 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다음 주에 봬요.
0: 고맙습니다. 우리 노래 듣고 저는 다시 올 텐데요. 우리 아까 1부에서 윤건 바다님이 신청곡도 얘기를 못했어요. Welcome to the Show라는 데이식스의 노래, 그 노래 듣고요. 태연의 날개까지 듣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데이식스의 웰컴 투더 쇼, 태연의 날개 두곡 듣고 왔습니다. 가호 0609님이 또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수시 준비하고 있는 고3인데 급식 먹으러 가는 길에 친구랑 대학 얘기를 했다고요. 일지망 대학교에 합격한 것처럼 연기하면서 급식을 학식처럼 먹었다고. 이런 것도 고3 때만 느끼는 낭만이겠죠. 맞아요. 고3 생활에서 낭만을 만드는 바다님이 너무 멋있어서 해정승제의 크로스 뒤에다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효영님은 아들의 중학교 1학년 시험을 앞두고 공부 시간에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함께하는데 생선님은 늘 모든 학생들의 정신적 페이스메이커겠죠. 작품상 축하드리면서 1주년도 축하드린다고 계속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효영 바다님의 사연까지 읽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요. 생각의 재료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의 노래입니다.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가치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하지만 살은 되지 않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책업회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책업회, 책업회 이런 말 보이던데요. 무슨 말일까 찾아봤더니 책임 없는 쾌락의 줄임말이래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책임감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 말이 걱정보다는 꽤 건강하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 말고 다른 팀의 경기를 보는 거죠. 못한다고 열을 낼 필요도 없고 질까봐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순수하게 야구의 즐거움만 느끼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평생 가족이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유기견 봉사활동에 가서 개랑 노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일들. 오히려 책임감이 큰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랑이라는 건 마음을 많이 쓰는 일일 테니까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허혜경의 나와 내 이웃에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이제 9월 10일 목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홍정우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은 아이스하키 선수예요. 오늘도 10시까지 3시간 훈련했어요. 이렇게 한계에 도전하면서 쌓아온 시간은 뭐든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바다님들 모두 힘내세요. 맞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운동했었던 친구들은 분명히 뭐가 다르더라고요. 많은 걸 배워 나갈 겁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벤 폴즈의 The Luckiest.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듣고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이 노래를 들어요와 함께 하겠습니다. 바다님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 잘 자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을 주관하는 온라인 최대 여행사 safaribooking.com에서 192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5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쇼트폼 스타일로 빠르게 브리핑해드리죠. 어느 나라 관광객이 가장 예의 바를까요? 일본. 어느 나라 관광객이 팁을 제일 많이 줄까요? 미국. 어느 나라 관광객이 여행 경비를 제일 많이 쓸까요? 또 미국. 어느 나라 관광객이 제일 활동적이고 모험심이 강할까요? 독일. 어느 나라 관광객이 먹방에 진심일까요? 인도. 음악 듣고 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 코트 디부아르의 티켄 자파 코리의 We Love Africa.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으로 사파리 여행을 계획하고 또 많은 세계인들이 그곳을 찾나 본데요. 이렇게 또 사파리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존재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 첫 번째가 예의 바른 뭐 이런 얘기였죠. 폴라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중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뭐 일본이 21% 정도의 답변을 얻어서 1등이 됐는데 그 뒤로 북유럽 나라 노르웨이 그리고 이어서 스위스가 선정이 됐네요. 그 외에 북미의 두 나라 캐나다와 미국도 4위, 5위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순서 중에 제일 마지막 순위도 여기 공개가 됐는데 그럼 192위라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이탈리아 1.3%의 응답을 받아서 1.3%의 그 여행 전문가들만 이탈리아 고객들이 좀 예의가 있네라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1.3이라도 받았네요, 그래도. 아무튼 그 외에도 팁을 후하게 주는 그런 나라 관광객 순위도 있었죠. 두 번째 카테고리 미국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29.5%. 그 뒤를 이어서 독일, 캐나다, 스위스였고요. 캐나다, 미국, 스위스는 또다시 앞서 첫 번째 카테고리에 이어서 여기도 상위권이네요. 그리고 여행 전체 경비 씀씀이 규모에 있어서도 미국 관광객들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또 독일, 캐나다네요. 모험심 얘기도 나왔었죠. 뭐 그냥 뭐 안전한 그 일반적인 뭐 그런 뭐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뭐 이벤트가 많은 걸 싫어하는 반면 어떤 관광객들은 또 신기한 거막 해보고 싶은 그런 여행객들이 있잖아요. 이 독일인들 그런 걸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바로 뒤를 이었고요. 그 반면에 영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 여행객들은 좀 편하고 안전한 걸 선호하는 모양이에요. 한자릿수입니다. 낮은 한자릿수로 집계가 됐고요. 여행하면 음식이지. 그 토산품 그리고 또 그곳의 고유 음식 먹어봐야지. 푸디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 푸디. 푸디가 많은 곳은 아시아권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관광객이 먹방에 진심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인도가 1위였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유럽의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 이탈리아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을 텐데 7108님께서 우리나라는 어느 순위에 1등으로 올랐을지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기사에는 한국은 없습니다. 후디 집계에도 없었고, 그러고 보니까 사파리라는 그 여행이 아무래도 한국인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거기까지네요. 예, 재미있는 집계였고요. 3829님께서 예의 바른 관광객 1번 맞췄네요라고. 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은 DNA에 이 폴라이트네스까지 아주 그냥 강하게 장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의 호아네스, 그리고 세바스찬 야트라의 보니타, 예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코스타리카의 데비노바, 푸에르토리코의 페드로 카포의 깨다테, 머물다 두 곡입니다.

콜롬비아의 후아네스 세바스찬 야트라 두 사람의 노래로 보니타 예쁜 먼저 들었고요. 방금 역시 듀엣곡이었죠. 코스타리카의 데빗 노바, 푸에르토리코의 페드로 카포의 게다떼 머물다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10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50년대 후반 영국의 도시 청년들이 DIY 정신으로 미국 음악을 재편하고 재해석한 음악, 스키플을 만납니다.

1958년 7월 영국 리버풀의 고등학생 밴드 The Quarrymen이 동네 레코딩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커버곡 한 곡, 자작곡 한 곡을 녹음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In Spite of All the Danger가 밴드의 두 소년이 만든 곡입니다. 그들은 먼 훗날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나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본떠 만든 곡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 밴드의 초창기 스타일을 확립한 곡이라는 점을요. 이 곡을 발표하고 4년 후 The Quarrymen은 라인업을 재정비하며 밴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계 음악 역사를 영원히 바꿨죠. 그들은 다름 아닌 The Beatles였습니다. 스키플 시절의 비틀즈였습니다. 스키플은 1950년대 영국 청년 음악인들이 미국의 재즈, 블루스, 포크 음악을 재해석하고 변형하며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음악 스타일입니다. 1950년대의 영국, 어떤 시절이었나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청소년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근사한 여가 활동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미국 음악을 용케 발견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자국 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흥하는 음악을 금지하기도 했죠. 결국 소수의 젊은 음악인들이 당대 미국 음악을 수집하고 그 영향으로 만든 음악을 무대에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러니 도네간 스키플 그룹이 미국 포크 블루스 아티스트 레드벨리의 원곡을 빠른 템포 편곡한 록 아일랜드 라인을 발표하며 큰 성공을 거두면서 스키플은 영국 청년 음악을 대표하는 스타일이 됩니다.

스키플의 첫 번째 성공은 많은 면에서 기존 기타 음악의 정형을 부쉈습니다. 먼저 어쿠스틱 기타와 벤조가 주도하는 단순한 코드는 높은 수준의 연주 실력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스키플 그룹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값싼 기타를 선호했답니다. 심지어 생활용품을 개조한 악기를 사용하기도 했죠. 베이스와 바이올린을 대체한 악기는 티체스트 베이스라 불렸는데 차를 담은 나무 상자에 막대기와 줄을 연결해서 만든 것이었죠. 와시보드라는 타악기는 명칭 뜻 그대로 빨래판이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 드륵드륵 소리를 냈죠. 덕분에 이 가난한 음악 꿈나무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었죠. 그들은 스키플 음악에서 자국 청년 음악인의 재능, 배우기 쉬운 새 코드, 그리고 그들 세대를 위한 그들만의 음악적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꿈나무들 중에 앞서 언급한 The Beatles 말고도 레드 제플린, 핑크 플로이드, The Who, 롤링 스톤즈의 멤버들이 있었답니다. 모두 한때 스키플 그룹에서 활동했죠. 그들은 포크 뮤직 리바이벌 운동 나아가 락앤롤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현상인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선구자 역할을 했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British Invasion의 음악적, 문화적 토대가 된 음악, 미국 재즈, 컨트리, 포크, 블루스의 유산을 영국 스타일의 DIY 정신과 방법론으로 재해석하고 변형한 스키플 만나봤습니다.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 존 레논 형들과 함께 조지 해리슨도 방금 소개했던 스키플 그룹 더 쿼리맨 멤버였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미국 포크 블루스의 거장 레드벨리가 없었다면은 영국 스키플의 왕 로니 더네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네간이 없었다면은 비틀즈도 없었을 것이다. 스키플 전성기 50년대 중후반에 라디오에서 들렸을 그런 곡두 곡이었습니다. 이두 아티스트 뭐 동시대 활동하면서 굉장한 라이벌 관계였다고도 하는데요. 먼저 러니 더네간의 락 아일랜드 라인이었습니다. 철도 노선입니다. 그두곡다그 증기기관차 이미지가 막 떠오르지 않나요?

0: 그와 함께 활동했던 레드벨리가 이걸 또 자신의 언어로, 스타일로 스토리텔링 한 것을 로니 도네간이 발견을 한 거죠. 당시 그 재즈 그룹의 일원이었다는데요. 이들도 선풍적인 인기, 아까 그 진입장벽을 낮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음악적으로 좀 쉬운 구조, 그리고 악기 면에서도 DIY로 가능한. 두 번째 곡은 The Viper Skiffle Group이라고 로니 도네간 못지않게 인기를 구사하는 그룹이었습니다. 57년도 발표곡 Don't You Rock Me Daddy-O였습니다. 또이 곡은 역시 원곡은 미국 20년대, 1920년대 미국 전통 포크곡 Sail Away Ladies가 재료가 되었고요. 탑10 히트였다네요. 예.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곡의 프로듀서가 무려 조지 마틴이었습니다. 스키플 밴드와 작업을 꽤 많이 했던 조지 마틴. 이후에 비틀스와의 작업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우리 이 원고 집필하시는 최 작가님이 요 지점을 꼭 강조하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펑크록이 등장하기 무려 20여 년 전에 펑크록의 에토스, 이 정신을 확립한 그런 현상이었다. 스키플이야말로 3코드 그리고 DIY 뭐 이런 요소에 있어서 맞는 말이죠. 그 당시에 50년대 전쟁 막 끝나고 막 그냥 엉망이던 시절을 지나서 10대들의 음악, 저 사운드가 당시 사람들에겐 펑크였겠죠. 자, 금주의 세음 키워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세음행 키워드 뒤풀이 음감에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음악 두 곡입니다. 프랑스의 갤로제오가 부르는 펀드가 라신, 뿌리를 내리다. 이어지는 곡 이탈리아의 파울로 발레지가 부르는 Non andare via, 가지 말아줘. 두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1: C'est pas très loin de la ville.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홍콩의 진해안이 부르는 치우서 가을빛입니다. 1980년대 홍콩 칸토팝을 대표하는 가수 진해안이 1988년 발표한 히트곡인데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옛사랑의 기억에 아파하는 마음을 잔잔한 발라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누가 알아볼까? 이 거리에 남겨진 수많은 발자국,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평생을 함께 걸어가자는 약속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사랑은 변했어도 여전히 그가 돌아오길 바란다. 함께 나눴던 다정한 말, 함께 걷다 몰래 입 맞추던 순간. 가을빛은 짙어가고 오늘 나의 그림자에게 묻는다. 이렇게 아프도록 그리운데 도저히 잊지 못하겠느냐고. 시간은 끝없이 반복되는데 한결같은 나의 마음은 지칠 줄을 모른다. 다시 찾아온 가을밤은 작년의 기억에 가닿는다. 따뜻하고도 차가운 계절이었다. 이토록 오래 너를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다. 오늘 밤 유난히 어두운 가로등을 보며 더는 기다리지 말자고 다짐하는 가운데 슬픔이 서서히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새우맹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홍콩 출신의 아티스트 진해안의 노래 치우서 가을빛, 1988년 곡이었습니다. 노랫말과 함께 잘 듣고 왔고요. 오늘도 량즈치 청취자 반갑습니다. 와, 주셨군요. 와우, 추억의 노래네요. 한동안 홍콩 노래 좋아하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써주셨습니다. 그나저나 뭐 제작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지진님 환영의 의미인진 모르겠으나 이렇게 뭔가 싱크가 맞아서 그런지 대만 곡들을 많이 요즘 상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정찬에도 싱어송라이터 이하립 씨가 대만 음악을 한곡 선곡했고요. 저도 그 교원민가 소개하다가 만난 작곡가가 꽤나 흥미롭다라는 생각에 대만 가수 치우비의 79년 데뷔 음반을 거의 전체를 깐난슈라는 음반 전체를 금요일 날 2부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448 하나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 늦었지만 개편 축하를 핑계 삼아 뭐를 좀 보내주셨네요.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에 나오는 것처럼 갓 구운 빵이 아니라 아이스박스 배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맛난 간식을 보내주셨어요. 448 하나님 감동입니다. 나름 좋은 재료를 써서 바로 구워 보내는 곳을 찾아서 또 일부러 주문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매번 멋진 정찬 선물해 주시는 이하림님이랑 만나게 되셨으면 합니다. 팍팍한 일상에 늘 따뜻하게 또 달콤한 휴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야말로 이 따뜻한 선물 잘 먹을게요. 1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말 나온 대로 이하립의 음악정찬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클라라 누니스가 부르는 Canto das Três Raças 세 인종의 노래 이곡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K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 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 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E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2부 첫 곡은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아티스트 몽갈 그의 연주곡 인디언 바카날 인도풍의 카니발이었습니다. 어제 세음행 키워드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소카 음악의 동인도계 음악 요소가 많이 녹아있다, 포함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중에서도 이 토바고 쪽에 인구의 상당 부분이 그 동인도계라고 하죠. 처음 이 문갈의 음악을 접했을 때는 그 맥락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제 이후로 좀 더 저에게는 명확해졌네요. 문갈은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시타르나 인도의 라가 전통에 카리브의 스틸펜이나 뭐 칼립소 이런 라틴 요소들을 결합하는 음악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신청곡 유영주 청취자가 주셨는데요. 오늘 세계 음악 키워드 스키플 감상하시고 조지 마틴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비틀즈와의 그 밀접한 가족 같은 사이였다는 점을 발견하셨다고. 에비로드 앨범 중에서 이 드럼 연주, 드럼 비트가 흥미롭다라고 하신 Come Together 신청하셨는데요. 좋은 곡 신청 감사드립니다. 이 뭐, 비슷한 점을 찾자면 스키플과 오늘 소개한 두 번째 곡이 그 정신없는 노랫말이었더라고요. 이 Come Together 역시 레논이 인터뷰에서 일부러 모호하게 정신없이 작사했다라고 한 바가 있죠.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모호한 그런 가사 쓰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또 비틀즈의 69년 애비로드 음반에서 Come Together 함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 정찬 함께 하시죠.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오늘 그 첫 소식 1부에 네. 전한 첫 소식이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전문 여행사에서 네. 실시한 조사에 관한 거였어요.
1: 네네.
0: 한 190여 개 나라에 있는 그 주요 여행사에다가 이 사이트에서 다섯 가지 질문을 공통으로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출신 관광객들이 예의가 가장 바르더냐. 뭐 이걸 비롯해서 팁을 가장 후하게 주는 나라는 어느 나라 관광객이냐.
1: 네.
0: 여행 경비를 가장 좀 크게 쓰는
1: 후하게.
0: 네. 좀 큰 손은 어느 나라 출신에. 그리고 뭐 모험심이 어디가 좀 강하더냐. 근데 어차피 사파리도 큰 모험인데.
1: 그렇죠.
0: 네. 사자도 만날 수 있고.
1: 그럼요.
0: 네. 그 중에서도 독일.
1: 독일이.
0: 네. 독일인들이 그렇대요. 그리고
1: 모험심이
0: 뭐
1: 강하죠.
0: 반면 뭐 영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는 그냥 편함을 추구하는 듯한. 사파리 가가지고 이렇게 뭐 그 영화 있잖아요. 아우로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네. 이렇게 그 광활한 데 이렇게 그 캠핑 의자 같은 거 놓고 그냥
1: 구경하고.
0: 네. 석양이나 막 노을 이런 거 보잖아요.
1: 진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순간 한 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0: 네. 네. 근데 어차피 사파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모험 같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가 미식. 미식에 진심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출신이냐.
1: 한국일 것 같아요. 왠지.
0: 근데 동양은 맞아요. 아시아권의 나라들. 일본, 네. 중국, 인도. 인도가 1위였고 그 뒤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 갔었으면 아마 한국도 포함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맞아요.
0: 제일 웃긴 게요. 가장 그 어느 나라가 예의가 제일 바르냐 하면은 이제 1, 2, 뭐 3, 4, 2, 5위까지가 집계가 됐는데
1: 네.
0: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은 나라를 이탈리아. 그럼 192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 192등?
0: 192개 나라의 여행사에 세상에. 물어봤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1: 꼴찌가?
0: 너무 단순한가?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1. 몇 프로의 응답을 뭐, 이탈리아 괜찮던데요? 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1: 아니, 실제로 여행을 많이 안 다니시고 네. 거의 나라에 모든 관광지가 다 있으니까 약간 그 여행의 노하우가 없으신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막 해봤습니다.
0: 네. 사파리 같은 거는 왠지 그 식민 시절부터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막 생각이 드니까
1: 맞아요.
0: 유럽 사람들이 그 약간 노스탈지아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1: 네.
0: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사파리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 어때요? 주변에서
1: 저는 좋을
0: 아프리카
1: 것 같아요.
0: 사파리 다녀왔어? 뭐 이런 사람이
1: 주변에 있었나? 그런 친구는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 예. 한 6개월씩 지내고 예. 3개월씩 지내고 뭐 연락이 안 된다 그럼 바로 아프리카 가 있고
0: 연락이 안 돼요?
1: 네, 우간다 이런 데서 묵고 그런 수영하는 친구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0: 모험심 완전
1: 너무 좋대요.
0: 예.
1: 네. 그리고 뭐 진짜 깜깜해지면 같이 자고 해 뜨면 같이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0: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곳에 이제 뭐 인터넷 연결이나 뭐 이런 거가
1: 네.
0: 이렇게 촘촘한 한국에서 간 거니까.
1: 그래도 거기서 원고 다 쓰고 이렇게 또 지내더라고요.
0: 뭐 그런 뭐 시설을 가가지고 뭐.
1: 그쵸.
0: 원고
1: 네.
0: 보내고 그런 건가
1: 그런가 봐요. 네.

0: 늘 커넥티드돼 있는 그런 삶이 한국의 삶이라면 탈출이네요.
1: 맞아요.
0: 사파리나 뭐 정말. 아프리카 여행.
1: 혹시 사파리 이런 거 무서워하세요?
0: 무섭진 않은데.
1: 네.
0: 그 사자를 이렇게 저만큼 사자를 눈을 마주쳤을 때 어. 내가 뭘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그것만 궁금하긴 해요.
1: 아, 그게 궁금해요. 네.
0: 어떠실 것 같아요?
1: 저는 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 사파리에 겁을 내지 않는 저를 네. 주변 사람들이 너무 겁을 낼 것 같아요.
0: 아, 그런 보통이 아니다, 이하리.
1: 보통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동물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나 봐요. 그거를 항상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봐서.
0: 그래요?
1: 그냥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멋있다. 아. 그러면서 그 사자 눈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네. 황홀해서 네. 진짜 기절하지 않을까.
0: 그 사파리 하는 그 자연 그 공간에 냄새는 어떨까는 궁금해요. 후각적으로 어떤
1: 상상할 수 없는 냄새인 네. 것 같아요. 네.
0: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영상은 봐도 냄새는 모를까.
1: 맞아요. 궁금합니다.
0: 가야겠네.
1: 가야 되겠다.
0: 그 미식에 진심이신가요, 아립 씨는? 특산 음식 꼭 먹어보는 편이에요?
1: 아, 그 막 진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네.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
1: 네, 그냥 뭐 친구들이 진심이면 따라가는 스타일.
0: 따라가는.
1: 네, 근데 친구들이 없다? 그럼 굳이 가지 않는 스타일.
0: 그렇구나.
1: 네.
0: 뷔페 이런 거는 뭐 굳이.
1: 뷔페도 이제 친구들이 가면.
0: 가면
1: 되고.
0: 가는.
1: 네. 근데 이번에 수영 대회 있어가지고 네. 그거 이제 못 만든더라고 뷔페를 2회 나갔습니다.
0: 그 근육량을 키워야 되는 건가요?
1: 근육량도 키워야 되고 힘을 좀 내야 되니까.
0: 네. 오늘 음악 정찬 네. 메뉴. 어떻게 정하셨나요?
1: 오늘 음악 정찬 메뉴는 혹시 저랑 시간 낭비하실래요? 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들이랍니다.
0: 아,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시간 낭비가 이제 뭐 결국 되게 뭐랄까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깔깔거리고 희희덕거리고 뭔가 미래지향적이거나 건설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그 좋아하는 시간 사람들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전 마음껏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제가 실제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했는데 시간 낭비를 많이 했거든요.
0: 그게 이하립다운 거예요? 아니면 의외의 이하립의 모습이에요?
1: 의외의 약간 갇힌 것도 있고 하나는 이제 의도한 것도 있는 토요일 날에는 네. 그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국회의사당에서 서강대교까지의
0: 주말에?
1: 네.
0: 거기 그 난리 난 날 아니었어요?
1: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차가 이제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한 시간 정도. 걸어가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리. 그래서 이제 친구랑 차 안에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이게 시간 낭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또 도란도란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펑펑 터지는데 저 처음 봤거든요.
0: 의도하지 않았는데.
1: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는 길에.
0: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서
1: 바로 그 자리에 예.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난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서강대교를 지나가는데 거긴 차들이 다 자동차 영화극장에 온 것처럼 다 서 계시더라고요. 안 가고 근데 그 대교에 빡빡하게 사람들이 가득 서 있는데 너무 표정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표정들 막 오히려 이렇게 불꽃은 보지 않고 사람들 표정 막 보면서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0: 특이한 분이야, 아저씨.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 공연이나 그런 극장에서
1: 네.
0: 실제로 그 무대에서 벌어지는 거 안 보고 주변 사람들 보는 사람이
1: 맞아요.
0: 있어요.
1: 그 사람이 그게 네.
0: 기획자야?
1: 네, 또 기획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어떤 네. 음악에 어떤 순간에 반응하는지 연구해야죠.
1: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재밌어하는 웃음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또 그렇게 재밌어요.
0: 그런가요?
1: 이곳에 웃는 사람, 이곳에 웃는 사람 하나하나 보고 있다가 이제 데이터 쌓아가면서 네. 또 보는 재미.
0: 그 서강대교 위에서 불꽃을 보는 와중에 화약 냄새 많이 안 나던가요?
1: 재를 뿌려줘.
0: 화약 냄새.
1: 아, 진짜 화약 냄새보다 그냥 네. 뿌옇더라고요. 너무 뿌옇어요? 터져가지고. 그래서.
0: 미세먼지.
1: 미세먼지처럼 보일 정도로 뿌얘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뿌연 와중에 그 불꽃이 팡 터지는데,

0: 진짜 아름답구나.
1: 예, 시간 낭비라고 했으나 결국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소중한
0: 네,
1: 시간이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수영대회에 나가서
1: 네.
0: 저만이 아는 기록을 깨고, 네, 저만이 좋아할 수 있는 기록을 깨고, 그러고 와서 진짜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와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들었습니다.
1: 혹시 그 서강경을 위해서 차 안에서
0: 네.
1: 이런 음악들을 들으셨어요? 오늘
0: 아,
1: 소개하는
0: 음악
1: 음악?
0: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1: 음악은 안 듣고
0: 네,
1: 대화로.
0: 친구랑 얘기만 나눴습니다. 언제 가냐, 언제? 막 이러면서.
1: 자, 그걸 상상하면서 들어보죠. 첫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0: 첫 곡은 두피스라는, 뭐랄까, 약간 가상의 밴드입니다. 가상의 밴드의 두피 타임이라는 노래를 갖고 왔는데, 이 두피는 그 천재 작곡가이자 그 스틸펜의 명인인 안 토미타가 만든 가상의 밴드입니다.
1: 하필 스틸펜이야. 혹시 그 카리브 쪽에서 왔어요, 이
0: 맞습니다.
1: 친구는?
0: 이분도, 아, 이분은 일본 분이시긴 한데, 아까 제가 나온 데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연주를 배웠다고 해요.
1: 아, 이 가상의 그 설정이 아니라
0: 아니라
1: 실제로
0: 실제로.
1: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가지고
0: 네.
1: 스틸펜을 배운 거야.
0: 네. 그래서 아까 트리니다드 토바고 나오는데, 아까 저 밖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지?
1: 연결이,
0: 네, 오늘 연결,
1: 그러니까.
0: 너와 나의 연결고리 같은. 그래서 이 토미타의 가상의 밴드. 그래서 한 장의 앨범이 나왔는데요. 이 두피 타임은 뭔가 이런 시간 낭비하는 시간의 어떤 이 세계관의 명명한 이름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와봤고, 음악도 실제로 굉장히 신기합니다. 약간 에디팅 되어 있는 것 같은 음악. 갑자기 막 클래식이 나왔다가 막, 예. 네.
1: 그러니까 이미 발표된 곡의 일부를 뭐 잘라다가 붙이는 거네요.
0: 그 발표된 곡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음악을 위해서 만든,
1: 아,
0: 네.
1: 원재료도 자신이
0: 네네,
1: 만들어서.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어붙인 그
0: 네.
1: 이음새도 음악적으로 좋더라.
0: 좋더라.
1: 예, 너덜너덜하지 않고.
0: 너덜너덜하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두피 타임에 들으면서 두피에 아주 좋을 것 같은.
1: 두피에 너무 좋은 음악 골라주셨는데요. 배려 감사합니다. 일단 음악 듣고 와서 더 얘기를 이어갈게요. 두피스의 두피 타임 듣고 오죠.

0: 일본의 스틸팬의 거장 얀 토미타의 기획으로 탄생한 가상 팝밴드 두피스의 1995년 음반 두피 타임이었습니다. 뭐이 당시는 한창 그 시부야계 절정으로 치닫다가 이제 서서히 좀 끝날 무렵이라고 정보가 찾아지던데.
1: 맞아. 피치카토 파이브 음악에도 또 참가하셨고
0: 아, 그런
1: 코넬리우스 뭐 유이치
0: 그렇군요.
1: 사카모토 이런 음악도 함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얀
1: 네.
0: 토미타께서 그 저는 이 말씀하신 그 여러 재료가 들렸어요. 그 중에서 제가 어릴 때 봤던 미드의
1: 네.
0: 주제가 선율도 들리는.
1: 미드,
0: 예.
1: 최초의 미드인가요?
0: 제가 한뭐 초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아마 뭐그 이전에 흑백 시대에도 약간 미드가 있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초기에 아내는 요술장이라고.
1: 짠짠짠 요
0: 예.
1: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와.
0: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1: 네, 저도 미드 하니까 갑자기 생각 맥가이버 선생님. 네, 보고 싶네요.
0: 딴딴딴딴
1: 딴딴딴딴.
0: 딴딴딴.
1: 아, 그 음악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0: 그걸 아마 좀
1: 네.
0: 샘플링 해가지고.
1: 그것도 너무 재밌겠는데요.
0: 자, 오늘은 출판인 싱어송라이터 이하리 씨가 차려내는 음악 정찬 코스 요리 맛보는 시간이죠. 이하리의 음악 정찬, 저랑 혹시 시간 낭비하실래요? 라는 선곡 테마입니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들이래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1: 이거 어디선가 제가 본 글입니다.
0: 그래요?
1: 네.
0: 출판인이신데.
1: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들이래요를 그런 문구를 어디선가 봤는데 책은 아니고
0: 책 만드시다가 보신 건
1: 그건
0: 아니고.
1: 아니고 그냥 SNS 같은 데서 네, 지나가다 봐서 오 시간 낭비를 해야겠다 무용한 시간을 보내보자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무용한 이야기들을 막 넘나들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저는 갑자기 제그 대학 시절 동창이 한 얘기가 떠오릅니다.
1: 어떤
0: 그 저를 되게 좋아해서 친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친해질 무렵에 그 다른 친구가 그랬어요. 야, 제가 너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왜? 왜 그런데? 그랬더니 쟤 웬만해서 시간 낭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1: 그러네.
0: 예. 네.
1: 진짜
0: 시간을 낭비할 만큼
1: 좋은 거야.
0: 같이 보내도
1: 네.
0: 예. 네. 그거를 뭐 거스를 만큼 친구가 되고 싶었나?
1: 진짜 시간 낭비하고 싶습니다.
0: 그래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하게 됐죠, 그 친구를.
1: 겁이 날 정도로.
0: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아, 그말 듣고 나서. 야, 이건 심각한데?
1: 엄마야 이러면서 네, 너무 귀엽습니다.
0: 네, 노래 기분 좋아요. 4880님께서 기분 좋아졌어요. 라고
1: 아,
0: 써주셨습니다.
1: 진짜 저도 오늘 이렇게 갖다 주신 이렇게 빵
0: 네.
1: 시나몬 롤
0: 아,
1: 먹으면서
0: 4880님이시군요.
1: 4880님
0: 4자로
1: 맞으시겠죠?
0: 시작하는 건 기억이 나는데,
1: 네.
0: 48, 예,
1: 네,
0: 여하튼, 저희
1: 아무튼,
0: 간식도 잘 받아가지고,
1: 네, 진짜 빵 먹을 생각에 벌써 너무 기분이
0: 네,
1: 좋습니다.
0: 지금 해동하고 있습니다.
1: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이어서 다음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두 번째는 그 시간 낭비 같은 이제 상상이나 공상이 가득할 때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0: 네.
1: 공상,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악당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막 달나라에 가고 막 이런 꿈을
0: 그렇죠.
1: 어렸을 때 꾸잖아요.
0: 네.
1: 그런 무용한 꿈들을 꾸는데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랜트 페레즈라는 음악가의

0: 쳐맞고 그래서 다시 뛰어나가고 그러다가 막 핫도그의 정신판 로봇을 다시 때려 눕히고 뭐 피라미드에 가서 파라오의 그 지팡이를 막 뺏어 오고 그래서 관통권을 열고 나오는 미라한테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런 뮤비가 아주 재밌게 펼쳐지는 노래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그랜페레스가 상상하는 영거 그 젊은 시절은 딱 고마울 때군요.
0: 그런가
1: 그런
0: 봅니다.
1: 상상력이 막 끌어넘칠 때.
0: 맞습니다.
1: Grand Perez의 When We Were Younger 듣고 오죠.

0: 호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그랜트 페레즈의 2023년 음반에서요, When We Were Younger였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레트로한 그런 소울 보컬 느낌이 나는, 그러면서도 또뭐 감미롭네요.
1: 네,
0: 예.
1: 좀 따뜻해요.
0: 근데 이제 중간에 뭐 트럼펫 솔로 같은 거 나오는데
1: 네.
0: 이거 일부러 그냥 입으로 한것 같다라는 생각.

0: 들었거든요.
1: 충분히 네. 그런 느낌이 나죠.
0: 로우파이 DIY 정신인가? 네. 재밌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맞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네요. 네. 저랑 혹시 시간 낭비하실래요?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선곡 테마고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들이래요. 부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선곡하신 다음 곡이 세 번째 곡이죠?
1: 네, 맞습니다.
0: 만나볼까요?
1: 세 번째 곡은 저도 며칠 전에 들은 네. 음악인데요. 뭄바이 출신의 인디 싱어송라이터라고 합니다.
0: 네. 인도네요, 인도.
1: 네, 그리고 2020년 9월에 발매를 할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라서 싱글곡만 먼저 나온 예. 그런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말리의 Savior Complex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는데 뭔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막 친구들과 막 이런저런 막 무용한 이야기들 나눌 때 뭔가 그 중에서 나는 내가 히어로가 될 거야 하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내가 다 구해줄게.
0: 그런 사람들
1: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타인의 인생의 구세주가 될 필요는 없어. 일단 내 발에 떨어진 발등에 불부터 끄자고.
0: 그건 약간 아립 씨의 인생의 어떤 만트라 같은 느낌인데 약간 모토 비슷한 거예요. 내 발등에 네. 불부터.
1: 나나 자리 앉아. 약간 이게 항상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구세주 컴플렉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노래가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봤고 저도 뭄바이 출신의 음악가는 또 처음 만난 거예요.
0: 이게 또 지금 이 생각이 또 흐름이 네. 지난주인가 여기 그 최작가가 네. 피터 캣 레코딩 컴퍼니라는 인도 그 그룹을 네. 선곡을 하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도 차트를 예전에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발리우드 음악에 맞아요. 좀 묻혀서 네. 싱송라를 발견하기 힘들었는데 네. 요즘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저도 뭄바이를 막 찾아봤어요. 잘 네. 몰라가지고. 근데 그 영국 식민지 시절 때는 봄베이라고 불리던 네. 곳에서 네. 이제 뭄바이로 이름을 바꾸면서 네. 세계적인 영화 산업의 발리우드의 네, 네, 네. 그런 본고장이라고 해서 세상에
0: 가보고 싶으세요?
1: 영화로 충분히 많이
0: 가볼 못.
1: 저 인도 커리 집에 가면 네. 계속 틀어주셔가지고
0: 발리우드 관련 네, 음악들
1: 발리우드 네. 영화 8시간 내내 춤추고 노래하고
0: 그 길이도 압도적이죠.
1: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너무 충분히 봐가지고 가서 보면 더 좋을 것도 같아요. 같이 춤추는 사람 중에 하나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이런 분은 어떤 음악을 들려줄까 해서 오늘 구세주 컴플렉스 네 세이비어 컴플렉스로 네. 말리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굉장히 신곡이네요. 올해 나왔고요.
1: 네, 9월에 네, 심지어.
0: 9월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정찬 네 번째 선곡으로 말리 인도 아티스트입니다. Savior Complex 듣고 오죠.

0: 이번 달 발매된 인도 뭄바이 출신의 싱송라 말리의 노래였습니다. Savior Complex, 구원자 컴플렉스라는 곡잘 들어봤고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유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선곡 테마, 저랑 혹시 시간 낭비하실래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들이래요. 아립 씨가 읽었어야 되는데.
1: 네, 혹시 저랑 시간 낭비하실래요?
0: 이거를
1: 네.
0: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1: 너무 하고 싶어요. 네,
0: 혹시
1: 너무 플렉스하고 싶습니다. 시간 낭비 플렉스.
0: 시간 좀
1: 시간
0: 낭비할까?
1: 플렉스.
0: 야, 시간 좀 낭비해보자.
1: 네, 우리 혹시
0: 그거
1: 네,
0: 괜찮다.
1: 그러니까 뭐 혹시 저기 전화번호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혹시 차한잔 이런 것도 괜찮지만 혹시 저랑 시간 낭비하실래? 이러면 저는 진짜
0: 너무 그러면
1: 너무 좋을 것
0: 이게
1: 같아요.
0: 뭐지? 하면서 무방비 상태에 그냥 당할
1: 그러니까
0: 것 같은데.
1: 너무 새로움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홀라당 이렇게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하게 될 것만 같은.
0: 길에서 하다가는
1: 아,
0: 신고당하잖아,
1: 그럼요.
0: 그렇죠?
1: 바로 삐요삐요 철컹철컹 조심하셔야 됩니다.
0: 자, 이제 오늘의
1: 네 번째,
0: 마지막이네요?
1: 아, 네
0: 네
1: 번째입니다.
0: 번째죠.
1: 대만에 또 대만으로 갑니다. 오늘 굉장히 아시아 음악가들을 쫙 필리핀계 또 그랜페르지에도 있었고
0: 그러네요. 필리핀계도
1: 뭄바이
0: 나왔고,
1: 님도 계셨고
0: 인도
1: 저
0: 있었고,
1: 네
0: 투피스는 일본이었고,
1: 두피스도 일본이었고 그래서
0: 오늘
1: 오늘은
0: 아시아 스페셜이네.
1: 아시아 스페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준비한 가수는 전센징. 제가 전생징 이렇게 읽더라고요.
0: 아까 성조까지 체크하시던데.
1: 네네. 근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대만의 독보적인 얼터너티브 힙합 R&B 아티스트고요. 힙합과 인디팝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가인데,
0: 한국으로 따지면
1: 네, 한국으로
0: 약간
1: 따지면
0: 저기 장기하 씨도
1: 그런
0: 약간
1: 느낌 살짝 또
0: 힙합퍼거든요, 사실.
1: 있고요. 이분이 옛날부터 이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풀리에 넣어놨었는데 뉴 노트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
0: New
1: 네,
0: Notes.
1: 이 앨범에 이렇게 댓글 같은 걸 읽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골든 멜로디 어워즈 2026년? 네.
0: 대만의 뭐 그래미 같은
1: 네, 그런 것
0: 그런
1: 같습니다.
0: 건가?
1: 거기서 신인상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라이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되게 많이 되셔가지고 라이브 듣고 왔어요. 그러면서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저도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0: 어때요?
1: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어폰을, 이런 헤드폰을 끼고 노래를 하는데 처음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은 그냥 캐주얼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0: 그냥 공부하는 사람처럼 안경 끼고
1: 네.
0: 화장 뭐 이런 것도 없고
1: 여자 아티스트예요?
0: 여자
1: 아,
0: 아티스트인데 이렇게 그 앞에 막 되게 유명한 음악가들이 쫙 앉아 있는데
1: 네.
0: 거기에 그냥 자기 방처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앞은 안 봐. 정면은 잘안 봐. 그리고 자기 음악에 푹 빠졌어. 입을 벌리고 막 음악을 듣다가 노래를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라이브들 다른 것들도 찾아보게 됐었던
1: 네.
0: 그런 음악가를
1: 네.
0: 귀한 음악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1: 그 영상도
0: 가져봤어요.
1: 추천하신다는 거죠?
0: 네.
1: 골든 멜로디 어워즈.
0: 골든 멜로디 어워즈에서 실제로 이제 노래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노래 가사는 뭐 새로운 음표, 새로운 생각. 생각을 그만하고 그냥 말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자. 제대로 할 거야. 잘하는 척을 해봐. 진짜 해낼 거야. 뭐 요런
1: 일단 척부터 해야 잘할 수 있다.
0: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가자. 약간 요렇게
1: 가자.
0: 가자.
1: 가자, 가자. 두피. 음악 듣겠습니다.
0: 네.
1: 대만의 싱어송라이터, 래퍼, 진한정의 뉴노트입니다.

0: 대만의 싱어송라이터 진한정, 래퍼이기도 한 진한정의 25년도 음반에서요. New Notes 함께 들어봤습니다. 랩이 맛깔나네요.
1: 네, 진짜 작사 작곡 하는 건 물론 작품마다 서로 다른 두서를 프로듀서를 협업하면서 이제 색깔을 바꾸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앨범은 앨범 제목이 그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다면 누가 슬퍼하고 싶겠어요? 라는 이제 그 대만
0: 괴변 아니야?
1: 말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못 읽겠어가지고 네, 한국어로 갖고 왔고, 이 앨범을 LP 버전, 그다음에 CD 버전으로 각각 따로 만들어서 일란성 아닌 쌍둥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뉴 제네레이션이 맞다.
0: 엄청 독특할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오늘 이아리베 음악 정찬 이 마지막 아티스트 약간 그 독특함의 비장의 카드 같은 아티스트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예, 소개.
1: 마지막에 꽁꽁 숨겨서 가져왔습니다. 민채영이라는 그 한국의 싱어송라이터고요. 2021년에 데뷔했고, 2026년에 싱글로 연주를 한다라는 제목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0: 5년 벌써 활동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어떤 미니멀한 사운드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고치의 음악을 또 하는 들려주는 음악가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음악의 문법 이런 기보다는 자신만의 호흡과 자신만의 리듬과 자신만의 길로 만들어내는 음악을 또 보여주는 음악가가 아닌가 싶고요. 투피스를 입고 항상 노래를 해요. 저는 투피스를 입고 음악하는 분 처음
0: 그러니까
1: 봤거든요.
0: 약간 X세대 복장이죠?
1: 네,
0: 네.
1: 진짜 X세대 어머니뻘 혹은 할머니뻘의
0: 민채영 씨에게는
1: 네,
0: 어머니 혹은 할머니뻘의
1: 음악 옷을
0: 예.
1: 입고 투피스도 막 파란색 투피스, 뭐 주황색 투피스 이런 걸로 항상 공연이나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귀여운 그런
0: 음악도
1: 음악가의
0: 그런데 복장도 그렇고.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주를 들으면서 오늘 이 무용한 하루를 저와 시간
0: 네.
1: 낭비해 주셔서
0: 예.
1: 감사하다는 인사를
0: 우리
1: 전하며
0: 시간 낭비 자주 합시다.
1: 네,
0: 예.
1: 진짜 틈만 나면 하고
0: 예.
1: 싶습니다.
0: 낭비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1: 네.
0: 자, 오늘 잘 들었고요.
1: 네.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민채영의 연주를 한다. 2026년 올해 발표된 싱글입니다.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직장생활.
4: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각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이맘때가 되면은 역시 아무래도 츠키미케 달맞이 계통의 달맞이 메뉴 그거를 단원자이마스 단원대 시마이마스 단원자이마스 요렇게 축약된 겁니다.
1: 美味しいですしね。せっかくなので、こちらで月見ランチ食べていこうかな。
0: 아, 맛도 좋잖아요. 새까구 나노데 모처럼이니 모처럼 내가 왔는데 또 이런 달맞이 세트도 있으니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고치라데 여기서 츠키미란치 타베테 이코가나 달맞이 런치를 먹고 갈까 봐요.
1: ぜひぜひ。あと、味見していただきたい試作中の裏メニューもお出ししますね。
0: ぜひぜひぜひね。꼭 부디라고 하는 거니까 아꼭 드셔보세요. 아 그리고요 아지미 시대 이타다 키타이 아지미 스르 맛이나 간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맛을 봐주셨으면 하는 시사쿠츠 이거는 지금 샘플로 만드는 거죠. 개발 중인 우라 메뉴 비밀 메뉴도 내올게요. 아직 그러니까 메뉴로 정식으로 내놓은 거는 아니지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것도 내올게요. 그랬더니
1: 오, 楽しみです。
0: 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나마타마고라 그랬잖아요. 나마타마고 날 달걀에 키미 노른자 또는 키로이 마카론 노란 마카론 동그라니까 전부 망게츠 이거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츠키미와 관련된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더 계절 감각이 맞을 것 같네요. 이미요 간가에 나가라 모이치도 욕구 기대 ください.
2: 9月限定メニューも大人気ですね。
3: 高橋さんが SNS でのマーケティングに力を入れてくださったおかげです。
2: いえいえ、素敵なメニューがあってこそですよ。
3: 生卵を乗せたり、黄色いマカロンを添えたり、ほんのひと手間加えただけなんですけど。
2: その季節ならではのメニューとか、限定ってワードに弱い人は多いですからね。
3: 私もその一人ですよ。この時期はやっぱり月見系のメニューを頼んじゃいます。
2: 美味しいですしね。せっかくなので、こちらで月見ランチ食べていこうかな。
3: ぜひぜひ。あ、あと味見していただきたい試作中の裏メニューもお出ししますね。
2: おお、楽しみです。
1: 43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 나라 대화.
1: 京都ならではの風情が感じられる街並みですね。
0: 정치라고 할 때, 후세이라고 하는데, 정치, 운치,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는요, 한자 읽기에서 후세, 요게 조금 특별하게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토, 나라 대화는 후세. 교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치가 느껴지는 마치나미 ですね. 마치나미 하면은 이거는 동네 또는 거리 풍경을 말하죠. 거리 풍경이네요.
1: この旅館では地元ならではの料理が楽しめます。
0: 지모토 나라 대화. 지모토는 그 고장이잖아요.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요리 이렇게 되겠죠. 고노료관대와 이 여관에서는 지모토 나라 대화는 요리 그 지역만의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1: 手作りならではの温かみがこもった作品ですね。
0: 手作り 나라 대화는 아타타카미 아타타카이 하면 따뜻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아타타카사 하면 따뜻함인데 사 또는 이렇게 미가 붙으면 명사꼴로 바뀔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라고 하는 게요. 타카사 높이 아마이 아마사와 같이요. 이거 단맛 등을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인 명사를 만드는 거라면은 이 미라고 하는 건 조금 추상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테스크리 나라데와노 하면은 수제품만이 갖는 아타타카미 하면은 온기, 따스함, 온기가 고모타 사쿠인 데스네 담긴 작품이네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문장 완성하기 함께 보시죠. 그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메뉴나 한정이라는 말에 약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계절?
1: 季節。その季節ならではのメニューとか限定ってワードに弱い人は多いですからね。
0: 北海道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았습니다.
1: 北海道ならではの新鮮な海の幸を味わいました。
0: 海の幸라고하는게해산물을말하고요나물이라든가열매같은거있죠이거는야마노사치라고합니다이곳에는옛시가지에서만느낄수있는따뜻한인심이아직남아있네요옛시가지전통적인서민거리를말할때는
1: 시타마치ここには下町ならではの人情味が残っていますね。
0: 人情味하면은인정인정미란뜻입니다。

0: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 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EBS 중국 중국어.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乐.
3: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4: 巅峰时期. 巅峰.
3: 자, 화려했던 전성.
4: 人生最高处,最高峰.
3: 그렇죠.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시간들.
4: 네.
3: 그래서 巅峰 말 그대로 리츠 시치 시절.
4: 아,
3: 좋습니다. 전성기. 그래서 띵풍 시치. 누구에게나 이런 시절이 다 있죠.
4: 매서.
3: 예. 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리츠 시절 전성기.
4: 띵풍 시치.
3: 띵풍 시치. 열심히 하다. 착실하다.
4: 认真.
3: 认真. 认真. 열심히 공부하다.
4: 认真 学习.
3: 认真 学习. 学习 그대로 공부하다. 열심히 일하다.
4: 认真 工作.
3: 认真 工作. 工作 일하다. 열심히 살아가다.
4: 认真 生活.
3: 认真 生活. 사진.
4: 照片.
3: 照片. 마르다 여유다.
4: 瘦.
3: 瘦. 잘생기다 멋있다.
4: 帅.
3: 아, 보통 남성들한테 이제 많이 쓰죠.
4: 对对对.
3: 근데
4: 最近对女性也用，对吧？因为最近不强调非常女性的那种美，就是也强调中性美。嗯，对，中性中性，对对对，没错，帅气。哎，帅气的。那应该帅哥，那帅姐吗？
3: 没有吧？帅姐也用，用吗？哦，帅姐呀，酷姐呀，啊酷姐，或者说最近比较流行的那个字叫飒，飒哦，这个女人很飒哦，啊，그렇게도쓰는군요。对对对对对，啊，아무튼 좋습니다. 帅, 잘생기다, 멋있다, 잘생기다,
4: 长得帅，长得帅，嗯，这个这个对对男生用。
3: 이건 이제 보통 외모를 보통 얘기하는 거죠. 부대, 군대,
4: 부队,
3: 부队. 활기차다, 활력이 있다.
4: 精神.
3: 네, 精神. 얼굴.
4: 脸.
3: 脸. 얼굴이 빨개지다.
4: 脸红了.
3: 红了. 그대로 빨개지다. 그래서 脸红了. 망신을 당하다.
4: 丢脸.
3: 丢脸. 희고 깨끗하다.
4: 白白净净.
3: 白白净净. 희고 白白净净. 깨끗하다. 净净. 몸매 체격.
4: 身材.
3: 身材. 몸매가 좋다.
4: 身材好.
3: 身材好.
4: 这个身材和身体不一样，身体是指健康。
3: 아, 对对对对.
4: 身材是指身体的这个身材的这个外貌。
3: 체격을 보통 몸매나 체격을 얘기하는 거죠. 身材하고 身体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身体는 말 그대로 건강하냐든가 말 그대로 신체.
4: 对.
3: 그렇다.

0: 하면 요거는 身材는 몸매나 체격. 그래서 身材好, 몸매가 좋다. 날씬하다.
1: 身材苗条.
0: 苗条, 날씬하다. 身材苗条. 뭐뭐만큼 되다, 뭐뭐에 이르다.
1: 赶上.
0: 赶上, 인기 스타.
1: 明星.
0: 明星. 외모 수준, 비주얼.
1: 颜值.
0: 颜值, 외모가 뛰어나다.
1: 颜值高.
0: 颜值.
1: 最近说到外貌的时候，特别常用这个词，在中国，颜值动不动就啊哦，颜值好高啊！
0: 그러니까 요런 말들은 그대로 익히셔야 되는 게 외모가 이제 뛰어나다라는 말인데 바로 형용사로는 高를 쓴다는 거죠. 예.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颜值好 이거보다는
1: 颜值大.
0: 也能听得懂颜值好，也能听得懂，但是颜值高，颜值高，因为这个值是表示数字的意思，是量化。그러니까，所以高。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이 值는 일종의 수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높다라는 것으로 뛰어남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颜值高라고 하면 그대로 외모가 뛰어나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颜值高, 비주얼 담당.
1: 颜值担当，担当，哎呦，这个韩国与汉语一样，担当，你们用的也是担当，对，哦，颜值担当，因为
0: 보통 아이돌 보면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또 빼어난 또 颜值가
1: 있죠，对对对对对对，说洪老师还好，我们两个做的是广播电台的工作，对对对对对，我们俩要是做电视的工作的话，我们这个外貌好像担当的话，好像有点困难。
0: 声音吧，声音，哎，声音也不错，声音也不错。嗯，我们的声音担当也可以啊。所以这个不是笑话，别人啊。嗯，有的人就有时候劝他说不要说话。对，中国很多演员，他的这个电视剧里面出来的声音是配音呢。对，对吧？没错。됐어 그만해.
1: 算了算了，
0: 비추다，照，照，거울，镜子。
1: 징즈,
0: 세월,
1: 岁月,
0: 岁月, 용서하다, 봐주다,
1: 饶,
0: 饶.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看什么呢?这么认真?来人了都不知道.
3: 啊? 你来了?我在看以前的照片。看,那时候我多瘦。
2: 哇! 这是同一个人，还挺帅。这时候去部队了吗？还没去呢。你还真别说，这么一看是挺精神的，脸白白净净的，身材还那么好，都快赶上明星了。那是我人生里的颜值巅峰期。现在也不错啊。
0: 你可算了吧，我会照镜子。哎，真是岁月不饶人。我是说真的，没听说吗？刘德华老了还是刘德华。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사람 왔는지도 모르네.
1: 你看什么呢？这么认真。 来人了都不知道.
0: 오, 你看什么呢? 뭐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1: 아, 非常注意力非常集中.
0: 对对对对对.
1: 人来了,来了人都不知道.
0: 没错, 你看什么呢? 뭘 그렇게 보고 있어? 这么认真, 그렇게 열심히 아주 꼼꼼하게 这么认真. 来人了,来人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 왔다라는 말로 봐야 되겠죠? 来人了都不知道. 어, 그 뭐 사람이 오는 것도 모르다니. 라이런러, 저 보자다. 네, 라이런은 저는 이제 사극에서 많이 봤는데요. 라이런.
1: 아, 내가. 叫人来的时候.
0: 네, 라이런. 아, 이리 오너라.
1: 아, 这个时候有点害怕.
0: 对对对.
1: 一般是好像是要叫人惩罚人的时候. 라이런! 把他带下去.
0: 对对对对. 자,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런러도 보자다. 사람이 안 돼도 몰라요. 오, 왔구나. 예전 사진을 보고 있었어. 봐봐. 그때는 엄청 말랐지.
1: 아? 你来了，我在看以前的照片，看那时候我多瘦。
0: 그러니까 말이야. 아, 아, 你来了, 왔어요. 너 왔니? 我在看,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以前的照片, 예전 사진. 예전 사진 이렇게 보고 있어요. 以前的照片, 看看看看,那时候, 이때, 그때는, 我多瘦啊, 날씬했어요. 아, 심지어는 show라는 말은 이제

0: 몸이 마르다죠.
1: 네.
0: 예, 지금은 좀 이제 살이 찐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간딩다.
0: 그렇죠. 와, 또 쇼. 어, 얼마나 말랐는데. 와, 이거 같은 사람 맞아? 잘생겼다.
1: 와, 저는 동일한 사람? 还挺帅.
0: 와, 这是同一个人. 어, 变化太大了吧. 对吧? 同一个人, 한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还挺帅. 오, 아주 멋진데, 잘생겼는데. 오, 좋아요. 이게 군대 갔을 때야?
1: 这时候去部队了吗?
0: 这时候去部队了吗?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무래도 젊을 때라 날씬하죠.
1: 对对对. 네.
0: 그래서 这时候去部队了吗? 군대 갔었을 땐가요? 오, 아직 가기 전이야. 그러고 보니 정말 네 말대로 꽤 늠름했네.
1: 还没去呢，你还真别说，这么一看是挺精神的。还没去呢，
0: 아직 가지 않았을 때죠. 还没去呢， 아,你还真别说。 정말 아, 네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아, 여기서는 아,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还真别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这么一看. 딱 보니까 挺精神的.
1: 在中国啊，就是形容男孩子，对，常用挺精神的。哦，挺精神的。嗯，比较有意思的是，说别人挺精神的时候，不是说特别的夸奖，哦，但说自己的时候，哦，那是一种。 夸自己帅的意思，哦，比较好玩吧？你看，因为这个女孩说你还挺帅的，对对对，但是她说，嘿嘿，这么一看是挺精神的，哦，挺精神的，对，她其实，자기 자신을 얘기하는，对对对对对，其实是夸自己帅的意思。
0: 보통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精神은 보통 일반적으로 남성, 그것도 내가 나에 대한 표현으로, 네, 挺精神的，是帅的意思。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帅.
1: 아, 对.
0: 네, 내가 나한테 얘기할 때 보통 많이 쓰는 精神다.
1: 对.
0: 좋습니다. 얼굴도 뽀얀데다 몸매까지 좋아서 거의 연예인 수준이야.
1: 脸白白净净的，身材那么好，都快赶上明星了。
0: 脸白白干净净的。
1: 对对.
0: 어, 얼굴이 뽀얘요. 하얗고 깨끗합니다. 身材还那么好， 거기다 몸매까지.
1: 아.
0: 那么好. 그렇게 좋으니까. 快赶上, 거의 따라갈 지경입니다. 무엇을? 明星, 明星, 明星, 연예인.
1: 真的漂亮, 真的帅气的.
0: 对, 没错. 快赶上, 明星了. 오, 그때가 내 인생에서 외모 전성기였지.
1: 那是我人生里的颜值巅峰期.
0: 那是 그때가 바로 我人生里的, 나의 인생에서 颜值, 비주얼, 비주얼. 그게 바로 가장 좋을 때, 리츠 시절이 巅峰期, 최고의 시절을 달리던 때였지. 지금도 괜찮아.
1: 现在也不错呀.现在也不错.
0: 지금도 괜찮아. 에이, 됐어. 나도 거울 볼 줄 알아.
1: 哎呀，你可算了吧，我会照镜子。你可算了吧，算了算了算了，
0: 됐어요. 我会照镜子, 나도 거울을 봐. 요런 표현도 한국어 비슷해요. 거울을 비춰본다는 얘기죠.
1: 오.
0: 한국어에서도, 야. 나도 거울이 있어. 거울. 후이징즈. 그래서 후이照镜子. 거울을 지켜봅니다. 좋아요. 아, 정말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질 않네.
1: 아야, 真是岁月不饶人呢.
0: 예, 岁月不饶人了.
1: 最近啊，这句话其实是以前特别常用的。最近有一句比这句还常用.
0: 什么?
1: 更悲伤的话.
0: 对.
1: 叫岁月饶过谁.
0: 아, 饶过谁? 아, 세월은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
1: 对对, 其实 意思是 一样的, 但是他用了一个问句.
0: 对对对.
1: 岁月饶过谁?
0: 饶过谁야? 누구든, 어,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세월입니다. 좋습니다.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유덕화는 나이가 들었어도 유덕화야.
1: 我是说真的，你没听说过吗？刘德华老了还是刘德华。
0: 刘德华不一样.
1: 아, 刘德华真努力啊。
0: 对，没错。所以中国最近有两种说，刘德华老了还是刘德华，还有一种说法是法拉利老了也是法拉利，对对对对对。但是就是刘德华的现在和周润发的现在风格完全不一样，不一样，不一样。刘德华还是有点年轻的那个感觉，但是有那个小马大哥呢，
1: 小马哥有一点还是有点年纪大了的感觉，
0: 对，还但是他那种包容性哦。
1: 不一样，比较稳定。对对对，对吧？对对。但刘德华好像还是年轻的时候的那种感觉。对，没错。자
0: 해설 볼까요? 42쪽입니다. 挺精神的。조금 전에 한참 이야기했던 활기차 보이다, 생기 있어 보이다, 말끔해 보이다.

0: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길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 파트 5, 6를 함께하는 날이죠. 110번부터 문제가 진행됩니다. 이제 또 9월 말 토익 시험에 대비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이 슈퍼카 만보라는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경쟁이 심할 때 이 9월, 10월, 11월, 12월이 있는데 언제 시험 보면 점수가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운도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 딱 어느 날 이 몸에 딱 맞는 문제도 꽤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잘 풀리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그냥 골라도 틀리고 모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함부로 말은 못하고요. 그래도 그냥 집중해서 두세 번 연속해서 보시는 거 이런 걸 많이 권장드려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시간 안배 못했는데 다음에 또 시간 안배 맞췄는데 정신없이 풀었다. 그다음엔 좀 벼르고 있다 좀 더 다듬어서 잘 풀고 갈수록 발전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저희 일본에 최근에 갔다 왔죠. 근데 일본은 토익 시험이 날짜가 같은데 오전 시험, 오후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또 달라요. 그래갖고 세 종류예요. 세 가지 버전으로 문제가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같이 뭐 1번에서 200번까지 서울에서 제주도 문제가 똑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이 더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일본은 처음에 입시를 딱 하면 언제 끝난다가 딱 칠판에 적혀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일본 친구 토익 선생님들 있잖아요. 요번에 그 한국은 리스닝 45분 넘었냐? 우리는 46분짜리 시험 봤어. 뭐 이렇게 말해 주는 경우 있어요. 그 이제 5분에서 6분 뭐 한 1분 차이가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 봤다는 얘기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일본은 문제가 똑같냐? 달라요. 한 10에서 20% 정도 비슷한 게 좀 나오다가 또 일부는 안 똑같아요. 뭐 저만 재밌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재밌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 110번 같이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6쪽입니다. 문제 같이 보시죠. Most senior marketing consultants, 대부분의 그 선임 마케팅 컨설턴트들은 have at least 7 years of experience, 적어도 6년의, 여기서 7년이죠. 7년의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working의 ing 동그라미, working for a major agency or corporation, 주요한 기관이나 어떤 기업을 위해 일하는 한 7년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experience가 ing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이 9월 6일 시험에도 뒤에 ing형 보여주고 experience를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지금 이 문제는

0: 상으로도 문맥상 경험이 맞아요. A번 뭐 simplicity 단순성, C번 warranty 보증, D번 equipment 이거 뭐 장비 이거는 의미도 안 맞지만 하여튼 experience ing 토익에서 잘 나와요. 전에도 나왔고 지금도 이제 9월 6일에 가장 최근 시험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번 정답은 B번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1: Most senior marketing consultants have at least 7 years of experience working for a major agency or corporation.
0: 111번입니다. Ms. Tanaka는 focused first on blank assignments. 여러분이 그 토익에 이제 막 적응이 된 친구들이면 이건 여기까지만 딱 읽고, 아, thank you 문제, 고마운 문제구나. 이렇게 풀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assignment가 복수예요. 복수 명사 꾸미는 거 A, B, C, D에서 딱 고르면 those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임무들에 우선 집중을 합니다. Whose submission date? 그 제출 날짜가 were drawing near, 가까이 다가오는 임무에 우선 집중하죠. 여러분도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세요. 좀 웃긴 얘기지만 맛있는 거 먼저 드세요. 알았죠?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시고. 아무튼 이걸 제가 이제 그 관리하는 친구들한테 요 비슷한 문제, 우리 토익킹 문제 검증 다 하거든요. 이렇게 야, 맞춰봐. 그런데 이게 저900 넘어도 디스 고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도우즈가 맞습니다. 알았죠? 도우즈가 어사인먼트를 꾸미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111번 들어볼까요?
2: Ms. Tanaka focused first on those assignments whose submission dates were drawing near.
0: 112번입니다. Venter Electronics사는 relocated its assembly facility, 그 조립시설을 옮겼다. 어디로 이동시켰냐면 to Lakewood City로 옮겼어요. 왜? Blank the property tax benefits. 그 바로 이런 재산세 혜택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가 주어 동사에서 동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Which are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 Which are가 생략됐다고 보면 좋아요. Which are를 쓰지는 않는다고 거듭 강조드려요. 현지 정부가 제공하는 재산세 혜택 때문에 이렇게 됐죠. 이 때문에라는 전치사 자리죠. 이 because of도 재밌게 9월 6일에 출제됐어요. 우리 교재 갖고 공부했으면 맞을 문제가 참 많아요. 이 적중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꼭 봐주시면 좋아요. 여기는 전치사 자리고 뜻이 맞는 게 because of입니다. 112번 들어볼까요?
3: Vanter Electronics relocated its assembly facility to Lakewood City because of the property tax benefits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
0: 113번입니다. Safety rules in the research center. 연구센터의 안전 규정이 are blank enforced. 시행이 됩니다. 여기는 빈칸이 없어도 돼요. Are enforced. 시행됩니다. To protect the accuracy of all experimental results. 모든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히 실행된다. 여기는 이제 앞에 are, 뒤에 enforced. 몸부림 쳐봐야 동사들이 앞뒤로 맞고 있어요. 동사 수식, 부사 자리, 보기 중에 부사는 strictly 뿐이죠.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113번 들어볼까요?
1: Safety rules in the research center are strictly enforced to protect the accuracy of all experimental results.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6 같이 보시죠. 6는 뭐니 뭐니 해도 문맥이다. 9월 6일 시험을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자꾸 새록새록 생각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이 홀리데이가 답인 게 있었어요. 파트 6에서. 이게 저 네 번째, A, B, C, D, 그, 네 문제씩 나오는데 네 번째 문제 답이 홀리데이였어요. 근데 우리 방송 때 어떤 얘기했죠? 마지막 문제 답의 단서가 안 보일 땐 첫 부분을 잘 보세요. 첫 부분이 휴가 얘기가 나왔어요. 뭐 연휴 때 뭐 어떤 걸 활용하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다가 쭉 가다가 끝에 이 휴가 때 뭐 그게 또 한 번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빈칸에 단서가 안 보일 때는 첫 부분을 봐라. 이런 얘기도 제가 시험을 500회 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세계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허투루 듣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편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여러분이 녹음까지 해서 다 드리면서 점수 내시되 급할 때는 또 요령이 있어야죠. 요령도 없이 시험 보는 것보다 요령을 좀 알고 보면 좀 더 성적이 나오잖아요. 지금 새벽같이 우리 방송 듣는 분, 밤늦게 듣는 분 들으시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면 제가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점수를 올려드려야죠. 또 토익은 다른 거 없어요. 점수가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Korea Bridge Academy. Korea Bridge Academy는 blank on the belief that 다음과 같은 믿음 하에서 블라블라 되었다. 잘 보세요. 그 뒤에 that focused의 ed 동그라미 과거 시제군요. that focused on training can help learners develop both TOEIC skills and workplace abilities.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게 학습자로의 여금 토익의 능력도 키우고 직장에서의 능력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founded 시제가 과거인 걸로 봐서 지금 저 131번 ABCD 쭉 보세요. 과거 시제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조심할 게 뭐냐면 어떤 회사는 설립돼요. 그런 건 수동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중에 was founded, A번이 정답이 되죠. C번 would found는 would는 뭐뭐 하고 싶다 뭐 이럴 때 조동사로도 많이 쓰이고 능동태라 근본적으로 틀려 있어요. 왜냐하면 found 하면은 이게 동사 원형일 때 설립하다면 목적어로 회사가 나와야죠. 회사가. 지금 이 구문은 회사가 주어로 간 수동태예요. 그래서 was founded가 정답이 되고 focused와 시제도 맞죠. 그래서 A번이 정답. Our goal, 우리의 목표는 is to give each participant, 각 참가자에게 the tools,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께 이제 which are needed, which are는 안 써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needed를 본동사로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needed 이하는 tools를 꾸미는 거예요. needed to enter the job market with confidence, 바로 이런 고용시장에 자신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도구, 이 도구를 제공하는 게 참가자들에게 이런 도구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our goal, our objective is 투부정사. 있죠? Our aim is 투부정사.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가 to give, 이게 투부정사로 정답이 되는 것도 시험에 또 나오는 거 기억하십시오. Our courses, 우리의 교과 과정은 combined classroom lessons, 이 수업과 and mock interviews, 모의 인터뷰와 guided projects, 가이드를 동반한 projects, 그리고 short-term company placements, 단기 회사 배치,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합니다. 그러니까 현장과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룸과 그다음에 모의 인터뷰, 기타 등등 좀 실생활에 도움되는,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이렇게 모의로 연습시켜주는 게 중요한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의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빈칸이 나왔어요. These blank, 이러한 기회들이 예를 들면 아까 모의 인터뷰를 한다든지
가이드를 동반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다든지 단기 회사 배치돼서 인턴으로 일한다든지 이런 기회들이 그게 opportunities죠. 이런 기회들이 help learners, 학습자들이 improve essential communication skills, 핵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gain practical experience, 실용적인 체험을, 경험을 얻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132번 정답이 A번, 이런 기회들은, 이게 these가 나왔던 얘기는 앞에 뭐를 받는 내용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체험

0: 기회가 되죠. 그래서 A번 opportunities가 정답이죠. They also allow participants, 또한 이것이 참가자들이 to make useful professional contacts, 유익한 그런 직업적인 인맥을 만드는데도 도움을 주죠. After completing the program, 이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graduates, 졸업생들은 are expected to find and secure their own employment. 잘 보세요. 그들 자신의 고용을 스스로 찾아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해드린 거 전부예요. 우리가 막 취업까지 보장하진 못해요. 아까 이제 모의로 뭐 인턴 과정, 모의로 인터뷰하고 이제 뭐 일부 인턴까지는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정식 취직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아, 여기까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놓고 빈칸 나오고 우리 CBA는 shares updated information, 업데이트된 정보를 공유하죠. About job openings. 빈 일자리에 대한 a variety of local businesses, 다양한 현지 사업체의 그런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취업까지는 못 시켜줘도 채용 공고까지는 올려드립니다. 그러나죠, 그러나. 여러분을 이제 취업 보장까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채용 공지까지는 알려드립니다. 이 however가 이 참, 이 문맥을 보여주는 부사로서 파트 6에서 1등 부사죠. 1등 부사. 정말 답으로 주기적으로 나와요.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이 빈칸인데 뭐가 좋을까요? 134번, D번이죠. Graduates, 졸업생들은 may use our career center를 사용하여 to review job listings, 바로 이런 일자리 목록을 검토해 볼수 있고, application materials, 이런 신청 자료도, 신청서 같은 거겠죠?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우리가 채용 공지도 주고 이런 것까지는 해준다. 알았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과 이어지는 D가 134번의 정답입니다. 파트 6, 131에서 134 함께 들어보시죠.
1: Career Bridge Academy. Career Bridge Academy, CBA, was founded on the belief that focused training can help learners develop both TOEIC skills and workplace abilities. Our goal is to give each participant the tools needed to enter the job market with confidence. Our courses combine classroom lessons with mock interviews, guided projects, and short-term company placements. These opportunities help learners improve essential communication skills and gain practical experience. They also allow participants to make useful professional contacts. After completing the program, graduates are expected to find and secure their own employment. However, CBA shares updated information about job openings at a variety of local businesses. Graduates may use our Career Center to review job listings and application materials.
0: 파트 5 복습해보죠. 110번, Experience ING입니다.
2: Most senior marketing consultants have at least 7 years of experience working for a major agency or corporation.
0: 111번, Assignment에 S가 붙었죠. Those가 정답.
1: Ms. Tanaka focused first on those assignments whose submission dates were drawing near.
0: 112번, 9월 6일 시험 정답에도 나왔다 그랬죠. Because of.
3: Vanter Electronics relocated its assembly facility to Lakewood City because of the property tax benefits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
0: 113번 빈칸 앞뒤를 보세요. 동사들이죠. 몸부림쳐봐야 이곳은 동사 수식 부사 자리입니다.
2: Safety rules in the research center are strictly enforced to protect the accuracy of all experimental results.
0: 여러분, adverb, verb, 동사를 수식하는 그것이 부사라 그랬죠. adverb, ADDVERB에서 D 하나 빼서 adverb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그랬어요. 부사, 동사를 수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the program. So we've been talking about the Fast and Furious. Mm-hmm.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62에 두 친구의 대화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0: 네.
1: 자,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분노의 질주를 보고 나서 둘 다 레이서가 됐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0: Oh.
1: 이건 실제로, 아, 그때가 제 기억에 90년대 말?
0: 네.
1: 에서 조금 몇 년 계속 갔어요. 이 분위기가요. 계속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젊은이들이 아마 이 착각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만들어 봤어요.
0: 맞아요. Okay, here's today's dialogue. A friend who thinks she's a racer after watching The Fast and the Furious.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Oh man, my heart was racing the whole time I was watching the movie. I think Brian was in too deep. You could tell he was seriously torn.
3: It even woke up my inner racer. I'm quite the driver, you know.
2: Please, when did you get your license? A week ago?
3: Let's take it out for a spin then. Let's see. Which one of these is the brake pedal?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 version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유 그리고 그의 앙숙이죠. 세리아나 네. 사이의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좋아요.
1: 와, 영화 보는 내내 심장이 벌렁거렸어. 브라이언이 너무 깊이 개입한 것 같아. 엄청 갈등하는 게 보이더라고.
4: 내 안에 레이서 본능마저 깨우더군. 난 운전케 하잖아.
1: 아이, 왜 이러셔. 너 면허증 언제 땄지? 뭐, 일주일 전?
4: 그럼 한번 몰아볼까? 어? 어디 보자. 요 놈들 중 어느 게 브레이크 페달이더라?
1: 안 돼. 나 내려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세리아나의 모습이었고요. 이 안에 있는 문장들 우리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표현으로 마지막에 세리아나가 불안하게 이래요. 요 놈들 중 어느 게 브레이크 페달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개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자, 그래서 복수 명사 중에 어느 것이라고 질문을 만든다면
0: 네. Which one of 복수 명사. So which one of 뭐 these books? Which one of these cars?
1: 아하. 뒤에는 그러면 진짜 확실하게 복수 명사를 쓰는 게 맞겠네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which라고 하는 게 어느라는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문으로. 이것 중에 어느 게 내 커피지? 이거 많이 쓰잖아요.
0: 오, 그러네요.
1: 굉장히 비슷하게 다 들어가 있는
0: 네.
1: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0: Which one
1: 이것들 중에
0: of these
1: 내 커피야?
0: Is my coffee. Which one of these is my coffee?
1: 네.
0: 아,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1: 네.
0: Which one of these 복수라서 are라고 하시면 안 돼요. is라고 해야 돼요.
1: 주인공은 one이니까요.
0: 네.
1: 그렇죠? 와, 이런 거 엄청나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차들 중에 어느 게

0: 네 거요. 자, 어느 게
1: Which one
0: 이 차들 중에
1: of these cars
0: 너의 것이니?
1: is yours? Which one of these cars is yours? All of them, actually.
0: Oh my goodness. 정말 세번 같은 느낌인데요,
1: 네.
0: 지금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which one of these cars 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of는요. 뭐뭐의가 아니라 뭐뭐 중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로봇 중에 어느 게 자동차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위해서 뭐 로봇 장난감을 사줄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변신하는 거를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1: Yes.
0: 그래서 어느 게
1: Which one
0: 그 로봇들 중에
1: of those robots
0: 자동차로 변신할 수 있어요?
1: Can transform into a car. Which one of those robots can transform into a car?
0: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which one of 복수명사, 복수명사 중 어느 것이를 핵심 표현으로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가볍게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심장이 빠르게 뛰다.
1: Race. Race. 이거는 조금 특이한데요. 이게 심장이 빨리 뛸 때는
0: right.
1: My heart is beating fast or my heart is beating quickly.
0: Right.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My heart is racing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0: 더 빠른 느낌이 나네요.
1: 맞아요.
0: 진짜 뭔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막 뛸 수도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내가 긴장이 돼가지고 My heart was racing 이 정도가 네. 될 수가 있겠네요.
1: 네.
0: 자 다음은요 갈등하는 뭔가 고민하는.
1: 네 저번에 배웠죠. Torn.
0: 맞습니다. 뭐 I'm torn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물론
1: yeah.
0: 뭐 이 torn 말고도 뭐 I can't decide between 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고요.
1: 맞아요.
0: 뭔가 고민이 되고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1: Yeah.
0: 자 다음은요. 내면의 뭐 무슨 내면의 모습 이런 거 쓸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1: 네. Inner. Inner.
0: N이 두 개죠 지금.
1: 네 맞아요.
0: Right.
1: 네.
0: So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Inner
1: Peace.
0: Peace.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Inner peace. 내면에 있는 평화.
0: 평화.
1: 네.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1: Inner princess.
0: Inner...
1: That's what Sariana has.
0: Sariana. 나 지금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네.
0: 자, 다음은요. 운전면허증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할까요?
1: 아, driver's license라고 물론 하지만
0: 네.
1: 맥락을 이해할 때 driver's를 그냥 생략해서 그냥 license라고도 해도 돼요.
0: 운전자의 원래는 license인데
1: 네.
0: driver's는 컨텍스트를 딱 보고선 충분히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뭐 do you have your license?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 Yeah.
0: Okay.
1: When you get caught by the police.
0: caught? Okay.
1: the police officer will say a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0: Okay. 네, 깜짝 놀랐습니다. You mean pulled over, right? Caught doing what? Right. Okay, so driving이 아니라요. Drivers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1: Let's see. Let's see.
0: 아, 실제로 원어민들도 어디 봅시다. Let's see, let me see. 이런 거 쓰나요?
1: 맞아요.
0: Let's see.
1: 맞아요. Let's see. Let me see.
0: All right. 자,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네, 똑같아요. 근데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Brake pedal. Brake pedal.
0: Brake pedal. Brake 할 때 스펠링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죠.
1: 네, 맞아요.
0: Right.
1: B-R-A-K-E입니다.
0: 그렇죠. Give me a break 할 때 그 break이 아닙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평서문인 내내. 뭐뭐하고 있는 내내.
1: The whole time 평서문. 그래서 순서가 the whole time 다음에 평서문.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요.
0: 아, 그러네요. 그냥 단순하게 뭐 내내 그랬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뭐뭐하고 있는 내내 뭐가 그랬어.
1: Yeah.
0: 이렇게 길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1: Yes.
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녀와 얘기하고 있는 내내 나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어. 자, 내 심장은 레이싱하고 있었어.
1: My heart was racing.
0: 네네.
1: The whole time.
0: 내가 그녀와 얘기하고 있는.
1: I was talking to her. My heart was racing the whole time I was talking to her.
0: 네.
2: People say that about me all the time.
0: 어디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심장이 뜬

0: 왜냐면 혼내주고 싶어가지고.
1: Right.
0: So my heart was racing the whole time. 근데 여기서 the whole time이라는 것은 내가 그녀와 얘기하고 있는 whole time인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내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는 내내 그가 웃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운전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네네. 근데 남편분이 주차하는 걸 딱 보고서 귀여워하는 거죠. 잘 못하니까. So 그는 웃고 있었어.
1: He was laughing.
0: 네네.
1: The whole time.
0: 내가 내 차를 주차하려고 하고 있는.
1: I was trying to park my car. 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I was trying to park my car.
0: 네. 이 그 parallel parking이라고 하잖아요. 네. 평행 주차할 때 100번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1: I know. But in Korea, there is not. There aren't that many parallel parking spots, but still it's hard.
0: Okay. Yeah. 쌤은 어때요? 잘하세요?
1: 100번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0: 한 80번?
1: Yeah, yeah.
0: Okay.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너무 깊게 개입해 있다. 너무 깊게 어떤 사건 같은 것에 개입해 있다라고 하면
1: be in too deep. Be in too deep.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0: 네네. 진짜 똑같네요. 정말 네. 깊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In. 우리가 왠지 too deeply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는 관용적이잖아요.
1: 맞아요.
0: 굳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you're in too deep. 여기까지만 네.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1: 네.
0: 자, 우린 너무 깊게 개입해 있어. 자, 우린 들어와 있어.
1: We are in
0: 너무 깊게.
1: Too deep. We are in too deep.
0: 자, 두 번째는요. 세리나는 그 그룹 챗에 너무 깊게 개입해 있었어. 자, 세리나는 들어가 있었어.
1: Serena was in
0: 너무 깊게
1: too deep
0: 그 그룹 챗에
1: in the group chat. Serena was in too deep in the group chat.
0: 네.
1: And the group chat had my kids and my husband.
0: Oh my. 그러면서 원래는 가볍게 그냥 잠깐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너무 또 잔소리하게 되고
1: 맞아요.
0: 너무 그렇게 됐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차를 몰러 나가다. 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나가다. 이게 표현이 있을까요?
1: 네, 맞아요. 일단은 가지고 나가다. Take it out for a spin. For a spin. Spin이라는 거는 어디 이렇게 둥그렇게 가는 거예요.
0: 그쵸?
1: 돌리는 거예요.
0: 도는 거죠. 차를
1: 맞아요.
0: 한번 돌리는 거죠.
1: 네네네. Okay. So take it out for a spin.
0: 네, 이거는 진짜 뭐 계속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간다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운전 하듯이 좀 가볍게 차를 타보고 온다라는 느낌. 뭐
1: 맞아요.
0: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차를 내가 새로 샀으니까 너 한번 같이 운전하러 가볼래?
1: 네.
0: 그래서 한 번 정도 몰아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So for a spin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for a drive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가볍고 캐주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Yeah.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차 얼마나 빠른지 보기 위해서 한번 차를 몰러 나가보자. 자, 그걸 가지고 나가자.
1: Let's take it out.
0: 스핀을 위해.
1: For a spin.
0: 그게 얼마나 재빠른지 보기 위해.
1: To see how quick it is. Let's take it out for a spin to see how quick it is.
0: 네, 두 번째는요. 우린 그 차를 몰러 나갔는데 진짜 와... 기분이 완전 멋진 기분이 들었어. 자, 우린 그걸 가지고 나갔어.
1: We took it out.
0: 네, 스핀을 위해.
1: For a spin.
0: 그리고 그건 멋지게 느껴졌어.
1: And it felt awesome. We took it out for a spin and it felt awesome.
0: 네, 와.
1: Yeah, when you go to the car dealership, right? They'll probably say something like that. So, do you want to take it out for a spin?
0: Oh,
1: yeah.
0: 그러니까 자동차 어떻게 한번 몰러 나가 보시겠어요?라고 salesperson이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 Yes.
0: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여러분, join us on page 65.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자, 마유가 와, 영화 보는 내내 심장이 벌렁거렸어. 자, oh man.
1: Oh man.
0: 내 심장은 레이싱하고 있었어.
1: My heart was racing.
0: 내내.
1: The whole time.
0: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있는.
1: I was watching the movie.
0: Mm-hmm.
1: Oh man, my heart was racing the whole time I was watching the movie.
0: 네. 쌤, 여기서 whole이라는 것 대신에 entire 써도 괜찮을까요?
1: Absolutely.
0: Okay.
1: You can say this. My heart was racing the entire time I was watching the movie. This is 똑같아요.
0: Okay. 자,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아니, 브라이언이 너무 깊이 개입한 것 같아. 이게 엄청 갈등하는 게 보이더라고. 자, 난 생각해.
1: I think
0: 브라이언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었다고.
1: Brian was in

0: Too deep.
1: 넌 식별할 수 있었어.
0: You could tell.
1: 그가 심각하게 찢어졌다는 걸.
0: He was seriously torn. I think Brian was in too deep. You could tell he was seriously torn.
1: 네.
0: Mayu is so serious.
1: 너무 진지해서. 왜냐면 다들 그랬거든요.
0: 아,
1: 레이서이기 때문에
0: 네.
1: 그 당시에는. 자, tell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뭐 어떻게 보면 distinguish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네.
1: 그래서 그게 티가 나더라고. 식별이 되더라고. 눈에 보이더라니까.
0: 맞아요.
1: 라는 느낌이죠.
0: 네, 맞아요.
1: 자, 세리아나가 내 안에 레이서 본능마저 깨우더군. 나 운전 꽤 잘하잖아. 자, 그건 심지어 내 내면의 레이서를 깨웠어.
0: It even woke up my inner racer.
1: 난 꽤나 드라이버야.
0: I'm quite the driver.
1: 넌 알잖아.
0: You know. It even woke up my inner racer. I'm quite the driver, you know.
1: 네, 실제로 영어에서도 어떤 모습을 깨운다라고 할 때 wake up을 쓸 수 있군요.
0: 네, 맞아요. 그쵸? It's like what it means is that it's been inside you the whole time. Right? So, yeah.
1: 끄집어내는 거죠.
0: 맞아요. 네.
1: 자, 그리고 quite the driver이라고 했는데요. quite the or quite a 하고 명사를 쓰면 대단한 혹은 꽤 뭐뭐한 사람이다 라고 좀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0: 이거는 driver 말고도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1: Right.
0: Think about something that you're really good at,
1: yeah.
0: right? I'm quite the writer, you know. I'm quite the cook, you know.
1: 결국 꽤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0: 네.
1: 자, 그랬더니 마유가 왜 이러셔? 너 면허증 언제 땄지? 일주일 전? 자, 제발.
0: Please.
1: 언제 넌 내 면허를 얻었니?
0: When did you get your license?
1: 한 주 전에.
0: A week ago? Please. When did you get your license? A week ago?
1: 네. 쌤, 여기서 please 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할 때 뭔가를 부탁하는 느낌은 아니죠?
0: No. It, right? Yeah, well, it kind of is. It's saying please stop talking.
1: Okay. All right.
0: Yeah.
1: Oh, please. 이거는 약간... Come on,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Yes, like we all know that's not real, please.
1: Right. 자, 그랬더니 세리아나가, 그럼 한번 몰아볼까? 어디 보자. 어, 요 놈들 중 어느 게 브레이크 페달이더라? 그걸 가지고 나가자.
0: Let's take it out.
1: 스핀을 위해, 그럼.
0: For a spin, then.
1: 보자.
0: Let's see.
1: 이것들 중에 어느 게?
0: Which one of these?
1: 브레이크 페달이지?
0: Is the brake pedal. Let's take it out for a spin then. Let's see. Which one of these is the brake pedal?
1: 나 살고 싶어.
0: You should put your seatbelt on.
1: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해서 take it out for a spin. 한번 타러 나가다까지 정리가 됐네요.
0: 좋아요.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Oh man, my heart was racing the whole time I was watching the movie. I think Brian was in too deep. You could tell he was seriously torn.
3: It even woke up my inner racer. I'm quite the driver, you know.
2: Please, when did you get your license? A week ago?
3: Let's take it out for a spin then. Let's see. Which one of these is the brake pedal?
1: 심장등이 빠르게 뛰다.
0: Race.
1: 내면에.
0: Inner.
1: 어디 보자.
0: Let's see.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복수 명사 중 어느 것이.
0: Which one of 복수 명사.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차를 몰러 나가다.
0: Take it out for a spin. That's all.
4: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자, 컴퓨터를 켜야 되는데
0: 네.
1: 뭔가 버튼이 여러 개 보이는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이것들 중에 어느 게 전원 버튼이야? 왜냐면 잘못 누르면
0: 네.
1: 이게 폭발해요. 네, I'm sorry.
0: 네. 네.
1: 좀 익스트림해야 재밌어요. 자, 이것들 중에 어느 게 전원 버튼이야?
0: 오케이,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복수 명사 중 어느 것이 which one of 복수 명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0: Alrigh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1: Bye.
5: Hanyeji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5: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Today, linked to travel and a reason people are going abroad, which is rather surprising.
4: 제가 이제 다니는 헬스클럽이 그 장기투숙 레지던스 호텔 지하에 있거든요.
5: 네.
4: 집 앞에 있는 건물인데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5: 요즘 진짜 많이 오죠.
4: 그냥 로비가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들이 가방을 열어서 이렇게 막 다시 챙기더라고요.
5: 네.
4: 근데 보니까 안에 화장품이 가득 들었어요.
5: Oh, these days K-makeup, K-beauty is
4: 맞아요.
5: so hot.
4: 아, 저것 때문에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5: 그렇죠.
4: 오늘 이제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 뷰티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대한민국 K-뷰티 제품들을 이제 사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도 많아요.
5: 그렇죠. 네. 요즘 소셜미디어 완전 바이럴 되니까 people think I want to go and of course maybe see some traditional sites but a huge part is now to buy those souvenirs.
4: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제품 중에 자외선 차단제가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5: 네.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발랐으니까 많이 개발되고 좋은 제품이 많은데 in the West, it's only more recently we've really realized how important it
4: 맞아요.
5: is.
4: 맞아요. Yeah.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외국 제품들 발라보면 이제 그 하얗게 뜨거나
5: 맞아요. 많이 그렇죠.
4: 뭐야 얼굴에 저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 제품들을 보면 바로 그냥 스며들어 안 바른 것 같잖아요.
5: 그렇죠. 바로.
4: 네.
5: It's so convenient and that's why sun creams have become really popular. Yeah, just FYI, we do say sun cream in the UK. It's not strictly Konglish.
4: 아, 네. 우리 옛날에 선크림 하면 또 안 된다고 뭐 그랬었는데 영국에서도 선크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5: 맞아요. 네. 요즘은 선크림 조금 더 많이 쓰는데 라떼는 말이야. 그때 선크림 많이 했어요.
4: 옛날 얘기인가? 네. 어쨌든 선스크린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고 영국에서는 선크림이라는 단어도 쓴다는 거. 자, 오늘 그런 여행 트렌드의 어떤 변화에 대한 기사 재밌게 한번 만나볼게요.
5: Page 62 in your September book for part 1.
6: Travelers journey abroad to secure coveted foreign sunscreen. International tourists increasingly go on beauty shopping excursions across vibrant global cities. For instance, cosmetic enthusiasts frequently visit retail chains in places like Korea for innovative skincare items. This trend is especially strong among American travelers because the U.S. has not approved many of the newer UV filters used in Asian sunscreens. As a result, shoppers stock up on foreign sunscreens that feel lighter on the skin and leave no white cast.
4: 자, beauty shopping excursions.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구 사서 대량으로 뭐 쟁여두다, 뭐 stock up on 이런 이제 구동사들이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Okay.
5: International tourists increasingly go on beauty shopping excursions across vibrant global cities.
4: Okay.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딱 눈여겨볼 만한

0: 라는 단어가 아까 언급했던 이 excursion이란 단어인데, 뭐 궁극적으로는 여행이란 뜻의 단어예요. 근데 어떤 여행을 excursion이라고 하는 건가요?
1: Yes, usually a shorter trip, right? A shorter journey is usually dubbed an excursion, right? And in front of that, a beauty shopping one. So with the purpose of doing that.
0: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짧은 여행을 주로 excursion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금토일 이렇게 2박 3일로 먹방 갔다 왔어요. excursion이죠?
1: 그렇죠, yeah, like an
0: 예.
1: eating excursion or a mukbang one for the purposes of social media.
0: 맞아요. 그렇게 많이 다녀오시니까 요즘에.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특수 목적의 짧은 여행을 excursion이라고 하니까 뷰티 쇼핑 excursion은 말 그대로 뷰티 제품을 사러 가는 그런 여행을 말해요. 예. Across vibrant global cities. Vibrant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묘사할 때 많이 나오던데, 영상에서.
1: Yeah, especially referring to like young, energetic
0: 맞아요.
1: places.
0: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고, 꿈틀꿈틀대는 그게 vibrant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역동적인 그런 세계 주요 도시들에 걸쳐서 뷰티 제품을 사려고 하는 그런 쇼핑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 For instance, cosmetic enthusiasts frequently visit retail chains in places like Korea for innovative skincare items.
0: 자, 특히 화장품을 이제 좋아하는 그런 애호가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다양한 유통업체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데 뭘 사기 위한 거예요? Innovative skincare items.
1: Yeah, so anything you put on your skin. That could be sunscreen, but also just moisturizer and toner and all that.
0: 그렇죠. 페이스 마스크라든가 뭐 다양한 제품들을 말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자외선 차단제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자, 혁신적인 그런 피부 관리 제품들을 이제 사기 위해서 한국의 다양한 매장을 방문하는 그런 화장품 애호가들이 많다. 예를 그렇게 준 겁니다. 오케이?
1: This trend is especially strong among American travelers because the US has not approved many of the newer UV filters used in Asian
0: Okay.
1: sunscreens. Yeah, so this is another key point. They've not approved many of the newer UV filters. So to approve something means you're saying it's safe, right? It's okay to use.
0: 미국에 아마 FDA가 아닐까 추정을 해보거든요. 이런 화장품 성분 관련된 그런 관리 감독을 하는 기구는. 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일부 자외선 차단 제품에 대한 승인을 내지 않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시아 국가들에선 승인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제품 자체를 이제 미국에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관광객들이 유난히 더 이런 트렌드에 동승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문장이죠.
1: Yeah, it just takes a bit longer for those approvals in places like the US. That's why the travelers are so keen. That's why it says the trend is especially strong, right? 강한 트렌드죠.
0: 그렇죠. 여기 UV filters란 건 UV는 이제 ultraviolet rays를 말하죠. 그 자외선을 말하는데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필터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품
1: 그렇죠.
0: 내에 자외선 차단제 내에도 이제 그 중에 일부 뭐 성분 같은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승인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케이?
1: Yeah, talking about those ingredients. As a result, shoppers stock up on foreign sunscreens that feel lighter on the skin and leave no white cast.
0: Stock up on, 오늘의 구동사로 지정합니다. 매일 구동사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해드릴게요. 뭔가 대량으로 구매해서 쌓아놓다란 얘기죠. 네.
1: 그렇죠.
0: Stock up on이란 건.
1: Yeah, for personal use, it could be to sell as well, but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travelers,
0: 그렇죠.
1: right? So buying maybe 10 tubes of sunscreen.
0: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사서 뭐 2년, 3년 쓰게끔 이제 그렇게 사가는 걸 stock up on이라고 하는 거고. Foreign sunscreens, 자, 외국에 살수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그런다는 얘기인데, 자,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One, feel lighter on the skin.
1: Yeah, so they don't feel heavy or too oily or things like that, right? And they leave no white cast. This is talking about that white powderiness on your skin,
0: 맞아요.
1: right? Yeah.
0: 이 white cast란 건그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하얗게 뜨는 그 얼룩 있잖아요. 뭐 밀가루처럼 이렇게. 예, 그런 걸 말합니다. 뭐 백탁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단 얘기예요. 예, 특히 아시아권 우리나라 자외선 차단제가 대표적이고 feel lighter on the skin은 말 그대로 이제 착용감, 발랐을 때그 발림성이 가볍고 좋다는 얘기죠. 안 바른 듯한 느낌을 준다는 얘기예요.
1: Kucho, yeah, that's why they're so popular. Let's move on to part two.
2: Social media has fueled this trend, as viral posts and reviews send travelers hunting for specific products. In Europe,

0: visitors search local pharmacies for famous French sunscreen brands. Many shoppers research exactly what to buy on online forums before their trips. Some even pack an extra suitcase, planning to bring home large quantities of sunscreen for themselves and friends.
1: 이 외국에서 사온 자외선 차단제가 아주 훌륭한 지인들 선물이 된다는 얘기네요. 여행 갔다 와서.
2: 그쵸.
1: 네. 자, 소셜 미디어도 이제 한몫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볼게요.
3: Social media has fueled this trend as viral posts and reviews send travelers hunting for specific products.
1: 자, fuel이라고 하는 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타 뭐 촉발시키다에 해당하는 뭐 spark라든가 뭔가 유발하다 쪽 동사가 상당히 좀 같은 맥락에 많이 쓰이는데 이와 같은 트렌드를 더욱더 조장을 했다는 얘기죠, 소셜미디어가.
3: 그렇죠. Yeah, as viral posts and reviews send travelers hunting for specific products. When you say hunting here, I guess it's kind of similar to how Korea used to use hunting when you talk about finding another date. You're finding products in this sense.
1: 맞아요.
3: Right?
1: So 이런 바이럴이 된 그런 게시물이라든가 제품 사용 후기 같은 것들이 이제 여행객들이 특정 제품을 막 찾아 나서게끔 헌팅하게끔 네.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Okay.
3: And then the next sentence. In Europe, visitors search local pharmacies for famous French sunscreen brands.
1: 유럽에선 그 프랑스의 자외선 차단제 브랜드들이 좀 유명한가 봐요.
3: 네. Yeah, so mostly in Europe it's old-fashioned stuff, but I think there's a famous French brand in particular. Yeah.
1: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면은 그 지역 약국에 가서 그 자외선 차단제 그 브랜드를 또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어디 가서 할지 특정하게 다 머릿속에 두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행객들이. 가서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3: Yeah, and a lot of people buy sunscreen from pharmacies, 약국에서 많이 써요, rather than beauty places in Europe, right?
1: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화장품 전문 유통 매장들이 많은데 거기서 많이 사는데 유럽은 약국에서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3: Yeah. Yeah, especially in the past, it used to be seen as a medical protective cream for your skin, right? 그래서 많이 안 발랐던 것 같아요. Many shoppers research exactly what to buy on online forums before their trips.
1: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뭘 살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행 가기 전에 바쁘겠네요.
3: 그렇죠. Yeah, we call them online forums, where you've got a discussion board. 한국에서 포럼이라고 하나요? Sounds very like...
1: 포럼이라고 잘 안 하죠, 우리는. 온라인 포럼에서 봤어. 뭐야,
3: yeah,
1: 그거.
3: Exactly.
1: 뭐 하는 덴데.
3: Just like on online blogs and 그쵸? things like that, 뭐, but it's where you can discuss things.
1: 우리가 이제 소위 생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를 온라인 포럼이라고 합니다.
3: 그쵸.
1: 또 잘 표시해 두세요. 영어권에 쓰는 말이니까요.
3: Some even pack an extra suitcase, planning to bring home large quantities of sunscreen for themselves and friends.
1: 집에서 출발할 때 빈 가방을 하나 들고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3: wow.
1: 많이 사오려고. 네. So some even pack an extra suitcase. 아예 그냥 여분의 가방 하나를 들고 가는 경우 있다. Planning to bring home large quantities of sunscreen for themselves and friends.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줄 대량의 그 자외선 차단제들을 들고 오려고 아예 가방을 따로 들고 간다. 보따리 사항을 그냥 자처하는 거네요.
3: Interesting, isn't it? Here's part three.
0: Even dermatologists acknowledge that many foreign sunscreens offer excellent protection with more pleasant textures. Beauty experts often praise these products for preventing premature skin aging while feeling elegant on the skin. Meanwhile, high tariffs and shipping restrictions make online orders expensive, which pushes even more people to buy in person. For many travelers, These sunscreens become both skincare essentials and meaningful souvenirs.
1: 자, 신문구는 이제 prevent premature skin aging 이런 표현이라든가 feel elegant on the skin. 아까 뭐 피부 발림감이 좋다 이런 표현의 대체 표현인 것 같아요. elegant라는 단어를 써요.
2: 그렇죠.
1: 자, 한번 보겠습니다.
3: Even dermatologists acknowledge that many foreign sunscreens offer excellent protection with more pleasant textures.
1: 미국의 그 의사분들이나 피부과 전문의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1: 미국발 기사니까
3: 네.
1: 이게. 자, 미국의 피부과 전문의들, dermatologists, acknowledge that many foreign sunscreens offer excellent protection. 외국에서 사는 자외선 차단제들이 아주 우수한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0: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1: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Thanks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3: 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Mm-hmm. 승진이 결정되는 그 시기. Mm. 그때 많이 좀 신경 좀 쓰이고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는 마지막으로 승진을 하셨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26년 만에 마지막 승진을 하셨고 이제 더 이상 인사철 때마다 이제 마음을 졸이진 않아도 좋다. 그런 안도감을 들지만 이제 곧 있으면 퇴직이 다가오겠구나.
1: 맞아요. 저도 사실 이 사연을 딱 지금 처음에 들으면서 마지막 승진. 그러니까 승진은 너무 좋고 너무 건데. 축하드리고 싶은데 이 왠지 마지막이라고 하신 게 그러니까요. 약간 마음이 네. 좀 그랬어요.
3: 마음 한켠이 씁쓸해진다. Yeah.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본인의 역량을 이제 인정해줬다는 뭐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승진을 한 것을 통해서 이제 뿌듯하긴 하지만 이제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승진턱이라고 하죠.
1: 네.
3: 여기저기 저녁 사다 보니까 지갑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다.
1: 예.
3: 그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사연 내용 너무 재밌네요.
1: 네.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누구의 사연이냐. 자, 부쩍 지갑이 가벼워진 소년의 나무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네. 들어볼게요.
4: Final promotion. I was recently promoted for the last time in my career. It happened exactly 26 years after I joined the company. Over the years, I often heard people talk about getting their final promotion. They said they felt relieved because they didn't have to worry every time promotion season came around. Now that I've reached that point myself, I understand what they meant. On the one hand, I feel proud that the organization has officially recognized my achievements and abilities. But it also reminds me that retirement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becoming a reality. That thought brings a hint of sadness. Ironically, I've been treating people to dinner much more often ever since I got promoted. It feels like I'm quickly emptying my wallet. Maybe that mix of relief and pressure is just another part of receiving your final promotion.
3: 자, 최근 직장에서 마지막 승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어요.
1: I was recently promoted for the last time in my career.
3: 그렇죠. 승진은 영어로는 promotion이고 내가 승진을 했다면 I was promoted 이렇게 한 게 맞겠죠. So I was recently promoted 마지막으로 for the last time in my career. 끝에 in my career를 붙인 거는 이게 이제 회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마지막 승진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in my company 대신에 내 커리어의 마지막 승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입사한 지 꼭 26년 만의 일입니다.
1: It happened exactly 26 years after I joined the company.
3: 입사하다 혹은 퇴사하다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입사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동사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Join 쓰시면 돼요. After I joined the company or when I joined the company. 입사했을 때 순간 딱 써야 되는 동사들이 잘 나와야 영어가 부드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26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It happened exactly 26 years after I joined the company. 자, 그동안 주변에서 이 마지막 승진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1: Over the years, I often heard people talk about getting their final promotion.
3: 그렇죠. 아까는 was promoted 했지만 you can also get a promotion. I got a promotion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1: Yeah.
3: 여기서는 people talking about getting, 그렇죠? Their final promotion. Get하고 promotion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연결을 시켜놓으세요. 이런 호응관계들. 자,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마지막으로 승진했다는 그 선배들 이야기를 이제 종종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분들이 더 이상 인사철마다 이제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돼서 안도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1: They said they felt relieved because they didn't have to worry every time promotion season came around.
3: Mm-hmm.
1: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안도를 했다라고 하더라. Mm-hmm. 왜냐하면 because they didn't have to worry, 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었다. Every time promotion season came around.
3: Mm-hmm.
1: 이제 promotion 때가 되면은 될 때마다 사람들이 아, 내가 될까 안 될까?
3: Mm-hmm.
1: 약간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약간 좀
3: 돼서
1: 안심이 돼서 좋았다.
3: 졸이지 않아도 하더라. 돼서
1: yeah.
3: 좋았다.
1: Uh-huh.
3: 그 안도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 Right.
3: 자, 일단 feel relieved. 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이제 안도감이 드는 그 감정은 이걸로 아주 표현이 잘 되고 인사처럼 그냥 promotion season이라고 하시면 돼요.
1: Mm-hmm.
3: 승진하는 그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 문장에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마지막 동사 파트예요. Come around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Come around는 어떤 시기가 도래하다, 다가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very time promotion season came around라고 하면 인사철이 돌아올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이런 의미로 쓰시면 되는 말이죠. 자, 이 come around 오늘의 구동사로 지정을 할게요. 여러 가지로 쓰는 방법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자, 그 문장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들은
1: They said they felt relieved because they didn't have to worry every time promotion season came around.
3: 자,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와 보니까 그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1: Now that I've reached that point myself, I understand what they meant.
3: What they meant. 먼저 이런 마지막 승진을 해본 분들이 한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mean의 과거동사니까 what they meant. 그것을 내가 이해하게 된다. 그 지점에 와보니. So now that I've reached that point myself, I understand what they meant. 자, 한편으로는 조직이 나의 성과와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합니다.
1: On the one hand, I feel proud that the organization has officially recognized my achievements and abilities.
3: 그렇죠. 인정해 주다. Recognized.
1: Mm-hmm.
3: 나의 성과. My achievements. 역량은요?
1: And abilities.
3: Abilities.
1: Yeah.
3: 그렇죠. Abilities. 다복수형으로. Achievements. Recognized. 붙여서 같이 쓰시면 되고. 자, 이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뿌듯하다.
1: Mm.
3: I feel proud.
1: Yeah.
3: 뭐 보통 본인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을 I feel proud of myself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1: 네.
3: 이 proud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 On the one hand, I feel proud that the organization has officially recognized my achievements and abilities.
3: 그렇죠. 자, 그러나 동시에 퇴직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1: But it also reminds me that retirement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becoming a reality. That thought brings a hint of sadness.
3: 아, 오늘 표현들이 여기 가장 많이 나오네요.
1: Yeah.
3: 자, 일단 첫 번째 표현 갈까요? 바로 뭐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 쓴다거나 물리적으로 가깝다에 쓸 수도 있어요. 이
1: 네.
3: 표현 같은 경우는요. 자, 퇴직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표현 문장으로 다시 한번요.
1: Retirement is just around the corner.
3: 모서리 돌면 바로다. 그렇죠? 자, 한 번 더요.
1: Retirement is just around the corner.
3: 오늘 이 문장을 통한기 1번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한 번만 더.
1: Here we go together. Retirement is just around the corner.
3: 아, 정말 퇴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And becoming a reality.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 that thought brings a hint of sadness. 오늘 이 표현에서 저희가 이제 책 쓸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마음 한 켠이 씁쓸하다. 이거 어떻게 갈까 했는데 sadness가 약간 서글픈 감정인데 그게 막 밀려온다기보다는 살짝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hint란 단어를 썼거든요.
1: 너무 좋죠. Yeah.
3: 선생님 이거 힌트 퀴즈 할 때 나 힌트죠. 그 힌트인가요? 맞아요. 그 힌트인데 이게 그 넌지시 알려주는 그런 암시 이런 것도 힌트지만
1: 네.
3: 감정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 게 아니라 어렴풋이 배어 있을 때 a hint of 감정이라고 많이
1: 맞아요.
3: 해요.
1: 우리가 힌트를 줄 때도 정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3: 그렇죠.
1: 살짝 정답을 알아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살짝 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살짝 어떤 느낌? 정말 그
3: 살짝 슬픈 느낌?
1: Right, a hint of sadness, a hint of joy 이렇게 많이
3: 맞아요.
1: 쓰이죠.
3: 그게 우리 말에 온통 마음이 그 섭섭한 게 아니라 마음 한 켠이 씁쓸하다.
1: 맞아요.
3: 한 켠. 그 힌트를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표현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여러분이 잘 익혀서 쓰시면 돼요. That thought brings a hint of sadness. 한번 더요.
1: That thought brings a hint of sadness.
3: 오케이. 이거 갈게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승진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저녁을 사야 할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1: Ironically, I've been treating people to dinner much more often ever since I got promoted.
3: 그렇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 저녁 한번 먹지 이렇게 되니까 네네 이러면서
1: 한턱
3: 앉아 한 번,
1: 쌓아야지.
3: 두 번, 세 번, 아이고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So ironically, I've been treating people to dinner much more often 뭐뭐한 이유로 ever since I got promoted. 자, 덕분에 마음보다 지갑이 더 빨리 가벼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1: It feels like I'm quickly emptying my wallet.
3: Empty를 동사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왠지 지갑이 점점 가벼워진다는 거를 empty를 동사로 써서 I feel like I'm quickly emptying my wallet이라고 했습니다. Empty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자, 여유와 부담이 묘하게 겹치는 이런 시간들이 마지막 승진이 남기는 또 다른 풍경일지 모르겠습니다.
1: Maybe that mix of relief and pressure is just another part of receiving your final promotion.
3: 우리도 이 만감이 교차한단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을 때 you can say a mix of A and B. 그렇죠? 여기서는 mix of relief, 여유, and pressure, 부담이죠. 그래서 여유와 부담이 좀 묘하게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감정이 is just another part of receiving your final promotion. 그렇죠? 마지막 승진과 동반되는 또 다른 풍경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요. Maybe.
1: Maybe that mix of relief and pressure is just another part of receiving your final promotion. Here it is, one more time.
4: Final promotion. I was recently promoted for the last time in my career. It happened exactly 26 years after I joined the company. Over the years, I often heard people talk about getting their final promotion. They said they felt relieved because they didn't have to worry every time promotion season came around. Now that I've reached that point myself, I understand what they meant. On the one hand, I feel proud that the organization has officially recognized my achievements and abilities. But it also reminds me that retirement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becoming a reality. That thought brings a hint of sadness. Ironically, I've been treating people to dinner much more often ever since I got promoted. It feels like I'm quickly emptying my wallet. Maybe that mix of relief and pressure is just another part of receiving your final promotion.
1: 다른 practice.
3: 자, 입지영 사연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주제 신청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공지에 어떻게 사연을 남겨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드렸으니까 보고 남기시고 처음 사연을 남겨주시는 분이라면 머리글로 제목에 새싹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요,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요, 이런 말 할 때 이제 화두를 이걸로 꺼내잖아요. 자, 영어에선 on the one hand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연습 좀 해볼까요?
1: On the one hand, I feel proud that the organization has promoted me.
3: 그렇죠. 그래서 너는 네가 아니라 너를 읽어야 돼요. 원의 워 발음이 반모음이어서 모음을 인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on the one hand가 맞아요. 자, 다른 문장에 넣어볼게요. 한편으로 더 이상 내가 하지 않아도 돼서 기쁘다.
1: On the one hand, I'm glad I don't have to do it anymore.
3: 한편으로는 회사 근처에 사는 것이 참 좋다.
1: On the one hand, I like living close to my office.
3: 한편으로는 회사 근처에 사는 게 좋은데 뭐 한편으로는 안 좋다. 예를 들어 on the one hand를 앞에 쓰셨으면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말은 어떻게 만들어요?
1: On the other hand.
3: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On the

0: other hand도 한번 써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on the one hand 뭐뭐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바로 뒤에 but on the other hand, but도 많이 붙이네요. But on the other hand라고 하면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때 아주 유용한 연결어 드립니다. 자, 뭐가 바로 근처에 있거나 임박했다는 의미로 쓰는 just around the corner 두 번째 표현.
1: It reminds me that retirement is just around the corner.
0: 그렇죠. 자, 마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때도
1: The deadline is just around the corner.
0: 한 번 더요.
1: The deadline is just around the corner.
0: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기적으로 가깝다는 얘기도 되고 바로 근처에 모퉁이만 돌면 있다는 의미로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에 vocabulary tips에 just around the corner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렸어요. 매일 표현 하나를 저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잘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책의 마지막 코너도 잘 활용을 해보세요. 자, 세 번째, treat somebody to dinner. 이거 우리 많이 일상대로 쓰잖아요. 누구 저녁 사주다는 얘기로.
1: I've been treating people to dinner much more often ever since I got promoted.
0: 그렇죠. 상대방한테 내가 다음에 저녁 살게요. 해보세요.
1: I'll treat you to dinner next time.
0: 이거 오늘 통한 게 2번으로 갑시다.
1: 같이 해보세요. I'll treat you to dinner next time.
0: 저녁 한번 쏠게요. 한 번만 더요.
1: I'll treat you to dinner next time.
0: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You must feel a lot more relaxed now.
3: I do. I don't have to worry every time promotion season comes around anymore.
2: That must feel great.
3: It does, but it also means retirement is getting closer.
2: I've noticed you've been picking up the tab for dinner a lot lately.
3: I have. I've been treating everyone to dinner to celebrate my promotion.
1: So it sounds like the man got a promotion. He got promoted. Woman says,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아, 승진 축하해. You must feel a lot more relaxed now. 이제 마음이 훨씬 더 편하겠다.
0: 그렇죠. 네. Relaxed. 이제 막 승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자, congratulations 다음에 on만 잘 동그라미 치세요. 뭐에 대한 축하할 때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Okay? 네.
1: 남자가 I do. I don't have to worry every time promotion season comes around anymore.
0: 그러니까 강조했었던.
1: 맞아요.
0: Come around. 네, 돌아오다에 해당하는 표현.
1: 자, that must feel great. 여자가 참 좋겠다라고 하니까 남자가 it does, but it also means retirement is getting closer.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
0: 그렇죠.
1: 자, 그랬더니 여자가 I've noticed you've been picking up the tab for dinner a lot lately.
0: Picking up the tab. Tab spelling T-A-B예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get the bill의 의미죠. 청구서나 계산서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1: 네.
0: 근데 그 얘기는 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1: 자, 그랬더니 남자가 I have. I've been treating everyone to dinner to celebrate my promotion.
0: 그렇죠. 승진 턱 내느라고
1: 네.
0: 좀 그랬습니다. 그렇죠? Treat somebody to dinner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자, pick up the tab도 잘 챙겨주세요.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에 다섯 가지 영작 다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별표 3개 찍게요. 2번, 3번, 5번에 별표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And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n amazing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Bye, everyone.
1: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And it's a Friday.
1: It's a Friday, yes. And it's the end of Transportation Week.
0: 그쵸. 교통수단의 마지막 날인데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 항상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TGIF. Thank goodness it's Friday. Mm-hmm. 금요일이라 다행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 오늘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let's keep the TG.
0: Uh-huh.
1: Thank goodness, which basically means 뭐뭐 다행이에요.
0: 네.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0: 아하. 자, thank goodness. 다행이다 라는 말인데, we didn't miss the train.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니까, 기차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혹시 기차나 혹은 버스,
1: mm-hmm.
0: 비행기 놓쳐본 적 있어요?
1: Oh, sure.
0: Oh, yeah. Which one?
1: Several times.
0: Several times? 몇 번이요?
1: I missed a train once or twice.
0: Mm-hmm.
1: And then I missed a flight once. Several times on the flight.
0: Several
1: also.
0: times? Yeah. 잭쌤, 저는 잭쌤 굉장히 계획도 잘 세우고 이런 줄 알았는데 몇 번씩이나 이렇게 놓쳤다고요? 저는 딱 한 번 놓쳐봤거든요.
1: But one time was because I made a time zone mistake. I was in China, and I didn't realize that I was 1 hour off from Seoul.
0: 그렇군요.
1: So I just was hanging out in a cafe. I was there early.
0: 맙소사.
1: Just hanging out at the cafe and like, okay, they're probably boarding about now. I went to the gate. The flight had already left.
0: 근데 잭쌤 체크인 한 다음이었어요?
1: 네.
0: They just left without you?
1: Yes.
0: 근데
1: It was
0: 방송...
1: a transfer.
0: 아, I was transfer. 아, 그렇게 이렇게 좀 중간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는 그런 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1: 네.
0: 근데
1: 시간 여유인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시간 여유인 줄 알고 한국 시간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1: So I could not 네. say this sentence.
0: 아, 그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네요.
1: 네.
0: 저는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을 잘못 봐서
1: Oh, no.
0: 한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이 배웠죠, 그 이후로. 자, 그래서 오늘은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이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먼저 파헤쳐 보고 올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once again.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0: 자, thank goodness로 시작했죠. 우리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행이다 라는 안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으로도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은 그냥 휴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데 그 대신에 thank goodness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thank goodness it's Friday는 TGIF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지만 thank goodness만으로 그냥 TG 이렇게도 쓰나요? 그렇게는 쓰지 않죠.
1: 네.
0: 그건 좀 이상합니다. So thank goodness 이거는 꼭 이대로 써주시고요. 자, thank goodness 뒤에 이제 내가 뭘 해서 정말 다행인 건지 뒤에 말하면 되는데 문장이 오면 돼요. 자, we didn't miss the train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문장만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we didn't

0: Miss 뭐뭐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뭐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뭐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패턴으로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뭐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라는 말이에요.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자, 이제 요 뒤에 뭘 놓치지 않았는지 넣어주면 되겠죠. 뭐예요? 바로 기차. 근데 우리가 타려는 기차는 특정 기차죠. 그래서 the train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문장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요. Thank goodness 대신에 Thank God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So thank God it's Friday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다 G로 시작하네요. 그렇죠? 근데 요 God는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 단어를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goodness를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Alright, it's time for a pattern. What is today's pattern?
1: Okay, well, today's sentence was,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We're going to change the train.
0: 아, the train만 바꾸면 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뭐뭐. 하나의 패턴으로 외우면 좋다. 아우, 우리가 뭐뭐를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는 말인데, 보통 뭐 교통수단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이 올 수도 있고요. 공연이라든지 중요한 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사 자리에 올수 있겠네요. Let's practice.
1: Okay, we talked about this one already.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flight.
0: 아, 우리 잭쌤이 사용할 수 없었던 그 문장이네요.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flight. The flight, 비행편을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비행기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라는 표현인데 우리는 비행기라고 하니까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airplan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1: Not as common. It wouldn't be wrong, though.
0: 네, 뭐 틀리진 않았지만 좀더 자연스러운 건 flight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놓친 건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비행기라기보다는 비행편이잖아요. 사실 기차는 우리가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인 거에 비해서 비행기는 조금 매일매일 탈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비행편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1: Also, you could say,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appointment.
0: Appointment는 예약이란 뜻인데 특히 시간제로 예약하는 거를 appointment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약한 바로 그 예약이니까 the appointment 앞에 더가 여기서도 붙어야 되겠네요.
1: Oh,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stop.
0: 자, 버스에 탔어요. 근데 너무 졸려서 존 거죠. 내려야 되네?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stop. 우리가 내려야 할 바로 그 정류장이기 때문에 our stop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It doesn't mean you own the stop.
1: Right.
0: 네, 그 정류장이 내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1: 문 닫는다. Oh,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it.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요.
0: 진짜 다행이네요. Thank goodness. 자, 여기서 기차를 타는 건데 뒤에 the train이 안 나왔죠?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it, 그것을 놓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Thank goodness

0: We didn't miss it. 네, it은 뭐든지 다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is opportunity.
0: 기회도 놓칠 수 있죠. 그래서 opportunity가 기회라는 뜻이고 이번 기회는 this opportunity겠죠.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is opportunity.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turn.
0: turn이라고 하면 차례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춤을 추면서 turn, step, step, turn 이런 턴도 있지만 차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차례이기 때문에 our turn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게임을 하다가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식당에 예약을 걸어놨어요, 이름을. 근데 한 1시간 기다릴 것 같아서 딴데 갔다 왔는데 이름이 지나가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 그런
1: 맞아요.
0: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막 도착해서 잘 들어갔을 때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turn.
1: Kaylin,
0: Yeah?
1: I heard you're only in town for a few days.
0: Yeah, I know.
1: I'm glad we made this appointment.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you.
0: 잠시만요. 이거는 약간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놀러 왔는데 며칠 안 있어요. 근데 가까스로 만난 거죠, 친구들끼리. 그래서 너와의 만남을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you가 되겠죠. 그렇죠? you라는 말에 너와의 만남이라는 게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 보고 싶지 않아서 다행이야라고도
1: 그런
0: 해석이 될
1: 미스
0: 수 있죠.
1: 아닙니다.
0: 근데 그 미스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 보고 싶다가 아니라, 네, 여기서는 놓치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1: Here's one more just for you, Kaylin.
0: Okay.
1: Thank goodness.

0: 아가미를 놓치지 않아서. 그래서 제 시간에 다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할 때도 쓸수 있겠네요. 자, 아주 주옥 같은 표현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flight.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flight.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appointment.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appointment.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stop.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stop.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it.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it.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is opportunity.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is opportunity.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turn.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turn.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you.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you.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deadline.
0: Thank goodness we 혹은 I didn't miss the deadline. 네, 매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문도 연습해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기차가 곧 출발해요.
3: 우리 못할 것 같아요.
2: 계속 뛰어요. 포기하지 마요.
3: 기차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0: 아, 간신히 탔네요. 다행입니다. 네, 달리고 있는 기차에 타는 거. 네, 안 되죠. 그래서 달리기 직전에 간신히 탄 상황이었어요. 자, 일단 뛰어요. 기차가 곧 출발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했던 대화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못할 것 같아요. 자, 못하다. 도달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다라는 의미의 make it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뛰어라 라고 말할 때는 뛰고 있는 행동을 계속해라 이니까 ing 형태가 올것 같고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포기하다가 give up 이니까 앞에 뭐만 붙이면 되나요? 생각해 보시고 기차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 요거는 알고 계시죠, 그쵸?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자, 아슬아슬하다. 가까웠다. 놓치는 게 가까웠다. 막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우리 영어로도 듣고 올게요.
2: Run! The train is about to leave.
4: We're not going to make it.
2: Keep running. Don't give up.
4: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That was so close.
0: 뛰어요. 기차가 곧 출발해요.
2: Run! The train is about to leave.
1: Run! The train is about to leave.
0: 자, 뛰어!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단어 하나, run만 쓰면 되죠. 기차가 곧 출발해요. 자, 뭐뭐가 곧 한다라고 할 때는 be about to 동사가 오면 되거든요. The train is about to leave가 그래서 기차가 곧 출발할 거야. 라는 말이죠. 자, 그랬더니 우리 다른 친구가 우리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4: We're not going to make it.
1: We're not going to make it.
0: 네, we're not going to make it. 자, make it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성공하다, 해내다라는 뜻인데 어디 어디에 제시간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We're not going to make it.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be going to는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We're not going to니까 뭐뭐 하지 못할 거다. 라는 의미고요. 계속 뛰어요. 포기하지 마요.
2: Keep running. Don't give up.
1: Keep running. Don't give up.
0: 자, 계속 뛰어라 라고 할 때는 keep running 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keep ing는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 하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뛰는 거니까 keep running 이 되는 거고요. 포기하지 마요는 don't give up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간단하죠? 자, 이제 겨우 기차에 올라타고 난 후에 after finally making it on the train 기차

0: 시간을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That was so close.
2: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That was so close.
0: 네, 그래서 기차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는 여러분도 영어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진짜 아슬아슬했어요는 That was so
2: close.
0: 네, 자, 발음 중요하죠? Close가 아니고 close. S로 꼭 발음을 해주셔야 가까운이라는 뜻의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봤고요. 다시 한번 더 듣고 올게요.
2: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Run! The train is about to leave.
1: We're not going to make it.
3: Keep running. Don't give up.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That was so clos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네, 오늘의 발음 연습은 뭐 연음되는 부분 없고요. 각각의 단어들 연습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그 발음이 나올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2: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든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Friday, everyone. This is Jooch.
0: Oh, 벌써 Friday다.
1: The weekend is right in front of us now.
0: Right in front of us. Right around the corner.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1: Right around the corner.
0: 오, 그거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코앞으로 다가왔다.
1: It's right in front of us.
0: Right in front of us.
1: Yes.
0: 우리가 보통 이제 왜 코앞에 있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1: In front of your nose.
0: 그렇죠. 그러니까 in front of your nose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1: No, we don't use it like
0: 네,
1: that.
0: 네, 그렇죠. 코 앞에 어디 이럴 것 같은데.
1: 그게 좀 더 이게 표현이 재밌는 게
0: 네.
1: 코가 진짜 막 얼굴 바로 앞에 있으니까
0: 네, 네.
1: It feels really close.
0: 그러니까.
1: Like super close.
0: super close. 그런데 한국어를 이제 외국어로서 배우는 많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in front of the nose, in front of my nose 이런 말을 쓰는구나라고 할 때
1: right.
0: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They might
1: 해요.
0: find it really interesting.
1: I think so too.
0: 네, 그러면서 yeah. 서로 이제 문화적인 이해를 넓혀가면 되는 거겠죠.
1: That's right.
0: 맨날 우리가 영어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를
1: right.
0: 하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이제는 서로 주고받니 받거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Right.
0: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너네는 그렇게 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1: I think foreigners are really interested in Korea now. Now,
0: uh-huh.
1: the language, the culture, history. So it's a good time to teach kind of

0: I guess, English talking about Korea. It's a good way to teach foreigners about Korea.
1: That's what I think
0: I
1: too.
0: think we should put that in our books.
1: Yes, that's right. 그렇죠. 이제 그들이 뭐뭘 먹는다, 뭐 어떻게 한다. 이것도 물론 막 필요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되는데
0: Sure.
1: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정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0: That'll
1: 같아요.
0: be interesting.
1: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62쪽 금요일 11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와, 두 사람이 맛있게 뭔가 그 국수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창밖으로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거예요.
0: It's pouring.
1: It's pouring
0: It's raining
1: outside.
0: so much.
1: 그렇습니다. 정말
0: Wow.
1: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Boeing Sam, do you usually check the weather, like weather forecast?
1: In the morning, yes, first thing in the morning.
0: Almost every day?
1: Almost every day.
0: Wow,
1: Because
0: that's
1: it
0: great.
1: really affects what I supposed to wear.
0: That's right, what you do every, because, you know, you have to move around a lot
1: 그렇죠.
0: in the city, right?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또 운동화, 뭐 운동화를 젖어도 되는 운동화를 신을 것이냐, 뭐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아유, 정말. 네. 그래서,
0: You're also fashion conscious.
1: 아,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니라 저는
0: 그건 아니에요.
1: convenience conscious가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저도 그래요.
1: 아,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비에 이제 갇혀버린 두 사람이 이 기회에 어떤 가벼운 대화를 나눌지, 자, 한번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세요.
0: Okay. Okay. 아니, 하필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날을 고른 것 같네요.
1: 그러게 말이에요. 아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0: 뭐, 점심 먹고 난 후엔 좀 그치면 좋겠네요.
1: 저도 그럼 좋겠어요. 제가 아직도 마을 여기저기를 좀 다녀보고 싶거든요.
0: 꼭 그러길 바라네요.
1: 네. So they're traveling, basically.
0: They are traveling.
1: 네, 지금 이제
0: Yeah.
1: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0: That's right.
1: 근데
0: That's
1: 비가
0: right.
1: 너무 많이 오니까 꼼짝을 못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비가 빨리 그쳐서 내가 이 마을의 여기저기를 좀
0: Right.
1: 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0: 보인 사람도 이제 여행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1: 네.
0: 가끔 이제 여행하면서는 뭐 일기예보 이런 거잘 보지 않잖아요, 솔직히.
1: 그쵸?
0: Yeah, we don't usually check the weather forecast when you're traveling, so I don't usually carry an umbrella. Do you? 저는 거의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1: 귀찮으니까. It's such a hassle.
0: So we get stuck in the restaurant, stuck in the cafe when it rains.
1: So in your case, so when it's really pouring outside and you just
0: Yeah.
1: decide not to go out at all, just
0: 못
1: stay
0: 나가는
1: inside?
0: 거죠.
1: 아니, 나갈 수도 있죠. 우선 구해서.
0: 그쵸. But you can't find an umbrella like randomly at a restaurant.
1: 아, 그렇구나.
0: 좀
1: 아, 그것도 다른 문제는.
0: 좀 게으른 편이긴 해요.
1: 아, 그게
0: 우산
1: 뭐.
0: 갖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서.
1: 아, 요즘은요, 선생님. 조그만한 우산도 있고요. 우비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0: 우비 괜찮다.
1: 네, 그죠.
0: Like a
1: Next time.
0: poncho.
1: 그렇죠. You'll know better. 네.
0: It's called a poncho.
1: Poncho. 그렇습니다. 우비, poncho.
0: That's right.
1: 네. 자, 여기서는요. 비가 오는 날씨를 갑작스럽게 이제 만나게 되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금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우리가 하고 만난 날 중에서 하필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날을 고른 것 같아요.
0: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1: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설마 정말 그랬겠어요? 근데 그러다 결과를 보다 보니까 제일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우리가 고른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라고 합니다.
0: That's the feeling. That's the emotion
1: right.
0: that they're feeling now.
1: 그렇습니다. 그게
0: Yes.
1: feeling인 거죠. 느낌이 정말 그런 거죠. 자, 골랐다라는 말 우리가 보통 choice했다. 라는 말을 우리말로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0: Right.
1: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picked라는 단어가 어떨까요?
0: Yeah, picked.
1: picked.
0: Looks like we picked.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1: 그렇죠.
0: 전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It's raining so much. It
1: 그렇죠.
0: feel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1: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자, rainy day 하면은 비가 내리는 그런 날. Rainy day. 자, 이럴 때좀 애매해지죠. 소나기 오는 날도 비가 오는 날씨라고 볼수 있나요? 오락가락하는 비도 비가 오는 날씨, 뭐 rainy day. 비가 오다 그쳤는데 그럼 지금은 rainy day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0: Usually, if a day is rainy, if it's a rainy day, it's raining for a long time, not just a couple of minutes. But
1: Okay.
0: for several hours.
1: The sky is still gray.

0: Still very overcast.
1: Overcast.
0: Yes.
1: 그렇죠. 아주 구름이 이제 먹구름이 있고 비가 yeah. 안 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right. 비가 꽤 오랫동안 왔던 지금은 그쳤을지 몰라도 그런 날은 여전히 rainy day라고 right. 말할 수가 있겠군요.
0: Or the rainiest day.
1: 어.
0: So when it's raining the most, 어, right?
1: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정확한 강우량을 뭐 잰다 이런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무지무지하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최상급으로 비유적으로 the rainiest day, the rainiest day. 만약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다라고 하면 the snowiest day 이렇게
0: there,
1: 하면
0: there
1: 돼요.
0: The 어, snowiest.
1: The snowiest day.
0: 발음이 좀 이상하죠? Snowy.
1: 뭐, 안 이상한데요? 그냥 하면 되는데.
0: Snowiest. 네. 그렇죠.
1: 뭐가 이상해요? 하면
0: 맨날
1: 되지.
0: 쓰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1: 아, 네.
0: Snowiest day.
1: The snowiest day.
0: That's
1: 이렇게.
0: Right.
1: 여기서는 the rainiest day. So, east, east 이렇게 들려요. Rainiest 이런 식으로.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아이고, 하필 우리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을 골랐다니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바로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였습니다. 들어보세요.
2: Right.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1: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둘이 이제 밥 먹고 있다가 비가 막 오니까 아우 비가 많이 오네요. It's really like pouring.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재밌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0: 약간 과장법으로 많이 쓰는 게 영어권에서도 진짜 이렇게 좀 과장해서 표현을 많이 해요.
1: 네.
0: Oh, it's raining cats and dogs. 어. 또 있지만
1: 네.
0: Oh, we picked the rainiest day.
1: 네.
0: 하필이면 오늘이야. 그렇죠?
1: 네. 만약에 그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아,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렇게 말하면
0: sure.
1: 그 어떤 느낌을 받아요? 어, 저 사람 영어 공부 꽤 열심히 했나 보다. 이런 느낌 받아요?
0: Yeah. It's a common idiom 어. that we use. So it's
1: People use still use that expression these days?
0: Yeah, absolutely.
1: 어.
0: Yeah. Sometimes you hear it in the news. Oh, it's going to be raining cats and dogs today.
1: 어. Yeah.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의 시간이 아니라 자, right. 개와 고양이가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이 시끄러운 그렇죠.
0: That's right.
1: 멍멍하고 막 이게 시끄러운 그런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할 때 그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려 봤어요.
0: Right.
1: 자,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이제 이렇게 말을 던졌더니 이제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러게 말이에요.
0: I know.
1: I know.
0: I know.
1: 그렇죠.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면 I know 뒤를 올려서 말하게 되고 그거 누가 몰라요? 나도 알죠.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I know라고 한다는 거죠.
0: Right.
1: 네.
0: But here you're kind of agreeing with them.
1: 네.
0: I know.
1: I know.
0: 어, 그러게 말이야.
1: 자, 그러면서 또 자기 말에 아 자기 만의 문장을 붙입니다. 나는 설마 이렇게까지 많이 올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어요. 예상을 못 했어요. 라는 말로 하는 말이
0: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1: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0: Right.
1: 자, 나는 이것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로 I was not expecting this at all인데요. was not 들을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I wasn't라고 합니다.
0: Not plus 뭐뭐뭐 at all 하면 at 전혀.
1: 아.
0: Not at all.
1: Not at all.
0: Not even a little bit.
1: 그렇죠. 우리가 어제도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그랬더니 not at all 했잖아요.
0: Not at all. 네. 바로 그거죠.
1: 그냥 no 한 게 아니라 not at all 하면 전혀 저는 꺼려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0: No problem at all.
1: 그렇죠. 여기서도 I wasn't expecting this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까지 붙이니까 나는 뭐 전혀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0: Sure.
1: 네. I didn't expect this at all 해도 되는 거죠.
0: Oh, that's perfect. Oh, I didn't expect this at all.
1: I didn't expect this at all. 자, expect는 기대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예상하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0: Right,
1: 그래서
0: right.
1: 이럴 줄 몰랐다. I didn't expect this at all 해도 되고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해도 되고 이제 이때 약간 차이라고 하면 wasn't expecting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들린다는 경향이 있대요.
0: I think so.
1: 약간 yeah. 현재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잖아요. 어, 나는 이걸 기대하고 있는 중은 아니었다라는
0: right.
1: 의미가 돼서 차라리 어, 기본적인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0: Right.
1: 자, I know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그랬더니 아유 부디 점심 먹고 난 다음엔 좀 그치면 좋겠어요.
0: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1: Hopefully it will clear up after lunch.
0: Yes.
1: 네.
0: Hopefully. 뭐 그냥 기대하는 거죠. 희망하는
1: 네.
0: 거죠.
1: 네.
0: Hopefully it'll

0: clear up. This expression is good, to clear up.
1: Clear up?
0: It was raining, it's like overcast, dark clouds. Oh, it's starting to clear up. I see the sun coming out slowly.
1: 그렇죠. Yeah. Rain, rain, go away.
0: Rain, rain, go away.
1: Come again another day가 되는 거죠.
0: We learned that in grade school.
1: 그렇죠. 애기들한테 많이 해주는 그런.
0: That's
1: 그래서
0: right.
1: 비야 비야 가거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비 보고 가다라고 이제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clear up이라고 하니까 비가 그치고 날이 개다. 우리말로는
0: yes.
1: 날이 갠다라고 해요.
0: That's right.
1: 그래서 이제 그 뭐 검은 구름이 흩어지고 태양이 다시 보인다라고 할 때 깨끗하게 이제 그 개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the sky is starting to clear up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0: right.
1: 여기서는 hopefully it will clear up 하면은 날씨가 개기를 바랍니다. 개기를 바랍니다. After lunch,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요.
0: Mm-hmm.
1: Hopefully, 그러니까 결국 I hope라는 뜻이군요.
0: Yeah, you're wishing, you're hoping.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1: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결국 이 말은 I hope it'll clear up after lunch가 되겠습니다.
0: Hopefully, the sun will come out
1: 그렇죠.
0: after lunch.
1: 맞습니다. 자, hopefully. 모쪼록 바라건대라는 뜻으로 hopefully 참 많이 쓰죠.
0: Mm-hmm.
1: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I know.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3: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1: 네, 그러니까 날이 개다라고 할 때 clear up인데요.
0: Clear up.
1: 붙여 발음하니까 이게 조금 쉽진 않네요.
0: Clear up.
1: Clear up.
0: Clear up.
1: Clear up. 네.
0: Clear up after lunch.
1: 자꾸 점점 더 빠르게 발음하시는 것 같아요.
0: Clear up.
1: Clear up. Clear up. Clear up. 네. 자, 그랬더니 저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라고 하죠.
0: I hope so.
1: I hope so.
0: I 자, hope so.
1: 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여기저기 못 다녀본 데가 많거든요. 라는 주소라는 말이
0: right.
1: 나는 아직도 이 마을 여기저기 좀 더 다녀보고 싶거든요. 라고 합니다.
0: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1: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아직도 마을 여기저기를 다녀보고 싶어요. 자, 이때 explore라는 말이 나옵니다. E-X-P-L-O-R-E. 흔히 우리에게 탐험하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0: Like you're going on an adventure.
1: Right.
0: 탐험하는 게 exploration 또는 동사로 explore이잖아요.
1: Uh-huh.
0: Do you like 네. to explore around town, around nature when you're traveling?
1: Yes. Yeah. I love doing that.
0: Yeah, me too.
1: Oh.
0: I like to explore like interesting restaurants,
1: right.
0: cafes.
1: Uh-huh.

0: 있는 주한미군 가정과 또 그들을 위한 미군 방송이 따로 있었는데 항상 거기 중간중간에 Explore Korea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1: Wonderful.
0: 네, 근데 이제 Explore라는 거를 막 찾아왔거든요. 사전에서. 그랬더니 탐험하다 뭐 이런 거로 나오는 거죠. 이런 의미로. 근데 한국을 탐험하다? 이게 무슨 정글도 아니고. 근데 그 의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녀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You're exploring to find out new things, learning new things about the country.
0: So you can
1: Yes.
0: also explore some idea too.
1: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뜻이 되죠.
1: Wishing good luck for both of us.
0: For both of us.
1: Yes.
0: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그런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Fingers
1: Yes.
0: crossed. 뭐 대단한 행운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I hope so.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3: Fingers crossed.
0: 자, 전체 대화입니다.
3: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2: I know.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3: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2: I hope so.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3: Fingers crosse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유, 하필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날을 고른 것 같아요.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1: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0: 그러게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I know.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1: I know.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0: 아유, 모쪼록 점심 먹고 난 다음엔 좀 그치면 좋겠는데.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1: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0: 저도요. 아직 마을을 여기저기 더 다녀보고 싶거든요. I hope so.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1: I hope so.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0: 꼭 그러길 바랍니다. Fingers crossed.
1: Fingers crossed.
0: 여기까지입니다.
1: Great job, everyone.
0: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데서 그치다기보다도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뜻으로 말하고 싶을 땐 아, 이런 표현들을 그들은 쓰는구나. We picked the rainiest day. 이렇게 최상급으로 아까 주치의 말씀처럼 약간 조금 과장한 듯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도
1: That's right.
0: 네,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곳곳에 영작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1: English.
0: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시사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T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브론테 자매가 필명을 썼다고? 오늘날까지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제인 에어와 폭풍의 언덕. 두 소설의 집필가는 브론테 자매입니다. 그런데 첫 작품을 낼 땐 자신들의 이름을 쓰지 못했죠. 당시 여성의 이름으로 출판을 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렇게 출간하더라도 여성 작가라는 타이틀이 판매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이 일상적이었던 한 시대의 자화상처럼 보이는 일인데요.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어야만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차별과 배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Friday, the 11th of September, and I'm your host, Chesu Jin. We have Ray in the studio, and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one article from the New York Times together. Really look at it in depth. 자, 오늘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요, 뉴욕 시내에 설치된 말뚝, 볼라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릴게요.